공부만 하는 이들도 많았습니다. 그러자 다산은 귀족의 후예라도 먼 지방에 떨어져 살다가 몇 세대를 지나면 벼슬길이 끊어지기 때문에 농사를 지어야 노인을 봉양하고 아이를 기를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송지원의 국악산책 송지원입니다. 예전에도 과거에 합격하고 조정에서 벼슬하는 기회가 누구에게나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벼슬을 하지 못하면 자급자족할 방도를 마련해야 했는데요. 다산은 과일을 심거나 좋은 채소를 기르는 방법을 제안했습니다. 그 방법이 집에서도 먹고 팔 수도 있으니 돈을 만들기 위한 좋은 방법이라 했는데요. 춥고 굶주리는 걸 면할 수 있으니 가난한 선비가 마땅히 알아두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열심히 공부하듯이 그 마음으로 과일나무를 가꾸고 밭을 간다면 그 오롯한 마음이 밭으로 가서 좋은 수확을 거둘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오늘의 산책길은 우리 음악인들이 마치 농부가 밭을 갈듯 꾸준히 늘 열심히 연습해왔던 음악 도들이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웃도들이 듣겠습니다. 이영섭의 평조 단소, 김준영의 검은고 연주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웃도들이 들으셨는데요. 이영섭의 평조단소, 김준영의 검고연주로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산책길 문을 열면서 다산 정약용 선생 이야기 소개해드렸습니다. 공부하는 사람이라 해도 자급자족할 만큼의 경제활동이 필요하다 하는 이야기였는데요. 예전에는 과거 시험을 보고 합격해서 벼슬에 나아가고 현달하는 그런 기회가 누구에게나 주어진 것은 아니라서 벼슬에 나아간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 사이에는 여러 격차가 발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부모님에게 재산을 넉넉하게 물려받은 이들이라야 굳이 벼슬길에 나아가지 않아도 먹고 살 일이 해결되기도 하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는 자신이 벼슬을 해서 생계에도 도움이 돼야 했습니다. 그런 노선에서 소외된 이들은 늘 궁핍한 생활을 면치 못했는데요. 그런 상황은 지금 이 시대에도 크게 다른 것 같진 않습니다. 똑같이 공부를 하고 박사까지 다 마쳐도 취업이 된 사람들과 그렇지 못한 사람들의 경제 상황은 다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다산은 벼슬길이 끊긴 지 오래된 집안이라면 자급자족할 방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 방법으로 과일나무를 심고 밭을 경작해서 좋은 채소를 기르게 되면 그걸 팔아서 굶주림은 면할 수 있다 했고요. 가난한 선비라면 반드시 알아두어야 한다는 조언을 했습니다. 오늘 다산의 그 건강

건강한 제안을 생각하면서 산책길 문을 열었습니다. 송지원의 국악산책 6월 24일 수요일 순서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시간의 향기를 간직한 우리 음악의 고전, 우리 전통음악을 감상하는 시간인데요. 매일 아침 9시에 본방송, 밤 12시에 재방송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FM라디오나 덩덕쿵 앱으로 청취 가능하고요. 국악산책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 놓쳤던 방송 다시 듣기도 가능합니다. 매월 둘째, 넷째 주 수요일에는 앞으로 열릴 주목되는 공연을 하나 선택해서 여러분께 소개해드리고 그 공연에서 연주하게 될 음악 혹은 그 연주자가 연주한 음악도 들어보는 열릴 무대, 펼칠 소리 코너를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오늘 코너에서 소개해드릴 공연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산책길 생방송으로 실시간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여러분의 사연, 전하고 싶은 이야기 보내주실 번호 샵 0302,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유료 문자 혹은 무료로 참여하는 덩덕쿵 앱이 열려 있습니다. 오늘도 들어오셔서 함께 나누고 싶은 이야기, 안부 인사, 응원 메시지, 또 여러분의 반가운 소식도 함께 나누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감상하실 음악으로 취타 계열의 음악 5곡을 연이어 연주하는 음악 준비했습니다. 지난날 행악으로 쓰이던 음악인데요. 취타, 길구낙, 길타령, 벼루조타령, 군악 이렇게 5곡 이어드립니다. KBS 국악관현악단의 연주입니다.

취타 계열의 음악 5곡 이어드렸는데요. 취타, 길구낙, 길타령, 벼루조타령, 군악 감상하셨습니다. KBS 국악관현악단의 연주였습니다. 지난날에는 이런 음악을 들으면서 행진을 했는데요. 어떠셨나요? 잠시 일어나서 몸을 좀 움직이시는 것도 좋을 듯하죠. 보뜰마을님께서 오늘 앞서서 다산 선생 이야기 그 첫 시작하는 이야기로 전해드렸잖아요. 그 관련 문자 주셨어요. 오늘 다산의 말씀은 현실적 일상 살림의 지혜를 가르쳐 주시네요. 오늘도 방송 경청합니다 하셨고요. 도령님께서 왜 위인이라 칭송하는지 새삼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는 본 생업에 충실하면 좋겠네요 하셨습니다. 그렇죠. 이 생업을 생각하게 하는 그런 이야기였죠. 또 윤혜성님 출석하셨는데요. 오늘도 여러 신청곡을 보내주셨는데요. 오늘은 그중에서 만고강산을 코너를 전해드린 뒤에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노래 한 곡 듣겠습니다. 평시조 준비했는데요. 만수무강을 기원하는 노래 만수산입니다. 이 곡은 선조대 인물 노진이란 분이 지은 시조시인데요. 선조 임금의 장수를 기원하면서 지어 올린 시조시입니다. 노진이 이 만수상가를 지어 올리면서 선조 임금에게 잔을 올리자 선조가 크게 기뻐한 걸로 전해지고 있고요. 여러 신하들도 그걸 따라서 불렀다 하는 기록이 있습니다. 만수산 만수봉에 만수정이 있더이다. 그 물로 빚은 술을 만수주라 하더이다. 진실로 이 잔 잡으시면 만수무강 하오리다. 평시조 만수산 듣겠습니다. 이준하의 노래, 김상준의 대금, 이영의 피리, 윤문숙의 해금, 이양교의 장구연주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장수를 기원하는 권주가 계열의 시조시였죠. 만수산 만수봉에 만수정이 있더이다. 그 물로 빚은 수를 만수주라 하더이다. 진실로 이잔 잡으시면 만수무강 하오리다. 만수산 만수봉 만수정 만수주 만수무강. 오래 살지 않을 수 없겠네요. 평시조 만수산 들으셨는데요. 국가무형유산 가사보유자 이준하의 노래였고요. 김상준의 대금, 이영의 피리, 윤문숙의 해금, 이양교의 장구연주로 함께 하셨습니다. 선조대 인물 노지인이 선조임금에게 지어 올린 시조신데요. 노지인은 고향에 노모가 계시고 또 이런저런 이유로 자신에게 주어진 벼슬을 사양한 적이 많았는데요. 그가 고향으로 내려갈 때 선조가 노진에게 이런 시를 지어주었다고 전해집니다. 오면 가려하고 가면 아니 오네. 오노라 가노라니 볼 날이 전혀 없네. 오늘도 가노라 하니 그를 슬퍼하노라. 이런 시조신데요. 선조가 노진을 많이 아꼈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왕과 신하 사이의 애틋한 마음이 잘 담겨 있죠. 그런 이야기가 얽힌 인물 노진이 지은 시조시 만수산가를 노래한 평시조 감상하셨습니다. 봄봄님께서 수요일에 생방송 반갑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산책길 함께 걷고 있습니다 하셨습니다. 네, 늘 반갑습니다. 계속해서 평조회상 암영으로 유초신지곡 중에 음악 골랐습니다. 오늘은 그 첫 곡

평조회상 아명으로 유초신지곡 중에 들으셨는데요. 스무박 한 장단으로 여유 있는 속도로 연주하는 음악이었죠. 첫 곡 상령산 들으셨는데요. 홍종진의 대금 양연섭의 가야금 연주로 함께 하셨습니다. 마들제님께서 우리 출석반장님이라서 이렇게 또 출석을 신경 쓰시네요. 예전에 산책길에 함께 하시던 청사님이 요즘 뭐 하시나요? 어디 계시든지 건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문자를 주셨는데요. 청사님이 아니고 청사님이었는데요. 요즘 정말 안 들어오시네요. 저도 소식을 잘 모르겠는데요. 언제 돌아오신다면 소식 전해주시면 좋겠네요. 청사님. 네. 이번에 남창 가곡 한 곡 골랐습니다. 우조 삼수대엽 도화 2화입니다. 삼수대엽 또 삼삭대엽이라고 발음하기도 하죠. 가곡을 하시는 분들은 가곡의 그 발음을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삼삭대엽 이렇게 발음 안 하고 그냥 삼수대엽이라고 발음하셔서 저도 삼수대엽이라 발음합니다. 삼수대엽은 여창에는 없고요. 남창으로만 부르는 곡입니다. 삼수대엽을 셋째 치 혹은 삼엽이라 부르기도 했습니다. 이수대엽이 나지막한 음으로 시작하지만 삼수대엽은 처음부터 높은 소리로 부르기 때문에 약간은 떠들썩한 분위기의 노래라 할 수 있죠. 소용이란 곡도 이 삼수대엽의 파생곡입니다. 두 곡이 분위기가 유사한 걸 알 수 있습니다. 무궁한 자연에 비해서 우리 삶이란 백세에 한정돼 있으니까 그것이 설다 이렇게 노래합니다. 도화, 이화, 행화, 방초들아, 일년 춘광을 한치 마라. 너희는 그리하여도 여 천지 무궁이라. 우리는 백세뿐이니 그를 서러 하노라. 남창가곡 우조 삼수대엽 도화, 이화 듣겠습니다. 김호성의 노래입니다.

도화, 이화, 행화, 방초들아, 일년 춘광을 한치마라. 너희는 그리하여도 여 천지 무궁이라. 우리는 백세뿐이니 그를 서러 하노라. 남창가곡으로만 부르는 노래죠. 우조 삼수대엽, 도화, 이화 들으셨는데요. 국가무형유산 가사 명예보유자 김호성의 노래로 함께 하셨습니다. 열릴 무대, 펼칠 소리. 서은영 가야금 독주회, 이태백류 철가야금 산조 전바탕. 매월 둘째, 넷째 수요일에 보내드리는 열릴 무대, 펼칠 소리 코너입니다. 앞으로 펼쳐지게 될

하나의 공연을 골라서 여러분께 소개하고 거기에서 연주될 공연 내용을 미리 만나보는 순서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공연은 6월 30일 다음 주 화요일 오후 7시 반에 국립국악원 우면당에서 펼쳐질 공연입니다. 공연의 정식 명칭이 서은영 가야금 독주회 공역 다섯 번째 무대 철가락 이태백류 철가야금 산조 전 바탕입니다. 이름이 좀 길죠? 이 서은영이 연주하는 이태백류 철가야금 산조 전 바탕을 들을 수 있는 무대입니다. 가야금 연주자 서은영의 철가야금 연주는 어떨까? 그리고 철가야금이란 악기에 대한 관심에 더해서 이태백류 철가야금 산조 전바탕을 공연한다고 하니까 여러 가지 면에서 관심이 가는데요. 우리는 일단 철가야금이란 악기에 대해 먼저 알아봐야 할 듯합니다. 원래 우리 전통가야금의 12줄은 명주실을 얹어 만들었는데요. 철가야금은 명주실 대신 철줄을 얹어 만듭니다. 1940년대 무렵에 박성옥에 의해 만들어졌는데요. 줄을 제외한 악기의 통은 기존 가야금과 동일합니다. 이 악기가 처음 만들어지던 당시 쇳소리가 가미된 맑은 가야금 소리가 사람들의 이목을 사로잡았는데요. 당시에는 주로 무용 반주 음악을 많이 연주했습니다. 보다 큰 공간에서 큰 울림을 추구하던 그런 무렵에 이 악기가 제작된 거라 사람들의 주목을 많이 받았던 거죠. 악기가 자리 잡게 되자 이 악기로 마침내 산조를 연주하는 데까지 이르렀는데요. 여러분들이 이 철가야금 산조를 만들어 연주하셨습니다. 서공철, 이충선, 신관용 이런 분들이 모두 자신의 철가야금 산조를 만들어 연주하셨는데요. 이번 무대는 아쟁의 명인이기도 한 이태백이 만든 철가야금, 이태백류 철가야금 산조 전바탕을 서은영이 가야금과 이태백의 장구장단으로 들을 수 있는 기회입니다. 이태백 명인은 지금으로부터 11년 전인 2015년 무렵부터 철가야금 산조를 만들기 시작했는데요. 이 악기에 대한 애정이 있어서 이 악기에 대한 산조까지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철가야금이란 악기는 연주할 때 잔향이 많이 남아서 그 여음을 처리할 수 있는 주법을 생각하거나 아니면 지저분해질 가야금 소리가 사람들의 이목을 사로잡았는데요. 당시에는 주로 무용 반주 음악을 많이 연주했습니다. 보다 큰 공간에서 큰 울림을 추구하던 그런 무렵에 이 악기가 제작된 거라 사람들의 주목을 많이 받았던 거죠. 악기가 자리 잡게 되자 이 악기로 마침내 산조를 연주하는 데까지 이르렀는데요. 여러분들이 이 철가야금 산조를 만들어 연주하셨습니다. 서공철, 이충선, 신관용 이런 분들이 모두 자신의 철가야금 산조를 만들어 연주하셨는데요. 이번 무대는 아쟁의 명인이기도 한 이태백이 만든 철가야금, 이태백류 철가야금 산조 전바탕을 서은영이 가야금과 이태백의 장구장단으로 들을 수 있는 기회입니다. 이태백 명인은 지금으로부터 11년 전인 2015년 무렵부터 철가야금 산조를 만들기 시작했는데요. 이 악기에 대한 애정이 있어서 이 악기에 대한 산조까지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철가야금이란 악기는 연주할 때 잔향이 많이 남아서 그 여음을 처리할 수 있는 주법을 생각하거나 아니면 지저분해질 수 있는 여음을 막는 것도 연주할 때 함께 고민해야 합니다. 이태백에 의해 그런 고민들이 수렴이 됐고요. 이제 보다 정돈된 이태백류 철가야금 산조가 빛을 보게 됐습니다. 처음에는 전체 45분 길이의 음악을 만들어서 2024년 벌써 재작년이 되네요. 24년 3월 돈화문 국악당에서 20분 좀 넘는 음악을 처음으로 선보인 바 있습니다. 그리고 서은영에 의해서 오는 6월 30일에 50분가량 되는 길이의 이태백류 철가야금 산조 한바탕을 선보이게 됐습니다. 이 무대 주인공 서은영은 20여 년간 국립국악원 창작악단의 단원으로 활동하고 있는데요.

국가무역유산 가야금산조 병창 및 이수자입니다. 그동안 자신의 독주회 무대를 공력이란 부제를 써서 열고 있는데요. 이번 무대가 공력 시리즈 다섯 번째 무대고요. 그 무대를 이채백류 철가야금산조 전바탕으로 채우게 됩니다. 그리고 이 산조를 만든 이태백 명인의 장구장단이 함께하는 공연입니다. 이태백류 철가금산조 전바탕은 다스름 진양조 중몰이 굿거리 언몰이 자진몰이 휘몰이 세마치의 순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철가금 특유의 그 쇳소리 곁들인 맑은 소리를 좋아하시는 분들 그리고 이태백 명인의 음악성이 제대로 구현된 산조 서은영 연주자의 가야금 공력, 이 모두를 함께 감상하고자 하는 분들이라면 이 공연 반드시 가보시기 바랍니다. 6월 30일 화요일, 다음 주 화요일 오후 7시 반에 국립국악원 우미연당에서 펼쳐질 서은영 가야금 독주회 공력 다섯 번째 무대 철가락 이태백류 철가야금산조 전바탕 무대 오늘 열릴 무대 펼칠 소리 코너에서 소개해드렸습니다. 이태백류 철가야금 산조를 미리 들어보면 좋겠지만 음원이 없어서요. 이 무대의 주인공 서은영이 연주하는 가야금 산조를 이번에 듣겠습니다. 신관용류 가야금 산조인데요. 서은영의 가야금 강정열의 장구장단으로 전해드립니다.

0: 장정열의 장구장단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매월 둘째, 넷째 주 수요일에 보내드리는 열릴 무대 펼칠 소리 코너에서 오늘은 다음 주 화요일이죠. 6월 30일 오후 7시 반 국립국악원 우면당 무대에 오를 공연 서은영 가야금 독주회 공력 시리즈 다섯 번째 무대 철가락 이태백류 철가야금산조 전바탕 공연 소개해드렸습니다. 철가야금이란 악기는 20세기 전반기에 출현하는 악기고요. 많은 사람들이 연주하는 악기는 아니지만 특별히 이 악기에 끊임없이 관심을 두고 있는 몇몇 분들이 산조까지 만들어서 오늘날 철가야금 산조에 빛을 비추고 있는데요. 이태백 명인이 2015년부터 이 산조를 짜기 시작해서 45분 정도 되는 길이로 완성하셨는데요. 이번 무대에는 가락이 좀 더해져서 50여 분 정도 길이로 선보이게 됩니다. 이 무대 주인공 서은영은 현재 국립국악원 창작악단의 지도단원이면서 국가무형유산 가야금산조 및 병창 이수자이기도 합니다. 이번 서은영 가야금 독주회 공력 시리즈 다섯 번째 무대에 오르게 될 이태백류 철가야금산조 전바탕 많이 기대가 되는데요. 가야금 연주자 서은영의 손끝에서 탄생하는 이태백류 철가야금산조 전바탕을 현장 무대에서 듣고 싶은 분이라면 이번 기회에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보뜰마을님께서 서은영 연주자의 가야금 소리로 미루어 볼 때 이태백류 철가야금의 울림을 잘 조절하시겠구나 짐작이 갑니다. 다음 주 화요일 공연 성공적이길 기원합니다. 이렇게 응원 문자를 보내주셨는데요. 우리 서은영님께서 그 응원을 들으셨으면 좋겠네요. 이번에 감상하실 음악으로 윤혜성님의 신청 음악 단가 만고강산 준비했습니다. 만고강산 유람할제 삼신산이 어디매뇨 하면서 늦은 봄 무렵 우리 아름다운 강산 변함없는 우리의 산과 강 우리 산하의 아름다움을 노래한 음악이죠. 단가 만고강산 듣겠는데요. 최수정의 소리 박근영의 북장단으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1: 망고강산 유람물제 삼신산이 어디임벤요 일봉래 이방장과 삼병주이 아니냐 축장 짚고 풍을 실어 북내 산을 구경할제 경포동령 명월을 구경하고

이때 마참 모춘이라 붉은

정치 지척에 던져두고 못 본 죄가 몇 대륜고 다행히 오늘날의 망구강산을 유람멀째 이곳을 당도언지 옛일

0: 많이 하고 늙어지면 서운 놀아보세.
1: 할시고.
2: 만고강산 유라말제 삼신산이 어디매뇨? 일복내 이방장과 삼영주이 아니냐? 죽장짚고 풍월실어 복내산을 구경갈제 경포 동령의 명화를 구경하고 청간정 낙산사와 총석정을 구경하고 단발령을 얼른 넘어 복내산을 올라서니 천봉 만학 부용들은 한알같이 솟아있고 백절폭포 급한 물은 은하수를 기울인 듯 잠든 구름 깨흐리고 맑은 안개 잠겼으니 선경 일시가 분명하구나.
0: 우사로

만고강산 유라말제 삼신산이 어디매뇨? 일복내 이방장과 삼영주이 아니냐? 죽장짚고 풍월실어 복내산을 구경갈제 경포 동령의 명월을 구경하고 청간정

낙산사와 총석정을 구경하고 단발령을 얼른 넘어 복내산을 올라서니 천봉, 만학, 부용들은 한알같이 솟아있고 백절폭포 급한 물은 은하수를 기울인 듯 잠든 구름 깨흐리고 맑은 안개 잠겼으니 선경 일시가 분명하구나. 이때 마침 모춘이라 붉은 꽃 푸른 잎과 나는 나비 우는 새는 춘광 춘색을 자랑한다. 늦은 봄 무렵 우리 산하의 아름다운 풍경을 노래했네요. 단가 만고강산 들으셨는데요. 최수정의 소리로 함께 하셨고요. 윤혜성님 신청음악으로 전해드렸습니다. 이어서 감상하실 음악으로 남봉가 계열의 음악 네 곡 준비했는데요. 기인 남봉가, 자진 남봉가, 병신 남봉가, 사설 남봉가, 유지숙의 소리로 전해드립니다.

긴 남봉과 자진 남봉과 병신 남봉과 사설 남봉과 유지숙의 소리였습니다. 1056님께서 앞서 신관 용류 산조 들으면서 문자 주셨어요. 안녕하세요. 산책지기님 오랜만에 인사드려요. 드디어 국악산책 들으며 차 한잔 할 수 있는 여유 있는 아침을 맞이했네요. 매일매일 산책길 함께 하시는 분들이 부러울 따름입니다. 신관용류 가야금산조는 그간 많이 듣지 못했는데 색다른 맛과 힘을 느끼게 해주는 산조군요. 항상 그 자리에서 좋은 아침 열어주시는 국악산책 감사합니다. 하트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네, 이제 좀 여유가 생기셨나요? 네, 고맙습니다. 이어서 경기민요 노들강변을 기악연주로 들려드립니다. 한국민속음악연구회의 연주입니다.

0: 반주에 맞춰 노래 부르기 딱 좋네요. 좀 흥얼거려 보셨나요? 경기민요 노들강변 기악연주 한국민속음악연구회의 연주였습니다. 이번에 판소리 한 대목 듣겠습니다. 춘향가 중에 이별가입니다. 이도령의 부친이 내직으로 발령이 되자 이도령도 한양으로 같이 가게 되자 춘향과 이별을 해야 하는 순간이 찾아오는데요. 춘향 모친이 워낙 걱정을 하니 신주를 넣는 요여에 신주를 빼고 춘향이를 거기 넣고 데려가겠다 이렇게 말하죠. 그러자 사리 분별을 할 줄 아는 춘향이가 그건 말이 안 된다 하는 내용도 들을 수 있습니다. 이번에 그 대목 들어보시겠습니다. 춘향가 중에 이별가인데요. 박봉술의 소리 김명환의 북장단으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1: 햇빛을 바짝 쥐고 들어 앉으니 도련님이 콱 질렸겠다. 질린 내력은 춘향 어모가 무서워 질리는 것이 아니라 이 말이 장차 새어나가면 큰 일이거든. 그리고 상방으로 들어간다면 큰 일이 나게 생겼으니 여보 장모 내 춘향 데려갈 것이니 걱정 말고 아마 아니더라고 천대내까 어쩌든지 데려가야지. 좋은 꾀가 하나 있어. 내일 내행 모시고 요요배행할지 신주는 몇에 내연대 도복 소매에 넣고 춘향은 요요 속에 타고 가면 누가 춘향 타고 간 줄 알겠어? 춘향이 이 말 듣더니 아이고 어머니 도련님 그만 조르시오. 꼬죽이나 답답하면 저런 망언을 하겠소. 어머니는 어서 근방으로 건너가시오. 도련님 내일은 부득 울을 가신다니 밤새도록 말이 나고 내일 이별을 올라요. 춘향 어머니 이 말을 듣더니 못하지야 못하지야 내 맘 대로는 못하지야. 전양반 가신 후에 유관장을 내기려느냐 보내어도 가글 잊고 따라가도 따라가거라. 여필 종부가 이중거지야 늙은 놈이 널 쓸 데가 없으니 누구서 방구를 따라가거라. 나는 모른다. 늙은년님이 죽든지 사든지 나는 모른다. 나는 몰라. 춘향 어머 근혹한 지 후에 춘향이가 다시 울어버려요. 아이고 여보 도련님 참으로 가실라요.

지금이 언제 와요? 올라드나 일러줘. 마두가 가면 오대시요. 오두백 가면 오대시요. 금강사.

조금만은 조약돌이 그나큰 광석이 되어 막그득을 무대하시오. 어전님은 사대부요. 준양 나는 천인이라 함부로에 맞았어도 아무 탈도 없나니까. 뭐냐 준양은 우지 마라. 달려가마 우지 마라. 분위가 달랐기로 너를 접이라 온다말론 정리로 인원하는 들가를 부풀어서 지질머니 내가 이겼느냐 서러움 말고 부디 잘 이끌어 내 사랑 준영은 우리 마라. 준영이 기가 막혀 젖젖던 옥지와 넓어서 이쇼 도련님 지환받오 이 뜻을 아드시오. 오지라 흔는 것은 백오지 무화거여 대저장도 갔거니와 거인 환상견어 환자 한편이 붙었으니 그것을 보아 징검하야 부대수이게 돌아오. 도련님이 지환을 받고 석경을 내어서 준양 주며 이 뜻을 예 네가 장부의 새끼니 내 마음과 각건이와 약창공 유파경부합 이별 후에 만났으니 지피지피 갈마두고 나를 본다시 두고 버려 준양이 기가 막혀 향단아 술상 하나 차려오느라 우리 처금 만날 적에는 하반주를 먹었더니만 워낙 나를 이별 주들 주를 이하리 술 한 잔을 부어들고 이슈 도련님 술 받으고 한 잔을 부어들고 이슈 도련님 술 받으고 이 술은 다름이 아니오라. 도련님 가신 길에 산도 넘고 물건을 잘 강도 청청 부르거든 남경을 잊지 마오. 도련님이 기가 막혀 잡은 술잔을 물리치고 해야사라 올라가자 해야사라 올라가자 너를 다려도 왔다 하고 조정 공론이 나거든면 서울 아니면 살 데가 없느냐 올라가자 올라가자. 그것도 못들 말씀 도련님 올라가여 부대 소식 끊지 마오. 편지 종종아 없어서 이리 한채 암설리울째 밤자고 배에 나오면서 여보 도련님 일이 났소 사또께서 안으시고 소인 등은 군장 맞아 죽고 준양은 지경을 넘고

물러거라. 말다정 하였느냐? 말다정 어려였소. 백만은 욕할 의장시오고 청안은 석벽을 저지렀구나. 말은 가지하고 예구벌 치는 디몬 잡고 아니노네. 부처님이 할 일 없어 바로에 올라타니 분향이에 달려들어 한 손으로 말꽃배를 잡고 또 한 손으로 등자리에 든 도련님 다리 잡고 여보도련님 여보도련님 나를 어쩌고 안하시오. 달달여가오 달달여가오 도쿄도 싫고 생요도 일래 머리동 충청가득은 맑게다 밤부담지어서 날다리가오 집수가 널 부르네요. 한 그선 내 목 또한

아래든 양이에 날려들어 한 손으로 말꽃비를 잡고 또 한 손으로 풍자리딘 도련님 다리 잡고 여보도련님 여보도련님 나를 어쩌고 안하시오 날 내려가오 날 내려가오 도쿄도 싫고 생효도 일래 머리동 충청가는 맑게다 엄부덩지어서 날 내려가오 집수가 널 부르네요 한 그선 내 목 또한 그선 나무 끝

살이 두꺼운 목살이다. 뭐냐 뭐냐 우지 말아라 원수가 원수가 아니라 양반행시의 원수로 오라. 여보 도련님 도련님 올라가요. 부대 소식 끊지 마오. 오냐 준양아 도지 어디서 황모도 우리 왕을 보려고 소식 청조가 있었으니 어머니 표지 끈칠 소냐 서름하고 부대 차리거라. 분위가 탈락기로 너를 첩이라고 건다. 만원 청지로 이룰 하이면은 별반은 부부로서 이질막음 이겼느냐 서름 알고 부대

말이 있거라. 내 사랑 춘향을 우지 마라. 포련지에 나그를 타고 서울로 올라갈지 춘향이 넌지

환희로 마무리돼서 더욱 좋습니다. 우리 전통음악의 풍성함을 나누는 송지원의 국악산책, 오늘 순서는 여기서 여미고요. 저는 좋은 음악과 함께 내일 아침 9시에 다시 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산책지기 송지원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마음 맑은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국악방송 재난예방 캠페인 올해부터는 시간당 100mm에 달하는 극단적인 호우를 재난성 호우로 따로 분류하고 긴급 재난문자를 추가로 발송하는데요. 집중호우의 빈도와 강도가 갈수록 커지고 있는 만큼 재난성 호우 긴급 재난문자를 받으면 즉시 행동으로 옮기는 게 중요합니다. 저지대나 침수 위험 지역에 있다면 지체 없이 안전한 곳으로 이동하고 지하주차장이나 지하도 같은 곳에는 들어가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하천이나 계곡 주변은 물이 급격히 불어날 수 있으니 호우가 예보된 날에는 처음부터 가까이 가지 않는 게 최선입니다. 운전 중에는 물이 고인 도로를 무리에 통과하지 말고 차량이 침수되기 시작하면 지체 없이 창문을 열고 안전하게 탈출하세요. 국악방송 재난예방 캠페인 안전한 우리 사회 행복한 미래 국악방송이 함께합니다.

6월이 최고다. 온도가 올라가면 멍게의 감칠맛을 결정하는 글리코겐이 증가한다. 우리는 쌉쌀하고 달큰하고 야릿하며 휘발되는 그 향이 좋아서 멍게를 먹는다. 박찬일 셰프의 책 오늘의 메뉴는 제철 음식입니다. 중에서 읽어드렸습니다. 이맘때에 반드시 챙겨 먹는 제철 음식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박혜진의 문화시대입니다.

꽃별과 오투티의 연주로 판독스 페이버릿 듣고 왔습니다. 요즘은 뭐 계절과 상관없이 대부분의 음식 재료를 구할 수 있지만 제철 음식만이 주는 영양과 맛에 비할 수는 없겠죠. 여러분은 이맘때 어떤 음식을 주로 챙겨 드시나요? 저는 요즘 마트에 가서 주로 뭘 사나 봤더니요. 새콤달콤한 자두를 꼭 집어넣고 오독오독 씹히는 옥수수가 들어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음식을 요즘 드시는지 그것도 좀 궁금해지네요. 자연의 순리를 그대로 담은 제철 음식으로 올 여름도 건강히 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국악방송 박혜진의 문화시대는 월요일부터 금요일 오전 11시부터 1시간 동안 여러분을 만나고 있습니다. 수요일에는 문학과 음악, 미술을 주제로 이야기 나눕니다. 오늘은 김찬용의 다정한 미술관으로 함께하는 날인데요. 김찬용 도슨트님 대신에 스페셜 게스트 아트 메신저 이소영님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여러분의 참여도 기다리고 있어요. 문자 메시지는 샵 0302번으로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국악방송 덩덕궁 앱 그리고 카카오톡 실시간 오픈 이야기방에서도 이야기 나누실 수 있습니다. 카카오톡 오픈 채팅 검색창에 국악방송 문화시대를 검색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유튜브에서 박혜진의 문화시대를 검색하시면 오늘 방송을 보이는 라디오로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유튜브 구독과 알림 설정도 꼭 해주세요. 자, 방송에 참여해주신 분들을 위한 선물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디오북부터 전자책까지 대한민국 대표 독서 플랫폼 윌라에서 3개월 이용권, 대한민국 대표 문화 전문지 월간 쿨투라 3개월 구독권, 전통 방식으로 건강하게 발효시킨 떡 가람증편에서 잔증편, 마음까지 편안해지는 건강한 디저트 힐베이커에서 구움 과자 세트를 드립니다. 자, 음악 한 곡 더 띄워드릴게요. 추다해의 노래입니다. 싸름.

0: 주다혜의 쌀음 듣고 왔습니다. 국악방송 박혜진의 문화시대 수요일 코너 만나보겠습니다. 김찬용의 다정한 미술관. 미술관에 깃든 사람과 풍경, 예술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드립니다. 다정한 미술관으로 함께 가보실까요? 오늘은 스페셜 게스트 모셨습니다. 아트 메신저 이소영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1: 네, 반갑습니다. 이소영입니다.
0: 네. 막 돌아오셨다고 들었습니다. 베니스 네. 비엔날레를 보시고 막 귀국을 하셨다고.
1: 어제 밤에 왔습니다.
0: 그러니까요. 베니스 비엔날레 어땠습니까?
1: 일단은 저는 아무래도 미술계에서 일하다 보면 네. 2년에 한 번 열리는 베니스 비엔날레는 꼭 참여를 하는 편인데 네. 오늘도 우리가 작가님들 이야기하겠지만 이 베니스 비엔날레는 이제 현재 가장 중요한 작가들이 누군지 예술에 있어서 네. 그런 것들을 알아볼 수 있기 때문에 미술 올림픽이기도 하고 네. 상당히 2주간 매일 전시를 돌면서 재미있게 봤습니다.
0: 지금 그러니까 5월 9일에 시작이 되었고 네. 11월 22일까지
1: 상당히 길게 합니다.
0: 한 7개월 정도 하는 네. 거네요. 이번 베니스 비엔날레 주제가 뭐였을까요?
1: 주제가 네. 마이너키라고 하는데 네. 경년마다 열리기 때문에 주제가 딱 있고 그 주제를 생각하면서 비엔날레를 보는 게 중요하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 감독님이 전시를 준비하던 중에 세상을 떠나셨어요. 병으로.
0: 아.
1: 그래서 그때 좀 다들 이슈였죠. 네. 과연 총 감독이 바뀔 것이냐 이런 적이 없었는데 네, 네. 근데 모든 걸 다 세팅을 많이 해놓고 돌아가셔서 그 감독님이 전한 어떤 낮은 음의 목소리들 네. 우리가 주로 생각했던 큰 목소리를 내는 주체자들이 아닌 우리 주변부의 다양한 목소리를 들어보는 그런 주제의 비엔날레이기 때문에 네.

0: 약간 비엔날레 자체가 올해 좀 속삭이는 듯한 작가들 작품의 스타일이
1: 그래요.
0: 너무 파격적인 면모보다는
1: 네.
0: 본인의 자리에서 본인이 하고 싶은 이야기를 예술로 좀 속삭이는 듯한 작품들이 좀 많았다고 생각해요.
1: 그 표현이 너무 좋네요.
0: 네,
1: 그래서 더
0: 약간
1: 궁금해지기도 하고.
0: 네, 그래서 재밌게 보고 왔습니다.
1: 네. 현장에 뭐 관람객들도 전 세계에서 많이 모였겠네요.
0: 많이 왔고 또 올해 되게 중요했던 것이
1: 네.
0: 이제 베니스 비엔날레 가면 파빌리온이 있어요. 나라마다 옛날 만국박람회처럼.
1: 네.
0: 근데 한국관이 전 세계 파빌리온, 그러니까 형태를 갖고 있는 국가관 중에 마지막으로 세워진 국가관이에요. 정말 좁은 자리에 어떻게든 낑겨가지고 95년도에 운이 좋았죠. 근데 이게 국가관이 없는 나라들은 국가관 건물 없이 이제 페어 부스처럼 참여를 해요. 그러니까 한국관이 베니스 비엔날레에서도 상당히 역사적인 관인데 바로 옆에 일본관이 있어요. 근데 일본은 아무래도 경제적으로 좀 부국이었던 것도 있기 때문에 1950년대에 국가관이 생겼었어요.
1: 꽤 일찍이
0: 네,
1: 생겼었군요.
0: 근데 두 관이 딱 붙어 있는 것도 조금 신기한데 처음으로 협업을 했어요. 그래서
1: 네.
0: 두 전시를 같이 볼수 있게
1: 그렇구나.
0: 그런 것들이 약간 올해 베니스 비엔날레에서 중요한 좀 이슈가 아닌가
1: 네.
0: 싶었습니다.
1: 아, 오늘 할 이야기가 많아서 베니스 비엔날레 소식은 거기 정도까지만 듣고 이제 제가 아까 소개해드릴 때 아트 메신저라고 소개를 했잖아요. 이거 무슨 뜻일까요?
0: 이게 저는 미대를 나왔고 미술 교육을 하는데
1: 네.
0: 미술 교육을 하는 과정에서 미술관이나 회사 또는 도서관에서도 교육을 하고 뭐 교육 공간이 따로 있어야지 교육이 이루어지는 것 같지만 사실은 뭐 유튜브나 블로그 같은 그런 SNS 채널에서도 미술을 전달할 수 있거든요.
1: 그렇죠.
0: 그래서 이게 상당히 오래된 제 블로그 닉네임입니다. 언제 어디서든 미술을 전달하는 사람으로 살자. 약간 제가 스스로에게 부여한 라이프워크라고 해야 할까요? 근데 이제 요 단어를 많이들 써주셔서 저도 이제는 그냥 좀 어색하지 않고 한 20년 쓰다 보니 그냥 그렇구나
1: 나의
0: 하고
1: 것이,
0: 네,
1: 네.
0: 많이 쓰고 있습니다.
1: 그렇군요. 그러니까 누구보다도 미술을 사랑하고 아끼는 마음으로 콘텐츠도 뭐 다양한 형식을 통해서 만들고 강의도 하고 미술 교육도 하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서 나눌 주제? 이거는 뭘까요?
0: 오늘은 이제 김찬용의 다정한 미술관에서 우리 찬용 도슨트님이
1: 네.
0: 많은 화가들을 소개해 주셨는데
1: 네.
0: 이왕이면 한국에 꼭 알아야 하는 여성 작가 두 분을 좀
1: 아,
0: 한번 이야기를 해보면 어떨까
1: 좋습니다.
0: 싶습니다.
1: 네. 그래서 그두 분은 누구실지, 그리고 어떤 분부터 소개해 주실까요?
0: 네, 첫 번째 분은 한국 추상조각의 선구자 김윤신 작가님, 1935년생입니다.
1: 여전히 활동을 하고
0: 네,
1: 계시죠?
0: 지난주까지도 전기톱을 들고 조각을 하는
1: 멋있어요.
0: 너무 멋있습니다.
1: 네.
0: 두 번째는 한국의 여성주의 미술의 대모인 윤성남 작가님,
1: 네.
0: 1939년생입니다.
1: 와, 여전히 이두 분은 현역으로서 정말 활발하게 활동하시는.
0: 네, 저희보다 에너지가 더 뛰어나실 거예요.
1: 그래요?
0: 네.
1: 자, 지금부터 그러면 첫 번째로 김윤신 작가님부터 소개를 해주시죠.
0: 네, 김윤신 작가님은 제가 너무 상당히 애정해서 작업실도 여러 번 갔고
1: 네.
0: 지금 호암미술관에서 전시
1: 아,
0: 중이시거든요.
1: 그래요.
0: 근데 제가 왜 이렇게 애정하게 됐냐면 제가 미술 교육도 전공하고 미술사도 전공을 했는데 한국에 1935년생 여성 추상 조각가가 있다라는 걸 제가 모른 채
1: 네.
0: 공부를 했더라고요.
1: 네.
0: 근데 왜 몰랐냐? 작가님이 1935년생이고 이제 원산에서 태어나셨는데 6.25 때 한국 남쪽으로 내려오셨어요. 이제 첫 번째 오빠가 독립운동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1: 네.
0: 오빠를 찾겠다고 엄마랑 내려오면서
1: 네.
0: 작가님 인터뷰를 보면 그 내려오는 길에 돌탑을 그렇게 많이 쌓았대요. 우리 오빠 좀 찾게 해달라. 근데 지금의 작가님의 어떤 추상 조각의 조형성에도 돌탑의 형태가 많이 있어요.
1: 네.
0: 근데 그러다가 1950년대에 홍대에 들어가게 되고 홍대 이제서 조각을 배우면서 처음에는 철용접을 하다가 나무를 만나게 돼요. 근데 나무를 조각하는 것이 이제 상당히 새롭고 재밌는 일인데 당시에 이 작가님이 졸업을 하고 나서 우리나라의 다양한 미대에서 제자들을 양성을 했었다고 해요. 상명 그 당시에 상명여대 뭐 또는 성신여대 교수님을 하다가 이제 그 갑자기 조카가
1: 네.
0: 아르헨티나에 있다라는 얘기를 듣고 방학 때 조카를 방문하러 가요. 80년대.
1: 네.
0: 근데 그때부터 지금까지
1: 예.
0: 안 오신 거였어요.
1: 아르헨티나에 계신 거예요?
0: 네.

0: 있었던 거예요?
1: 네. 코로나 직전 때까지, 코로나 때까지.
0: 뭔가 매력적인 무언가가 있었던 거네요.
1: 아르헨티나가 이제 작가님 말에 의하면 나무가 너무 좋고 이제 방학 때 잠깐 간 건데 아, 나 여기서 작업해야겠다. 네. 그래서 40년을 아르헨티나에 있다 보니 한국 미술계에서는 잘 알려지지 않았고 아, 공백이 생긴 거죠.
0: 네.
1: 물론 그 사이에 이제 프랑스 파리도 유학 갔다 오시고 상당히 활동을 많이 하셨지만 본인이 작업을 어디서 해야 할까라는 고민에 이제 아르헨티나라는 어떠한 장소를 택했고 그러다 보니까는 저도 이제 대학원을 몇 번이나 다녔지만 김윤신 작가님을 배운 적이 없었어요.
0: 네.
1: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상당히 반성을 했고 작가님이 처음에 알려진 게 2023년도에 남서울 시립미술관에서 회고전을 해요.
0: 네.
1: 그때 저도 너무 많은 작품을 보고 한 일주일간 멍했었거든요.
0: 네.
1: 이렇게 대단한 작가가 있었다고 하면서 근데 좀 재밌는 게 조금 전에 베니스 비엔날레 이야기를 했잖아요.
0: 네.
1: 사람에게는 어떠한 운이라는 게 있는 것 같아요. 2023년도에 40년 만에 한국에 돌아와서 회고전을 열었는데 반응이 너무 좋았고
0: 네.
1: 2024년도에 바로 베니스 비엔날레 본전시에 뽑히게 돼요.
0: 아, 그래요?
1: 그때가 예. 총 감독이 남미 분이셨어요.
0: 네.
1: 그러니까 연달아서 그런 어떠한 아, 빛을 보는
0: 네.
1: 너무 늦었지만
0: 네,
1: 그래서
0: 네.
1: 많은 분들이 알게 됐고 이제 지금 2026년도에 호암미술관에서 회고전까지
0: 와.
1: 쭉쭉쭉쭉 이렇게 알려지게 된 거죠.
0: 그러니까요. 지금 그냥 이 모든 이 과정이 하나의 영화 같기도 그죠? 하거든요.
1: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지금 작가님 다큐가 만들어지고
0: 아, 그런가요?
1: 있다고 들었어요.
0: 네.
1: 뭔가 조금 더 대중들이 작가님에 대해 잘 이해할 수 있게.
0: 네네. 뭐 물론 예술이라는 장르에 정년은 없으니까 본인이 할 수 있으시다면 언제까지 할 수 있죠. 근데 지금 35년생이면 올해 한 만으로 91세 정도 되실까요?
1: 네.
0: 뭐 그 정도 되실 텐데 여전히 활발하게 현역으로 활동하시고 지금 전시가 이루어지고 있고
1: 네.
0: 또 평생 집요하게 이 나무를 재료로 해서 예술활동을 해오셨다. 아, 그런 분이시다. 김윤신 작가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와, 그 호암미술관에서 진행되고 있다고요?
1: 네. 전시가 네. 얼마 안 남았어요. 6월 28일까지여서
0: 그렇군요.
1: 이 라디오를 들으시는 분들은
0: 네.
1: 꼭 한번 가보시면 좋고
0: 네.
1: 나무뿐만이 아니라 이제 또 작가님이 남미에 계시면서 이제 멕시코나 브라질에서 준보석, 오닉스 같은 돌 조각을 하거든요.
0: 네.
1: 근데 이 오닉스라는 것 자체가 깨면서 어떠한 그 본인이 갖고 있는 고유의 천연의 아름다움이 있잖아요. 그걸 너무 잘 표현한 조각들이 있어서 나무 조각이 한 85%
0: 네.
1: 이런 오닉스 같은 준보석 조각이 또 꽤 많습니다.
0: 네.
1: 그래서 같이 보실 수 있고 제가 이제 조각가님이라고 소개를 했지만 사실 이분은 회화 조각이라는 장르를 본인이 아. 작가님 스스로 만드셨어요.
0: 네, 네.
1: 회화는 언제든지 조각이 될 수 있고 조각은 또 언제든지 회화가 될 수 있는 서로가 넘나드는 그러니까 장르의 해체를 이미 하고 있고 페인팅은 상당히 조각적이고요.
0: 네.
1: 조각은 또 상당히 회화적이에요.
0: 아, 더 궁금해지네요.
1: 네, 네 너무 네. 아름다운 숲을 김윤신만의 숲을 만들어 놓은 전시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0: 네. 아까 처음 이 김윤신 작가님에 대해서 소개할 때 여전히 전기톱을 들고 활발하게 활동하시는
1: 네.
0: 작가님이다 했는데 무슨 이야기인가 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나무로 조각을 하실 때는 어쨌든 나무를 자르고 뭔가 매만지고 해야 되니까
1: 맞아요.
0: 그래서 전기톱을 사용한다는
1: 네.
0: 거죠?
1: 근데 이게 전기톱을 제가 봤어요. 작업실에 가서.
0: 예.
1: 근데 정말 무겁고 여성이 물론 남성 여성 다 힘들겠지만 조수 없으세요.
0: 아, 혼자서?
1: 혼자 다.
0: 네. 네.
1: 왜냐면은 김윤신 작가님 조각이 되게 직관적인 게 있어요. 막 미리 계획을 다 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되게 감각에 따르는 부분이 많아서 지금도 전기톱 조각을 들고 하고
0: 네.
1: 이렇게 시간을 나눠서 회화에 투자하는 시간,
0: 아.
1: 이제 전기톱으로 나무를 자르면서 투자하는 시간 이런 것들이 이제 있었던 것 같더라고요.
0: 네.
1: 상당히 육체적인 노동인 거죠.
0: 뭐 엄청난 에너지가 드는 작업이잖아요. 그러니까 재료가 워낙
1: 맞아요.
0: 강하다 보니까 작업 자체도 굉장한 노동일 것 같긴 한데 제가 사진을 봤는데 와 이거는 굉장한 작품이고 이것을 지금 우리 김윤신 작가님이 지금 현역으로서 진짜 아까 그 무거운 재료뿐만 아니라 이 도구까지도 엄청난데 이 작업을 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멋진 작업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한번 꼭 그 호암미술관에서 열리는 6월 28일까지

0: 열리는 김윤신 작가님의 전시 가보시기를 바랍니다. 전시 제목도 좀 독특하더라고요.
1: 네. 합의합일 분이분일인데요.
0: 네.
1: 요게 이제 실제 작가님의 작품 세계를 관통하는 단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제가 물어봤어요. 여쭤봤더니 옥편에서 요 단어를 찾으셨대요.
0: 네.
1: 나의 작업을 이제 어떻게 표현을 할까 고민을 하시다가 작가와 재료가 하나 되는 과정, 또 작가와 재료가 하나가 됐다가 다시 또 분리되는 과정, 이 모든 게 연결된 단어거든요. 그래서 이 시리즈가 여러 점 있습니다. 그래서
0: 네.
1: 합의합일 분이분일이 전시 제목이죠.
0: 그러니까 이게 보면 그 설명을 좀 보면 합과 분은 동양 철학의 원천이며 세상이 존재하는 근본이다. 나는 75년부터 그런 철학적 개념을 추구해오고 있고, 그래서 내 작품에 이런 합의합일 분이분일이라는 제목을 붙였다라고 작가님이 설명을 해주신 부분이 있더라고요.
1: 네네. 요게 이제 실제로 작가님 작품을 보면 나무를 조각했지만 조금도 인위적이지가 않아요. 이 나무가 갖고 있는 그 태생적인 에너지를 작가님이 다 이해하고 조각한 느낌? 그래서 재료와 내가 하나로 만났다가 함께 부둥켜 안고 전기톱을 들고 작업을 하다가 다시 둘로 나눠지고 그것이 다시 또 하나가 되고 그 순환의 과정을 표현한 단어이기 때문에 전시 제목으로도 아주 중요하고 작가님의 요 시리즈가 작가님을 대표하는 조각 시리즈입니다.
0: 어디 인터뷰에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보통 작품을 시작하기 전에 사람들은 이제 소위 드로잉을 한다거나, 아, 나 이번에 그이 조각은 이런 느낌으로 만들고 싶어. 뭐 구상을 할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김효신 작가님 같은 경우에는 진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직관적으로 그 나무가 존재하고 내가 손에 전기톱이 있을 때이 순간의 어떤 느낌? 이
1: 맞아요.
0: 감각을 믿고 가신다는 거잖아요.
1: 세상에 맞선 둘 같은 느낌인데,
0: 네.
1: 저도 대부분의 조각가들이 드로잉이 상당히 많고, 이 드로잉을 가지고 조각을 하는 경우를 많이 봤어요.
0: 네네.
1: 근데 작가님은 대신에 회화에서 그런 어떠한 드로잉 같은 면을 펼치시는 것 같아요.
0: 네.
1: 왜냐하면은 회화 이야기도 잠깐 하자면, 회화를 보면 조각을 할때 뭘로 하죠? 톱, 독,
0: 네.
1: 정,
0: 네.
1: 끌, 뭔가 이렇게 깎아야 되잖아요.
0: 그렇죠.
1: 회화에도 그러는 적이 있어요.
0: 아,
1: 붓으로
0: 회화에서.
1: 이렇게 바르는 게 아니라 플라스틱 같은 묘한 이상한 조각 같은 것들이 많아요, 작업실에. 그래서 이게 뭐지? 그러면 어디선가 이제 구하신 거죠. 휴지 뒷부분, 뭐
0: 네,
1: 볼펜
0: 휴지 심
1: 뒷부분,
0: 부분.
1: 네.
0: 아, 그걸 그 회화의
1: 회
0: 재료로
1: 찍어요. 네,
0: 이용하신다고요?
1: 찍기도 하고 긁기도 하고 쪼기도 하고. 그래서
0: 네.
1: 회화를 보면 캔버스를 나무처럼 생각하고 쪼고 긁고 쪼개어 나가는 그런 느낌이 회화에서도 상당히 보이고요.
0: 네.
1: 또 반대로 조각은 재밌는 게 이제 그냥 나무의 결을 살린 조각도 있지만 이 김윤신 작가님의 조각 중에 제일 중요한 게 채색을 한 거예요.
0: 네.
1: 마치 나무의 껍질은 피부고 피부에 색칠하듯이.
0: 네.
1: 그래서 채색된 목조각들도 많아요.
0: 그 대표작 좀 소개해 주세요, 그러면. 말씀 딱 나온 김에.
1: 네.
0: 네.
1: 그 호암미술관에 가면 저도 이게 이제 상당히 인상 깊었던 작품인데 실제로 이 조각이 나무로 먼저 만들어졌고 채색이 됐는데 이걸
0: 네.
1: 다시 이제 금속으로 또 만드신 거예요, 주조로. 그래서
0: 네.
1: 노래하는 나무라고 해서 요게 왜 매력적이냐면 작가님 작품을 보면 되게 전통 색도 많이 떠오르지만 그 남미의 색채 있죠. 그런 것들도 품고 있고 동서양을 넘나드는 그런 채색이 이 나무 안에 있더라고요.
0: 네.
1: 근데 이제 요게 어떻게 채색을 시작하게 된 거냐 하고 인터뷰를 했더니 남미에 이제 마푸체 원주민들이 있는데 그들은 이렇게 피부에다가 그림을 그린대요.
0: 네.
1: 그래서 작가님이 어느 날 이렇게 엽서를 봤는데 이그 원주민들이 피부에 이렇게 그 문양을 내서 그리는 걸 보고 나무의 피부도
0: 오,
1: 껍질인데
0: 예.
1: 사람의 몸과 똑같잖아요.
0: 네.
1: 그럼 내가 저 피부에 그려볼까? 하면서 이제 조각의 회화가 시작이 된 거죠. 그래서 그냥 목조각도 있고요. 이 목조각도 종류가 다양해요. 이렇게 돌탑처럼 생긴 기원 쌓기도 있고 제가 상당히 좋아하는 목조각은 사실은 작가님이 그 한국의 전통 가구 결구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세요. 결구는 뭐냐면 나무와 나무를 이렇게 끼워서 이 친구들이 서서히 수축과 팽창을 하다 보면 찌지직 하면서 맞아떨어지면서
0: 그렇죠.
1: 튼튼하게
0: 네.
1: 맞물리잖아요.
0: 네.
1: 작가님 작품 중에서는 이런 결구를 활용한 목조각이 많아요. 그래서 그런 시리즈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나무에 채색한 시리즈가 있고
0: 네.
1: 또 시간이 흐르면 작가님이 팬데믹 때 바깥을 못 나가셨대요.
0: 네.
1: 그때는 이제 나이제한

0: 난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야외에서 조각을 못 하신 거예요. 이 조각 야외에서 해야 되는데
1: 네.
0: 실내에만 있다 보니 버려진 조각들 그런 걸또 끼워가지고 만든 시리즈가 있고 그러니까 계속 한계가 다가오면 넘어서고 한계가 다가오면 발전시키고 그랬던 시리즈들이 많이 있습니다.
1: 네. 그럼 이번 전시회에 얼마나 많은 작품들이
0: 다
1: 등장한
0: 있어요.
1: 다 있어요?
0: 네, 이 모든 게다 있어요.
1: 그렇군요.
0: 그래서 저는 호암 전시가 작가님의 삶에서 상당히 중요한 전시라고 생각을 해요. 저도 두 번이나 갔어요.
1: 아,
0: 네,
1: 그렇군요.
0: 모든 게다 있습니다.
1: 모든 게다 있습니다.
0: 네, 회화, 네, 그다음에 뭐 기원 쌓기, 뭐 이렇게 돌이나 중보석으로 만든 조각, 채색된 목조각, 팬데믹 때한 조각 이런 것들이 다 있습니다.
1: 혹시 이번 전시 때 김윤신 작가님이 뭐그 관객과
0: 맞아요.
1: 대화하고 하는
0: 그런
1: 프로그램도
0: 프로그램도 있었었어요.
1: 아, 있었어요?
0: 네.
1: 그 자리에 계셨었나요?
0: 저는 그때는 해외에 있어서 못 갔고 전시만 두번 봤는데
1: 네.
0: 호암미술관 측에서 강연도 하고 그 세미나 형식으로 조금 그래도 관객들과 작가님의 작품 삶을 이해하려고 이해하기 위한 프로그램들을 많이 만들었던 것 같아요.
1: 네. 오, 얼마 안 남았습니다. 서두르십시오. 김윤신 작가님의 전시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0: 네.
1: 김윤신 작가 작품의 특징을 글쎄 한마디로 정의하기는 어렵겠지만 그래도 우리 소영님께서 좀그 특유의 언어로 설명을 해주신다면?
0: 조각은 회화가 되고
1: 네.
0: 회화는 조각이 되는 과정을 총 천연색으로 보여준 작가님 같아요.
1: 와.
0: 그래서 사실은 한국에는 대표 조각가 이렇게 소개가 되는데 회화 작업도 정말 좋으세요. 저는
1: 네.
0: 회화를 한점 소장을 하고
1: 아,
0: 있는데
1: 그런가요?
0: 저도
1: 예.
0: 보고 너무 감동받아서 제가 2024년 베니스 비엔날레에 가서 김윤신 작가님 공간에 한 시간 동안 앉아 있었어요. 너무 아, 나무라는 것을 다룬다는 것이 이런 느낌인가? 아,
1: 네.
0: 이 작가님이 자연을 대하는 태도, 예술을 대하는 태도가 너무 멋있고,
1: 네.
0: 제가 사실은 이 작가님에게 매우 존경을 했던 거는 레지던시를 이제 하셨는데,
1: 네.
0: 보통 레지던시는 미술관이 만든 프로그램으로 20, 30대 작가들이 지원을 해요. 레지던시에 지원을 해서 합격을 하면 레지던시에서 머물면서 작업을 하는 거죠.
1: 그렇죠.
0: 근데 김윤신 작가님이 몇살때 레지던시 지원을 했냐?
1: 네.
0: 한국에 딱 돌아왔는데 한국에선 본인이 없잖아요.
1: 그렇죠.
0: 이력이.
1: 네.
0: 그래서 85세 때 저기 박수근 미술관이 있어요.
1: 네.
0: 양구에. 거기 레지던시 프로그램에 지원을 했어요.
1: 와.
0: 근데 그 자기소개서가 있어요.
1: 예.
0: 한날 한시도 허투루 살고 싶지 않은 사람이다.
1: 그렇게 소개를
0: 네,
1: 하셨다고요?
0: 나는 뭐 홍대에서 뭘 공부를 했고 파리에서 뭘 했고 뭐 이런 걸막다쓴 다음에 마지막에 이제서야 돌아왔는데 85세지만 신인의 마음으로 레지던시에 지원을 한다. 한날 한시도 허투루 살고 싶지 않다. 근데 그거를 보면 자다가도 일어나게 되는 너무
1: 아니,
0: 감동적이었어요.
1: 너무 막 눈물이 날것 같아요.
0: 네.
1: 너무,
0: 과연
1: 와.
0: 나라면 85세 때 20대, 30대 젊은 작가들이 하는 레지던시를 용기 있게 지원을 할수 있을까? 근데 작가님을 만나면 나이가 아예 상관이 없어요.
1: 네.
0: 지금도 신진 작가 같은 마음을 가지셨어요.
1: 와.
0: 그래서 제가 인생의 선배를 만난 느낌?
1: 네.
0: 살면서 힘들 때 계속 생각이 많이 날것 같아서 저도
1: 네.
0: 이번에 여성 예술가들을 소개하는 책이 나오는데 거기 한 꼭지가 김윤희 선생님을 소개를 했죠.
1: 네. 와, 몰랐었는데요. 이렇게 멋진 우리 김윤신 작가님을 소개해 주셔서 너무 기분이 좋고
0: 네.
1: 감상을 하고 싶은 마음이 막 듭니다. 자, 음악을 한곡 듣고 와서 이야기를 이어가겠습니다. 홍승관의 노래, 나무.

0: 홍승관의 나무라는 곡 함께 듣고 왔습니다. 아, 국악방송 박혜진의 문화시대 수요일 코너 김찬용의 다정한 미술관. 오늘은 스페셜 게스트 아트메신저 이소영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한국 1세대 여성 조각가, 지금도 여전히 활발하게 활동하고 계신 김윤신 작가님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자, 이제 두 번째 우리 또 다른 여성 작가분을 만나볼까요?
1: 윤성남 작가님이시고요.
0: 네.
1: 한국에 이중섭 미술상이 있는데 여성으로선 최초로 이중섭 미술상을 받으셨고,
0: 네.
1: 김윤신 작가님 같은 경우에는 홍대 미대를 나와서 사실 20대, 30대 이제 작업을 계속 했던 분이시고, 윤성남 작가님은 또 흥미로운 게,
0: 네.
1: 이미 결혼을 다 하고, 네. 완전 주부로 살다가, 예. 40대에 작업을 하신 거예요.
0: 아, 그전에는
1: 시작이 늦으셨어요.
0: 작가로 활동하지 않으셨던 거고요.
1: 네, 완전히 그 20대 때 초반에 만난 이제 남편분과, 예. 20대 후반에 결혼을 하시고 자녀 키우시면서 계속 그렇게 주부로 사시다가,
0: 네.
1: 40대 초반에 이제 작업을 시작을 하신 거죠.
0: 아, 오늘 멋진 언니들.
1: 네, 정말 멋있는.
0: 어디 숨어 계셨었나요?
1: 그러니까요.
0: 너무 알지 못했던 게 진짜 부끄럽습니다. 더 소개해 주세요. 네.
1: 윤성남 작가님하고 김윤신 작가님을 같이 소개하는 게 좀 흥미로운 게 둘 다 나무를 너무 잘 쓰세요. 윤성남 작가님도 나무를 많이 쓰시는데,
0: 네.
1: 사실 윤성남 작가님은 초창기에 이제 많이 알려진 거는 어머님을 주제로 많이 그렸던 거, 그리고 또 조선시대에 숱하게 희생을 하고 떠난 그런 수많은 여성들의 단체 초상 이런 것도 많이 표현하시고,
0: 네. 네.
1: 시리즈가 상당히 다양하죠. 근데 이제 본인이 40대까지, 그러니까 30대 말까지 너무 주부로 살았고 집이 너무 힘들었대요.
0: 네,
1: 어렸을 때부터.
0: 네.
1: 그러다 보니까 예술 활동을 하기에는 조금 사치였겠죠. 그때는. 근데 저는 사실 남편분도 되게 대단한 게 이제 하고 싶은 거 하라고, 작업하라고.
0: 네,
1: 그래서,
0: 네.
1: 이제 뒤늦게 유학을 가셨어요.
0: 아, 그러니까 미국. 그 전부터 어쨌든 그림에 대한 열망이 있으셨고,
1: 네.
0: 실제로 잘 그리셨던 건데,
1: 네.
0: 이걸 화가로서 이렇게 예술가로서,
1: 네.
0: 변신을 한 것은 40대라는 거인 거죠?
1: 네. 아마 제 나이 정도 때일 텐데, 제가 지금 막 일하다가 남편에게,
0: 네.
1: 나 이제 나의 꿈을 위하여 난 작가가 될 거니까 그 당시에 미국 갈 거야.
0: 그러니까요.
1: 미국 가서 유학,
0: 네.
1: 가고,
0: 네.
1: 이게 쉽지 않았는데 그때부터 지금까지 이제 작업을 하시는. 그래서 뒤늦게 화가가 됐지만 사실은 지금 생각해 보면 늦은 게 아니었던 것 같아요.
0: 그렇습니다.
1: 그, 네. 시절에는 이제서야 이럴 수 있겠지만, 그래서 그런 의미.

0: 그래서 상당히 어떤 영감을 주는 작가님 아닌가.
1: 네. 그러니까 80년대
0: 네.
1: 미국 뉴욕으로 건너가서 그때부터 이제 유학을 하며 그림을 공부하시기 시작하신 거네요.
0: 네.
1: 그러면 윤성남 작가님도 아까 회화와 조각도
0: 조각. 네,
1: 하시는
0: 설치도
1: 거죠?
0: 하고요.
1: 설치도
0: 네,
1: 하시고.
0: 시리즈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근데 이제 그 유학 시절에 어떤 남미 작가의 조각을 봤다라는 인터뷰 때문에 저도 그 남미 작가가 누군지까지도 다
1: 아,
0: 찾아봤거든요.
1: 네.
0: 근데 실제로 그 남미 작가 작품이 나무의 결을 살린 초상 조각이었어요. 그러니까 사람의
1: 아,
0: 형태?
1: 네.
0: 그래서 그 자기가 영감받았던 작가가 누군지도 밝히셨었고, 그 당시에 그걸 보고 아 내가 요런 거를 해봐야겠다면서 이제 돌아오셔서 본인만의 언어를 만드셨는데,
1: 네.
0: 사실은 나무 조각이 많이 알려져 있긴 하지만 윤성남 작가님 자체는 초상, 그러니까 페인팅도 하시고 설치 작업도 하시고 또 나무 조각도 하시는 그런 작가님이십니다.
1: 네. 윤성남 작가님의 2023년 인터뷰를 잠깐 보면, 내가 그림을 시작한 날짜를 절대 잊지 않는다. 1979년 4월 25일. 가정주부의 삶을 살다가 화구를 사서 본격적으로 그림을 시작했다. 뭐 여러 이야기, 굉장히 이게 스토리가 이 역시, 이 역시 영화
0: 네.
1: 같거든요.
0: 왜냐면 20대 때 초반에 만나서 이제 22살에 연애를 하시고 28살에 결혼을 하셨는데
1: 네.
0: 되게 작은 방에서 시어머니까지 다 같이 사니까 당연히 작업을 못 하죠.
1: 그렇죠.
0: 근데 많은 여성 예술가들이 작업실이 없다 보니까 유화 작업보다 드로잉이 많은 경우도 있고요.
1: 아, 다 이유가
0: 네,
1: 있었군요.
0: 하고 싶어도 못 하는 경우가 많고 크기가 크지 않은 분도 많고요. 그래서 저는 솔직히 시어머니와 함께 살때 작업을 한다라는 거는 이
1: 네.
0: 시절에는 전더 힘들었을 것 같고,
1: 그랬겠죠.
0: 근데 남편하고 열심히 열심히 살다가 이제 조금씩 이사를 가게 되고, 어느 정도 내가 가정에 엄청 충실했었으니 딱
1: 네.
0: 40에 이제 작업을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신 거죠.
1: 그 아까 처음 설명하실 때 윤성남 작가님이 뭐 여러 가지 회화도 하고 조각도 하고 설치도 하셨지만 이제 그 주로 등장하는 어떤 그 인물
0: 네.
1: 그 대상이
0: 네.
1: 여성이라고 얘기를
0: 네네.
1: 해주셨잖아요. 그래서 그 주요 작품을 위주로 조금 소개를 해주실까요?
0: 일단은 본인의 어머님을 주제로 한 작품이 많고요. 두 번째는 아무래도 우리나라가 조선시대 유교국가였기 때문에
1: 네.
0: 여러 가지 여성에 대한 이야기가 많잖아요. 예를 들어 연려문도 그렇고 또 이런 것도 있었잖아요. 지금은 말이 안 되지만 아들을 낳지 못하면 약간 며느리나 혹은 부인으로서
1: 네.
0: 제대로 된 대우를 못 받거나 그러다 보니까는 밝혀지진 않았지만 핍박받고 혹은 스스로 목숨을 끊은 분들도 많았었대요.
1: 그렇죠.
0: 조선시대 내내.
1: 네.
0: 그러다 보니까 전시장에 딱 들어가면 제가 제일 처음 기억났던 작품은 충격적이었던 게 나무 기둥이 전시장에 가득 차 있어요.
1: 네.
0: 근데 조선의 여인의 모습이에요. 마치
1: 아.
0: 누군지는 모르지만 수없이 죽어간 묘비처럼. 약간 그녀들을 위해 전시장에 묘비를 만들어 놓은 듯한 느낌? 이런 작품도 있고요. 아예 대놓고 세상을 떠난 형태의 조선의 여인을 표현한 것도 있었어요.
1: 아, 그러면, 그러니까 말씀 주시는 대로 예를 들면 그 나무 기둥이 그 전시장 전체를 다 가득
0: 세워져
1: 채우고
0: 있고,
1: 있는데
0: 네.
1: 그 안에 여성의 얼굴을 표현한
0: 네,
1: 건가요?
0: 얼굴이 있고 몸은 저고리 같은 걸딱 입고 있는 거죠. 지금 이
1: 오.
0: 그 본인의 어머님을 표현한 것에도 한복을 좀 입고 있죠.
1: 네네.
0: 그리고 이제 보면은 작품들에 이제 물론 요즘 여성들도 표현을 하시겠지만 전시를 한창 하실 때는 그 지나간 역사 속의 여성들을 많이 표현을 하시고,
1: 네.
0: 최근 들어 꾸준히 하고 있는 시리즈는 독립운동가 중에 여성이 정말 많았지만
1: 그렇죠.
0: 알려져 있지 않았던 거죠.
1: 기록이 잘안
0: 네.
1: 되었었으니까.
0: 그럼 요런 분들이 초상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한분한분 찾아서 사진이 아주 조그만 거라도 있으면 그걸 붙들고 초상화 작업을 하신대요.
1: 만약에
0: 근데
1: 초상화도 없을 시절이기 때문에
0: 맞아요.
1: 어떻게
0: 그래서
1: 하셨을까요?
0: 상상하신대요. 그래서 인터뷰 보면 반은 거짓말이다. 내가 상상을 한다.
1: 네.
0: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는 이유는 그 당시에 여성들이 이렇게 독립운동을 열심히 했다라는 건 본인들이 어떠한 사회적인 대접을 제대로 못 받았지만 나도 우리나라의 사람이다. 나도
1: 네.
0: 우리나라를 지킬 것이다. 이런 마음이 너무 가득했을 거고 너무 훌륭한 독립운동가들이 많았다 하면서 요 시리즈를 상당히 오랫동안 하고 계세요.
1: 아, 여성
0: 네.
1: 독립운동가 시리즈요.
0: 그래서 요게 이제 전시장에 가면 새롭게 또 이분도 그리셨네. 계속 늘어나요. 그래서
1: 네.
0: 여성 독립운동가도 계시고 또 여성 리더들 뭐 예를 들어 뭐 그 당시에 뭐 교육인, 지식인.

0: 그런 분들을 꾸준히 이제 그리신 작품. 그다음에 한 가지 더 설명을 드리자면 제가 생각할 때 가장 널리 알려진 작품인데 유기견을
1: 유기견요? 예.
0: 1025라고 해서 1025마리를 만드셨어요. 나무로 조각하고 채색하셔서.
1: 네.
0: 그래서 1025마리의 유기견 조각이 있습니다.
1: 아.
0: 요것도 전시 종종 합니다.
1: 이게 지금 살펴주신 내용을 보면 일단 사라져간 혹은 주목받지 못한 혹은 상처가 있는 여성들의 되게 주목을 하시다가 지금 또 유기견을 대상화한 그런 작품도 활동을 하신 거잖아요. 이 연결성이 있겠죠?
0: 있죠. 뭐냐면 제가 생각할 때는 여성들의 어떠한 마음과 연대인데요. 여기 보면은 모계 사회를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하시고 또 본인의 어머님을 표현한 작품도 많고요. 직접적인 나의 어머님은 아니지만 조선의 수많은 어머님들, 우리가 여기까지 오기까지 물론 훌륭한 남성 리더들도 있었지만 보이지 않게 사라져 간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했지만 역사에 남지 않은 그런 여성분들도 표현을 하시고 이 유기견도 어떻게 그리게 됐냐? 어느 날 작가님이 TV를 보다가 이해순이라는 할머니를 보게 돼요. 근데 그 할머니가 되게 작은 집에 살면서 그 마을에서 버려진 유기견을 키우신 거예요. 근데 키우다 키우다가 1025마리를 키운 거예요. 그걸 보자마자 작가님이 나 이거 작업해야겠다. 그 이것이야말로 여성의 마음이다. 무엇인가 대가 없이 돌보는 마음. 두 가지 생각이 드셨대요. 이 유기견들을 버린 것도 인간이고 결국엔 이걸 돌보는 것도 이 할머니인데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방향으로 살아야 할까? 그래서 만나러 가셨대요.
1: 그분을요? 와, 저 열정이 정말 대단하시네요.
0: 그래서 보시는 순간 정말 위대한 그 마음을 느끼시고 요 시리즈를 해야겠더니 이게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잖아요.
1: 그러니까 1025마리라고
0: 어떻게 이거는 정말 큰
1: 했잖아요.
0: 프로젝트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스케치를 했대요. 이 강아지들을. 근데 이 강아지 스케치가 쉽지 않잖아요. 다 움직이고 다 다르게 생겼고.
1: 가만히 있어봐 해도 절대 이루어지지 않는 일이죠.
0: 근데 이 어떠한 작은 생명들을 돌보는 것도 결국에는 여성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여성의 마음을 표현하는 작가님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요 시리즈가 너무 재밌는 게이 친구들이 쪼개져서 개수가 종종 아트 페어는 조금 좁잖아요.
1: 그렇죠.
0: 그럼 이제 일부 아이들만 와요.
1: 이렇게 1025마리가 다못 오고.
0: 다못올 때도 많죠. 근데
1: 그거
0: 그러면
1: 재밌네요. 그렇죠.
0: 근데 모든 개가 다 있고 저도 또 반려견을 키우다 보니까 결국에는 누군가를 돌보는 마음이라는 것이 정말 엄마의 마음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돌봄의 미학이라는 것을 너무 잘 표현을 하고 있는 작품인 것 같아요.
1: 모성, 또 타인을
0: 맞아요.
1: 바라보는 마음, 돌보는 마음, 그런 세상을 바라보는 마음으로 작업을 하신 윤석남 작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설명을 다 듣다 보면 누군가 이 윤석남 작가님에 대해서 뭐 글을 쓸 때, 그러니까 뭔가 우리는 무언가에 속해 주기를 바라잖아요. 그래야 칭하기 편하니까. 그래서 여성주의 작가 이렇게 분류를 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정작 윤석남 작가님은 여성주의 작가로 불리는 걸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으셨다면서요.
0: 근데 이게 약간 모든 예술가들의 공통점이고, 저도 강의 때 얘기를 하는 부분인데, 어떠한 주위의 예술가를 넣기에는 그 예술가가 더 광대합니다.
1: 크죠.
0: 아마 우리도 나라는 사람을 저를 아마 이소영은 교육인이야, 작가야, 이렇게 넣기에는 제가 더 그보다 영역이 다양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1: 메신저시잖아요.
0: 제가 생각할 땐 요게 모든 예술가들에게 당신은 무슨 주의죠? 이렇게 말해버리면 내가 너무 분류가 되는 거고, 예술가는 이 주의라는 단어에 갇혀서는 안 되는 더 광대한 인류라고 생각을 하고, 근데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사실 선배가 있다. 한국에서 여성 작가로 활동을 하다 보면 최초의 선배는 나혜석 작가님. 그죠? 최초로 유화를 그렸고, 여성이 최초로 유화로 전시를 했고, 한국에서 여성이 최초로 유럽 여행을 갔다 오시고, 글도 쓰시고, 수필도 쓰시고, 그리고 청경자 작가님. 이런
1: 그렇죠.
0: 선배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말이 조금 부담스러우셨대요, 처음에는.
1: 그럴 수도
0: 그쵸?
1: 있겠습니다.
0: 근데 이제는 그렇지 않다. 뭐 이런 것에 대해 크게 연연하지 않으신다 한 인터뷰를 제가 봤는데, 제가 작가님이어도 약간 이런 주의라는 말에는 거부감이 조금은 있을 것 같았을 것 같았어요. 그래서. 근데 이제는 그 여성성이라는 게

0: 뭘까? 이런 고민을 작가님도 하시고 우리도 하지 않나요? 나이가 들수록 진짜 여성성이 뭘까?
1: 맞아요. 예.
0: 그러면은 여성이 할수 있는 많은 세심한 돌봄들? 그런 것들이 위대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하시면서 여전히 작업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1: 이게 보면 우리가 이제 후에 그리고 혹은 현존하시더라도 위대하다 혹은 굉장히 멋지다라고 생각하는 어떤 예술가들의 인생과 그 예술 작업을 보면 괴리되어 있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0: 맞아요.
1: 삶과 예술이 되게 하나가 되게 그런 태도로 뭐 작업을 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 지금 설명해 주신 윤석남 작가님의 경우에도 실제로 본인이 여성 독립운동가들에 대한 그림이나 버려진 이런 유기견들에 대한 마음을 그냥 어떤 대상화하지 않고 그걸 작품 안에, 그리고 삶의 태도 안으로 품고 가잖아요. 그게 굉장히 좀 감동적인 부분인 것 같습니다.
0: 맞습니다. 이예신 할머니 같은 경우에는 삶에서 행동으로 보여줬다면 윤석남 작가님은 그 유기견들을 한 마리 한 마리 그림으로써 예술로 돌봤다고 생각을 해요. 예술로 돌보는
1: 그러네요.
0: 마음을 썼다고 생각을 하고 결국에는 저는 이런 예술 작품이 알려짐으로써 다시 한번 우리가 유기견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되고 인간이 이말 못하는 짐승들을 향해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할까 그런 것들을 가장 예술의 최전선에서 아름답게 보여주는 사례? 제가 되게 좋아하는 문장이고 믿는 건데, 당신이 유기견을 버렸으니까 나빠! 내가 너에게 복수할 거야가 아니라 예술로 표현한다면 더 많은 사람들의 생각을 바꿀 수 있지 않나. 그래서 두 분이 너무 연결돼 있는, 잘 만나신
1: 그러네요.
0: 것 같아요.
1: 그러네요. 실제로 그 1025마리의 유기견 조각품을 저는 사진으로 지금 감상하고 있는데 일단 너무 귀엽습니다. 일단
0: 너무
1: 굉장히
0: 멋있죠.
1: 다양하고 멋있고 여기서 혹시 뭐다 1025마리의 우리 강아지들 보셨나요? 아니면
0: 전체를 다
1: 일부만
0: 보신
1: 보셨나요?
0: 일부만 봤어요.
1: 거기에 가장 마음에 드는 작품도 있으셨겠네요.
0: 네, 아무래도 저도 제가 키우는 반려견이랑 비슷한 종이 있나, 그리고 이 친구들을 돌보는 마음이라는 게 과연 어떨까 상상을 해보게 되더라고요. 근데
1: 그러니까요.
0: 이거는 이예신 할머니니까 가능한 것 같으면서도 한편으로는 지나간 역사 속에서 수많은 여성들이 항상 누군가를 돌봐왔잖아요. 그
1: 맞습니다.
0: 마음을 표현한 것 같아서 이 모성이라는 것이 동물에게까지, 자연에게까지 나아가서는 이 예술이 결국에는 연결이 된 거여서 이게 여성적 감성이 많이 느껴지는 그런 작품이죠.
1: 여성의 시선으로서 여성의 이야기를 작품으로 만든 것, 그리고 여성의 어떤 본질적인 삶의 태도 같은 거를 작품으로 만든 것, 이게 굉장히 또 의미가 있겠네요. 말씀 주신 대로.
0: 네, 제가 생각할 때는 아무래도 이제 지금의 시간까지는 남성 예술가보다는 여성 예술가들이 가정에 많이 있었고 또 주변부의 이야기들을 많이 듣고 보잖아요. 그래서 한 시대를 살았던 여성 예술가들의 작품이 상당히 세심하고 우리가 보지 못했던 시선까지 많이 보고 그런 면에서 조금 매력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1: 윤석남 작가 작품의 특징도 좀 전체적으로 정리를 해주시거나 아니면 여러 가지 작품 소개해 주셨습니다. 막 개인적으로 또 좋아하는 작품 있다면 소개해 주세요.
0: 저이 유기견 조각을 상당히 좋아해서 저는 어린이 교육기관도 여러 개 운영하고 있는데 한 2년 전에 어린이들하고 유기견이나 유기묘를 돌보는 그 후원을 하고 싶어서 요 조각을 실제로 만들어서 갤러리에서 전시했었어요.
1: 아, 진짜요?
0: 네네. 그래서 달력
1: 네.
0: 같은 거 이제 만들어서 이제 요 아이들 작품을 만들어서 사진을 찍어서 그래서 실제로 기부를 했었는데 어린이들도 너무 좋아하고 사실 상당히 문제잖아요.
1: 그렇죠.
0: 인간의 이기심으로 선택받은 아이들이 결국에 인간의 이기심으로 버려진다라는 게 지구가 꼭 인간의 것만은 아닌데 약간 인간 중심적으로 사고를 하고 있으니 그래서 개인적으로 상당히 좋아하고 전체적으로 한 문장을 요약하자면 돌보는 마음을 표현하는 작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누군가를 돌보는 마음이 가장 위대한 마음인 것 같아서
1: 맞습니다.
0: 네.
1: 자, 그 김윤신 작가님 그리고 윤석남 작가님 두 여성 예술가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 처음 미술을 시작했을 당시만 해도 정말 여성 작가가 활동할 조건, 사회적인 조건이 마련

0: 되지 않았을 거고, 그런데도 그 시기를 잘 견디고 이겨내고 지금 이제 80대, 90대까지 현역으로 활동한다는 이 점이 굉장히 위대하고 존경받아 마땅하다 생각하거든요. 이런 분들의 존재 자체가 어떤 미술계나 후학에게 좀더 전하는 메시지가 있을 것 같아요.
1: 무척 있는 것 같습니다. 이유는 작가라는 직업은 누군가가 자신에게 월급을 주는 직업이 아니잖아요.
0: 맞아요.
1: 그래서 스스로가 스스로를 칭찬하지 않으면 이 시간까지 못 왔을 것 같아서 당연히 좋아하는 거는 기본이지만 아마도 이 작가님들이 본인의 가장 큰 응원단이 스스로가 아니었을까. 그러니까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칭찬하고 인정하면서 여기까지 왔기 때문에 확신이 없는 삶을 산다라고 느끼는 많은 분들이 이런 작가님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나도 뭔가 내가 좋아하는 걸 꾸준히 하고 있고 내가 남들에게 잘 보이지 않고 나에게 잘 보이는 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런 것들을 많이 보여주지 않나. 그리고 사실은 한국이 현재 유명한 작가 하면 다또 남자분들이 많잖아요. 그리고 뭐 예를 들어 옥션에서 상당히 가치가 높다 하는 작가님들도 보면은 뭐 이우환, 박서보, 김한기 다 남자분들이다 보니까 앞으로는 이런 여성 작가님들이 당연히 지금도 활동을 많이 하고 계신데 조금 더 많이 알려져야 된다라는 생각을 저 역시도 많이 하죠.
0: 아트 메신저로서 더 활동을 열심히 해주셔야겠습니다. 미술이 낯설고 또잘 알지 못하는 작가를 만났을 때, 잘 모르겠는데, 혹은 내 스타일은 아닌 것 같은데, 뭐 이런 일차원적인 반응을 할 수도 있지만, 미술관제 조금 친해질 수 있는, 그리고 잘 알지 못했던 작가를 받아들이고 조금 더 넓은 어떤 예술의 세계를 자기 안에도 들일 수 있는 그런 방법, 뭐 이런 게 있다면 어떻게 소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1: 제가 생각할 때는 저도 한 20년간 뭐 도슨트나 강연을 하면서 많은 분들을 만났는데 미술이 내가 괜히 말했다가 틀릴까 봐
0: 맞아요.
1: 내가 이렇게 보는 게 맞아? 해석이? 근데 사실 드라마나 영화는 그렇게 생각 안 하시거든요. 내가 보고 싶은 대로 보는 거지.
0: 내 평가야.
1: 네, 그래서 요거를 많이 말해요. 저도 잘 몰라도 된다. 본인이 모르면 그냥 넘어가면 돼요, 사실은. 왜냐면 억지로 이해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요. 근데 예를 들어 막 작품을 보다가 어느 날 마음의 여유도 있고 시간적 여유가 있는데 어떠한 작품이 나에게 쿵 와닿았어요. 저는 그건 인연이라고 생각해요. 미적 취향이 연결되는 지점인데 혹시 그런 작품을 만나면 그 작가가 누군지를 찾아보고 그 작가의 다른 작품도 같이 찾아보면 취향 깃발이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취향 깃발이 이렇게 한번 꼽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 작가를 좋아하는 거예요.
0: 그렇죠.
1: 그럼 음악도 그 음악을 좋아하면 어떻게 돼요? 플레이리스트에 넣죠.
0: 그렇죠.
1: 화가도 그 작가를 좋아하면요. 이 작가 전시한대. 그럼 찾아가고 핸드폰 배경화면에도
0: 깔게
1: 괜히 깔게
0: 되고,
1: 되고
0: 그렇죠.
1: 책도 한번 찾아볼까? 근데 이제 취향은 전 줄어들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마음의 영역이잖아요. 그래서 취향이 늘어나면 늘어났지 줄어든 사람들은 많이 없어요. 좋아하는 화가가 늘어나기 시작하면 저는 그때부터 미술하고 친해지는 거는 너무 자연스럽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미술하고 친해지는 법 중에 첫 번째는 잘 몰라도 되고 꼭 이해하지 않아도 되지만 좋아하는 화가를 한번 언젠간 만나보자.
0: 만나시길.
1: 아직 없으면 막 돌아다니시면 되는 것 같아요. 막 돌아다니다 보면 어느 날 이제 만나게 되는 것 같아요.
0: 그렇습니다. 그 어디를 막 돌아다닐지 모를 때는 이렇게 초대석에 나와주셔서
1: 맞아요.
0: 뭐 소개해 주시는 작가님과 전시를 귀담아 들었다가 그것만 따라가도 좀 취향을 갖게 되는 계기가 될수 있을 것
1: 일단은 6월 28일까지 호암미술관에.
0: 좋습니다. 자, 박혜진의 문화시대 김찬용의 다정한 미술관 오늘은 스페셜 게스트로 모신 이소영님과 함께 한국 현대미술의 선구자 김윤신, 윤성남 작가 두 분의 이야기를 전해드렸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1: 네, 재밌었습니다.
0: 자, 국악방송 박혜진의 문화시대 오늘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예술에는 답이 없어요. 자기 몸의 느낌과 감각이 한꺼번에 표현되는 이 자체가 예술입니다. 김윤신 작가님의 말씀 남겨드리면서 저도 인사를 드릴게요. 강은일의 해금 연주 오래된 미래 띄워드립니다. 지금까지 박혜진이었습니다.

세상을 조화롭게 사는 두 가지 법칙이 있는데요. 그 중에 첫 번째는 사소한 것에 연연하지 않는 것이고요. 두 번째 법칙은 모든 것은 다 사소하다라고 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참 많은 일에 마음을 빼앗기죠. 스치고 지나갈 말 한마디에 밤잠을 설치기도 하고요. 뜻대로 되지 않는 작은 일에 막 조바심을 내면서 하루를 그냥 흘려보내기도 하는데요. 하지만 한 걸음만 물러서서 바라보면 우리를 그토록 괴롭히던 일들도 결국은 다 지나가는 사소한 일들일 수 있어요. 모든 것은 다 사소하다. 그러니까 그렇게까지 연연해 하지는 말기로 해요. 안녕하세요. 음악이 흐르는 마루 이진영입니다.

클랑의 연주로 소소한 왈츠 첫 곡으로 전해드렸어요. 잘 살려면 사소한 것에 연연하지 않아야 하는데요. 알고 보니까 모든 것은 다 사소하더라. 참 공감 가는 말이죠. 모든 것은 다 사소하다. 가만히 읊조릴수록 마음의 짐이 실제로 조금은 가벼워지는 것도 같아요. 누군가가 괜한 트집을 잡았다면, 아 그래, 사소한 일이지. 생각지도 못한 부수입이 생겼다면, 아 이것도 사소한 것이지, 이렇게 생각하면 뭔가 좀 무난해지는 느낌이 들죠. 오늘은 어떤 일에 마음을 쓰고 또 어떤 생각에 부대끼면서 보내고 계세요? 당장 내 앞에 현실은 커다란 바위처럼 좀 무겁게 느껴지겠지만 시간이라는 거대한 흐름 속에서 보면 실은 아주 작은 모래 알에 불과할 텐데요. 내가 쥐고 있는 그 걱정의 크기를 조금만 줄여보면 좋겠어요. 걱정해서 걱정이 사라질 것 같으면 걱정할 게 없겠네. 이런 말도 있잖아요. 연연하던 마음을 내려놓은 그 자리에 정오의 활기찬 기운과 편안한 음악으로 채워보시는 거 추천드릴게요. 괴산군 화양계곡의 아름다운 절경을 그리면서 청춘가와 태평가를 재해석해 노래한 곡 준비했는데요. 국악놀이터 더 채움의 노래와 연주로 화양연가 듣고 오시죠.

고강 놀이터 더 채움의 노래와 연주로 화양연가 전해드렸습니다. 음악이 흐르는 바로 매일 정오부터 오후 2시까지 좋은 글과 편안한 음악으로 2시간 가득 채워드리고 있는데요. 오늘도 1부에서는 쉼 그리고 한옥찻집 만나실 수 있어요. 오늘은 최영실의 사진 산문집 산책 중에서 일부분 만나볼 텐데요. SNS에서 큰 사랑을 받는 에세이스트죠. 최영실 작가가 전하는 목적지 없이 걷는 길 위의 시간과 사진. 철학적인 단상들이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글 잠시 후에 만나보시고요. 2부에는 소리 한 자락 들을 청 준비돼 있습니다.

있어요. 판소리 한 대목을 먼저 이야기로 만나보고 우리 소리도 감상해보는 코너죠. 심청가 가운데 뺑덕인의 도망 대목을 이일주 명창의 소리, 주봉신 명고의 북장단으로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의 문자 참여는 샵 0302, 우물정 0302번 열어놓고 기다리고 있어요. 짧은 문자 50원이고요. 사진 포함한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 있습니다. 신주희의 대금 연주로 공술의 공수거 감상해 보시죠.

신중희의 대금 연주로 공수래 공수거 전해드렸어요. 이 시간만큼은 마음 좀 비우셔도 좋겠어요. 그렇게 가벼운 마음으로 함께하는 음악이 흐르는 마루. 들으실 수 있는 방법 다양하죠. FM 라디오 통해서 들으실 수 있고요. 국악방송 누리집에서 실시간 듣기 되고요. 스마트폰으로 덩덕쿵 플레이어 내려받은 후에 들어오시면 언제 어디서나 함께 하실 수 있어요. 이희문 외 여러분의 노래와 연주인데요. 지화자 조화 전해드립니다.

쉼 그리고 한옥 찻집. 너는 비가 와서 보고 싶다고 했지만 나는 누군가 보고 싶을 때 내리는 것이 비라고 했다. 꽃보다 환한 달 아래 만나자 약속한 당신과 너무 늦지 않게 술잔을 기울이고 돌아온 비 긋던 봄밤. 책을 읽다 열망이란 단어가 멸망으로 보이는 건 기분 탓일까? 눈을 비빌 때 당도한 꽃사진에 흔들리는

그는 밤을 건넌다. 한겹 한겹 손을 이끄는 바람은 온당하고 봄바람은 불어내. 비틀어진 세상 적시는 비는 온당하고 흩날리는 봄비는 불어내. 겨운에 벗은 몸 심장을 밀어올려 유혹하니 꽃은 온당하고 흔들리는 꽃잎은 불어내. 꽃잎은 바람결에 떨어져 강물을 따라 흘러가는데 떠나간 그 사람은 지금은 어디쯤 가고 있을까? 입술에 달라붙은 노래를 흥얼거리며 들어선 숲. 다들 어디쯤 가고 있는 걸까? 온 산, 먼 산, 천지산, 불온 방창 꽃잎의 춤. 그러니까 소식 전하는 거 잊지 마.

그녀는 숲에 살고 나는 바다에 산다. 숲에 살면 바다를 그리워하고 바다에 살면 숲을 부러워할 것 같지만 늘 그러하진 않다. 숲에 사는 그녀는 숲 이야기를, 바다에 사는 나는 바다 이야기하는 것을 더 좋아한다. 서로 닮은 듯 여행 산책자들이지만 뿌리를 내린 정주자로서 일상을 공유하는 동지이기도 하다. 연두의 지극한 찬란을 함께 목격한 어느 봄 이후 우리는 지금까지 서신을 주고받고 있다. 몇 번의 꽃이 피고 지었다. 장그르니에의 편지를 받고 골목에 숨어서 펼쳐보던 까뮈의 떨림까지는 아니어도 시리에게로 시작되는 서신을 읽자면 내 청춘 시절 사랑을 유혹하며 썼던 편지도 문득 떠오른다. 바다에서 숲으로, 숲에서 바다로, 여자에게서 여자에게로 향하는 유혹. 바다에서 숲으로 물고기가 가고 숲에서 바다로 풀들이 온다. 100년 후 개봉될 소설을 한강 작가가 노르웨이 오슬로의 어느 숲에 묻었다는 소식을 들었다. 우리의 서신도 함께 다니던 숲에 묻어두면 어떨까? 10년쯤 뒤 누군가 산책길에 발견이 될까? 100년 후가 될까? 아니면 영원히 눈에 띄지 않는 흙이 될 수도, 우리의 은밀한 비밀은.

김선효의 검은 고 연주로 포레스타 전해드렸는데요. 깊은 숲속을 거닐며 느끼는 설렘과 평온함을 그린 곡 감상하셨고요. 쉼 그리고 한옥 찻집. 오늘은 최영실의 사진 산문집 산책 중에서 일부분 나눠봤습니다. 최영실 작가는 그동안 SNS를 통해서 시적인 산문과 따뜻한 문체로 사랑받아왔는데요. 오늘 들으신 글 역시 시처럼 아름답게 다가오죠. 마음이 고요해야 주변의 모든 자연과 생명이 깨어있음을 비로소 알아차릴 수 있다고 하잖아요. 작가는 그 고요한 사유의 시간을 지나오면서 우리의 삶을 그리고 그 삶을 지탱하는 사랑을 아주 깊이 있게 들여다봅니다. 방금 전 글 속에서 한 사람은 숲에 살고 또 한 사람은 바다에 살면서 서로의 일상을 정성스럽게 공유하잖아요. 바다에서 숲으로 또 숲에서 바다로 편지를 띄우는 두 사람의 모습이 참 아름답게 다가옵니다. 서로 닮은

은 듯하지만 각자의 자리에 뿌리를 내린 채로 인생이라는 긴 산책길을 외롭지 않게 동행하는 그런 친구가 곁에 있다는 건 얼마나 행복한 일일까요? 최영실의 사진 산문집 산책과 함께했습니다. 마주엔 장서윤의 노래와 연주로 로터스 듣고 오시죠.

마주엔 장서윤의 노래와 연주로 로터스 듣고 오셨어요. 남도 작가 화초사거리를 소재로 한 곡인데요. 몽환을 일으키는 상상의 식물과 수면에 부유하는 연꽃의 강렬하고 화려한 이미지를 그린 곡이었습니다. 이어지는 곡은 여름 그리고 솔 숲인데요. 짙푸른 녹음과 시원하게 우거진 소나무 숲이 주는 여유로움, 또 잔잔하게 푸른 숲 속에 불어오는 시원한 바람과

따스한 햇살, 나뭇잎 사이로 쏟아지는 빛의 일렁임을 가야금과 소금의 선율로 감상해 보시죠. 가야금 연주단 추노가희의 연주로 여름 그리고 솔, 숲 전해드립니다.

여름 그리고 솔, 숲 전해드렸는데요. 가야금 연주단 춘호가희의 연주였습니다. 예결밴드의 노래와 연주 이어서 전해드리죠. 놀양 함께합니다.

산타령을 락 버전으로 부른 곡 놀량 듣고 오셨어요. 예결 밴드의 노래와 연주였습니다. 음악이 흐르는 바로 1부 끝곡은 김효영 외 여러분의 연주 준비했는데요. 초원의 바람 들으시고요. 잠시 후 2부에서 다시 만나요.

120년 전의 어느 봄날, 증기기관차는 우렁찬 기적 소리를 내뿜으며 서울에서 신이주까지의 500km를 힘차게 달렸습니다.

세상의 별별 아리랑을 만나는 시간. 전자현악그룹 F샵의 아리랑과 함께했습니다. 국악방송 연중 캠페인 별별 아리랑. 이 캠페인은 문화와 예술을 사랑하는 제과 전문그룹 크라운 혜태제과와 함께합니다. 국악방송 연중 캠페인 별별 아리랑. 이 캠페인은 문화와 예술을 사랑하는 제과 전문그룹 크라운 혜태제과와 함께합니다.

치로의 노래와 연주로 새봄 2부 첫 곡으로 전해드렸어요. 벚꽃도 좋고 푸른 솔도 좋은 계절의 순환을 담은 곡으로 2부의 문을 활짝 열어봤습니다. 음악이 흐르는 바로 수요일 2부에는 귀로 듣는 소리, 마음으로 느끼는 시간, 소리 한 자락 들을 청 준비되어 있는데요. 오늘은 판

소리 심청가 가운데 뺑덕인의 도망 대목을 이일주 명창의 소리, 주봉신 명고의 북장단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경로 이탈의 노래와 연주예요. 꽃타령 감상해 보시죠.

경로 이탈의 노래와 연주로 꽃타령 전해드렸습니다. 봄에 길가나 담장 밑에서 보라색 고개를 쏙 내밀고 있는 제비꽃 한 번쯤 보셨을 거예요. 워낙 흔한 들꽃이라 그냥 지나치기 쉽지만 사실 이 작은 꽃 속에는요 엄청난 반전 지혜가 숨어 있어요. 바로 씨앗을 퍼뜨리는 똑똑한 방법인데요. 보통 식물들은 열매가 익으면 씨앗을 사방으로 한꺼번에 팍 터뜨리잖아요. 그런데요, 이 제비꽃은요, 아주 영리하게도 줄지어 서 있는 씨앗

햇을 딱 총 쏘듯이 하나씩 차례대로 톡톡 튕겨보낸다고 해요. 열매 껍질이 마르면서 생기는 힘을 이용한 건데요. 마치 옷의 지퍼가 스르륵 닫히듯이 앞에서부터 씨앗을 순서대로 콕콕 꼬집어서 밀어내는 원리입니다. 모터나 또 배터리 같은 장치도 없잖아요. 그런 작은 풀 한 포기가 오직 제 몸의 생김새와 구조만으로 이런 초정밀 기술을 부린다는 게 와, 정말 신기하죠. 우리 국내 연구진이 바로 이 놀라운 비밀을 세계 최초로 밝혀냈는데요. 더 반가운 건요. 이 제비꽃의 지혜가 앞으로 우리 몸의 상처를 치료하는 최첨단 의료용 로봇 기술에도 적용이 될 예정이라는 거예요. 모터나 배터리, 그리고 복잡한 전선 플러그 없이도 움직이는 차세대 소프트 로봇을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그저 발밑에 피어나는 흔한 풀꽃인 줄 알았는데요. 제비꽃은 이미 세상을 더 이롭게 할 준비를 하고 있었던 셈인 거죠. 우리 주변에 아주 작고 평범한 존재들도 저마다 이렇게 눈부신 가치를 품고 있다는 걸 가르쳐주는 제비꽃의 이야기였어요. 이수진의 노래로 제비꽃 편지 전해드릴게요.

안도현의 시를 이수진이 노래한 곡이었어요. 제비꽃 편지 듣고 오셨습니다. 이어서 전해드릴 곡 연주곡인데요. 엘란 비탈 감상해 볼게요. 정길선 외 여러분의 연주입니다.

그 시기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잠시 후 2시 몇 시? 2시 여러분의 나른한 오후를 책임질 바투의 상사 디아가 지금 대기 중에 있으니까 여기 마루에서 충분히 쉬시다가 2시에 넘어오셔요. 아셨죠?

소리 한 자락 들을 청. 소리 따라 이야기 따라 수요일 이 시간에는 어렵게 느껴지는 판소리를 이야기로 먼저 만나보고 우리 소리 한 자락을 감상해보는 시간입니다. 소리 한 자락 들을 청. 오늘 함께 할 바탕은 판소리 심청가 가운데 뺑덕어멈의 황당한 사기극과 유쾌한 해학이 빛나는 대목, 바로 뺑덕인의 도망을 준비했는데요. 오늘은 이 일주의 소리, 주봉신의 북장단으로 감상해 보겠습니다. 소리를 듣기 전에 어떤 이야기인지 먼저 만나보시죠.

0: 그나마 있던 가산을 뺀더기네에게 속아 다 탕진한 신봉사는 근근히 살아가다가 맹인잔치 소식을 듣게 되죠. 부끄러워 마을에서 더 얻어먹기도 그렇고 뺑더기네를 데리고 황성으로 올라가던 길 뜬금없이 뺑더기네가 출삭대며 앙탈을 부리기 시작합니다.
1: 아이고 영감, 저 지난달부터 밥맛은 도무지 없고 신살구만 당겨 사먹은 것이 살구씨만 7섬이네요.
0: 일에 돌아가는 형편을 전혀 모르는 신봉사는 이 황당한 소리를 고지듣고는
2: 아니 뺑파, 저 지난달부터야? 그러면 거 태기가 있으려나 보네. 눈먼 딸 자식이라도 하나 낳기만 하게
0: 하고 반기면서도
2: 원 세상에, 살구씨가 7섬이라니 그놈의 자식 나오더라도 지나치게 주제 넘어서 쓸까 몰라
0: 그러면서 혼자 김치국을 마십니다. 하지만 뺑더기네의 진짜 몹쓸 본색은 황성으로 가는 길목 한 주막에 들렀을 때 드러나는데요. 신봉사가 깊이 잠든 사이 뺑더기네는 눈먼 봉사 중에서도 가장 젊은 황봉사를 벌써 쿡 찔러 약조를 해두었다가 밤중에 둘이 손을 잡고 도망을 가버린 겁니다. 새벽녘에 잠에서 깬 신봉사는 아무리 옆을 만져봐도 뺑더기네가 없는 것 같아 이 구석 저 구석을 더듬다가 신봉사가 주인을 불러 물어보는데요. 주인은
2: 같이 자던 그 여인이 어떤 봉사와 새벽에 빨리 길 떠난다고 벌써 떠나던데요.
0: 이런 날벼락 같은 소식을 전해주죠. 기가 막힌 신봉사는 그제야 속은 걸 알고
2: 수백 리 타양에 와서 날 버리고 네가 무엇이 잘 되겠느냐. 잘 가거라.
0: 그렇게 탄식을 하다가도
2: 현철하고 얌전한 우리 곽씨 부인 죽는 모습도 보고 살았고 내 딸 심청이 생이별도 하고 살았는데 너를 생각하는 내가 도리어 웃음거리지.
0: 그러면서 다시는 생각 않겠다고 합니다. 하지만 날이 밝아 행장을 챙겨 주막 밖을 나서자마자 그 결심은 간 곳 없고 털썩 주저앉아 다시 뺑더기네야 야속하다 하고 목 놓아 부르는데요. 앞을 전혀 보지 못하니 새가 푸르르 날아가도 바람이 우르르 불어도 혹시 뺑더기네인가 의심을 하며
2: 눈 어두운 날 버리고 네가 잘 될 소냐 새 서방 데리고 잘 살아라
0: 하고 원망 섞인 슬픔을 터뜨립니다. 지독한 배신감을 판소리 고유의 유쾌한 해학으로 날려보내는 소리 판소리 심청가 중 뺑더기네 도망 대목을 이일주의 소리 주봉신의 북장단으로 들어보겠습니다.
3: 이렇듯 울음을 울어놓으니 뺑더기네가 살망을 한번 펴보는디 아이고 여보 영감 어쩐 일인지 저 지난달부터 몸구슬이 딱 거르더니 밥맛은 도무지 없고 신금만 꼭 구미 당겨 살구 좀 사 먹은 것이 먹기서 얼마나 먹었다요 살구 실겁사 물색 모르는 신봉사 그 말에는 구미 당겨 아니요 뺑더기네 저 지난달부터며 어이. 아 그러면 그 태기 쓸라네 배
4: 그렇지
3: 아 그 남녀가 아니 무엇이거나 수눈먼 딸 자식이라도 그 하나 낳기만 하게
4: 그러나
3: 그것이 그 아들이 될지 딸이 될지는 모르지만은 원 세상이

0: 아구씨가 일곱 섬이라니 신걸 그렇게 많이 퍼먹고 그놈의 자성놈 나트라도 신동 모르져서 쓸까 몰라.
1: 아이고,
0: 이리 내요. 그 고장에서 남북구로 얻어먹을 수 없다 하고 뺑디기네를 데리고 황성을 올라가다가 주막에 들어
1: 좋지
0: 잠잘 적어
1: 좋다
0: 뺑덕이네 몹쓸 려놓은
1: 하시고.
0: 주막 근처 사는 봉사 중에 제일 젊은 황봉사는 벌써

0: 할시구헌.
1: 그때요 신봉사는
0: 다
1: 조전역장 훨씬 자고 새벽녘에 일어나서 아무리 만져봐도 뺑파가 없느니라. 아유 뺑득이네. 뺑파. 아, 이거 어디 갔는가?
0: 아, 좋지.
1: 이 구석 저 구석을 쳐듬는구나.
0: 다.
1: 시.

눈먼 간장과 변장을 하면 여보세요 소신 제도가 조용히 자는 게 도리 옳지 한밤중에 장난을

0: 아무리 더더워 봐도 뺑딩이 내가 없는지라. 신봉사 팡져가지고 여보 주인, 그 우리 마누라 안이 안 들어갔소? 아니요. 아니 그러면 여기서 자던 우리 마누라가 없어졌으니 이것이 어떻게 된 일이오?
1: 하시고
0: 주인이 찾아줘야지. 아 같이 자던 그 여인 어떤 봉사와 새벽 들친다고 벌써 떠나던디오.
1: 좋지.
0: 아니 무엇이 어쩌고 어쩌? 아이고 인연 같구나. 아, 신봉사 개가 맥혀. 아, 아이, 아이고 이럴 어쩔 거나.
1: 좋지.
0: 하하. 아. 뺑도에게 내가 갔네 그리워.
1: 아, 아 좋지.
0: 얘기에 전화 의뢰 없고 사정 없는 여년아.
1: 아, 아 좋지.
0: 당초에 네가 벌을 대면
1: 아치고
0: 있던 데서나 마다 후하지.
1: 하 좋지.
0: 수백님 타양에 왔어 날 부그리고 네가 무엇이 잘 되었느냐 여년아. 얘기 전화 없으려나
1: 하시고
0: 뺑도 고무마 잘 가고라.
1: 아, 아 좋지.
0: 안못 보는 이병신이
1: 아, 아 좋지.
0: 항상 저희 뭐 만개를 막지소양 어찌를 갈거나.
1: 하시고
0: 아이고 아이고 내 신세야.
1: 하 좋지.
0: 순인군은 성인

0: 전님은 무슨 혼도술로 눈이 천일 가듯이
1: 하여시
0: 나

0: 그렇지.
1: 얘기순 호랭이가 바싹 깨물어 갈련. 어라 어라 어라 어라. 현철하고 얌전은 우리 곽집 부인 죽는 양도 보고 살았고 출천태요 내 딸 심청 생이별도 오고 살았는데 내가 다시 인연을 생각하면 인사불성어 쇠돌입니다.
0: 다
1: 막담을 덜컥 지어놓고 날이 차차 밝고구니
0: 하 좋지.
1: 주인을 불러서 하래 닦고
0: 다 제
1: 행정을 챙겨치고 황성길을 올라간다
0: 하시고
1: 주막 밖을 나서더니
0: 좋지.
1: 그래도 생각이 나서
0: 하시고
1: 뺑생한 말 간고도 없고 뺑덕이 내를 부르는
0: 좋지.
1: 그 자리에 벌썩 주디 안더니 뺑덕이네.
0: 하시고
1: 뺑덕이네. 이게 천하 몹쓸려나. 네 그럴 줄래 몰랐다. 황성철이 먼 길을 어이 찾으러 가잔 말이냐. 내가 눈이 깊거든면 앞에는 무슨 산지 있고 길은 어디로 행하는지 분별하여 갈 것인디. 진짜 분별한 못하는 병신이기 어이 찾으서 가잔 말이냐
0: 하시고
1: 새만 부르르르르르
0: 하시고
1: 날아가도 뱅 그게 낸 것이 모르고
0: 좋지.

0: 아,
1: 아 좋지.
0: 땡득이네요. 모지고도야 속헌년 눈뜬 가장 배반 기도
1: 하시고
0: 사람 치고는 못 올 텐디 눈 어두워 날 버리고
1: 그렇지
0: 네가 무엇이 잘 들소냐 세서방 따로서 잘 가거라
2: 판소리 다섯 바탕 중에서도 심청가는 지독한 슬픔과 고난의 서사가 중심을 이루기 때문에 자칫 극의 분위기가 가라앉기 쉽죠. 이 무거운 바탕 안에서도 신봉사가 전 재산을 탕진하고 타양길에서 배신까지 당하는 이 순간은 오히려 판소리 특유의 웃음과 해학으로 치환해내는 매력적인 대목입니다. 또 사설에 담긴 해학의 미를 아주 생생하게 보여줬죠. 살구씨를 일곱 섬이나 먹었다는 이 뺑덕인의 황당한 속임수에 순진하게 속아 넘어가는 신봉사의 모습. 모진 배신을 당하고서도 새가 날아가고 바람만 불어도 혹시나 뺑덕인애가 돌아왔을까?

0: 그렇게 마음을 졸이는 신봉사의 처량한 모습은요, 인간의 가장 나약하고도 정 많은 본성을 그대로 보여주는 묘사가 아닌가 해요. 사실 이 뺑덕인의 도망 대목 바로 뒤에는 신봉사의 순환이 절정에 달하는 그 유명한 목욕 대목이 이어져요. 홀로 황성으로 가던 신봉사가 더위를 식히기 위해서 냇가에서 목욕을 하다가 옷까지 홀랑 도둑맞게 되는, 그야말로 엎친 데 덮친 격에 진퇴양난인데요. 자신을 속인 사람들의 배신을 겪으면서 온몸으로 고난을 통과한 신봉사가 결국에는 황성 맹인잔치에서 왕비가 된 딸 심청을 마주하고 마침내 눈을 번쩍 뜨게 되는 반전이 기다리고 있죠. 심청가는 슬픔 속에서도 끝내 절망하지 않고 인간적인 해악을 통해 슬픔을 극복해 나가는 과정이 담겨 있어요. 소리 한 자락 들을 청. 오늘은 판소리 심청가 가운데 뺑덕인의 도망 대목을 이일주 명창의 탄탄한 소리, 주봉신 명고의 북장단으로 함께 해봤습니다. 퓨전 국악 VSTAR의 노래와 연주로 뺑덕이 전해드리죠.
1: 신봉사 이웃에 사는 뺑덕이네. 얼굴이 박색이고 마음씨가 고약하여 신봉사를 속이고 재산을 축내는데 행실이 꼭 이렇던 것이었나.

0: 좋다!
1: 퓨전 국악 VSTAR의 노래와 연주로 뺑덕이 감상하셨습니다. 오늘 마지막 곡은 가벼운 마음으로 여행 떠날 수 있는 그런 곡 만나보시죠. 최태영의 해금 연주.

몸과 마음의 균형이 중요하다는 말 많이 듣게 되는데요. 꼭 50대 50, 정확한 반반일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일이 바빠서 몸이 고될 때는 마음의 밀도를 조금 낮춰주고요. 반대로 마음이 유난히 시끄럽고 무거울 때는 차라리 몸을 바쁘게 움직여서 생각을 털어내고요. 시소처럼 이쪽이 내려가면 저쪽을 살짝 들어 올려주는 것. 그 유연함이 진짜 우리에게 필요한 균형이 아닐까 싶습니다. 내 몸과 마음의 균형을 딱 맞게 잘 맞춰보는 하루 되셨으면 좋겠어요. 음악이 흐르는 마루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진영이었고요. 오늘 하루도 마음껏 행복하세요.

안녕하세요. 작곡가 유은선입니다. 방안을 가득 채운 악보, 수천 번을 고쳐 쓴 가사 한 줄, 이렇게 만들어진 음악은 창작자의 분신입니다. 열심히 만든 곡이 정당한 가치를 인정받을 때 국내외 곳곳에서 울려 퍼지는 당신의 음악을 찾아내고 그 노력의 대가를 정당하게 지켜내는 것, 그것이 바로 건강한 음악 생태계를 만드는 시작입니다. 당신의 땀방울이 헛되지 않도록, 당신의 열정이 내일의 선율로 이어지도록 보이지 않는 곳에서 당신의 음악을 끝까지 지키겠습니다. 음악의 가치를 더 높게, 창작자의 권리를 더 넓게, 사단법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0: 한국 문화의 중심, 국악방송입니다.
1: 김성근의 문화 소식입니다. 전승되어 온 아리랑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이야기로 다시 태어납니다. 오는 6월 27일 토요일 오후 4시 관악 아트홀에선 음악공장 노을양의 공연 플레이리스트 세대별 아리랑이 펼쳐지는데요. 이번 공연은 아리랑이 품어온 삶의 이야기에서 출발했습니다. 어린이부터 청소년, 중년, 어르신까지 각 세대의 생각과 감정을 새로운 노래로 풀어낸 무대입니다. 프로그램은 12지신을 모티브로 한 어린이 아리랑을 비롯해서요. 청소년의 마음을 담은 안녕 어른, 중년의 삶을 노래한 아직은 괜찮아 등 모두 17곡으로 구성되는데요. 서로 다른 세대의 이야기가 각기 다른 음악의 언어로 표현되며 하나의 아리랑으로 이어집니다. 어린이 아리랑은 박준희, 박찬희, 박소리, 삼형제로 구성된 준찬소리, 청소년 아리랑은 젊은 연주자 김나연, 이기현, 김나은이 가야금 연주와 노래로 들려줍니다. 또 중년과 어르신의 이야기는 관악 구립 여성 합창단이 함께하며 배우 황석정이 사회를 맡아 공연의 재미와 공감을 더할 예정입니다. 세대를 잇는 특별한 음악 여행 플레이리스트 세대별 아리랑과 함께 공감과 위로의 시간을 가져보시면 좋겠네요. 탈춤을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만나고 그 안에 담긴 이야기를 깊이 들여다볼 수 있는 특별한 공연이 찾아옵니다. 오는 6월 30일 화요일 저녁 7시 30분 문래동 천탈공간에선 천하제일 탈공작소가 주최 주관하는 천탈살롱이 열리는데요. 이번 공연은 탈춤은 어떻게 오늘이 되는가 라는 질문에서 출발해 젊은 탈춤꾼들이 전통 탈춤의 원리와 정신을 오늘의 감각으로 풀어내는 무대입니다. 이 관객과 무대의 거리가 가까운 만큼 공연뿐 아니라 예술가들의 생각과 이야기도 함께 나눌 수 있는 특별한 시간이 될 예정인데요. 천하제일 탈공작소는 전통 탈춤의 음악과 리듬, 움직임을 바탕으로 현대 관객과 소통하는 작품을 꾸준히 선보여 왔죠. 이번 무대에선 양주 별산대 놀이의 상좌춤을 비롯해 고성 오광대 말뚝이, 통영 오광대 문둥북춤, 봉산 탈춤 목중, 송파산대 놀이 옴중, 북청 사자 노름의 사자춤까지 지역과 종목을 대표하는 다양한 탈춤 캐릭터들이 차례로 관객들을 만납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요, 무대와 객석의 경계를 허물며 탈춤의 오늘을 이야기하는 천탈 살롱과 함께 특별한 여름밤을 보내보시기 바랍니다. 한 작곡가의 음악 세계를 통해 우리 창작 국악의 흐름을 한눈에 만나볼 수 있는 특별한 공연이 찾아옵니다. 국립국악원은 오는 7월 2일과 3일 예약당에서 창작악단 기획공연 작곡가 시리즈 5 이건용을 선보이는데요. 이번 공연은 한국 현대음악계를 대표하는 작곡가 이건용의 작품 세계를 집중 조명하는 무대입니다. 다양한 분야에서 60여 년 넘게 창작 활동을 이어온 이건용은 지금까지 300곡이 넘는 작품을 남겼고요. 특히 국악계를 위한 작품만도 50여 곡을 작곡하며 우리 창작음악의 영역을 꾸준히 넓혀왔습니다. 이번 공연에선 그의 대표작과 최신작까지 모두 만나볼 수 있는데요. 가장 눈길을 끄는 작품은 이번 무대에서 처음 공개되는 신작 령입니다. 전통 피리 독주곡인 상령산에서 영감을 받아 탄생한 작품으로 새로운 음악적 풍경을 펼쳐 보일 예정이고요.

또한 1970년대에 발표된 초기작 분향도 오랜만에 무대에 오릅니다. 종묘 제례악 등 전통음악에서 영감을 받아 만든 작품인데요. 무려 50여 년 만에 다시 국립국악원 무대에서 연주된다고 하니 더욱 뜻깊은 시간이 될 것 같네요. 이 밖에도 널리 알려진 설화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를 바탕으로 만든 국악음악극 귀와 소리와 침묵이 만들어내는

0: 파트의 상사디아.
1: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바투의 이상화
2: 김봉영입니다. 1년에 한 번 이 뉴스가 나올 때마다 저희도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것 같은데 바로 가사노동에 관한 통계입니다.
1: 어제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통계를 보니까 최근 5년간 남성들의 가사노동이 35% 늘었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아직까지 여성이 남성보다 7.7배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을 가사노동에 쓰고 있다고 합니다.
2: 네, 여전히 가사노동은 여성의 몫이 대부분이라는 거네요.
1: 이 가사노동이 적성에 맞다라고 하는 사람은 사실 뭐 많지 않은 것 같은데요.
2: 없지 않나요?
1: 네, 좋은 거 맛있는 거를 또 어머니 목, 아내의 몫으로 뚝 떼어주면 좋을 텐데 가사노동을 뚝 떼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2: 예, 네. 육아 비중이 커지고 있는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집안일도 많이 늘었다고 하더라고요.
1: 그렇죠, 그렇죠. 네. 자, 슬기로운 집안일 나누기는 그야말로 집안일이지만 요것도 사이좋게 서로 돕고 배려를 하면 좋겠죠. 자, 여러분들이 가장 잘하는 집안일은 무엇입니까?

0: 국악과 전통을 새롭게 만나는 오후의 K컬처 쇼 국악방송 바투의 상사디아 2026년 6월 24일 수요일 악당광칠의 사랑폈구나 듣고 왔습니다.
1: 네. 아 그리고 내일이죠 내일. 내일이 축구. 그죠?
0: 아 그렇습니다. 북중미 월드컵. 네,
1: 오전 10시에
0: 네. 네,
1: 우리나라 축구대표팀의 3차전 경기가 남아공과 경기를 네. 펼치죠.
0: 네 그렇습니다. 남아공 전력을 봤었을 때는 우리나라가 훨씬 전력상 위에 있죠.
1: 전력상.
0: 네.
1: 또 모르니까.
0: 축구는 네. 또 모르죠.
1: 긴장을 놓지 말고 겸손하게 네. 최선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0: 그런데 네. 지금 우리가 체코전 이겼고 멕시코전에 졌지만 무승부만 해도
1: 올라갑니까?
0: 32강 올라갈 가능성이 아주 높아요.
1: 아 네네. 좋아요 좋아요.
0: 거의 확실하다고 봐야죠.
1: 응원해야겠죠.
0: 아, 당연히 해요.
1: 집안일을 살짝 밀어두고.
0: 집안일을 왜 해요? 축구 봐야지. 네.
1: 그러니까.
0: 축구 볼 때는 다른 거 하는 거 아닙니까?
1: 아, 네. 그렇습니다.
0: 먹는 것만 가능.
1: 네.
0: 메뉴 선택만 가능하죠.
1: 그렇습니다.
0: 네.
1: 아무튼 예, 아직도 우리 여성분들이
0: 네.
1: 남성분들에 비해서 7.7배 더 집안일을 더 많이 한다.
0: 아 진짜 안 바뀌어요.
1: 근데
0: 그 얘기 하지 마세요.
1: 하지 마요.
0: 아, 하지 마요.
1: 알겠습니다.
0: 제가 열심히 집안일을 하고 있다.
1: 아,
0: 그러니까 요 정도.
1: 49대 51 정도.
0: 아, 뭐 비율은 모르겠고요. 어쨌든 네. 성화 씨도 집안일 많이 하시잖아요.
1: 아니요 아니요. 저는 데이터 값이 맞는 것 같아요.
0: 어이구
1: 예. 여성.
0: 열심히 하셔야지. 가사 노동은 같이 하는 거죠.
1: 네, 알겠. 제가 많이 해도
0: 네. 네,
1: 뭐 디테일이랄지 뭐 이런 것들에 비하면 확실히 아내가 더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0: 네. 네. 형수님 고생 많으시네요. 자, 어쨌든 집안일 얘기 나온 김에 그러면 네. 오늘 집안일로 한번 쭉 가보죠. 많은 집안일이 있지 않습니까?
1: 많죠.
0: 정말 많아요.
1: 빨래, 청소, 설거지
0: 맞아요.
1: 뭐 등등등등 되게 많죠.
0: 해도 표도 안 나고 끝도 안 나는.
1: 끝도 없죠.
0: 다른 사람에게 맡기고 싶은 집안일은 뭐고 아, 이 일은 안 맡기고 싶어. 이건 내가 해야 돼 하는 집안일도 있을 것 같습니다.
1: 요거 문자 받아보실 거예요?
0: 네. 마음에 안 드세요?
1: 맡기고 싶은 영역과
0: 안 맡기고 싶은 거. 네.
1: 저는 다
0: 저도 안 맡기고 싶은 집안일이 있나?
1: 1부터 10까지가 있다면
0: 네.
1: 그 10 모두를 믿고 정말 신뢰하고 다
0: 그렇죠.
1: 내어드리고
0: 누구나
1: 싶은
0: 누구나 그럴 것 같긴 한데.
1: 네.
0: 그러면 약간 말을 바꿔 볼까요?
1: 어떤 거요?
0: 맡기고 싶은 거랑
1: 네.
0: 그냥 맡기고 싶은 거 맡아.
1: 아니야. 왜냐면요.
0: 예.
1: 맡겨도 그러니까 우리 성향은 다 맡기겠다라고 하지만
0: 네.
1: 그렇지 않은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0: 집안일에 대한 자기 신념이 있는 분들은 이거는 맡길 수 없다는 것도 있을 수 있죠.
1: 계시더라고요.
0: 예. 네.
1: 네.
0: 아니면 요 정도는 내가 할 수 있다.
1: 네네네.
0: 말을 좀 바꿔서 안
1: 네.
0: 맡기고 싶다 말고 요 정도는 네. 내가 할 수 있다. 하는 집안일과 아 이건 내가 도저히 하기 싫다 진짜. 네. 이건 맡기고 싶다.
1: 네.
0: 이런 집안일로 한번 나눠서 받아볼까요? 네.
1: 저희와 같이
0: 네.
1: 모든 걸 다 맡기고 싶다는 분들도 괜찮고요.
0: 저는 피지컬에 AI가 나와서 가사노동을 도와줄 수 있다? 네. 저는 살 겁니다. 아무리 비싸도 살 거야.
1: 빚을 줘서라도.
0: 아이, 그럼요.

0: 아, 좋습니다.
1: 예, 네. 카드로 긁는 거지 뭐.
0: 네, 좋습니다.
1: 자, 여러분들 집안일 맡기고 싶은 집안일과 요 정도는 내가 할 수 있다, 안 맡겨도 되는 집안일을 문자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0: 우물정0302.
1: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유료 문자고요.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 국악 방송 스마트폰 앱 덩덕쿵, 보이는 라디오 함께하실 수 있는 유튜브 채널 국악 FM으로 함께해주시기 바랍니다.
0: 네. 자, 바투의상사 디아에서 준비한 선물 소개해드립니다. 정가농산의 어쩌다 못난이 포기김치,
1: 떡 하나 주면 안 잡아먹지 범잔기지 떡에서 떡 선물,
0: 국악방송에서 준비한 유산균 선물 보내드립니다. 지금은 바투 시대,
1: 바투의 상사 됩니다.

0: 오, 왔습니다.
1: 좋습니다.
0: 자, 집안일 이야기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1: 집안일?
0: 네. 맡기고 싶은 일. 안 맡겨도 그냥 이건 내가 할 수 있는 집안일. 네. 이 정도로 여러분들의 메시지 한번 받아보겠고요.
1: 네.
0: 일단은 1966님께서 반찬만 제 입맛대로 그냥 제가 하고요. 나머지 일은 로봇이 해줬으면 좋겠어요.
2: 맞아요.
0: 내일 축구 1대 0 승리를 기원하며 32강으로 고고 오셨어요.
1: 일단 축구 저희도 꼭 이길 수 있도록 응원할 거고요.
0: 네.
1: 음식을 맡기지 않는 분들이 의외로 계시더라고요.
0: 그러니까.
1: 네, 네. 네. 우리가 먹는 거니까.
0: 네.
1: 네.
0: 그리고 약간 음식을 잘하시는 분들은
1: 네네.
0: 그 뭐랄까 자기만의 어떤 자존심.
1: 어허.
0: 그리고 자기 철학 이런 게 있지 않을까?
1: 철학이 있죠.
0: 네. 네. 그래서 이런 거 쉽게 맡기지 못할 것 같아요.
1: 맞아요, 맞아요. 네. 나머지 음식 말고는 뭐 다 맡길 수 있지 않나?
0: 저는 네. 음식도 맡길 수 있어요.
1: 저도요.
0: 전 다 잘 먹을 자신이 있기 때문에.
1: 음식도, 예, 저도요. 네. 네. 뭐 간이 안 맞으면 제가 조금 더 이렇게 해가지고.
0: 짜면 짠대로 먹고.
1: 싱거우면.
0: 싱거운 대로 먹고.
1: 싱거우면 내가, 아, 예. 내가 스님이다 생각하고 또 예, 사찰 음식이다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0: 음식을 왜 바꿔요? 네. 내 마음만 바꾸면 되는 거예요.
1: 그렇습니다.
0: 4024님 네. 집안일 70% 내가 하는데 음식 빨래 다 자신 있어요. 그런데 참고로 저는 남편입니다.
1: 얼씨구.
0: 꼭꼭 다른 사람에게 맡기고 싶은 건 화장실 청소입니다.
1: 아, 화장실 청소.
0: 아무리 깨끗이 청소를 해도 타일 그 사이사이 곰팡이가 피게 됩니다. 하셨어.
1: 아.
0: 화장실 청소 이거 참 피곤해요.
1: 이거 곰팡이 제거하는 그거 있는데.
0: 있어요. 있는데.
1: 뿌리고 시간 지나면 돼요.
0: 그렇다고 아주 말끔하게 다 지워지진 않더라고요.
1: 아, 그래요.
0: 네. 그리고 화장실 청소는 약간 뭐라 그래야 되지? 그냥 잠깐 할까? 그 잠깐이 안 돼요.
1: 잠깐이.
0: 하다 보면은
1: 여기도 보이고
0: 여기도 보이고 저기도 그래. 보이고 끝이 없어요.
1: 막 약간 세면대 뒤
0: 예.
1: 막 그런 데까지 다 봐야 돼.
0: 그런 종류가 몇 가지 있어요. 그게 화장실 청소, 냉장고 청소.
1: 아~
0: 이거 한번 손대면은 3시간이 순삭입니다.
1: 냉장고는 네. 맡겨야죠, 진짜. 냉장고
0: 맡겨야 돼요.
1: 맡겨야 됩니다.
0: 아, 근데 남편분이신데 이렇게 또 가사 노동을 열심히 하시는
1: 네.
0: 사공 이사님께는 저희가 어떤 좀 혜택을 드려야겠죠?
1: 떡 선물 보내드릴까요?
0: 떡 혜택을 드리도록
1: 네.
0: 하겠습니다. 맛있게 드십시오.
1: 왜 우리 저 결혼할 때
0: 네.
1: 자기 손에 물 안 묻히게 할게 약속했으니까 또
0: 네. 그런 약속 하셨어요?
1: 사공 이사님 이제 하셨을 것 같아. 지금도 지키고 계시는 것 같고 네. 훌륭하십니다 진짜.
0: 그런 약속을 왜 안 하고
1: 아니 진짜 모르잖아요.
0: 에?
1: 결혼 생활 자체를 몰랐으니까.
0: 근데 사실 그게 물 한 방울이 진짜 물 한 방울이겠어요. 마음이 그렇다라는 거지.
1: 네,
0: 고생시키지 않겠다.
1: 네. 그래요. 2630님께서 가장 잘하는 집안일은요 정리 수납 청소입니다. 실제 관심도 있어가지고 자격증을 땄어요.
0: 오.
1: 그래서 언니 집도 제가 가서 재능 기부도 해주고 했었어요.
0: 와.
1: 화장실 청소도 잘해요. 묵은 때까지 해결 가능해요.
0: 와.
1: 거의 업체 광고 카피 문구가.
0: 그러게요. 여기 전화번호만 이제 딱.
1: 일단 232630님 일하는 건 아니까.
0: 예.
1: 오늘 생일입니다. 축하해 주세요. 생신 축하드립니다. 네. 그리고 늘 주위 사람을 챙겨주기만 했지 축하 문자는 병원에서만 옵니다.
0: 맞아요. 우리네 현실.
1: 아, 네. 축하드립니다.
0: 야, 근데 진짜 능력자이시다.
1: 진짜.
0: 저도 딱 한번 그 정리 수납 해주는 청소 업체를 한번 부른 적이 있었거든요. 예. 존경스럽더라고요.
1: 프로의 어떤 그 손길이 느껴지죠.
0: 한 세 분이서 착착착착착착 하시더라고요. 이건 진짜 아주 빛나는 기술이다.
1: 바지는 바지대로 뭐 이런 식으로.
0: 네. 저는 못하는 그런 기술 가지고 맞아요. 있는 분들 보면 굉장히 부럽잖아요.
1: 맞아요.
0: 그런 멋진 능력을 갖고 계십니다.
1: 맞습니다. 맞습니다.
0: 근데 재능 기부 이거 또 해주다 보면은 이게 약간 고착화되지 않나요?
1: 아니 근데 언니니까 남도 아니고 언니니까
0: 네.
1: 해줬었다고
0: 네,
1: 그러신 거니까 왜요? 봉영 씨 집도 한번 재능 기부 해주면 좋겠어요?
0: 약간 저도 그런 저도. 분들이 너무 대단합니다.
1: 이렇게 저 신월동 잠깐 들렸다가 네. 저희 저 부천 쪽에도 한번
0: 그래서 네. 재능 기부는 조심하셔야 돼요.
1: 정말
0: 네. 네 조심 하셔야 돼요.
1: 네 몇 집만 더 하시고
0: 예.
1: 또

0: 면 네. 되지 않을까 싶네요.
1: 1978님 남편 입맛이 간제비인데요. 저는 음식 간 맞추는 게 너무 어렵습니다. 요즘은 맡기고 싶어서 반찬 가게에서 가끔 사 먹습니다. 근데 귀신같이 알아요 남편이 하셨는데.
0: 혀 끝에 그 감각이 살아있으시네.
1: 근데 이런 간제비 분들이 네. 음식을 하셔야 진짜 잘해요.
0: 그렇죠. 네. 감각이 살아있으니까.
1: 이런 분들이 하셔야 돼요, 음식은.
0: 근데 맛보기만 잘하시는 것 같은데요.
1: 아니, 근데 기본적으로 지금 피지컬은 갖춰져 있는 거기 때문에 네네네. 그쪽으로 발전을 한번 시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0: 맞습니다.
1: 저는 이제 그 요리를 좀 잘 하고 싶어도 네. 간을 그렇게 잘 보지를 못해요.
0: 괜찮아요. 그냥 해보세요.
1: 잘 안 돼서 저는 이제 주로 하는 게 이제 고기 굽는 것,
0: 네.
1: 뭐 라면 끓이는 것 이런 이제 완제품을 조리하는 쪽에 이제 저는 좀 감각이 있고.
0: 네.
1: 그래서 간제비 분들 만약에 남편분이 간제비다, 네. 그쪽으로 한번 잘 한번 밀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 번씩 이렇게 이제 남편이 하면은 어머 맛있다.
0: 어머,
1: 너무 맛있어. 그래서 이제 막 펌프질.
0: 약간 이렇게 비성 쪽으로,
1: 그렇죠.
0: 코 쪽으로
1: 튜닝, 코 쪽으로 가야 됩니다.
0: 튜닝을 걸어가지고
1: 발성 너무 잘 쓰시면 안 돼요. 코로 넘어가야 돼요. 이렇게 이쪽으로.
0: 아, 이렇게
1: 요리 학원도 한번 끊어주시고.
0: 네.
1: 네. 그래서
0: 대길이죠, 대길이.
1: 어떤 대길이?
0: 대길이 캐릭터.
1: 이거.
0: 네, 대길이가 칭찬하면 어떻게 할까요? 대길이? 맛있다, 맛있다를. 네.
1: 대길이?
0: 네.
1: 얼마 맛있어.
0: 얼마 맛있어 이렇게.
1: 아 맛있어.
0: 알겠습니다.
1: 하여간
0: 네네.
1: 1978님께 유산균 선물 드립니다.
0: 네. 5570님께서 저는 다른 건 다 하겠는데요. 음식물 쓰레기 버리러 가는 게 너무 싫어요. 장 보고 음식하고 설거지까지 끝내면 더 이상은 손 하나 깜짝하기가 싫어집니다. 하시면서.
1: 아 그렇죠.
0: 요거는 진짜 좀 나눠야죠.
1: 네. 네.
0: 남편분이든 아내분이든 좀 이렇게 해주시는 게 좋죠.
1: 저는 개인적으로 음식물 처리를 좀 잘하는 편입니다.
0: 아 음식물 처리.
1: 네, 막 냄새 나고 그래서 다들 싫어하잖아요.
0: 네네네.
1: 저는 방법이 있어요.
0: 어떻게요?
1: 코로 숨을 안 쉽니다.
0: 그럼 어떻게 입으로?
1: 입으로.
0: 아 진짜요?
1: 입으로 코를 자체적으로 막고요.
0: 네네네.
1: 네, 입으로만 쉬면서 빠르게 처리해야 됩니다.
0: 아하.
1: 이걸 느적느적 거리잖아요. 네. 비위가 상할 수 있어요.
0: 봉영 씨랑 저랑 되게 영역이 비슷하네요. 저도
1: 아,
0: 음식물 쓰레기는
1: 네.
0: 아예 저 담당이거든요. 아예.
1: 아.
0: 예.
1: 저는 대부분 다 제 담당이에요. 근데 음식물 처리는 진짜 빠르게 하고 네. 처리했잖아요. 네. 그러면 그거를 그 즉각 가서 버려야 돼.
0: 아.
1: 그 즉각. 그걸 약간 다른 일을 하다가 버리지. 그럼 갑자기 그게 엄청 싫어지고 미워지고 아, 무거워져요.
0: 아,
1: 그래서 지금 처리했다 그 손 그대로 들고 나가야 됩니다.
0: 아,
1: 네.
0: 그래요.
1: 그리고 나면 깨끗해지고 마음도 좋아져요.
0: 좋네요 진짜. 네.
1: 입으로 숨 쉬세요. 입으로 숨 쉬면 됩니다.
0: 네, 네. 네. 알겠습니다. 음악을 한번 듣고 와야겠네요.
1: 네.
0: 네. 자 이번에 정은혜 까데오 김예찬의 팔도 유랑 듣고 오겠습니다.

0: 팔도유랑 정은의 까데호, 김예찬의 음악으로 듣고 왔습니다.
1: 자, 오늘 문자 주제는 집안일입니다. 맡기고 싶은 집안일, 안 맡기고 싶은 집안일. 네. 여러분들의 메시지 계속 기다려보겠고 공연 네. 선물이 있습니다. 네. 7월 10일 금요일과 11일 토요일 서울 세종 S시어터에서 열리는 천하 제일 탈공작소의 반온 싱크 넥스트 26 공연 티켓 선물 드리고 있습니다.
0: 헤르만 헤세의 소설 시타르타를 출발점으로 탈춤과 밴드 반의 메탈 음악으로 소리와 움직임을 따라가는 여정이라고 하네요. 네. 바투의 상사대아 청취자분들은 7월 11일 토요일 저녁 7시 30분 공연에 모십니다. 한 분당 두 매씩이고요. 모두 다섯 쌍께 초대권을 드리겠습니다.
1: 네, 천하제일 탈공작소의 반원 싱크넥스트 26 공연을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우물정0302 유료 문자로 신청하시면 네. 금요일 방송에서 저희가 결과를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0: 네. 자, 그리고 내일 오전 10시가 이제 축구가 네. 있고요. 우리 네. 국가대표. 그리고 저녁이죠. 드디어 내일 저녁에 2026 제20회 한국음악 프로젝트 본선 경연이 있습니다. 그래서 직접 가셔도 좋고 갈 수 없는 상황이다 하신 분들은 또 생중계로 함께 하실 수 있고요. 네. 국악방송 TV나 유튜브 채널에서 생중계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1: 네, 현장에서 보실 수도 있죠. 그렇습니다. 국립국악원 예약당에서 펼쳐지고요. 저도 일정이 있어가지고 이제 국악원 갔다가 오는 길에 예약당 쪽에서 진짜 많은 분들이 이 무대를 위해서 고생을 하시고 계시더라고요.
0: 네네네.
1: 셋업 작업을 보고 왔는데 네. 정말 멋진 무대를 여러분들이 함께 해주시면 참 좋겠습니다.
0: 네.
1: 자, 그리고 말씀드린 김에

0: 네, 오늘 2부 국악신님 발굴쇼 끼룩끼룩이 있습니다.
1: 네.
0: 자, 오늘 출연하시는 이 소리꾼도 아주 어마어마한 에너지, 열정을 가지고 있는 젊은 소리꾼이에요.
1: 네.
0: 이재현 씨가 오늘 함께합니다.
1: 그렇습니다. 국악방송 유튜브 채널 GUG AKFM을 통해서 함께 보실 수가 있고요.
0: 오늘 아주 다양한 소리들을 또 준비해 주셨어요.
1: 아, 정말 끼가 많으신 분입니다.
0: 판소리, 비나리, 뭐 네. 민요, 오늘 제대로 끼를 발산하는 그런 2부가 될 테니까요. 네. 여러분들도 진짜 기대를 가지고 추임새로 함께해 주세요.
1: 좋습니다.
0: 네.
1: 자, 문자를 조금 더 보겠습니다. 8418님께서 로봇 청소기다 뭐다 뭐 해도 그래도 방바닥 닦는 건 제 손으로 깨끗하게 닦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근데 허리도 아프고 무릎도 아프고 손도 아프긴 해서 다른 사람, 다른 식구가 해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서로 번갈아 가면서 하면 좋겠죠? 하시면서.
0: 네.
1: 저도 좀 직접 닦는 편이거든요.
0: 아, 근데 그 너무 힘들어요. 그렇게 닦으면.
1: 힘든데 네. 그래야 좀 믿음이 가고.
0: 아, 근데 네. 요즘에 기계가 너무 좋은 게 많아요. 맞죠. 로봇 청소기는 아니어도 네. 그 물걸레질 하는 청소기들이 있거든요.
1: 그 있어요. 네. 이 집에 있어.
0: 그거 왜 안 써요?
1: 있는데
0: 그 좋은 걸.
1: 그래도 그래도 이제 직접 하는 게
0: 무릎 건강 신경 쓰셔야 될 텐데.
1: 마음이 좀 좋아서 예.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0: 그렇다고 무릎과 바꾸진 마세요.
1: 손목도 아파.
0: 그러니까요. 그 진짜 저 한 번 닦아 봤는데 네. 안 되겠더라고.
1: 아, 할 수 있어.
0: 아니요, 아니요. 하고 싶지 않아요.
1: 아니 아니야. 몸을 내야 됩니다.
0: 왜요? 아니 좋은 기계가 이렇게 많은데 네. 써야 됩니다. 꼭 쓰시고 김치 선물 드리겠습니다.
1: 네, 김치 잘 드십시오.
0: 저는 물걸레질과 청소기 빨아들이는 거 함께 되는 그 네. 청소기거든요.
1: 비싼 거잖아요.
0: 그 정말 좋아요.
1: 아, 좋죠.
0: 정말 돈이 아깝지 않습니다. 에이. 1642님 세탁기가 있지만 그거 꺼내서 널고 다 마르면 또 개는 게 너무 귀찮아요. 그리고 다림질도 어려워서 맡기고 싶어요. 셔츠나 바지 다리는 거 너무 어렵지 않나요?
1: 어려워요.
0: 어려워요.
1: 귀찮고.
0: 맞아요.
1: 매번 다려야 되고.
0: 맞아요.
1: 그래서 저는 구김이 없는 옷 들만 선호합니다.
0: 그것도 방법이죠.
1: 예.
0: 또 그런 게 또 오래 입을 수 있어요.
1: 아, 그렇습니다.
0: 예.
1: 색상 관심 없습니다.
0: 아하.
1: 다 필요 없어요. 네. 디자인 모르겠습니다.
0: 아하.
1: 구김이 있느냐 없느냐.
0: 아, 그래요.
1: 그 소재냐 아니냐. 저는 네. 오직 이거에만 관심이 있어요.
0: 아, 그렇구나.
1: 네.
0: 조금 관심을 한번 가져보시는.
1: 아닙니다.
0: 아, 아니야.
1: 예쁜데.
0: 다 막.
1: 예쁜데 구김이 없는 친구.
0: 아.
1: 그 친구만 저는 선호합니다.
0: 네, 그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네. 유산균 선물 드립니다.
1: 네. 잘 드세요. 또 볼까요? 9653님께서 저는 요양사께서 모든 걸 맡긴 지 한 4년째 재료 손질하여 두고 퇴근을 하면 담는 것은 제가 합니다. 고추장, 된장, 김치를 담고 멸치 다듬는 것은 모두 앉아서 누워서 합니다 하시면서
0: 지금... 아, 그러니까 지금 요양 중이신데 요양사분께서 이제 재료 손질은 도와주시는 거고 이제 요양을 하시면서도 불구하고 이런 일들은 직접 하신다라는 얘기시네요.
1: 그러니까 어느 정도 밑작업을 싹 해주시면 누워서 하거나 앉아서 할 수 있는 그 정도는 이제 제가 직접 한다. 약간 이렇게 저는 네. 읽혔었어요.
0: 그러니까 아파도 근데. 이것만큼은 내가 한다. 그렇죠, 이 그렇죠. 말씀이신 것 같아요.
1: 어디가 좀 불편하실까? 아이고야.
0: 야, 대단하시네. 몸 아프면 원래 만사가 귀찮은 법 아니겠습니까?
1: 아, 그럼요.
0: 근데도 불구하고 이런 일을 하신다.
1: 진짜 건강이 빨리 회복되셨으면 좋겠습니다.
0: 네.
1: 기원하겠습니다.
0: 네.
1: 네.
0: 4128님 젊은 시절 맞벌이를 하는데도 아무것도 집안일 손대지 않는 남편이 많이 밉상이었어요. 은퇴를 해버린 지금은 아무것도 손대지 않고 간섭이나 잔소리를 전혀 하지 않는 남편이 오히려 이쁩니다. 집안일 조금 도와주면서 잔소리하고 간섭하고 뭐 그러는 그 나이든 남편 때문에 힘들어하는 친구들이 많거든요. 어차피 둘 중 하나라면 안 도와주지만 잔소리하지 않는 쪽이 저한테는 더 좋은 편입니다. 공감이 되네요. 네, 차라리 없는 게 낫다.
1: 에이, 아니 존재하는 어떤 생명체인데 차라리 없는 게 낫다뇨.
0: 이 일에 관여하지 않는 게 낫다. 근데 오히려 청소 좀 도와주고 잔소리하는 것보다는 이게 나은 것 같아요.

0: 그렇죠.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면 그게 낫긴 한데 도와주기도 하면서 잔소리가 없으면 그건 최고죠.
1: 사실 근데 도와준다라는 개념이 아니라 원래 같이 그렇죠. 사는 공간이니까 맞아요. 같이 해야 되는 건데
0: 맞아.
1: 마치 내가 도와준 양 막 나 이것도 했어.
2: 그래.
1: 야, 나 이거 하느라 진짜 힘들었다 진짜. 생생내고 아니 자기 그거밖에 못해? 아 이러면 정말 피곤하지.
0: 어우 대사가 그냥 착착 감기네요.
1: 이걸 말아줘.
0: 어? 잘하네요. 예. 알겠습니다. 자 이제 음악 한 곡 듣고 갈까요? 좀 문자가 많이 있긴 한데
1: 많은데
0: 네.
1: 소개를 못했네요.
0: 뭐 음악 듣고 뭐 좀 더 할 수 있으면
1: 그럴까요?
0: 알겠습니다. 네. 자 불세출의 풍류도시 듣고 오겠습니다.

0: 불세출의 풍류도시 듣고 왔습니다.
1: 문자를 좀 더 보겠습니다. 4167님께서 엄마나 언니가 냉장고 청소 한 번씩 해주면 정말 좋겠습니다. 다른 사람 말고 언니나 엄마가 직접 해주면 좋겠어요. 다른 사람이 보면 놀랄까 봐요. 엄마가 하면 잔소리 공격이 들어오지 않나요?
0: 그렇게 되겠죠.
2: 야, 너 이게 지금, 뭐니?
1: 너 지금
2: 이게.
1: 뭐 지금 제 방송용으로는 할 수는 없지만 에이. 네 있잖아요 우리 집에서 듣는 에이. 엄마와 아빠가 하는 말.
0: 그렇죠.
1: 다다다다 들어갈 것 같은데.
0: 맞아요.
1: 그래도 그게 낫다.
0: 그걸 견딜 수 있다.
1: 네.
0: 에이, 그런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1: 어마어마하신가 보네요.
0: 에이. 살벌한가 보다.
1: 정말 대단하시군요. 정말 능력.
0: 몇 년을 묵혔을까요?
1: 글쎄요.
0: 네.
1: 기간이 중요할까요?
0: 네. 기간 양 다 궁금합니다. 네, 귀여워님, 아 이것도 공감돼요. 창틀 청소 맡기고 싶다고.
1: 아.
0: 1층이라 여름에는 각종 벌레들이 나와서 남편한테 해달라고 하면은 1년이고 2년이고 흐를 것 같아서 그냥 제가 어쩔 수 없이 했어요. 아, 하셨어요.
1: 창틀 청소 밑에 말씀하시는 거죠?
0: 그렇죠. 아 창틀 청소도 진짜 힘들어요. 손이 잘 안 가요.
1: 방충망 그거 한 번씩 닦으시면서 한번 이렇게 하면 되는데 요 저 귀여우님 남편분이 이제 나중에
0: 네.
1: 연세 들고
0: 네.
1: 잔소리도 안 하시고
0: 그렇죠.
1: 도와주지도 않고 이렇게.
0: 관여도 안 하고 네. 잔소리도 안 하고
1: 오히려 낫다.
0: 아.
1: 네. 그런 생각이 드네요.
0: 위로가 되나요? 한희정님.
1: 네.
0: 베란다 창문 방충망 청소는 맡기고 싶어요.
1: 아.
0: 남편 입맛도 바꾸고 싶어요. 다른 사람들은 다 맛있다는데 혼자만 타박하는 그 입맛을 바꾸고 싶어요.
1: 아,
0: 이거 좀 그렇네요.
1: 직접 해드시라고 해야겠죠.
0: 그러니까 그렇게 까다로우면 직접 만들어 먹는 그쵸.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죠.
1: 네,
0: 네.
1: 그렇습니다.
0: 6748님 내일 축구 3대 0으로 이기면 청소 업체에 불러서 이불까지 풀로 한번 맡겨보렵니다. 하셨어요. 남아공
1: 3대 0 가능할까요?
0: 가능하지 하다, 않을까요?
1: 하다고 봅니까?
0: 우리 전력은 지금 뭐 부상자가 발생하지도 않았고 그리고 손흥민 선수는 두 경기 연속 다 교체 출전으로 나갔기 때문에 체력도 많거든요.
1: 체력도 있고
0: 네, 지금 체력 안배도 잘 되어 있기 때문에 남아공 3대 0 가능할 것 같은데
1: 업체 연락처를 일단 미리
0: 네. 네,
1: 알아두시면 좋겠네요.
0: 근데 또 내가 말해가지고 안 될 수도
1: 아니,
0: 있어요.
1: 될 거예요,
0: 제가 말하면
1: 네, 네. 될 것 같습니다. 네.
0: 자 여러분들의 메시지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1: 네네.
0: 이제 아이슬신 K로 함께 넘어가서 아 오늘 또 대길이네요.
1: 아
0: 이거 아, 아직 못 봤는데 이거
1: 끌목 뭐. 국악에서는 이걸 끌목이라고 하죠.
0: 예 네, 그렇습니다.
1: 아 이거 끌목 네. 기대가 됩니다.
0: 가겠습니다.
3: 점심 먹고 나른하면 바퀴가 달려간다.
4: 눈꺼풀이 내려가면 맹구가 달려간다.
3: 텐션이 내려가면 장인어른 달려간다.
4: 커피 사고 싶다.
3: 똑딱이 퀴즈
4: 노래하고 싶다.
3: 노래하고 싶다.
4: 이것저것
3: 이놈 저놈
4: 묻지마
3: 따지지마
4: 우리 모두 바투한테 달려간다.
3: 바투의 상사리야.
5: 가슴을 대기로
6: 대기라
7: 언녀나
6: 대기라
7: 언녀나
6: 대기라 대전에 있는 중리 전통시장 알지? 알아 몰라?
7: 알아.
6: 그래. 중리 전통시장에서 야간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금빛 야시장을 금요일에 연대해 10월까지 격주로 금요일에 열 거래. 우리도 같이 가볼래?
7: 언녀나.
6: 어?
7: 시장 좋아.
6: 좋지.
7: 맛있는 것 많아. 얼마나 좋아.
6: 아우 정말 바보야. 시장에 먹거리만 있겠어? 얼마 전에는 서울 역사 박물관에서 저작거리가 웃기지 마. 웃기지 말라고.
7: 대사해요, 언녀나.
6: 알았어. 저작거리가 열려 가지고 예쁜 한복과 놀이개, 공예품들이 나왔는데 사람들이 많았대.
7: 아. 요즘 외국인 안녕하세요 장혁입니다. 요즘 외국인 관광객들이

0: 이 전통시장을 엄청 좋아한다잖아. 근데 언냐나 저작거리가 시장인 건 알겠는데 순 우리말이냐?
1: 아니야. 저작거리는 저자와 거리가 합쳐진 말인데 가게들이 쭉 늘어서 있는 거리를 말하는 거야.
0: 그러면 그게 그냥 가게거리, 장거리라고 하면 되지 왜 저작거리라는 거야?
1: 그건 저작거리가 생긴 조선시대의 신분제를 보면 이해가 될 거야. 조선시대의 신분제가 뭐야? 사농공상이잖아.
0: 아, 사농, 공상, 선비, 농부, 장인, 그리고 장사.
1: 그렇지. 당시 신분제에서 낮은 사람, 그걸 저자. 장사하는 사람, 상인을 가게가 있는 거리가 저작거리라는 거지.
0: 아, 언녀나.
1: 응?
0: 언녀나.
1: 그래. 네가 좋아. 또그 노래 부르려고 하지. 이제 그만.
0: 언녀나, 대전 중리 전통시장에 가서 내가 좋아하는 돼지고기 실컷 먹자. 얼마나 좋아!

0: 대전 중리 전통시장 야시장이 26일 개막을 합니다. 이제 10월까지 격주로 금요일에 운영을 한다고 하니까요. 네. 또 시장에 이게 야간에 가면요 재밌어요.
1: 재밌죠. 재밌죠.
0: 먹을 것도 먹어가면서 놀이도 보고 이러면 참 좋죠.
1: 네. 자, 시간이 벌써 이렇게 됐네요.
0: 네.
1: 빨리 퀴즈 풀러 가야겠습니다.

0: 이 똑또르륵 똑똑똑똑 똑똑하게 딱 두 개만 맞히는 똑딱이 퀴즈 우물정 0302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유료 문자로 정답 맞춰주시고요 떡 선물이 걸려 있습니다 첫 번째 퀴즈 갈게요 일본은 7월부터 국제 관광 여객세를 기존 1000엔에서 3000엔으로 인상할 예정인데요 늘어난 재원은 오버투어리즘 대응과 공항 인프라 개선, 지역 관광 활성화 등에 투입된다고 합니다. 일본뿐만 아니라 대만, 홍콩, 태국 등도 일명 이것인 출국 관련 부담금을 관광 재원으로 활용하고 있는데요.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이것을 올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어요. 자, 이것을 현실화해서 관광지능 개발 기금의 재원을 확충하자는 건데요. 이것은 무슨 세일까요?
1: 1번 유류세, 2번 출국세, 3번 여행세.
0: 네.
1: 그렇군요.
0: 네.
1: 나가 바깥에 국 외로 나가는 사람에게는
0: 네.
1: 그만큼 더 내라.
0: 세금을.
1: 그 말인 거네요.
0: 그걸 통해서 이제 건강지능 개발 기금을 이제 재원을 마련하는
1: 네.
0: 거죠.
1: 네, 네, 네, 그렇습니다.
0: 근데 상원 씨 말의 힌트가 사실상 다 있는데요.
1: 그렇죠.
0: 네.
1: 이렇게 힌트를 한번 드려봤습니다.
0: 국이 나왔잖아요. 국.
1: 그렇죠.
0: 네, 나간다.
1: 그렇습니다.
0: 왜요? 이미 커피를 샀지.
1: 그럴 줄 알고.
0: 이미 커피를 샀어요.
1: 제가 그럴 줄 알고.
0: 네, 오늘 상원 씨가 커피를 샀습니다.
1: 네, 그렇습니다. 잘 받아 드시던데요?
0: 좋습니다.
1: 뭐 불만 있으십니까 혹시? 저희,
0: 아니, 아니요.
1: 저 아직... 힌트에 뭐?
0: 예?
1: 힌트에 뭐 불만이 있으신가요?
0: 아닙니다. 아주 좋은 힌트였습니다.
1: 없어요.
0: 힌트를 어떻게 드려야 되지?
1: 지방세 아니잖아요.
0: 지방세는 절대 아니죠.
1: 그렇죠.
0: 네.
1: 두자 힌트로 저는 이제 지방세 말고.
0: 에?
1: 힌트로 지방세 네. 말고
0: 네.
1: 두자인데 두자.
0: 예.
1: 예.
0: 네. 지방세 말고.
1: 예. 네. 3.3%면은
0: 네.
1: 3%는 이거고 0.3이 그거잖아요.
0: 그래서
1: 네.
0: 알겠습니다.
1: 네.
0: 이륙하잖아요. 그죠?
1: 그렇죠.
0: 네.
1: 하림 씨의 또 요 노래도 있고.
0: 아.
1: 예.
0: 그러네요.
1: 아. 고 이거
0: 네.
1: 떠나가는 사람 이거 있잖아 이 노래 네. 내가 언제 또 그랬어요
0: 자 정답을 맞춰주세요 유료세 출국세 여행세 중에
1: 네.
0: 정답은 무엇인지 근데 많은 분들이 힌트 듣기 전에는 오답인 줄 알았다고 근데 힌트 듣고 나서 알았다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1: 네.
0: 정답은
1: 2번 출국세였습니다.
0: 네, 출국할 때 세금인데
1: 유류 할증료 뭐 이거 하도 많이 나와가지고
0: 맞아요.
1: 유류세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요.
0: 네.
1: 많군요.
0: 우리나라 출국세 출국 납부금이죠. 지난 2024년 7월에 분담금 운용 효율화 방안에서 그 방안에 따라서 출국 납부금을 만 원에서 7천 원으로 인하를 했었어요.
1: 네, 네.
0: 자 그런데 이제 이걸 다시 현실화하자라는 의견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고 합니다.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고요.
1: 네.
0: 떡 선물은 어떤 분께 드릴까요? 5570님께 드립니다.
1: 축하드립니다. 5570님 떡 맛있게 드십시오.
0: 두 번째 퀴즈 갑니다. 하!
1: 똑딱이 똑딱이 똑딱이 해 똑도르륵 똑똑똑똑
0: 자 두 번째 퀴즈도 우물정 0302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유료 문자로 정답을 맞춰주세요 유산균 선물이 걸려 있습니다 두 번째 퀴즈 갑니다 자 우리나라의 이것 보급률은 약 98%라고 하는데요 하지만 유럽에서는 전통적으로 이것을 에너지 낭비자 미국식 사치품

0: 으로 여기는 분위기와 함께 이것을 환경을 파괴하는 기후 악당으로 여기기도 하죠. 실제로 2025년 기준 프랑스 가구의 이것 보급률은 24% 수준이라고 하는데요. 영국도 크게 다르지 않고요. 지금까지는 온화하고 습기가 적은 지역이 많아서 유럽에서는 이것이 크게 필요하지 않았던 이유도 있다지만 하지만 최근 상황은 많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일까요?
1: 1번 에어컨, 2번 건조기, 3번 공기청정기.
0: 사실상 유럽에서는 이게 필요하지 않았죠. 없이 사는 게 익숙했었습니다. 아주 오랜 세월.
2: 유럽 지금 엄청 덥잖아요.
0: 근데 지금 아 덥다. 네. 덥다.
2: 춥지는 않을 것 같아서.
0: 이례적으로 덥죠. 지금 유럽이.
2: 덥죠.
0: 네. 네. 폭염입니다. 폭염.
2: 그러니까.
0: 네.
2: 자, 뭘까요? 그걸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0: 이 폭염 속에서는 유럽도 이거 보급률이 올라갈 수밖에 없지 않을까.
2: 그렇죠.
0: 네.
2: 근데 또 이제 그 아, 그 말씀드리면 안 되겠다.
0: 에이, 뭐 어차피 미리 커피 사셨잖아요.
2: 그렇죠.
0: 네.
2: 냉매가스를 안 쓰는 제품들도 있어요.
0: 냉매가스.
2: 냉매가스를.
0: 와, 다도네요.
2: 친환경 이게 네. 이미 개발이 끝났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또
0: 그런 냉매가스가 없으면 어떤 작품
2: 다른 기술이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0: 그 실외기도 없겠네요.
2: 실외기까지 모르겠고 아무튼 예. 그래 가지고 그 개발이 됐잖아요. 반도체 만드는 우리나라 그 회사에서.
0: 근데 어쨌든 그 실외기가 문제거든요. 냉매가스. 뜨거운 온도를 그치. 계속 내보내기 때문에.
2: 그렇죠.
0: 근데 그런 기술도 있네요.
2: 네.
0: 자, 냉매가스 드렸습니다. 냉매가스.
2: 그렇습니다.
0: 에어컨, 건조기, 공기청정기 중에 냉매가스를 쓰는 건 단 하나밖에 없죠.
2: 네.
0: 그죠?
2: 그렇습니다.
0: 우리나라는 98% 보급이 되어 있네요. 이거 없이는 못 살죠, 사실.
2: 사실상 그렇죠. 예. 특히 밤에 열대야인데 잠 못 자잖아요.
0: 근데 이제 온도를 좀 너무 낮추지 않고
2: 네.
0: 적정 온도로 하는 게 건강에도 좋고
2: 그렇습니다.
0: 에너지 효율에도 좋죠.
2: 그렇습니다.
0: 자, 온도도 드렸습니다. 온도.
2: 온도.
0: 에어컨, 건조기, 공기청정기.
2: 네.
0: 자, 뭐 오답은 없는 것 같습니다.
2: 네.
0: 다들 정답을 너무 쉽게 맞춰주시고 계시고요.
2: 자, 정답 발표하겠습니다.
0: 네.
2: 정답은 1번. 에어컨이 정답이었습니다.
0: 네.
2: 에어컨.
0: 저희 와이프도 지금 프랑스 일정이 있어서 지금 한 2주간 나가 있었는데 진짜 네. 프랑스 너무 덥대요.
2: 아우,
0: 정말 덥다고 하더라고요.
2: 네.
0: 자, 전 세계적으로 이제 이 폭염 야, 피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2: 네.
0: 자, 유산균 선물 드릴게요.
2: 유산균. 저는 3677님께 유산균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0: 네.
2: 축하드립니다.
0: 자, 2부에서는 끼룩끼룩 아주 열정 가득한 젊은 소리꾼 네. 이재현 씨의 뜨거운 무대가 준비되어 있으니까 2부도 보이는 라디오로 함께 해주세요.
2: 좋습니다. 자, 1부 끝곡 전병훈의 6, 7월 흐린 날 듣고요. 2부에서 뵙겠습니다.
0: 이따 봬요.

0: 마을 상여를 생활문화유산으로 기증을 한 거지.
1: 전통 상여면 우리 전통 장례 문화를 보여주는 민속 자료지.
0: 그러니까 주민들은 오랜 기간 마을에서 보관되던 상여를 문화유산의 체계적 활용을 위해 김유정 문학초원에 기증했대요.
1: 지역의 역사와 문화를 간직한 전통 상여도 진품 명품이고 마을 주민들의 뜻도 진짜 진품 명품이네.
0: 그러게.
1: 지역의 생활사와 문화를 담고 있는
2: 서울이다 보였구나. 우리 모두 신나게.

0: 한국인의 라디오 국악방송 바투의 상사디아 6월 24일 수요일 2부 시작합니다. 들소리의 너허 넘차 듣고 왔어요.
1: 강원도 춘천 신동면 증일리 예, 주민분들이 전통 상여를 이렇게 기증을 하셨네요.
0: 네.
1: 생각해보면 진짜 전통 상여뿐만 아니라 마을의 생활 문화 유산들이 찾아보면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0: 그럼요. 네. 60년 동안 마을에서 함께 사용한 전통 상여를 더 잘 보관하고 활용해 줄 수 있는 기관에 이제 기증을 하신 춘천 신동면 증 1, 2 주민분들 정말 좋은 결정, 멋진 네. 결정 하셨습니다.
1: 진짜.
0: 네.
1: 생활문화유산이자 전통 장례 문화를 보여주는 민속 자료인 이 전통 상여를 기증받은 춘천의 김유정 문학촌은 앞으로 전시와 교육 자료로 활용할 방안을 네. 검토할 거라고 합니다.
0: 네. 물론 이제 어떤 사료들을 통해서 이런 걸 만들 수는 있겠죠.
1: 네네네.
0: 재현할 수는 있을 텐데
1: 네.
0: 우리의 유산은 확실히 새 거보다는 사람의 손길이 오랫동안 많이 묻은 게 더 가치가 높은 거 아니겠습니까?
1: 그죠, 그죠, 그죠.
0: 네. 네. 그래서 실제 사용하던 그런 유산들을 이런 기증을 해주셨다라는 건 감사한 일이고요.
1: 네.
0: 지역 주민의 삶의 기록이기도 한 이런 생활 문화 유산을 앞으로도 다른 마을들에서도 있다면
1: 네.
0: 폐기 처분하거나 그러지 마시고
1: 네.
0: 이렇게 기증하는 쪽으로 좀 문화가 잘 정착되면 좋겠습니다.
1: 맞습니다. 네. 자, 좋은 소식 하나 전해드렸고요.
0: 네.
1: 아, 이제 또 열정 가득한 시간으로 한번 가봐야죠. 네.
0: 근데 지금 느낌으로는 재현 씨가 더 우리보다 여유로운 것 같아요. 곧 열정보다는
1: 잘 것 같아요.
0: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1: 너무 여유로워서
0: 엄청 여유로워요.
1: 막 하품을 하고 말이죠.
0: 원래 끼룩끼룩 코너는 약간 그런 거 있어요. 나와서 막 너무 긴장돼요. 어떡하죠?
1: 네.
0: 이런 맛이 좀 있는데
1: 지금 진행자와 게스트가 바뀐 것 같아요.
0: 바뀐 것 같아요.
1: 아, 저희가 아직 마이크 안 열렸는데.
0: 아 예. 네. 자, 아주 여유롭고 멋진
1: 네.
0: 우리 이재현 소리꾼을 만나러 함께 가시죠.

0: 날 좀 보소.
1: 끼 좀 보소. 끼룩.
0: 끼룩. 남들보다 조금 더 빠르게 여름 상공부를 하고 막 돌아온 젊은 소리꾼이 진도에서 서울로 올라왔습니다.
1: 창극단 시즌 단원 활동을 마치고 산공부에 들어갔다는 아주 부지런하고 열정 가득하면서 여유로운 소리꾼 이재현 씨가 오늘 국악 신인 발굴 쇼 끼룩끼룩의 주인공입니다. 모실게요. 어서 오세요.
2: 안녕하세요. 진도에서 인고의 시간을 견디고 온 소리꾼 이재현입니다. 반갑습니다.
1: 네, 어서 오세요.
0: 아니 상공부를 벌써 다녀오셨어요? 보통 이제 아이들, 그러니까 학생들 방학 때쯤 가잖아요. 일반적으로 이제 그렇게 하는데
2: 네.
0: 이제 뭐 재현 씨 같은 경우에는 학생은 아니니까 뭐 자유롭게 네, 그렇죠. 시간을 맞출 수 있을 것 같고.
2: 그래서 제가 이제 상공부를 간 이유는 네. 사실 제 본의 아니게 네. 사실 저희 이제 프리랜서다 보니까 네. 이제 비수기라 그러죠.
1: 네. 네,
2: 추울 때. 그래서 항상 이렇게 매년 추울 때는 항상 이렇게 진도에 가서 이제 상공부를 조금 혼자서 시간을 많이 보내는 편입니다.
1: 아~
0: 진도에 공부할 그런 공간이 있어요?
2: 네네네. 원래 제가 고향이 이제 진도기도 하고
1: 아하.
2: 집에 이제 집이 있어요. 이제 부모님께서는 진도에 안 계시지만 진도에 이제 집이 아~ 남아 있어가지고
1: 예.
2: 아~ 거기서 이제 혼자서 먹고 자고 소리하고 그런 이제 공간이 마련돼 있어가지고.
0: 아~ 그럼 어쨌든 주택가인데 막 소리를 해도 옆에 민원이랄지
2: 아, 네. 보통 주변에 이제 어렸을 때부터 배워왔던 이제 어른들도

0: 많이 계시고 아. 그리고 그분들이 그 어른분들이 제가 소리하는 걸 좋아하세요.
1: 오히려 좋아하시네. 네,
2: 아니 진도하면 원래 소리가 고장 아니겠습니까?
0: 오히려 네. 이제 안 하면 네. 저 친구 무슨 일이 있나.
1: 아, 오히려.
0: 오히려. 네 그러면 네 야, 그런 공간이 있습니다.
3: 그래도 꾸준하게 이렇게 공부를 혼자서라도 이렇게 하시는 게 대단한 것 같아요.
0: 아, 아닙니다.
2: 그러니까 그것도 대단하고 혼자 이렇게 있으면 뭐 밥이라든지 아, 이런 것도 본인이 직접 하셔야 되잖아요.
0: 네네네.
2: 어떻게 요리 아, 좀 좋아하시는 뭐, 편이에요?
3: 아주머니가 있으세요?
0: 아니요 아니요 아주머니는 안 계시고 네. 제가 워낙 또 요리하는 걸 또 좋아하고
2: 아 좋아해요 네. 요리하는 거
0: 그래서 거의 요리하는 시간
3: 대부분이죠 아니,
0: 대부분이에요
3: 공부를 5분 하고
0: 이게 오늘 먹을 이 식량을 이제 구상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장을 봐서 네. 요리하고 네. 마지막 치우는 것까지 아. 그게 시간이 좀 걸리긴 합니다
3: 많이 걸리죠
0: 연습보단 더 걸리긴 해요
3: 그러니까 아침 먹고 설거지 하면 곧 이제 점심 먹을 때
2: 그러니까요.
0: 맞아요.
2: 아 그러면 맞습니다. 어떤 요리를 제일 잘하세요?
0: 딱히 요즘은 이제 뭐 유튜브나 이런 데에서도 레시피들이 많이 있어가지고 네. 이게 한번 이렇게 딱 보면 보통 하는 편이에요.
2: 느낌이 와요. 최근에 한 거 뭐예요? 최근에 한 거.
0: 최근에는 겉절이를 좀 담았었어요.
3: 와, 겉절이를 진짜? 네,
0: 너무 야. 먹고 싶어서 네. 그 칼국수에 겉절이가 너무 먹고 싶어서 네. 담았습니다. 최근에.
2: 이야, 능력적이시네.
3: 아니 근데 이렇게 상공부를 그러니까 네. 본인이 득음을 위해서 이렇게 공부하시는 이유가 어떤 목표가 있기 때문입니까? 아니면
0: 모든 소리꾼들이 선배님들도 그러시고 모든 소리꾼들의 목표는 좀 다 비슷비슷할 것 같아요.
2: 네, 잘하고 싶죠.
0: 잘하고 싶은 네. 마음이 커서 네. 네. 그리고 항상 이렇게 선생님과 레슨을 받으면서도 항상 이렇게 목표가 하나씩 생기니까 숙제들이
2: 아, 예.
0: 그거를 계속해서 풀어나가는 그 연습을 항상 한 거지 않을까.
2: 네. 그리고 제가 이제 전에 듣기로 네. 재현 씨가 소리를 좀 늦게 남들보다는 좀 늦게 시작을 하셨더라고요.
0: 네네네. 제가 18살 고등학교 2학년 오, 때부터 시작을 했었어요.
3: 그 전에는 뭐 하셨는데요?
0: 그 전에는 말 안 듣고 이제 부모님한테 말 안 듣고 네. 공부 잘 안 하는 그런 아들이었잖아요.
2: 아 근데 어떻게 이렇게 늦게 시작을 하셨는데 판소리도 또 대학까지 들어가시고 엄청 대단하시네요. 그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0: 그래서 이게 판소리를 전공을 한 이유가 국악을 네. 전공을 한 이유가. 네. 제 집 앞에 진도 지금 말씀드렸던 집 앞에 고등학교가 있어요. 정말 누우면 코다을 거리인데
2: 국악고요?
0: 네, 국악고요.
3: 아, 그 거기 사세요?
0: 거기가 예. 거짓말 조금 보태면 달려서 10초 만에 가요.
3: 예. 아, 진짜 진도를 바로 득음을 위해서 이렇게 공부하시는 이유가 어떤 목표가 있기 때문입니까? 아니면
0: 모든 소리꾼들이 선배님들도 그러시고 모든 소리꾼들의 목표는 좀 다 비슷비슷할 것 같아요.
2: 네, 잘하고 싶죠.
0: 잘하고 싶은 네. 마음이 커서 네. 그리고 항상 이렇게 선생님과 레슨을 받으면서도 항상 이렇게 목표가 하나씩 생기니까 숙제들이
2: 아, 예.
0: 그거를 계속해서 풀어나가는 그 연습을 항상 한 거지 않을까.
2: 네. 그리고 제가 이제 전에 듣기로 네. 재현 씨가 소리를 좀 늦게 남들보다는 좀 늦게 시작을 하셨더라고요.
0: 네네네. 제가 18살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시작을 했었어요.
3: 그 전에는 뭐 하셨는데요?
0: 그 전에는 말 안 듣고 이제 부모님한테 말 안 듣고 네. 공부 잘 안 하는 그런 아들이었잖아요.
2: 아 근데 어떻게 이렇게 늦게 시작을 하셨는데 판소리도 또 대학까지 들어가시고 엄청 대단하시네요. 그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0: 그래서 이게 판소리를 전공을 한 이유가 국악을 네. 전공을 한 이유가. 네. 제 집 앞에 진도 지금 말씀드렸던 집 앞에 고등학교가 있어요. 정말 누우면 코다을 거리인데
2: 국악고요?
0: 네, 국악고요.
3: 아, 그 거기 사세요?
0: 거기가 예. 거짓말 조금 보태면 달려서 10초 만에 가요.
2: 예.
3: 아, 진짜
0: 등교를
3: 바로 집 앞이네요.
0: 네네네. 그래서 원래 이제 석교고등학교라는 학교였는 인문계 고등학교였는데 사실 이제 인구 감소가 많이 되고 예. 사람이 없다 보니까 폐교육에 좀 정해졌었어요.
2: 예.
0: 근데 진도에서 진도가 이제 워낙 민속음악이나 문화재도 많다 보니까
2: 예.
0: 그 학교에서 국악과를 이제 특성을 시킨 거죠.
2: 네.
0: 특성화 고등학교를 이제 만든 거죠. 그래서 국악과가 생겨서 어머니께서 너 한번 국악 한번 해볼래.
2: 해봐라.
0: 어디서 이제 누구한테 들으셨나 봐요.
2: 예.
0: 너 국악 한번 해볼래. 국악을 하면 중앙대는 그냥 간단다. 그렇게 얘기하시고
3: 그런 잘못된 정보를 열심히 해야

0: 겨우 들어가는데
1: 분명히 학교 쪽에서 흘렸을 거야.
2: 그런 것 같아요.
0: 모집은 해야 되니까.
2: 예. 이제 막상 가서 보니까 예. 말도 안 되는 그 중앙대는 그냥 간다는 게 사실 말도 안 그쵸. 되는
3: 어마어마한 거죠. 선배들이 네. 다 있으니까
2: 네. 네. 어마어마하게 힘든
3: 근데
2: 네.
3: 결국엔 고2에 시작해서 중앙대 들어갔잖아요.
0: 더 어마어마하다는 네. 거죠. 본인의 키가
3: 야,
0: 뒤집어서 키가. 얘기하는 거지. 에이. 나 이재훈이요 이런 거죠.
3: 난 되던데.
0: 아무튼 열심히 하서 네. 쓰니까. 근데 진도에 살면 그 지역의 분위기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2: 네네네네.
0: 혹시 재현 씨가 학교 다닐 때도 막 진짜 그 상여 소리도 나고 아. 그랬나요? 아니면 그때는 없었나요?
2: 맞아요. 그게 이제 제가 전공을 하기 전이니까. 근데 저는 그 진도 가면 그 장례 문화라든지 어떤
0: 치킨꽃 뭐 이런 네네. 자리랄지
2: 항상 가면 굿을 항상 했고 장례식에서는 아. 그리고 학교에서 이렇게 수업을 하고 있으면 창문 쫙 넘어서 상여가 지나가요.
0: 실제로 네. 중학교 때 말씀하시는 건가요?
2: 네네 초등학교 중학교 때까지만 해도 그렇게 있었습니다.
0: 이 문화가 있었군요.
2: 네, 그 문화가 지금은 사실 좀 없다고 보는데
0: 자연스럽게 이런 문화가 습득이 되는 거죠.
3: 네. 맞아요.
0: 관심이 없었어도 그냥 분위기가 이렇게 되다 보니까 네네네. 그래서 남들보다 더 빨리 소리를 늦게 시작했음에도 불구하고 빨리 성장할 수 있지 않았을까? 뭐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3: 그거 진짜 열심히 하셨나 봐요.
2: 예, 부끄럽지만 열심히
3: 그래서 늦게 시작한 만큼 예. 더 열심히 하셨을 네네네. 것 같아요.
0: 그 늦게 시작을 했지만 또 중앙대를 들어가셨고
2: 네.
0: 그리고 굉장히 들어가기 어렵다는 국립창극단의 시즌 활동 단원도 그냥 뿅 들어가셨어요.
2: 뿅 들어간 건 아니고 네. 열심히 해서 너무 운이 감사하게도
0: 네. 혹시 집안에 이렇게 음악 하시는 분들 어르신이 계십니까?
2: 아니요 아니요 저는 비계비입니다.
0: 비계비가 뭐죠?
2: 이제 사실 이 국악 좀 용어인데 이제 그 집안에 어르신 분이 어른 이제 집안 분이 이제 국악을 이제 전공을 하고 이렇게 있으면 개비라 그러거든요.
0: 네.
2: 그래서 그게 아니다 그러면 비개비라고 표현을 합니다.
0: 저도 비개비고.
3: 네.
1: 저도 그렇죠.
0: 네. 아,
3: 좀 가리비 아니죠?
0: 뭐라고요? 무슨 비요?
3: 아 지금 문자로 들어왔는데. 그래서 재현 씨 그 실례지만 나이가 어떻게 되냐는 질문이 있어요.
2: 저 94년생 33살입니다.
0: 에?
2: 왜? 왜 그러세요?
3: 반응 잘하세요.
2: 아, 예, 예. 예. 어떤 의미에서?
3: 부모님 혹시 이 방송 보고 계십니까?
2: 보고 계실 거예요.
3: 아, 아니, 보고 계시네요.
0: 저는 이제 20대 초반 같이 보였는데 33이라니. 아, 너무 귀엽지 않습니까?
3: 아, 맞아요. 예.
2: 감사합니다.
3: 아니, 네. 근데 그 나이를 떠나서 어떻게 이렇게 여유로울 수 있어요?
0: 아, 그렇죠.
3: 어렸을 때부터 약간 그런 성격입니까?
2: 부모님 말씀으로는 네. 어렸을 때부터 많이 좀 요즘 말로 꺼드륵됐다 했었어요. 무대 가서
3: 꺼드륵됐다.
2: 무대 가서
3: 꺼드륵됐다.
2: 개다리춤도 추고
0: 아~
2: 그런 예. 그런 거 생각해 보면 그게 예. 좀 있지 않았을까.
0: 개다리춤.
3: 끼가 많다 보니까 이런 자리에서도 긴장하기보다는 좀 여유로운 거지.
0: 약간 그죠? 몸풀기로 개다리춤 있다가 될까?
3: 여기가 그런 곳이에요.
2: 네. 네. 네. 좋습니다.
0: 가지고 있는 끼는 모두 발산하는 자리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따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3: 네. 자 네. 일단 뭐 여러 가지 끼가 있지만 첫 번째 이렇게 좀 이게 발산할 만한 네. 끼 어떤 끼 준비하셨습니까?
2: 저는 아무래도 이제 소리꾼이다 보니까
3: 네. 네.
2: 판소리를 준비했습니다.
0: 아, 판소리. 네.
2: 판소리 춘향가 중에 신년맞이 대목을 와. 여러분께 들려드릴
0: 와.
3: 네.
0: 쉽지 않은 소리거든요.
3: 아 그렇죠.
0: 네.
3: 소리 중에 쉬운 소리가 있나요?
0: 없죠.
3: 다 어렵죠.
0: 자 네. 그러면 준비해 주시면 네. 좋겠습니다. 네. 실제 제가 또 재현 씨랑 같이 공연
3: 그렇더라고요.
0: 했었었거든요. 너무 좋았었어요 그때. 재밌었고
3: 네. 네.
0: 추억이 있습니다.
3: 그래서 아주 아끼는 후배라고 또 오늘 커피 먹어야 된다 그래가지고 딱 커피도 쏘시고. 그래서 저희가 그랬죠. 재현 씨 잘 마실까요?
0: 돈은 제가 냈는데 네. 인사는 재현 씨.
3: 재현 씨한테.
0: 네. 재현 씨. 네. 알겠습니다. 신년맞이입니다. 신년맞이.
3: 한번 가볼까요?
0: 네.
4: 그때요 구관은 올라가고 신관이 내려오는 뒤 서울 자학골 사는 변학자 도자 쓴 양반이 낚었다. 여러 고를 살았기로 호세가기 짝이 없어. 남원의 춘향 소식 높이 듣고 밀양성 마다오고 간신히 서둘러 남원 부사하였지. 하루 난 신년하인 대령하야 출행날을 급히 받아 도임차로 내려오는 뒤 신년마저 내려온다. 신년 맞아 내려온 구종의 전우백 대구쪽 밝은 달과 요순시 닦은 길로 각채비지가 말을 타고 심리허 닿았다 마부야 네 말이 좋다 말고 내 말이 낫다 말고 정마손에다 힘을 주어 양옆에 기울 단게 마상을 누르라 보며 고로젓거라 졸업섭다 신연극창 허동보석 키 크고 길 잘 긁고 예쁘고 말자고 영리한 저급창 석성망건 대모관자 진사당 줄을 달았어 가는 양태 평폭리 갑사각근을 높게 달아 한엽 채울개비 쓱쓱옥 보래 수주 방패 철육 철육자락을 각기 접어 뒤로 젖혀 잡음 메고 비단 쌈지 천주머니 은장도 비쓱 차고 산할 조신을 넌지싣고 저름저름 양유지 초록 다님에 거들어졌다 청창줄 검쳐 잡고

거동보소 통양가세다 흰짓꽃 고왕자 덜거림 방울 자일산에 갈라서서 에이찌루 에이찌루 때라 이놈 나지 마라 통인난쌍 책절립 마상태 곱분이로다 충청양도를 지내어 전라가명을 들어가 순상전 연명하고 이튿날 발행할지 노구바구 임실숙 소호기 있게 내려올지 오리정 당도하니 육방관속이 다 나왔다 칠청도 먹이방이며 인물 차지 호장이라 호적 차지 장저빛과 수잘 놓는 토사원 병서 일섭

0: 총초관집사 좌우로 늘어서고 60명 불로사령 두 줄로 늘어서 떼기러기 소리하고 50명 동인들은 별련 앞에 배양하고 30명 기생들은 가진 안장 제철립 쌍쌍이 늘어서 공인육각 홍철육 남전대 띠를 잡아매고 북장보 떡풍 부처 군악전대 비례 소리 형세가 진동한다 수성장 하문이라
1: 시원하네요.
2: 아, 시원하네 진짜. 아우 에어컨 같은 소리입니다.
1: 아 에어컨. 아. 냉매가스 충전 많이 돼 있네요 지금.
2: 아 정말
1: 네.
2: 시원합니다.
1: 아 좋았어요.
2: 아 물 한 잔 드시고.
3: 감사합니다.
1: 2250님께서 소리꾼 이재현님 너무 반갑다고 파이팅하셨고 유니언님. 네. 아 이재현 그 판소리꾼 정말 오늘 멋지시다고. 아, 진짜. 진짜 멋지대요 진짜.
3: 감사합니다.
2: 잠깐만. 어머. 제가 뭐 실수한 거 없죠?
1: 아, 김은정. 어 김은정님.
3: 어. 네. 저희 어머니
1: 재현이 엄마입니다. 아들 잘한다. 어머니
2: 재현씨
1: 사월씨가요.
2: 제가 뭐 실수한 거
3: 아니요.
2: 제가 잘 챙겨줬잖아요.
3: 아니요.
2: 제가 오늘 커피도 사드리고.
3: 네 그럼요.
2: 어머니 제가 오늘 커피 사줬습니다.
1: 재현씨 잘 마실게요.
3: 감사합니다.
1: 1957님 얼씨구 소리 좋고 풍채 좋고 멋지십니다 하셨고 진짜. 2274님 소리가 진짜 시원시원하고 너무 좋습니다. 아 좋지. 어이 취임새 해주셨어요. 2320님까지 볼까요? 무더위를 싹 날려버릴 만큼 시원한 소리네요. 이재현 소리꾼님 소리도 맵시도 멋들어집니다.
3: 아, 감사합니다.
1: 네.
2: 아니 진짜 궁금한 게
1: 네.
2: 늦게 시작을 했어요.
1: 네네네.
2: 고등학교 때 시작했으니까 사실은 늦은 겁니다.
1: 네네.
2: 많이 늦은 거예요. 이쪽 업계에서는
3: 맞아요.
2: 뭐 보통은 뭐 초등학교

0: 때부터 시작을 하든지 뭐
1: 중학생 이렇게. 때 시작해도 늦었다고 했었어요.
2: 그렇죠.
0: 아. 그래서 늦게 시작한 만큼 뭐가 자기 스타일이랄지 이런 게 잘 맞으니까 계속 하는 거 아닙니까?
2: 네네. 사실 이제 그 국악과를 제가 이제 소리로 진학을 한 게 아니라 타악기로 진학을 했어요.
0: 장구요?
2: 네.
0: 장구?
2: 처음에 이제 학교가 생겨서 예. 이제 거기를 들어가라. 근데 이제 뭘 막상 해야 될지 모르니까.
1: 그러니까 국악고 말씀하시는 거죠?
2: 네네네. 아, 아. 그거를 그래서 장구를 좀 배워서 아. 입학을 먼저 했었습니다. 예. 근데 이제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이제 국악을 하려다 보니까 네. 너무 이제 혼란이 온 거죠. 그 어린 나이에. 네. 근데 이제 같이 이렇게 놀 때 장기자랑 때 네. 이제 선생님들도 그 강사 선생님들도 오시고 하는데 거기서 이제 노래를 불렀어요.
0: 아 그냥 노는 시간.
2: 네네. 네네. 노는 시간에서 노래를 불렀는데 제 스승님이신 유아영 선생님께서 네. 너 소리 한번 해볼래.
0: 너는 끼가 있다.
2: 아하. 소리 한번 해볼래.
1: 유아영 선생님이 그때 진도 그 네. 국악원 단원.
2: 네 지금도 이제 국악원에 계시고.
1: 그죠 그죠. 그죠.
2: 네, 진도 국악원에. 아. 그래서 그때부터 고민을 하다가 저 소리 해보고 싶어요. 네. 해서 이제 정식적으로 시작한 게 18살 초에 아. 시작했었죠.
0: 그렇게 해서.
2: 네네네. 야.
0: 그래서 이제 창국단의 그 시즌 단원. 으로도 활동하셨잖아요. 네. 많이 배우셨을 것 같아요. 작품 작품도 많이 하셨나요? 네네네네. 어떤 작품 하셨나요?
2: 제가 시즌 단원 할 때 이제 베니스의 상인들, 아! 심청 그리고 이제 토선생 용궁 가다라는 작품도 했었고 그리고 창극 작가 프로젝트 그리고 이날치전 이렇게 경험을 했었습니다.
0: 어때요? 확실히
2: 확실히 이제 제가 워낙 또 이제 창극 을 너무 사랑하기도 하고 네. 앞서 소개할 때 소리꾼이자 창극 배우 이재현입니다라고 소개를 또 하거든요.
0: 네.
2: 그래서 많이 이제 다른 데에서 이제 극을 접할 때랑 확실히 이제 정해. 네. 근데 이제 같이 이렇게 놀 때 장기자랑 때 네. 이제 선생님들도 그 강사 선생님들도 오시고 하는데 거기서 이제 노래를 불렀어요.
0: 그냥 노는 시간.
2: 네네. 네네. 노는 시간에서 노래를 불렀는데 제 스승님이신 유아영 선생님께서
0: 네.
2: 너 소리 한번 해볼래.
0: 너는 끼가 있다.
2: 아하. 소리 한번 해볼래.
1: 유아영 선생님이 그때 진도 그 네. 국악원 단원.
2: 네, 지금도 이제 국악원에 계시고.
1: 그죠, 그죠, 그죠.
2: 네, 진도 국악원에. 아. 그래서 그때부터 고민을 하다가 저 소리 해보고 싶어요.
0: 네.
2: 해서 이제 정식적으로 시작한 게 18살 초에 또 시작을 했었죠.
0: 그렇게 해서.
2: 네네네.
0: 그래서 이제 창극단의 그 시즌 단원으로도 활동하셨잖아요. 네. 많이 배우셨을 것 같아요. 작품 작품도 많이 하셨나요? 네네네. 어떤 작품 하셨나요?
2: 제가 시즌 단원 할 때 이제 베니스의 상인들, 심청 그리고 이제 토선생 용궁 가다라는 작품도 했었고 그리고 창극 작가 프로젝트 그리고 이날치전 이렇게 경험을 했었습니다.
0: 어때요? 확실히
2: 확실히 이제 제가 워낙 또 이제 창극 너무 사랑하기도 하고 네. 앞서 소개할 때 소리꾼이자 창극 배우 이재현입니다라고 소개를 또 하거든요.
0: 네.
2: 그래서 많이 이제 다른 데에서 이제 극을 접할 때랑 확실히 이제 전문적인 이제 인력들과 인력들이 좀 말이 좀 이상한데
0: 네.
2: 전문적인 이제 뭐 스태프분들이나 이렇게 붙어서 확실히 이제 전문적으로 퀄리티 있게 올라가니까
0: 네.
2: 거기서도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되는지랑 그런 것들을 좀 많이 배웠던 것 같아요.
0: 전체적인 어떤 시스템이랄지 어떤 판을 보는 눈도 네네네네. 생기고
2: 맞습니다.
0: 무대 위에 서는 사람이 연희자만 있는 게 아니라 많은 스태프분들 뭐 기획자님들 함께 만들어 간다는 거 거기서의 나의 태도 스탠스를 맞습니다. 배운다는 네네. 거죠.
1: 네. 기어오님께서 앞으로 그 극을 한다면은 꼭 해보고 싶은 어떤 역할 같은 게 있냐라는 질문을 주셨어요.
2: 저는 항상 극을 할 때 좀 캐릭터가 명확하다 보니까
1: 네 어떻게 명확한데
2: 조금 이제 감초 역할을 할 수 있는 좀 재치 있고 감초 네. 역할을 하고 어디서 이제 좀 이렇게 재밌게 풀어내는 그렇게 캐릭터가 좀
1: 그런 캐릭터세요?
2: 네 그런 캐릭터입니다.
1: 그 저희랑 다 겹치네요.
2: 네, 좀 겹치긴 해요.
0: 네. 동종적이네. 경쟁 상대네요. 가만히 있어보자. 실제로 저 적벽 했었잖아요. 한번 딱 해봤었는데 그때 제가 적벽을 했을 때 장비 역할 했죠.
1: 네.
0: 저의 1년 선배님이세요.
1: 아 네. 먼저 하셨구나. 네.
2: 선배님이십니다.
0: 네, 그래서 제가 예. 재현 씨가 예. 했던 거를 모니터하면서 공부했었죠.
1: 아하.
0: 동선이랄지 뭐 오. 여러 가지 네, 동작들?
2: 동작들.
0: 그렇죠. 기본 동작 맞아요, 이런 거 있잖아요. 맞아요. 뭐 이런 것도 공부.
1: 후배 공연하는 거 보셨어요?
2: 근데 그거를 장비할 때 그 동작은 개인적으로 짜야 되는 건데 제 거를 보시고

0: 편하게 가려고.
1: 아니 왜냐면 자 안무 선생님한테 영상을 보여드리면서 이거 네. 어떻게 하는 거냐고 가르쳐 달라고 해가지고 아. 했었었죠.
2: 공연 그래서 후배 거 봤어요 못 봤어요?
3: 저 봤어요. 근데 우리 이성환 네. 선배님 거를 못 보고 네. 그 년도에 다른 분이 하신 걸 봤어요.
2: 네. 네. 안 보셨구나.
1: 볼 필요가 없지 뭐. 보나 마나니까. 네.
3: 항상 너무 사랑하는 선배님이셔서.
1: 아니 근데 장비할 때 저한테는 모니터를 보는데 진짜로 좋은 의미입니다. 쿵푸 팬더 같은 거예요.
3: 아, 그 소리 많이 들었어요. 네. 쿵푸 팬더 많이 네. 들었어요.
1: 무공을 너무 잘하는데 네. 이제 피지컬이 있는.
2: 어머님 보고 계시죠?
1: 좋은 거예요. 유명하잖아요.
2: 김은정님 보고 계시죠?
1: 커피도 샀어요. 아니 그리고 또 하나 궁금한 게 네. 이제 신기해서 여쭤봅니다. 네. 늦게 시작했습니다. 네. 근데 아 어떨 때 아 내가 성장하고 있구나. 아. 도약을 하고 있구나. 아. 그렇게 느꼈을 때가 언제입니까?
2: 지금까지 이제 살아온 걸 쭉 보면서 도약 지점들이 네. 있을 네. 거 아니에요.
1: 터닝 포인트. 네. 네.
3: 항상 그런 것 같아요. 좀 항상 고민하고 노력했던 게 이루어지면 항상 그 몇 단계에서 성장을 한 것 같아요. 뭐 네. 예를 들어서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뭐 좋은 학교를 갔다 네. 이것도 있고 네. 또 이제 소리꾼들이 이제 대회를 많이 나가잖아요. 네. 이제 제가 박동진 명창문고대회에서 일반부에서 이제 장원을 했는데 네. 제가 세 번째 출전 만에 장원을 했어요. 아하. 2등을 두 번을 하고 네. 그래서 2등을 하니까 내가 여기서는 꼭 타고 만다. 그래서 그 결국 이제 타게 됐는데 네. 그 과정들을 겪으면서 이제 한 단계 소리꾼으로서 뭐 창극배우로서 더 성장을 하는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2: 그러니까 상도 상이지만 오히려 그 과정 중에 배운 게 많았다.
3: 네네, 맞습니다.
2: 약간 승부욕이 좀 있는 편이세요?
3: 네 있어요. 티는 안 내는데 네. 혼자서 이렇게 막 있는 것 같아요. 아하.
1: 그리고 요리를 굉장히 요리하시는 걸 굉장히 좋아한다고 네네네. 들었습니다. 네. 요리하시면서 흥얼거리는 소리도 있습니까? 혹시 흥보가의 음식 타령
3: 아시죠? 음식을 차리는 한성욕이 통영집 혼자 있는 시간이 많다 보니까 네. 뭐 혼자 있을 때 성대를 쓰는 시간이라고는 소리할 때밖에 없어요. 네. 누구랑 얘기할 수도 없고 네.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배추 겉절이를 담는다.
2: 자 겉절이를 담는다. 네. 자 어떻게 담을까요?
1: 예를 드는 겁니다.
3: 이게 제가 소리꾼이자 창극 예. 배우이기 때문에 네. 이게 직업병 아닌 직업병이 나오더라고요. 네. 네. 배추를 이렇게 씻고 소금을 뿌리면서 네. 아이고 내 배추야.
2: 배추야 근데.
3: 네가 조금 견뎌야 삼투압이 일어난단다. 조금만 더 견뎌라. 계속 이 속을 뿌리는 거죠.
2: 이거 어머니 보고 계시죠? 우리 재열 씨가 이렇게 지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1: 방송이라고 지어내는 거 아니에요?
3: 아니에요. 아니,
1: 누가 배추를 절이면서
2: 그 누가 배추가 그렇게 슬퍼 보였어요? 그게
1: 신나게 해야죠. 맛있겠다, 맛있겠다.
3: 배추야 담가보자.
1: 다동 다다다 공따.
2: 이렇게 가야죠.
3: 배추야 가만 있어라. 소금을 차. 차.
2: 이렇게.
1: 왜 그게
2: 그러니까, 배추야.
3: 외곽계 기견결의가 있듯이 네. 좀 처음에 이렇게 좌절이 가고 마지막에 뭐 각가지 양념들을 해놓고
1: 아 그 뒤에 소리가 또 있군요.
3: 뒤에 나오죠.
1: 그걸 들려줘야죠.
3: 앞에는
1: 개념이었어요.
3: 그 뒤를 바라보니 어젯밤 할머니께 받았던 새우젓이 분명구나.
2: 이것도 왜 개면처럼이야?
3: 여기까지
2: 이렇게 슬퍼요.
1: 왜 다 슬퍼 이렇게?
3: 그래서 이제 만들어진 모습
2: 작품 만드는 거를 보고 싶어요.
1: 진짜
2: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저랑 해명하셔야겠습니다.
1: 저랑 강릉에서 같이 공연했거든요. 진짜 짬뽕 지도가 있어요.
2: 있어요.
1: 진짜 이건 네, 팩트입니다.
2: 맛집을
3: 짬뽕 여지도가 있습니다. 네.
2: 짬뽕
1: 어디 지역에는 뭐 어디 지역에는 뭐 이게 딱 다 있어요.
2: 짬뽕을 그만큼 좋아하시는 거예요?
3: 그만큼 정말 좋아합니다. 네. 항상 어디 지역에 가면 공연이나 네. 이렇게 가면 항상 그 지역에 유명한 짬뽕집을 갈 정도로.
2: 아니 그렇게 짬뽕이 맛집이랑 그냥 일반 우리가 먹는 거랑 약간 또 달라요?
3: 사실 크게 그렇게 다르진 않는데 네. 예를 들어서 그 짬뽕을 보면 그 요리사 주방장님께서 얼마나 네. 볶았는지 이 음식에 얼마나 정성을 들였는지 예. 또 얼마나 좋은 재료를 썼는지가 이제 보이더라고요.
1: 짬뽕 보면 또 소리가 흘러 나옵니까?
3: 짬뽕아 내가 먹어주마 아이고
1: 자 요 흐름 타가지고 두 번째 끼 또 한번 발산해 주시면 예. 좋을 것 같은데 네
3: 진도 두 번째 제가 들려드릴 곡은 예. 진도 토속민요 중에 네. 매화

0: 복화 타령 그리고 진도방해 타령 자진 진도방해 타령 이렇게 좀 들려드릴
1: 것입니다. 진도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이 네네. 소리는 그냥 뭐 주변에서 들렸던 소리입니까 진짜로?
0: 네 그러기도 하고 네. 많이 들었기도 했고 이제 전문적으로는 학교 가서 정말 그 들놀이 보유자이신 박동민 선생님을 모셔서 네. 배워 손입니다.
1: 다른 학교에서는 선생님을 모실 수가 없지만. 진도 국악고니까 가능하죠.
2: 집 근처니까.
1: 그러니까.
0: 네. 학교 대학교 시절에.
1: 대학교 시절에. 네. 이제 어떻게든 엮어보려고 그랬는데 네.
2: 네. 중대 근처에 사시니까. 이거는 팩트가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1: 한진수 씨. 진도의 자랑, 중앙대의 자랑, 이재영 꽃길만 걷자.
0: 진수 씨는 제 친구예요. 네. 정말 친한 친구. 네.
2: 진수 씨도 소리 잘해요.
1: 네. 우리도 같이 공연 한번 했었죠.
2: 아, 그렇죠.
1: 네. 네. 진수 씨.
2: 알겠습니다.
1: 자, 그러면 어떻게 준비를 또 해주시고요. 네. 네, 이번에는 직접 장단을 또 치면서 네. 불러주신다고 합니다.
2: 그렇습니다. 저희 방송은 또 특별하게 네. 연희자가 직접 세팅을 합니다. 네, 마이크 세팅을 할지로.
1: 아, 이 정도 할 수 있어. 잘못한 것 같은데 마이크가 지금.
2: 아니, 잠시만. 아니. 봉혁 씨 가서. 예. 그렇죠. 드디어 해냈습니다. 예. 네, 좋습니다.
1: 네. 네. 좋아요. 자, 박수로 네. 청해 듣겠습니다.
0: 어리시구나 좋단 말이다 매화로구나 은잔자리 저

0: 널 허널이고 방에 흥애가 논다. 허널 널 허널이고 방에 흥애가 논다.
1: 아, 흥겹네요 진짜.
2: 장단도 잘 치고.
3: 아니 지현 씨 성음에 예. 그 진도 특유의 그 성음이 있는 것 같아요.
4: 아 그래요?
3: 잘은 모르지만 예, 약간 그 굿소리 비슷한 뭔가 그 아, 네. 약간 성음이 그 있는 네, 것 같습니다.
4: 그 제가 뭐 맞다고는 할 수 없겠지만 예. 그 선배님 말씀하시는 그 특유
0: 어허허허허허허야 허널널 허널이고 방에 흥애가 논다. 초진역 방에는 찔만 해도

0: 허야 허널널 허널이고 방에 흥애가 논다. 허널널 허널이고 방에 흥애가 논다.
1: 아, 흥겹네요 진짜.
2: 장단도 잘 치고.
3: 아니 지현 씨 성음에 예. 그 진도 특유의 그 성음이 있는 것 같아요.
4: 아 그래요?
3: 잘은 모르지만 예, 약간 그 굿소리 비슷한 뭔가 그 아, 네. 약간 성음이 그 있는 네, 것 같습니다.
4: 그 제가 뭐 맞다고는 할 수 없겠지만 예. 그 선배님 말씀하시는 그 특유의 그 네. 성음 뭔지는 알 것 같아요.
2: DNA 안에 이제 탑재되어 있는 그 감각들이 있겠죠.
3: 네, 진짜.
2: 오늘 처음 들어보는 노래인데 흥겹고 정말 좋습니다. 네. 5608님도 좋아해 주셨어요.
3: 가만있어 봐. 그러면 진도 하면 또 송가인 씨 유명한데 아, 네. 같이 막 이렇게 놀고 그랬었습니까 어렸을 적에?
4: 아니 사실 어렸을 때 선배님이랑 그 좀 기억이 없는데
3: 송가인 씨에서 선배예요?
4: 훨씬 선배시죠.
3: 아 그래요?
4: 네. 그런데 네. 이제 인연이 처음 인연이 전국노래자랑을 진도편을 나갔었는데
2: 네. 재현 씨가
4: 송가인 누나가 예. 대상을 타고 아, 예. 제가 인기상을 탔었습니다.
2: 아~
4: 제가 우리 지금 대금 연주자인 김철환 씨랑 같이 이렇게 같은 이제 친구인데 같이 예. 이렇게 인기상을 타고 누나가 그때 대상을 탔었습니다.
2: 아~ 또 그... 그런 비하인드가 있네요.
4: 네네.
3: 그때 개다리 춤은 안 췄어요?
4: 춤을 안 췄습니다.
3: 네. 알겠습니다. 보고 싶네요.
2: 자 여기 끼룩끼룩 아니겠습니까? 지금 끼룩을 마음껏 보여주시고 계시고 하지만 이 시간 안에 모든 걸 다 보여줄 수는 없으니까
4: 네.
2: 저희가 뭐 이렇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재현 씨가 스스로 생각하기에 네. 매력,
4: 아.
2: 본인의 장점을 진짜 부끄러워하지 말고 셀프로 진짜 여실히 좀
3: PR해줘, PR.
2: 예, PR을 하신다면 뭐라고 말씀하실지.
3: 저 이재현은
2: 예, 부끄러워하기 없게요.
4: 네, 알겠습니다.
2: 예.
4: 저 이재현은
2: 네.
4: 책임감,
2: 네.
4: 책임감 그리고 좀 끝까지 해낼 수 있는 능력,
2: 책임감과 인내,
4: 네 인내 그리고 믿고 맡길 수 있는 그런 소리꾼이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2: 와,
3: 엄청 중요하죠.
2: 혹시 사실. 그걸 증명해 주실 분이 혹시 계신가요? 뭐 아. 주변에서 누가 뭐 그런 칭찬을 직접 해줬다든지. 네.
4: 그 이런 일이 있었었어요. 그 예. 친한 지인 소리꾼이 네. 친한 이제 선배 소리꾼이
2: 예.
4: 이제 공연을 할 예정이었었는데
2: 네.
4: 허리 디스크가 터져 버린 거예요.
3: 소리꾼입니까?
4: 아하. 네네.
2: 우리도 아는 사람인가요?
4: 국립창극단의 최영석 씨.
2: 아 예예. 예.
3: 어?
4: 네. 그 선배가
2: 네.
4: 공연 3일 전에 허리 디스크가 터져가지고
3: 그건 아예 할 수가 없는데.
4: 근데 극이었어요.
3: 아이고.
4: 극 한 시간 넘게 이제 극이었는데
2: 움직임도 있고 소리도 해야 되는데
3: 그
2: 사실상
3: 공연에 언더가 없었어요?
4: 네네.
3: 그래가지고요.
4: 그래서 이 공연을 전화로 와서 내가 이런 상황이다. 허리가 아프다. 재현아 네가 좀 해라. 해줄 수 있겠냐.
2: 네.
4: 너밖에 없다.
2: 네.
4: 아니 형 이거는 사실 3일 그치. 나왔는데 어떻게 그래. 하냐. 이거.
3: 동선이랑 다 외워야 돼.
4: 그렇죠. 연습이 다 돼 있는 상태고 대사도 분량이 많고.
2: 3일 만에 그게 가능해요?
4: 그래서 이걸 못한다라고 네. 얘기를 하려고 예. 다시 이제 전화가 이제 왔더라고요.
2: 네.
4: 거기 이제 얘기를 한 게 거기 하게 된 것처럼 얘기를 이제 했더라고요.
3: 누가? 용석 씨가요?
4: 네, 그 최모 씨가.
2: 아직 재현 씨는 하겠다 안 하겠다 대답을 안 했는데
4: 그렇게 알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0: 어쩔 수 없이 네. 하게 됐죠. 근데 이게 사람이
1: 3일 만에 이걸 해결했어요?
0: 네, 결과적으로는 했는데
2: 매워져요 이게?
0: 그래서 사람이 극한까지 몰리면 하게 되더라고요. 해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좀 크게 느꼈던 점이 하면 되는구나.
1: 역할이 뭐였는데요?
0: 그때 이제 춘향 이제 모던 춘향이라는 작품이었는데 대전에서 예, 예. 그때 이제 방자 역할이었어요.
3: 방자가 방자면은 되게 중요하잖아요. 네,
0: 변사도 하고 이제 그게 이제 흐름을 좀 맞는 역할이었었는데.
3: 아이고.
1: 그래서 근데 그거를 해냈어요. 안 틀렸어요?
0: 안 틀렸습니다.
2: 프롬프트 해줬어요?
0: 안 했습니다.
2: 대본 보고 했어요?
0: 안 했습니다.
1: 잠깐만.
2: 근데 어떻게 그랬어요?
1: 그래서 어떻게 외우지?
0: 그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면 된다. 아, 하면 되는구나.
3: 될 것 같아요?
1: 아니요.
3: 저도
0: 그래서 정말 네. 자기 전까지 계속 외워요. 그래서 뭐 아무 어떤 예를 들어서 기상연수 별봉곤 이러면 기상연수 별봉곤 도보여 놀고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1: 아 그걸 그러니까 모르는 게 아닌데.
0: 네네네네.
1: 저도 약간 예전에 한 선배가 저기 이제 그 어디 그 비나리를
2: 남?
1: 아니 비나리를 네. 부를 자리가 있대요. 그래서 본인이 안 된다고 저한테 쭉 가달라 그래가지고 대학 시절에 네. 어이 대선배가 또 얘기하는데 안 된다고 했어도 갔어요. 그래서 3일 있었거든요. 비나리를 외울 시간이 3일이었어요. 3일 동안 이제 난 외웠다 하고 갔는데 갔더니 생각이 안 나는 거야.
3: 천 개 헤어지만 계속 돌렸대요.
1: 그것만 계속 돌렸어요. 진짜로. 계속. 네. 이게 현실이거든. 이게 3일 안에 물리적 시간 저도 밤새면서 외웠거든요. 나 그것만 돌렸다니까 계속. 이게 현실인데 재현 씨는 그걸 극복을 했다고요?
0: 네.
2: 불가능할 것 같은데.
1: 그러니까.
0: 그래서 이제 사실 이제 뭐 완벽히 외우지는 않았고 네. 뭐 퇴장해서 빨리 다시 보고 예. 또 들어가고 이랬 과정이.
1: 그러니까 약간 그 시간 있을 때마다 계속 보는 거예요. 네, 공연 있어. 중에도.
0: 공연 중에도.
3: 대단하시네요.
0: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3: 그리고 아하. 이제 상대 다 배역들은 연습이 다 돼 있으니까 네네네네. 감안해서 쳐줄 건 바로 쳐주고 네네네네. 그런 식으로 해서 넘어갔겠네요.
1: 그래서. 그 에피소드를 들으니까 진짜 책임감, 인내, 그래서, 성실 네. 이 대명사라는 게 이해가 되고 박자희 씨가 지금 들어왔어요.
2: 그래요?
0: 안녕하세요.
1: 아마 재현 씨 방송 알고 지금 또 들어오신 것 같은데 박자희 씨가 얘기해 주시네요. 우리 재현이는요 정말 성실한 소리꾼이에요.
0: 감사합니다.
1: 자희 씨는 이 그 아무 얘기는 안 하거든요. 이빨엔 소리 안 하고.
3: 주변 이 소리꾼들의 네. 평가가 굉장히
1: 좋네요.
0: 좋은 감사합니다.
3: 것 같습니다. 네. 어머님이 지금 듣고 계시는데. 지금.
1: 김은정님.
3: 네. 커피 샀습니다.
1: 아들 잘 키우셨네요.
3: 진짜 최고입니다. 네.
2: 어머니 지금 나주에 계시거든 또.
1: 아 그러니까요.
0: 네. 오 네 맞습니다.
3: 존경합니다.
1: 자 그나저나 시간이 지금 벌써 후루룩 가버려가지고
2: 그
1: 마지막 소리는 또 해주셔야 돼요.
3: 어떻게 이런 운명이 다 있을까요?
1: 비나리네.
3: 우리 홍영 씨 3일 동안 외웠는데 계속 돌렸거든요. 저는 비나리가 돌림노릇이었는지 몰랐습니다.
1: 아, 그때 네. 저 비나리가 공연하고 다 끝나는 게 아니었었어요.
3: 네?
1: 그 제사 지내는 내내 불러야 되는데.
3: 그런데 그때는 더 당당하게 해야 돼. 원래 이 노래는 이렇습니다.
1: 아,
3: 이렇게 뻔뻔하게 나가야 돼요.
1: 맞아요. 네. 맞아요.
3: 자,
1: 그쵸. 아픔의
3: 원래
1: 비나리.
3: 비나리는 네. 이렇게 하는 거라고 한번 지금 보여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1: 자, 오늘 비나리 준비하신 이유가 있습니까?
0: 제가 이제 좋아하는 곡이기도 하고, 네. 좋아하는 곡이기도 하고, 네. 지금 듣고 계시는 우리 파트의 상사디아 기록기록 네. 네. 청취자 여러분들의 그 안녕과 집안의 평화와
1: 어허.
0: 소원하시는 대로
1: 네.
0: 다 이루어지시라고
1: 아.
0: 그래서 준비를 마지막 곡으로 준비했습니다.
1: 아, 게다가 장군 좀 누가 도와줘야 된다면서요?
0: 네, 그
1: 후배 시키세요 후배.
0: 장비 후배. 네,
1: 장비 후배.
3: 장비 후배. 예, 예 알겠습니다.
1: 네, 네,
3: 자, 네.
4: 깽가리 쳐줘요 깽가리.
1: 이동을 해주시고 깽가리가 있나?
4: 깽가리 없어? 아, 혹시 깽가리 좀 좋은데.
1: 저는 추임새 할게요.
4: 깽가리 없어요?
1: 아, 북을 또 메고 하시는 거구나. 아, 좋네.
4: 깽가리 쳐주면 좋은데.
1: 예. 자 오랜만에 우리 상화 씨가 또 장구를 잡네요. 어허.
4: 자 제가 튜닝 좀.
1: 자 지금 튜닝 중입니다. 자 두 장비가 만들어내는 비나리의 협연. 자 어떤 모습일지 여러분들도 추임새 많이 남겨주시고요. 가겠습니다. 라이브입니다.

하나리요 제계료 적당 생길 제국 대민한 법년자 시화연풍 돌아들고 이 시안양 등극시 삼각산 기봉하고 봉황이 생겼구나 봉황 눌러 대궐 짓고 대궐 앞에는 육조로다 오역문화각산에 각도 가급을 마련할 제 왕십리 청룡이요 동구만리백호로다 총남산안산대고 과천관악산화산비처 동작강수구마고 한강수 둘러싸니 여천지무궁이라 원하는 금여 잔디 자이른

10월에 드는 액은 3월이라 삼진 날 연자 초리로 막아내고 3월에 드는 액은 갑인 4월 초파일 날 석가열의 부처님의 관등불로 막아내고 4월에 드는 액은 5월이라 단오명절 녹이 홍상비인들이 오락가락 추천하던 은혜줄로 막아내고 5월에 드는 액은 6월이라 유둔날 내성소리로 막아내고 6월에 드는 액은 7월이라 칠석일날 견우직녀 상봉일이오 오작교 달인 놓던 가치머리로 막아내고

6월이라 9일날 국환흥주만이 빚어서 이웃새님 모셔다가 사당 차례로 막아내고 9월에 드는 액은 10월에 상딸이라 좋고 좋은 날 가리어서 고사시루로 막아내고 10월에 드는 액은 동짓날 동짓날 동짓팥죽 정인수업 금상의 부인마마 양손에 푹 퍼들고 중문 대문 드나들며 이리저리로 곁들이니 오는 잡기 가는 잡기 뜨거운 팥죽 뒤집어쓰고 애 뜨겁다 잘나간다 동짓날 드는 애건

날 오곡밥 청이지어 백지 한 장에 돌돌 말아 막걸리 한 잔 윗진 쳐서 원강 천리로 소멸한 오날 여기 국악방송 파투의 상사디야.

0: 자, 소리꾼 이재현 그리고 우리 이상화 씨가 아주 호흡을 아유 제대로 맞췄어요. 아, 두 장비의 협연 아주 멋들어지게 미나리까지 들어봤습니다. 지금 뭐
1: 아, 벌써 맞출 시간이 됐네요.
0: 다들 너무너무 신나하시고 좋아하십니다. 그리고 비나리 부를 때 진짜 뭔가 날아다니시네. 편함이 느껴지네. 비나리 부를 때. 아, 이런 분이 비나리 불러야 돼요.
1: 아, 그럼요.
0: 네.
2: 감사합니다.
1: 이걸 다 못 외우는 사람들이 존재합니다.
0: 네. 아. 자, 오늘 이렇게 끼룩끼룩에서 소리꾼 이재현 씨의 끼를 우리가 진짜 제대로 본 것 같습니다.
1: 어떠셨어요, 오늘 방송? 사실 긴장 처음엔 좀
2: 긴장 많이 됐습니다. 아, 너무 이제 너무 바트의 상사지야를 너무 좋아하는 사람이기도 하고 많이 듣고 있는 사람이기도 하고 네. 여기 나오게 돼 가지고 긴장도 많이 했는데 네. 오늘 이렇게 막상 이제 판을 또 펼쳐 보니까 네. 너무 재밌고 감사합니다. 너무 행복하네요.
0: 이야, 오늘도 과정 중에 하나죠.
2: 네,
0: 그렇습니다.
2: 발전 많이 했습니다. 오늘도.
1: 오늘 저녁은 어떤 거 드실 겁니까?
0: 겉절이?
1: 겉절.
2: 오늘은 외식을 해야 될 것 같아요.
0: 아, 오늘은 외식. 네,
1: 디프리 같은 개념으로.
2: 네.
1: 자, 끝으로 이제 진짜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 첫째는 앞으로의 어떤 목표 네. 하나 말씀해 주시고 이제 끝 인사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2: 네. 사실 이제 목표이자 제가 이제 되고 싶은 소리꾼은 네. 우리 지금. 여러분들에게 그리고 이제 소리와 좀 창극을 좀 어려워하시는 여러분들에게 좀 먼저 이렇게 손을 건넬 수 있는 소리꾼이 좀 되고 싶습니다.
0: 아하.
2: 네. 그리고 마지막은 항상 여러분들 항상 건강하시고 항상 이제 좋은 일만 좀

0: 알아 있으시길 좀 바라겠습니다. 네.
1: 감사합니다.
2: 김은정님께서 최고 중에 최고 하트하트 뭐. 소리꾼 이재현 하셨는데 엄마한테도
0: 예 사랑합니다 어머니 네. 네. 전화 드릴게요.
2: 예 아들답다.
1: 혹시 공연 3일 전에 무슨 일 있으면 연락 드릴게요.
0: 네. 네. 전당포에 뭐 맡기듯이 아, 전화해 주세요.
2: 아 알겠습니다. 아, 재현 씨 좀 부탁할게요. 아, 연락해야지.
1: 지금까지 끼 많은 이재현 소리꾼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2: 네, 앞으로도 멋진 활동들 여러분들도 응원하고 지켜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재밌었어요.
2: 7807님께서도 이재현님 소리 시원하게 잘 들었습니다 네. 하셨고 다 소개는 못했지만 우리 재현 씨 좋아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1: 자, 내일 오전이죠. 응원해야 됩니다. 응원.
2: 아, 축구요.
1: 네, 네네. 하고 저녁에는 또 21세기 한국막 프로젝트 봐야 되고요.
2: 그렇습니다.
1: 네, 그렇게 내일 많습니다.
2: 국악원에 직접 찾아가셔도 좋고요.
1: 네.
2: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그리고 국악방송 TV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생중계를 함께 보실 수가 있어요.
1: 그렇습니다.
2: 본선 진출팀 우리가 10팀 다 만나봤잖아요.
1: 네, 쟁쟁해요.
2: 그 팀들의 어떤 스토리까지도 기억하시면서 네. 이걸 함께해 주신다면 더더욱 재미있게 즐길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1: 네. 자,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무리 짓고요. 내일 오후 2시에 인사드리겠습니다.
2: 네.
1: 지금은 바투의 시대.
2: 바투의 상사대입니다.
1: 네, 매우.

0: 11살에 처음 만난 가야금. 사랑하면서도 때로는 무거운 짐처럼. 나는 오랫동안 이걸 왜 계속하는 걸까?
1: 스스로 무대의 주인이 되어 생존과 미래를 증명해내는 전남대학교 예술 전공생들의 뜨거운 실험, 뉴비 스테이지 4. 깊이 있는 전통이 AI를 만나 혁신적인 무대를 선보입니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예비예술인 현장연계 지원사업, 전통예술 분야에서 유일하게 4년 동안 선정된 뉴비 스테이지 4는 국립아시아문화전당 누리집에서 예약하실 수 있습니다. 7월 4일 토요일 오후 7시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예술극장 2에서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국악방송 재난예방 캠페인 올해부터는 시간당 100mm에 달하는 극단적인 호우를 재난성 호우로 따로 분류하고 긴급 재난문자를 추가로 발송하는데요. 집중호우의 빈도와 강도가 갈수록 커지고 있는 만큼 재난성 호우 긴급 재난문자를 받으면 즉시 행동으로 옮기는 게 중요합니다. 저지대나 침수 위험 지역에 있다면 지체 없이 안전한 곳으로 이동하고 지하주차장이나 지하도 같은 곳에는 들어가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하천이나 계곡 주변은 물이 급격히 불어날 수 있으니

0: 배수팬은 아무런 소리도 남지 않는다. 기러기가 차가운 연못 위를 날아가도 연못은 기러기의 그림자를 붙잡아 두지 않는다. 오늘 하루 많은 일과 사람들을 마주하면서 마음이 이리저리 흔들린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기러기의 그림자를 잡아두지 않는 연못처럼 지나간 일은 그저 흘려보내고 마음의 평온함을 찾아보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노래가 좋다가 편안한 음악으로 여러분의 수요일 오후 함께 하겠습니다. 김현수의 소리로 단가 백구가 보내드립니다.
1: 백구야, 훌훌하지 말아라. 너를 잡으려 내어 만나. 이 모임이 재주 없어. 성산이 관심에 공명은 문이로구나. 일시지 한가허여 너와 두자고 차지하노라. 강산우 토닥고 구멍 미소하고 나 물 먹고 물 마시고 팔리고 누웠으면 장부 살림살이 가지만 허유록 녹을까. 일춘간 양매친 사람 일생 부모님 생각이라 목체악 행도 무거운 정부지 이별이가 송맥수양 푸른 가지 높더라 개근에 매고 녹이 홍상비에 늘은 오고 가고 가고 가고 오락가락고 추천을 하는 내 우리 부안님은 어디 가고 다누시지어린 줄 모르더라. 아들 아무도 다 쓸데없네. 친구들아 가지 않으라. 승진아 구경할까 보다 죽지 않을 끊고 망의 신호 천리 강산을 들어 저기 구경하고 또 한 곳을 당도거요. 쳐다보니 마라천 모이니요. 내리 굽어보니 백사지 쟁이라. 헤어리고 껌놀건 장송은 광풍을 묻니 이어서 오질 숨을 출자고 이괄물이 쪼르르르르 저괄물이 꼴꼴저리 열두골물이 간두로 앞수쳤다. 천방자 지방자 월턱저 구정 방울이 벗금 저거는 풍풍상이다. 마주 꽝꽝 마주 쇠로 벗금의 복장 물렁거리 뒤덩그러져 거리로 꼴꼴 뒤둥그러졌네. 그 앞을 굽어보니 조그만한 법당 안은 중들이 모여들어 제맞이 불공을 하느라고 어떠한 대사니 문법관을 쓰고 어떠한 좋은 낙관을 쓰고 또 어떤 눈 말아들고 어떠

0: 광실을 들고 뛰었던 놈을 들고 아득한 중은 목박을 들고 뛰었던 중은 증서 들고 조그만한 상자 하나 달에 목록 큰 목체를 양손으로 갈라주고 큰 목은 두둥둥 광실을 꽉꽉 목닥은 도드락 준비는 천천히 증세는 땅땅 바라는 차라라라 탑재판을 분노승하라 가슴 척복을 서로 지겨하고 고부하듯이야 부들거니 상계 일시가 분명하라 찾으러 찾아가서 찬이문 법관을 쓰고 어떠한 좋은 낙관을 쓰고 또 어떤 좋은 말을 들고 어떠한 좋은 광실을 들고 또 어떤 좋은 말을 들고 어떠한 좋은 목닥을 들고 또 어떤 좋은 증서 들고 조그만한 상자 하나 달에 목록 큰 목체를 양손으로 갈라주고 큰 목은 두둥둥 광실을 꽉꽉 목닥은 도드락 준비는 천천히 증세는 땅땅 바라는 차라라라 탑재 판을 분노승하라 가사척복을 서로 지겨하고 고부하듯이 부르거니 상계 일시가 분명하라 찾으러 찾아가서 제마지팔비나 마지거도 먹 고구리 뭐야 돌아가서 헐지를 우여가면서 지내보자
1: 김현수의 소리로 단가 백구가 보내드렸습니다. 기러기가 차가운 연못을 지나가도 그림자를 남기지 않는다는 말, 최근담에 있는 말인데 참 멋진 이야기인데 지난 일을 흘려버린다는 것은 참 쉽지 않은 일인 것 같습니다. 멋지지만 쉽지 않은. 이게 지난 일을 흘려버리는 게 쉬웠으면 이불킥이라는 말은 애초에 생기질 않았겠죠. 이게 우리가 매일 하는 운전을 한번 생각해보면 어떨까 싶은데 운전할 때 가장 중요한 건 당연히 눈앞에 펼쳐진 넓은 앞 유리창을 보는 게 가장 중요하죠. 물론 안전을 위해서 이 백미러나 사이드미러로 뒤를 옆을 슬쩍 보기도 하지만 뒤가 신경 쓰인다고 백미러만 계속 쳐다보면 사고가 납니다. 지나간 일은 자동차의 백미러와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가끔 뒤를 돌아보면서 아 조심해야겠구나 내가 그땐 그랬지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데 뒤만 쳐다보고 있으면 사고가 난다는 거 늘 가슴에 새겨야 할 것 같습니다. 국악방송 황민왕의 노래가 좋다 오늘 수요일 생방송으로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후 4시부터 2시간 동안 방송되는데요. 라디오뿐만 아니라 국악방송 홈페이지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덩덕쿵 플레이어를 통해서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노래가 좋다 홈페이지에 오시면 지난 방송 다시 듣기도 가능하고요. 방송 들으면서 사연이나 신청곡으로 참여해 주시면 선정을 통해서 국악방송에서 마련한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생방송 문자 참여 가능하십니다. 샵 0302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짧은 문자 메시지는 50원, 긴 문자 메시지는 100원의 이용료가 있습니다. 노래 들으면서 생각나는 사람들 이야기나 이어서 듣고 싶은 노래들 적어 보내주시면 저희가 꼭 알맞은 음악으로

0: 속화를 풀어보고 그 속에 담긴 뜻도 만나보는 시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노래 뜻풀이 속풀이 오늘도 한국 음반 아카이브 연구소장이시죠. 배현영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0: 지난 시간까지 화용도 타령 이제 저희가 잘 알고 있는 적벽가 중에서 군사점고 부분을 여러 시간 들었습니다. 들으면서 요 소리를 요즘 소리꾼들이 다는 못해도 네. 마음에 드는 캐릭터 하나씩 골라가지고 자기 소리에 좀 넣어줬으면 좋겠다.
1: 그러니까 명창제 재미나는 네. 대목들이 많잖아요. 네. 넣어서 불러도 괜찮을 것 같은데 그래요.
0: 오늘은 가야금 병창을 지금 오랜만에 준비를 해오셨습니다.
1: 이렇게 너무 판소리로 지루하니까 좀 오늘은 좀 산뜻한 병창 하나 좀 소개해드리려고 그래요.
0: 가야금 병창이 이거를 예를 들면 선생님 그 어떤 상위 하위 개념으로 생각할 때 그 네. 가야금 병창을 판소리에 속한 판소리의 하위 개념으로 알고 계시는 분들도 꽤 많이 계시던데 어떤 시각이 좋은 걸까요?
1: 글쎄요. 그 가야금 병창이 판소리에서 파생되어 나온 것은 분명하잖아요. 그리고 또 가야금 병창은 이제 가야금을 반주하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 가야금 그 반주의 그 바탕이 되는 그런 음악이 산조로 보통 알려져 있잖아요. 네. 이 산조라는 게 이제 독주 악기고.
0: 그렇죠.
1: 근데 그 산조도 그 음악적인 문법, 음악어법은 판소리에서 비롯된 거다. 그렇게 되니까 판소리에서 파생된 것은 뭐 틀림없는데.
0: 네, 네, 네.
1: 근데 이게 이제 판소리의 하위 개념으로 접근하기에는
0: 네.
1: 글쎄요. 조금 음악적인 어떤 그 특성들이 좀 다른 것 같아요. 왜냐하면 판소리는 기본적으로 반주.

0: 그거 없잖아요.
1: 네네네.
0: 북만 북이 반주라면 반주지만은 그거는 장단을 짚어주는 것이지 선율을 따라가는 건 아니잖아요.
1: 그렇죠. 드럼을 치면서 노래하는 것과 기타를 치면서 노래하는 것은 너무 다르니까요.
0: 그게 다르죠. 예. 그러니까 판소리는 다른 어떤 악기하고 연관이 안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혼자서 자유롭게 부르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변주도 많이 할수 있고 또 굉장히 즉흥성도 많이 발휘할 수 있고 그런데 선주는 어쨌든 악기하고 조화를 이루어야 되니까 악기하고 함께 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눈치를 볼 수밖에 없죠.
1: 이게 약간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선생님. 종종 이제 판소리 있는 대목을 그대로 하는데 악기 반주를 붙여서 이렇게 수성가락으로 연주를 하는 곡들을 들어보면 가요음 병창은 혼자서 그걸 다는 거니까
0: 예.
1: 상당히 경제적이다? 효율적이다? 이런 생각도 좀 들더라고요.
0: 그렇죠.
1: 네.
0: 악단을 대동하고 다닐 필요가 없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게 이제 가야금 병창이 개화기 무렵에 나온 거라고 지금 생각이 되거든요.
1: 네.
0: 근데 그 개화기 이후에 아마 성공을 거둔 장르들이 있잖아요.
1: 네.
0: 그러니까 어떤 예술이 만들어져서 어떤 장르가 만들어지면 그것이 이제 유행을 하고 성공을 하게 되고 이제 그러는 분야가 있는데 가야금 병창이 아마 가장 큰 성공을 거둔 분야가 아닌가 해요.
1: 이건 선생님 그러면 가야금 병창이 생겨서 가야금 병창의 명인 명창들이 생겼다.
0: 예.
1: 혹은 그 전에 명인 명창들이 가야금 병창을 만들었기 때문에 명인 명창들이 또 더욱 이름 날릴 수 있었다. 어느 쪽으로 보는 게 좋을까요?
0: 근데 예술이라는 게 전부 사람이 하는 거잖아요.
1: 네.
0: 사람이 없이 무슨 예술이 존재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훌륭한 음악가들이 새로운 시대에 맞춰서 새로운 장르를 개발을 하고 또 그렇게 개발이 됐을 때 그것이 대중들에게 호응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것을 주도해 나가고 이끌어 나가는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런 분들이 사실은 선구자죠. 선구자이고 그런 분들이 예술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기존에 있던 장르가 아닌 또 다른 장르를 개척한다는 건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1: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서 항상 그 선생님께서도 한 번씩 소개해 주셨습니다만 오태석 명창의 소리
0: 네.
1: 들을 때마다 와 이거는 가야금 병창을 뛰어넘는 가야금 병창이다라는 그런 생각이 많이
0: 근데 이
1: 들더라고요.
0: 가야금 병창을 우리가 이제 보통 석화째라고 흔히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뭐 가자어서가 이제 이런 대목들을 가야금 병창째다, 석화째다 뭐 이런 말을 쓰는데 그런 가야금 병창을 만약에 석화째라고 한다면 가야금 병창이 나오고 난 다음에서야 그 말이 만들어질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석화째가 있고 가야금 병창이 나오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이제 그 석화째가 무슨 의미냐 하는 거는 지금 알려져 있지를 않아요. 근데 이제 이것을 분명히 가야금 병창이 만들어지고 난 다음에 나온 말인 것 같은데 이걸 이게 무슨 뜻인가 하는 것은 지금 알 수는 없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래요. 이게 가야금 병창이 가지고 있는 초기의 형태, 즉흥성에서 비롯된 말 같아요. 이게 이제 흔히 이런 말이 있잖아요. 전광석화란 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번쩍번쩍 돌에 그 돌을 부딪히면 불이 번쩍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순식간에 지나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야금 병창도 초기 형태는 아마 가야금을 잘 타는 분들이 그 자기 가야금을 활용을 해가지고 노래를 얹어서 부르면서 그런데 그때는 레퍼토리가 따로 만들어진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판소리에서도 가져다 부르고 단가에서도 가져다 부르고 그리고 심지어 초기의 병창을 보면 민요에서 갖고 온 것도 있어요. 그래서 초기 형태에는 사냥가라는 그 녹음이 지금 남아 있는데 그거는 저 지금은 사라진 노래예요. 근데 그거는 이제 일종의 민요 형태거든요. 그래서 이런저런 노래들을 가져다가 가야금 반주를 붙이면서 이렇게 병창이 만들어진 것 같은데 그런데 초기 녹음의 특징들을 보면 거의 다 메들리 곡이에요. 이 곡, 이 대목, 저 대목 막 이어서 붙여가지고 노래를 불러요. 그러니까 자기가 잘할 수 있는 가야금을 활용을 해서 다양한 노래들을 가져다가 얹어서 불렀기 때문에 그래서 즉흥성을 띈 그런 노래였던 것 같은데 그래서 아마 석화제란 말이 붙은 것 같은데 이것이 이제 점차점차 양식화돼 가요. 그래서 처음에 심정순이라든지 박팔계라든지 뭐 이런 분들은 굉장히 즉흥성이 강해요. 근데 이제 이것이 1920년대쯤으로 오면서

0: 심상근이라든지 그다음에 조금 더 연배는 낮지만은 오태석 같은 분들이 나옴으로 해서 이제 점차 양식화되어 가고 이제 도리가 따로 만들어진 게 없잖아요.
1: 네네네.
0: 그러니까 판소리에서도 가져다 부르고 단가에서도 가져다 부르고 그리고 심지어 초기의 병창을 보면 민요에서 갖고 온 것도 있어요.
1: 네.
0: 그래서 초기 형태는 그 사냥가라는 그 녹음이 지금 남아 있는데
1: 예, 예.
0: 그거는 저 지금은 사라진 노래예요. 근데 그거는 이제 일종의 민요 형태거든요.
1: 예.
0: 그래서 이런 저런 노래들을 가져다가 가야금 반주를 붙이면서 이렇게 병창이 만들어진 것 같은데 그런데 초기 녹음의 특징들을 보면 거의 다 메들리 곡이에요. 이 곡 이 대목 저 대목 막 이어서 붙여가지고 예. 노래를 불러요. 그러니까 자기가 잘 할 수 있는 가야금을 활용을 해서 다양한 노래들을 가져다가 얹어서 불렀기 때문에 그래서 즉흥성을 띈 그런 노래였던 것 같은데 그래서 아마 석화제란 말이 붙은 것 같은데 이것이 이제 점차점차 양식화되어 가요.
1: 네네.
0: 그래서 처음에 심정순이라든지 박팔계라든지 뭐 이런 분들은 굉장히 즉흥성이 강해요. 그런데 이제 이것이 1920년대쯤으로 오면서 심상근이라든지 그다음에 조금 더 연배는 낮지만은 오태석 같은 분들이 나옴으로 해서 이제 점차 양식화되어 가고 이제 고정된 형태의 노래들로 이제 만들어지고 개발이 되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1: 이게 그 저희 음악 자체가 작곡의 개념이라기보다는 연주자나 소리꾼이 직접 이제 그 음악을 만드는.
0: 한국은 작곡가가 없죠 따로. 그러니까 소리 하시는 분들이 작곡도 하고 연주도 하고. 네. 그러니까 연주와 작사 작곡 뭐 작사는 뭐 따로 한 분들이 들어 있기는 있지만은 그러나 어떤 때는 보면 작사 작곡 연주가 한데 붙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명인이 나와서 어떤 소리를 잘 만들어 놓으면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또 전승이 되고 또 변형이 되잖아요.
1: 네네네.
0: 끊임없이 변형이 돼요. 가야금 병창도 일제 시대 때의 녹음들을 들어보면 똑같은 것들이 거의 없어요. 조금씩은 다 자기 나름대로 예. 바꿔서 불러요. 그래야 이제 또 자기 노래로 이제 가지게 되니까 자기가 노래를 가지게 되니까 조금씩 이렇게 변형시키고 이런 식으로 해서 변화되어 온 것 같아요.
1: 선생님 말씀 들어보니까 초기에 우리 전통 예술들의 모습은 항상 그 실제 연행을 하시는 분들의 본인의 어떤 능력으로 짠 구성들.
0: 예.
1: 나는 어떻게 이렇게 블록을 쌓을 것인가.
0: 그렇죠.
1: 예. 그리고 그 후대의 분들은 그 쌓은 블록을 이렇게 펼쳐보니까 이런 맛이 있더라.
0: 예.
1: 더 깊이 여기를 파보면 되겠군. 약간 이런 식으로 흘러가는 것 같습니다.
0: 그리고 이제 또 자기 나름대로 그걸 변형시키고
1: 예.
0: 자기 색깔에 맞게 바꾸죠.
1: 그만큼 자유도가 있다라는
0: 그렇죠.
1: 얘기죠.
0: 그래서 제가 이제 판소리도 그렇고 전통음악이 전반적으로 좀 말랑말랑하다는 말을 제가 자주 쓰는데
1: 네.
0: 그렇게 해서 가야금 병창이라는 것도 그렇게 딱딱한 음악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1: 예.
0: 조금 더 즉흥적인 그런 경우도 좀 뭐 재즈라든지
1: 네네네.
0: 또 왜 통기타 가수들이 자기가 막 그 변주를 해가면서
1: 그렇죠.
0: 연주하잖아요.
1: 예.
0: 그런 음악으로 생각을 하시면 좋지 않을까 해요.
1: 선생님께서 앞서 예를 들어주신 이 병창의 명인들, 명창들의 성함 듣다 보면 거의 다 이제 남성 분들이죠.
0: 처음엔 전부 다 남자죠.
1: 예.
0: 조선 시대 때의 그 판소리 분야나 이쪽에서 예술을 했던 분들이 거의 남자잖아요.
1: 요즘은 가야금 병창이 거의 여성분들이 하시죠.
0: 그렇죠. 거의 다 여성화돼 있죠.
1: 요것도 어떤 사회적인 변화와 관련이 좀 있을까요?
0: 이제 가야금 병창이 만들어지고 나서 그 이후에 이제 여러 사회적인 변화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1: 예.
0: 이제 이것을 이제 누가 연주를 하느냐 할 때. 대체적으로 일제시대 때의 그 연주가 보면 극장에서 하거나
1: 네네네.
0: 아니면 권번을 통해서 이렇게 활동들을 많이 해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 권번을 통해서 활동을 하게 되면 거의 여성이죠. 권번을 통해서
1: 그렇죠,
0: 활동하는
1: 그렇죠.
0: 예. 인물들은 전부 다 100% 여성이란 말이에요. 그럼 이제 그런 여성들이 이제 어떻게 소리를 익히고 배우느냐 하면 어린 나이에 이제 권번이 들어가잖아요.
1: 네.
0: 그러면 소리 선생으로부터 소리를 배워요.
1: 예.
0: 그건 되게 남자 선생들이죠.
1: 그렇죠.
0: 거기서 이제 배워가지고 나와서 이제 본인이 활동을 하게 되면 이제 자기 나름대로 배운 것도 하지만은 그것만 가지고는 부족하니까 이제 자기 레퍼토리도 개발을 하고 자기 나름대로의 색깔을 가지게 된단 말이에요.
1: 예.
0: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상당히 개성이 있고 또 자기 색깔이 분명하면 한 사람의 예술가 또는 가수로서 연주자로서 이제 독립성을 가지게 되죠. 그러면 이제 인기

0: 기도 누리게 되고 이제 그런 과정들을 거쳤던 것 같아요.
1: 네. 그래서 오늘은 이소향 명창의 병창을 네. 네, 소개를 해 주신다고 합니다.
0: 이소향이라고 하면 가야금 병창의 여성으로서는 네. 전설적인 그런 인물이에요. 지금은 아마 이소향이라는 이름을 기억하는 분들이 많지 않을 것 같은데
1: 네, 네.
0: 아마 일찍 그 은퇴해서 그런 것 같아요.
1: 이때 이분들이 은퇴하시는 경우는 보통 결혼과 연관이
0: 그렇죠. 결혼하고
1: 되는 경우가
0: 나서 이제 연예 활동을 접으면 예, 예. 이제 은퇴가 되는 거죠. 네네네네. 자연스럽게. 그런데 대개 일제시대 때 혼인 정년기가 예. 대개 20에서 25세 그 사이잖아요. 서른을 안 넘긴단 말이에요. 예, 예. 그러니까 일찍 은퇴해버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기량이 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일찍 은퇴하는 바람에 해방 후에는 그렇게 녹음이나 뭐 이런 활동들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유성기 시대에만 남아 있는 그런 기록들이기 때문에 일찍 잊혀진 것 같아요.
1: 약간 묻혀 있는 레전드 같은 네, 그런 느낌이신데.
0: 그런데 이제 왜 이 이소향 명창이 중요하냐 하면 예. 그 워낙 인기가 있었거든요. 네. 유성기 음반으로서 여성 병창을 하는 분으로서는 뭐 그 최고로 많은 양을 녹음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영향력이 컸고 네. 그 이후에 여류 명창들은 거의 이소향의 영향을 많이 받아요. 그래서 오늘날의 레퍼토리의 그 연원을 따져놓고 이제 올라가 보면 예. 이소향 명창의 소리에서 비롯된 곡들이 상당히 많아요.
1: 예.
0: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인물인데 근데 이 이소향 명창은 지금 알려진 거는 경주 출신으로 알려져 있기도 하고요. 그때 이제 명창대회라는 것은 경연대회가 아니고 연주회.
1: 저는 그래서 대회에서 했다고 그랬어요. 입상은 못 하셨나 보다. 인생하고 그게 아니었군요.
0: 그래, 일제시대 때의 그 명창대회라는 것은 대통령상 있고 그런 게 아니고요. 예. 그냥 오늘날로.
1: 큰 모임. 예. 예, 그러니까 공연.
0: 예. 큰 예. 공연 이렇게 되는데 아마 기획 공연 같은 그런 공연인데 거기에 출연했던 기록이 신문에 이제 그날 그 레퍼토리들이 쭉 이렇게 소개되잖아요.
1: 예.
0: 그때 이소향 명창의 이름이 올라 있는 걸 보면 이 무렵부터 이제 보통 본격적으로 활동을 했던 것 같아요.
1: 예.
0: 근데 이제 그러고 나서 그 대개 명인들이 그렇잖아요. 일약 스타가 되는
1: 그렇죠.
0: 그런 일들인데 워낙 기량이 뛰어나고 그러니까 그래서 이 무렵부터 이제 레코드 회사에서 이제 스카우트 돼가지고. 비타 레코드에서도 녹음을 했고 그다음에 오케 레코드에서도 많은 양을 녹음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대중적인 인기가 있었는데 이소향 명창의 특징이 그거예요. 목이 참 좋아요. 굉장히 목이 맑고 아름다워요. 그리고 소리가 굉장히 단아해요. 아주 그 대중들이 듣기에는 아주 맛있는 듣기가 좋은 그런 소리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이렇게 다 남자들 명창만 이렇게 나와가지고 했는데 이렇게 여류 명창이 나와서 아주 이쁜 목으로 아주 소리를 단아하고 참하게 소리를 하니까
1: 예, 예.
0: 굉장히 단시간에 그렇게 인기를 끌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목이 아주 맑고 시원시원하고 아주 산뜻해요. 그리고 소리 자체도 상당히 좀 다이나믹하게 녹음한 그런 레퍼토리도 없지는 않은데
1: 네.
0: 기본적으로는 굉장히 소리가 아주 차분하고 침착하게 이렇게 소리를 해나가기 때문에
1: 예.
0: 아주 그 대중들이 아주 듣기가 좋아요. 그리고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은 인기를 끌게 되면서부터 이제 가야금 병창이 본격적으로 중요한 유성기 음반에서의 어떤 그 상품성
1: 예.
0: 이런 것들을 이제 가지게 되는 데도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던 분이 이소향 명창입니다.
1: 음악을 듣고 이야기를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랫말은 노래가 좋다 홈페이지 중에서 노랫말 모음집이라는 게시판에 올려놨으니까요. 참고하면서 노래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소향의 가야금 병창으로 단가 청춘원 보내드립니다.

0: 이소향의 가요광장 병창으로 청춘원 들었습니다. 오태석 명창이 명인이 장고장단을 잡은 음원인데 1932년에 발매된 음원입니다. 근데 목소리가 말씀해 주신 것처럼 대단히 맑고 안정감이 있다라고 해야 되나요?
1: 이게 진짜 소리를 참하게 하죠.
0: 네.
1: 예쁘게 해요.
0: 그 참빛 기억나시죠? 참빛으로 빗은 머리 같다라는 예. 그런 생각이.
1: 곱게 빗은.
0: 예. 예. 그런 머리가 생각이
1: 아주 단아하게 오. 이렇게 소리를 하기 때문에 굉장히 여성스럽죠. 그래서 가야금 병창이 그 여성 명창으로서 이렇게 인기를 끌게 된 것이
0: 예.
1: 이소향 명창의 이 활약이 굉장히 큰 기여를 했던 것 같아요.
0: 노랫말을 이렇게 좀 귀를 기울여서 들어보신 분들은 뭐 이렇게 느끼셨을 것 같은데 저희가 자주 듣는 옛 단가들의 어떤 조각 모음,
1: 예.
0: 조각보 같은 그런 느낌이 좀 있습니다, 선생님.
1: 그리고 여기에 나오는 그 고사나 예. 성어 같은 것들이 굉장히 일반적으로 많이 알려져 있는
0: 네네네.
1: 거예요. 그러니까 노랫말이 상당히 쉬워요. 그러면서도 노랫말이 굉장히 좀 뭘까 그 보편적인 어떤 인간의 이런 정서 이런 것들을 담고 있기 때문에 호소력이 있어요. 그래서 아마 이 음반이 많이 팔렸던 것 같아요. 이건 나중에 막 재판으로도 나오고 그래요.
0: 아.
1: 많이 팔렸던 음반입니다.
0: 이제 선생님이 보실 때 쉽다는 거고요, 여러분. 저희는 늘 어렵습니다. 한번 노랫말을 살펴볼 텐데요. 단가 청춘원. 청춘원은 무슨 뜻일까요, 선생님?
1: 그러니까 청춘을 원망 마라 뭐 이제 아. 이렇게 된 그러니까 청춘의 슬픔 굉장히 여성스럽죠. 그래서 가야금 병창이 그 여성 명창으로서 이렇게 인기를 끌게 된 것이
0: 예.
1: 이소향 명창의 이 활약이 굉장히 큰 기여를 했던 것 같아요.
0: 노랫말을 이렇게 좀 귀를 기울여서 들어보신 분들은 뭐 이렇게 느끼셨을 것 같은데 저희가 자주 듣는 옛 단가들의 어떤 조각 모음,
1: 예.
0: 조각보 같은 그런 느낌이 좀 있습니다, 선생님.
1: 그리고 여기에 나오는 그 고사나 예. 성어 같은 것들이 굉장히 일반적으로 많이 알려져 있는
0: 네네네.
1: 거예요. 그러니까 노랫말이 상당히 쉬워요. 그러면서도 노랫말이 굉장히 좀 뭘까 그 보편적인 어떤 인간의 이런 정서 이런 것들을 담고 있기 때문에 호소력이 있어요. 그래서 아마 이 음반이 많이 팔렸던 것 같아요. 이건 나중에 막 재판으로도 나오고 그래요.
0: 아.
1: 많이 팔렸던 음반입니다.
0: 이제 선생님이 보실 때 쉽다는 거고요, 여러분. 저희는 늘 어렵습니다. 한번 노랫말을 살펴볼 텐데.

0: 인데요. 단가 청춘원. 청춘원은 무슨 뜻일까요, 선생님?
1: 그러니까 원이라는 말이? 청춘을 원망 마라 뭐 이제 이렇게 된 그러니까 청춘의 슬픔?
0: 저희가 원한할 때 그 원자.
1: 예,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청춘이 빨리 가잖아요.
0: 네네네.
1: 거기에 대한 슬픔이에요. 이제 그런 건데 노랫말을 이제 보시면 이제 알 네. 아실 겁니다.
0: 어화 청춘 번님 내야 청춘을 허송 말고 헐 일을 허여 보세. 약간 계몽적인 느낌이 벌써 탁 나네요, 선생님.
1: 그렇죠. 이제 여기에서 이제 청춘원이라는 제목이 붙은 거죠.
0: 인생의 백행 근본 충효박근은 또 있느냐?
1: 예, 그 인가 인생이 여기서는 인생이라는 게 이제 인간이잖아요. 네. 사람의 모든 행위 가운데 근본적으로 충효가 가장 중요하다 이제 그런 네. 얘기예요. 충과 효 이건 물론 조선 시대의 가치관이죠.
0: 네. 왕생은 고빙허야 얼음 궁그 잉어 낫고.
1: 예, 이건 이제 사투리 발음인데 왕생이 네. 아니고 왕상이죠.
0: 네.
1: 왕상고빙이라는 이제 고사가 있잖아요. 이 왕상이라는 인물이 중국 진나라 때 사람이에요. 그런데 일찍 생모,
0: 네.
1: 모친을 잃고 계모 밑에서 자랐어요. 그런데 그 계모가 엄청 의붓자식을 학대를 했는 네. 말이에요. 그래서 밤낮 그 아버지 남편이죠.
0: 네.
1: 남편에게 그 흉을 많이 받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도 그 말만 믿고 자식을 구박을 많이 했던
0: 아이고,
1: 모양이에요.
0: 예. 예,
1: 그랬는데 근데 어쨌든 그 맨날 험한 일만 시키는 거예요. 마구간 청소 뭐 이런 네. 거 그런 것만 시키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부모에 대한 그 효성을 잃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버지가 이제 병이 나니까 그 탕약을 그렇게 정성 지극정성으로 끓여 서 바치고 그러고 나서 회가 먹고 싶다 그러니까 겨울인데 네. 고기를 잡으러 간 거예요. 그런데 네. 얼음이 꽝꽝 얼었잖아요.
0: 네.
1: 그래서 그 꽝꽝 얼은 얼음 그 구멍 속으로 그 이제 옷을 다 벗고 이제 물고기를 잡으러 들어갔는데 얼음이 쩍 갈라지더니 잉어 한 마리가 툭 튀어나오더라는 네.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가져다가 부모에게 들여서 그 병을 낫게 했다. 그래서 왕상고빙이란 말이 이제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 예전에 그 문자도 그림 같은 데 보면
0: 네네.
1: 잉어로 효자 할 때 그 잉어 그림을 그리잖아요. 네네.
0: 그게 이 이야기.
1: 이 이야기예요.
0: 아, 전 본 적 있습니다.
1: 예.
0: 오, 그렇군요.
1: 유명한 효에 얽힌 고사죠.
0: 청취자분들 중에도 저랑 비슷한 연배시거나 제 위에 연배시면 아마 다들 기억을 떠올리실 것 같은데. 그 다음 노랫말이 맹종은 읍죽허야 눈 속의 죽순을 끊어서 양친 성효를 허우면서.
1: 네, 이것도 이제 보통 왕상고빙 맹종 읍죽 이거 이제 붙어서 다니는 말이에요. 그 맹종죽이라는 대나무도 있죠.
0: 그렇군요.
1: 그게 이제 뭐냐 그러면
0: 예.
1: 이 맹종이라는 사람이 이제 중국 이제 오나라 사람인데
0: 네.
1: 그 어머니가 이제 나이가 많이 들고 병이 나가지고 그 참 회복을 하기가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입맛이 없잖아요.
0: 네.
1: 그런데 한 겨울에 아이고 야야 내가 죽순이 먹고 싶다 이제 이 얘기를 한 모양이에요.
0: 네.
1: 죽순이 어디서 나와요? 그래서 대나무 밭으로 가가지고 얼마나 울었는지
0: 네.
1: 아마 그 눈물에 언땅이 녹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얼마 있다 보니까 땅 속에서 언땅 속에서 죽순이 이렇게 두 가닥이 올라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잘라가지고 부모의 어머니에게 갖다 드리고 나니까 그걸 먹고 병이 기운을 회복해서 병이 나았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맹종 읍죽이라는 건데 그 아까 그 잉어하고
0: 예, 예.
1: 그 죽순 대나무 그리는 네. 그림은 효자 그림에는 이게 꼭 따라붙어요.
0: 이게
1: 하여튼 이 두 사람이 이건 뭐 옛날부터 워낙 많이 알려져 있는 고사기 때문에 네. 노랫말로 치면 그렇게 어려운 것은 이제 아니죠. 네.
0: 심청가 중에 심청이가 아버지 듣조시오 하고 나오는 그 대목에도 항상 예. 이 노랫말이 등장을 하더라고요.
1: 꼭 등장하는 예. 아주 관용구처럼 등장하는 겁니다.
0: 서산에 지는 해는 긴 끈으로 메어두고 북당의 학발 양치님은 더디 늙기 허우면서 여력으로 학문허야 입신양명이 더욱 설레.
1: 예. 서산에 지는 해는 긴 끈으로 메어두고 그러니까 해가 지지 말라 이제 그런 얘기고요.
0: 네.
1: 해가 지고 세월이 가면 부모가 늙어가잖아요.
0: 네.
1: 그러니까 부모님이 늙지 않게 세월이 가지 말라는 얘기고요. 그다음에 북당이라는 게 북쪽에 있는 집이

0: 이다 이런 뜻인데
1: 네.
0: 이거는 저 옛날에 그 가옥 구조를 보면 보통 집이 남향을 해서 짓잖아요.
1: 예.
0: 그럼 자식 입장에서는 쳐다보면 부모가 계신 곳이 북쪽이잖아요.
1: 네.
0: 그러니까 북당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른이나 높은 사람이나 임금이나 이런 분들이 계시는 그 머무는 집을 보통 북당이라고 그럽니다. 학벌 양치는 뭐 하얀
1: 흰머리,
0: 머리가 흰
1: 예.
0: 머리죠. 그다음에 이제 여력으로 학문하여 입신양명이 더욱 설레는데 여력으로 학문한다는 말이 이게 이제 근대적인 어떤 노랫말이죠. 그 계몽기에
1: 네.
0: 그러니까 조선시대 일제시대 초기나 그 조선시대 말해 보면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그 계몽적인 어떤 그런 노래들이 많잖아요.
1: 네.
0: 그 영향으로 여기에서도 학문이란 말이 나와요. 그래서 창가에도 보면 학도가 같은 노래들이 있고
1: 네.
0: 그렇잖아요. 이제 그런 연장선상이라고
1: 네.
0: 보시면 돼요.
1: 군불견, 동원돌이 편시춘, 창가소부야 웃들 마라.
0: 예,
1: 이거
0: 이거 뭐
1: 편시춘에 나오는
0: 너무
1: 그,
0: 유명한
1: 예.
0: 구절이죠.
1: 예.
0: 이거 왕발이라는 유명한 시인이 있어요.
1: 네.
0: 임고대 일부입니다. 창가소부 불수빈 동원돌이 편시춘 하는 구절이 있어요. 창가의 젊은 시학시들이 그러니까 창가의 아씨들아
1: 네.
0: 눈살을 찌푸리지 마라 이런 말인데 이건 어디서 나오냐? 눈살을 찌푸린다는 말은 효빈이라는 말이에요. 이건 어디서 나온 말이냐 그러면 서시의 고사에서 나온 말입니다. 원나라 서시가
1: 엄청
0: 미인이잖아요.
1: 민으로 유명하신
0: 중국
1: 분이죠.
0: 최고의 민으로 꼽잖아요. 근데 그 서시가 속병이 있었대요. 위장병이. 그래서 밥만 먹으면
1: 속이
0: 이마를
1: 쓰려서.
0: 속이 쓰려서 이마를 찌푸렸대요. 근데 찌푸린 얼굴도 너무 이쁘니까 궁궐에 있는 여인들이 전부 다
1: 얼굴을
0: 인상을 쓰면서 다녔다. 그런 데서 나온 그 고사거든요.
1: 예.
0: 그래서 여기 창가소부야 웃들 마라 그러는데 여기 원래는 찌푸리지 마라 이런 뜻인데 이것을 이제 변형시켜서 웃지 마라 그런 여기서 웃는다는 말은 늙은 이를 비웃지 말라 이제 이런 정도의 뜻입니다.
1: 청춘몽을 개우 깨니 백발서름이 더욱 설레. 낙양성동 낙화 소식 공자왕손이 처량하구나.
0: 예, 이것은 유명한 시인데 이것도요.
1: 네.
0: 당나라 때 유희의라는 사람이 백두공이라는 늙은 노인을 대신해서 쓴다 뭐 하는 정도의 내용의 시예요.
1: 예.
0: 근데 거기에 보면 낙양성동 도리화 비례비거 낙수가 이런 구절이 있어요. 낙양성 동쪽에 피어 있는 도리꽃 백꽃 복사꽃은 비례비거 낙수가 날아오고 날아가서 누구네 집에서 떨어지는고 뭐 이제 이런 19절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시가 긴데 그맨 마지막 19절에 보면 공자왕손 방수하 청가묘무 낙화전 그런데 꽃나무 아래에서 연회를 하고 놀던 공자나 왕손 같은 그런 사람들이 낙화 앞에서 낙화 떨어지는 그 꽃잎 아래에서 맑은 노래 고운 춤을 추고 논인다 뭐 이제 이런 구절이 있어요. 공자왕손 방수하 청가묘무 낙화전 뭐 이런 구절이 있는데 거기에서 온 구절입니다. 그래서 낙양성 낙화 소식이 공자왕손도 처량하다 이 말은 뭐냐 그러면 아무리 그 공자왕손이니까 부잣집 아들이잖아요. 그 젊은이들이 나가서 꽃잎 아래서 잔치를 벌이고 그렇게 놀더라도 세월이 가는 것은 어쩔 수가 없다. 그래서 낙화 소식, 낙화라는 게 청춘이 가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공자왕손들도 다 처량하게 세월이 가고 늙어가고 죽어간다. 이제 그런 내용의 노랫말입니다. 이건 인생의 보편적인 슬픔이에요.
1: 네. 천황, 지황, 인황씨, 염제, 복희, 실농 황제, 요순우탕, 문무주공, 옛 글로 읽었으며.
0: 예, 이거는 뭐 늘상 나오는 얘기죠.
1: 네.
0: 천황지왕 인왕씨 이건 중국의 고대 황제를 얘기하는데 우리나라로 치면 단군 할아버지 같은 그런 중국의 전설의 제왕들입니다. 염제, 복희, 신농씨 전부 다 이제 그러고요. 그다음에 이제 요순우탕 문무주공은 이제 요인금, 순임금, 운임금, 탕임금, 문왕,
1: 문왕, 무왕,
0: 무왕, 그다음에 주공. 이게 이제 유교에서 이런 분들이 성인으로서 덕치를 했던 그런

0: 말하자면 인류 역사상 가장 행복한 정치를 했던 시절이다. 뭐 이상적인 사회를 이루었던 분들이다. 뭐 그런 걸로 제시되는
1: 그야말로
0: 거구나.
1: 태평성대를 상징하는 인물들이죠. 천하영웅 진시황은 만리장성 담장 쌓고 육국제후 조공받고 삼천국려 시위헐제 삼신산이 멀고 머되 원하는 거의 불사약이라.
0: 예, 천하영웅 진시황이 만리장성을 쌓았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육국제후란 말은 춘추전국 시대 그 육국을 다 평정을 해서 통일을 했잖아요. 그래서 조공을 받고 또 삼천국려가 있었다 그러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진시황도 죽음을 피해갈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삼신산으로 동남동녀들을 보냈다고 그래요. 그 이야기입니다.
1: 동남동녀 500인을 복례산으로 보냈으니 약수삼천 먼먼 길의 소식조차 돈절하구나.
0: 돈절이란 말은 딱 끊어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진시황이 불사약을 구하기 위해서 동해에 있는 삼신산에 가서 구해오라고 명을 내린 거잖아요. 그런데 그 삼신산이 너무 멀기 때문에 갔다가 돌아오자면 다 늙어 죽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린 동남 동녀를 보내 가지고 거기서 불사약을 그렇게 세월이 오래 걸리니까 대대로 자식을 낳으면서 불사약을 구해오라고 동남 동녀를 보냈다는 거 아니에요?
1: 어디 있을 것 같은데. 사구평대 저문나르 여산청초 속절없고 분수의 추풍곡은 한무제의 시름이라.
0: 네, 여기 사구평대 이 고사는 진시황이 천하를 통일하고 모든 권력을 다 가졌잖아요. 근데 그 진시황이 싫어하는 게 있었대요. 진시황 앞에서 죽음이란 단어를 입에 올린 걸 그렇게 싫어했대요. 그러니까 자기가 아무리 권력을 가져도 죽음을 피할 수는 없잖아요.
1: 그렇죠.
0: 그래서 뭐 불사약을 구하러 보내는 등뭐 무슨 별 얘기를 했잖아요. 그렇지만 그 진시황이 순수를 나섰다가 다시 말하면 국토 순찰을 나섰다가 사구라는 곳에서 사구의 그 평대라는 곳에서 죽었단 말이에요. 병사를 했어요. 그래서 죽어가지고 진시황이 워낙 독재자니까 그 죽음을 알릴 수가 없어서 근데 여름에 그 시신은 자꾸 썩어가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감추기 위해서 생선을 위에다 덮었다는 거예요. 시신 위에다가. 그 그래서 생선 비린내를 가지고 진시황의 그 죽음을 가렸다. 그런 고사가 있거든요. 그리고 사구평대라는 곳이 바로 진시황이 그 죽은 곳입니다. 그래서
1: 상징성이 있군요.
0: 그래서 역산이라는 곳에서 이제 장사를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1: 분수의 추풍곡은 한무제의 시름이라.
0: 한나라 그 무제, 한무제가 자기 말하자면 국토를 돌아보면서 그 강에다 배를 띄우고 신하들과 잔치를 벌이는데 그때의 추풍사라는 노래를 지어가지고 부르게 했다는 거예요. 거기에 보면 그 추풍사에 가을 바람이 일어나는구나 백운이 떴도다 뭐 이러면서 초목이 황락해요 안남기로다 초목이 낙엽이 지는구나 기러기가 나무로 날아가네 뭐 하는 그런 아주 유명한 시가 있어요. 그 시를 지었던 한무제도 결국은 한나라 그 무제가 한나라를 엄청
1: 그렇죠.
0: 그 강대국으로 그 세계 최고의 강대국으로 그 키웠던 임금이 바로 한나라 무제잖아요. 근데 그 한무제인들 죽음을 피해갈 수 있냔 말이죠. 그래서 추풍곡을 지은 것도 인생의 어떤 슬픔, 죽음에 대한 두려움 이런 것들을 그렇게 노래한 것이 아니냐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1: 그리고 여기 나오는 이번에 나올 노랫말은 참 많이 들었던 노랫말인데 말 잘하던 소진장이 육국제왕을 달랬으되 염라대왕 못 달래어 한번 죽음을 못
0: 예, 이게
1: 면하고
0: 참 유명한 얘기죠.
1: 창부타령 가사에도 자주 나왔던
0: 자주 나오는 건데 소진하고 장의라는 사람은 요즘 말로 하면 외교관이에요. 춘추전국 시대 때 아주 대표적인 외교관인데 둘다 귀곡 선생이라는 그 동문수학했던 귀곡 선생에게 동문수학한 사이였는데 소진은 진나라가 워낙 강하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진나라가 아닌 다른 그러니까 7개의

0: 이 나라 가운데
1: 네.
0: 진나라가 제일 강하단 말이에요.
1: 네.
0: 그 강한 진나라를 그냥 뒀다간 자기 나라가 다 침략을 받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 여섯 나라가 공동으로 힘을 합쳐서
1: 네.
0: 진나라를 대항해야 된다라고
1: 네.
0: 주장했던 게 소진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이제 보통 합종책이라고 그러죠. 그다음 장이라는 사람은 뭐냐 그러면 그럴 것이 아니라 각각 진나라하고 독자적으로 외교를 맺어가지고 그래서 평화를 구축하는 것이 좋다 해서 각자가 진나라와 외교 관계를 맺자고 주장을 했던 사람이 장이란 말이에요.
1: 예.
0: 그래서 이제 이것을 이제 연행책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합종책을 폈던 연행책을 폈던 어쨌든 진나라가 여섯 나라를 다 먹어버렸죠.
1: 네.
0: 그래서 천하를 통일한 것이 그건데 그때의 혁혁한 공을 세웠던 사람이 외교관으로서 공을 세웠던 사람이 소진과 장인데 이 사람들이 다 무얼로 그 사람들을 왕들을 설득했냐 말로서 설득했잖아요.
1: 예.
0: 그러니까 말잘하는 소진장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1: 네. 독행천리 관훈장은 천하의 명장이로 돼 늠름허다 말뿐이라. 아 이거 좀 서글프네요.
0: 예. 그 관훈장이 오관참장이라는 그 고사거든요.
1: 예.
0: 삼국지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원래 조조에게 포로가 됐었잖아요.
1: 네.
0: 포로가 됐는데 자기 형 이야기를 듣고 형님에게 난 간다 이래가지고 그 적토마를 타고 이제 가잖아요.
1: 네네네.
0: 근데 조조는 관훈장을 잡고 싶어서 통행증을 안 내주는 거예요. 그런데 다섯 관문을 통과하면서 여섯 장수의 목을 베어버리고 형을 찾아가잖아요. 그래서 독행천리라는 거예요. 홀몸으로. 그렇게 용맹스럽고 늠름한 장수였던 관훈장도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1: 늠름하다 말뿐이라. 이건 서글픈 것 같아서요. 그러한 만고 영웅 사적이나 있건만은 우리 초로 인생이야 아차 한번 죽어지며 사적인들 있을 소냐. 우리도 국민도야 사업 장례를 허울 적의 정신수양 없일 소냐.
0: 이것도 근대적인 예. 노랫말이에요.
1: 약간 계몽가 비슷하네요.
0: 국민이란 말이 등장하잖아요.
1: 예.
0: 이 국민이라는 게 이제 근대적인 국가의 백성들을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사업 장려란 말도 이제 근대적인 표현이죠.
1: 예.
0: 그래서 정신수양을 열심히 합시다. 이제 그런 내용의 신단가 신식 노래죠.
1: 예.
0: 신식 노랫말입니다.
1: 이것이 음원으로 남을 정도면 이러한 어떤 기조라고 해야 될까요? 노랫말의 어떤 내용
0: 네.
1: 이런 흐름들이 그때 그 당시 대단히 주요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선생님.
0: 그때의 대중들의 관심이라는 게
1: 예.
0: 가장 중요한 것이 계몽이에요, 사실. 그래서 계몽주의 계몽시대 그러잖아요.
1: 네.
0: 그래서 1920, 30년대 초반의 노랫말을 보면 창부타령이라든지 뭐 그 성주풀이라든지
1: 예.
0: 이런 데도 보면 이런 근대적인
1: 아.
0: 학문을 힘써서 또 인격을 수양하고 또 저 새로운 지식을 받아들 문명 학문을 받아들이자는
1: 예.
0: 내용의 노랫말들이 그러니까 노래가리는 창부타령이라든지
1: 예.
0: 단가라든지 잡가라든지 이런 곳에 이런 노랫말들이 많이 섞여 들어가요. 근데 이제 지금은 이제 그런 노랫말을 잘 안 부르죠.
1: 그렇죠. 예.
0: 왜냐하면 지금은 이제 그런 시대가 지났으니까. 그러나 그 당시로서는 사회의 가장 기본적인 공동 관심사들이 바로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노랫말들이 유성균반에도 남아 있는 거 보면
1: 예.
0: 그 당시에 보통 일반 대중들이 다 모든 노랫말이 다 유성균반에 녹음되는 건 아니잖아요.
1: 그렇죠.
0: 근데 이제 이런 노랫말들이 상당히 유행했기 때문에
1: 네네.
0: 녹음도 남아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노래는 새로 짜여진
1: 예.
0: 그 당시에 사회적인 분위기라든지 이런 것들을 잘 반영하고 있고 그다음에 또 새로운 음악 그 당시에 대중음악이죠. 거기에 보면 노래하면서 반주가 나오잖아요.
1: 예.
0: 이제 가요금 병창이 이제 그런 효과들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그 당시에 대중들에게 상당히 잘 어필됐던 그런 노래인 거로 생각이 돼요.
1: 네. 앞서서 저희가 음악 들을 때는 이 단가 청춘원 상하로 나누면 상 부분을 들었고요.
0: 예.
1: 지금 이제 전체 곡을 한 번 더 보내드리면서 제가 선생님과 인사드리고 일부 마무리할까 합니다. 이소향의 가야금 병창으로 이 청춘원 상하 모든 대목 보내드리면서 선생님과는 여기서 인사드리고 저는 음악 듣고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 선생님 오늘도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0: 고맙습니다.

0: 안녕하세요. 오름세의 송창현입니다. 젊은 국악인들의 꿈의 무대인 21세기 한국음악 프로젝트의 20번째 본선 무대가 6월 25일 저녁 7시 국립국악원 예약당에서 열립니다. 국악방송 TV와 라디오 생중계 그리고 유튜브 라이브로 진행되는 이번 대회에서는 이 시대의 감성을 담은 새로운 우리 음악 10곡이 무대에 오릅니다. 특히 올해부터는 최고의 영예인 대상이 대통령상으로 격상되어 그 어느 때보다 뜨거운 경연이 펼쳐질 것으로 기대되는데요. 저희 오름세도 축하 공연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6월 25일 저녁 7시 국립국악원 예약당에서 함께 하겠습니다.
1: 호출부 HLQA FM 여러분의 국악방송이 5시를 알려드립니다.

앵그마, 너 귀신들 한번 해라. 어른이 불렁나 아이가 불렁나 대담은 예하랬다, 앵그마. 아이고, 잘한다. 자, 초성 좋게 한번 해라. 이따 밥 줄게.

요물터렴 저 고마그라 이 고마그라 한바당이 되어 감쩍

있구나. 허량 허량 허량. 아이고 바쁘다 봄월랑이라도 어정노라. 치러

그려. 아이고 그 선생 문득이라도 담아놓으라 수세가 좋구나 어량하랴 어량하랴 모유 돌면은 일곱 번 노다 돌아 일곱 번 삼칠은 이십일 괴괴신신의 악귀 쌀신을 제거하여 흑지를 허라허는 예.

박정환의 소리로 제주도의 마당 흙 가는 노래 보내드렸습니다. 국악방송 황민왕의 노래가 좋다 수요일 생방송 2부 시작했습니다. 라디오뿐만 아니라 국악방송 홈페이지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덩덕홍 플레이어를 통해서도 들으실 수 있고요. 노래가 좋다 홈페이지 찾아오시면 지난 방송 다시 듣기도 가능합니다. 방송 들으면서 사연이나 신청곡으로 참여해 주시면 선정을 통해서 국악방송에서 마련한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2부 역시 생방송 문자 참여 가능하십니다. 샵 0302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짧은 문자 메시지는 50원, 긴 문자 메시지는 100원의 이용료가 있습니다. 노래 들으면서 생각나는 사람들 이야기나 이어서 듣고 싶은 노래들 적어 보내주시면 저희가 꼭 알맞은 음악으로 돌려드리겠습니다. 요즘 정말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는 사물놀이 팀이죠. 사물놀이 느닷의 연주로 매나리 추구한 곳 준비했습니다. 이 사물놀이 느닷의 멤버들 권서루의 꽹과리, 표한진의 꽹과리와

피처링 이준형의 장구와 바라와 소리, 박성근의 장구, 주영호의 북 연주고요. 남기문, 오영빈의 태평소와 피리 연주가 함께합니다. 음악 들어보시죠.

아주 익숙하면서도 아주 색다른, 이런 게 이제 좋은 곡이라고, 예, 이 말을 줄이면 좋은 곡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삼루리 느닷의 연주로 메나리 축원굿 보내드렸습니다. 이어지는 곡은 서도민요 긴 난봉가 자진 난봉가 이어서 보내드릴 텐데요. 오봉녀 신정혜 유지숙 세 분의 소리로 함께 듣겠습니다.

오복녀 신정의 유지숙 세 분의 소리로 서도민요 긴 난봉가 자진 난봉가 보내드렸습니다. 국악방송 황민왕의 노래가 좋다 수요일 생방송 2부 함께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각이 5시 27분 11초 지나고 있는데요. 매일 2부에 마련하고 있는 순서 오늘 이 음악 시간으로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우리 노래 중에는 매화타령이라고 불리는 노래가 두 곡이 있는데요. 하나는 경기민요, 하나는 가사죠. 오늘은 이 중 매화가라고도 부르는 가사 매화타령을 만나보겠습니다. 매화가는 전체가 13장으로 된 긴 노래입니다. 빠른 육박장단에 맞춰 불러서 다른 가사에 비해서는 경쾌한 느낌이 더 드는데요. 이 노래가 언제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는 확실치 않지만 김천택의 시조집 청구영원의 노랫말이 전하는 것을 보면 19세기 무렵에 불리던 노래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당시에는 가사를 주로 풍류방에서 불렀다고 합니다. 노래는 전문가가 부르고 반주를 하는 사람 중에는 선비들도 있어서 거문고나 양금 같은 악기를 연주했다고 하는데요. 요즘은 장구와 함께 피리 또는 대금 같은 관악기가 이 노래의 가락을 따라 자유롭게 연주하는 수성가락으로 반주를 합니다. 매화타령은 이런 가사로 시작합니다. 매화야 옛 등걸에 봄철이 돌아온다. 옛 피었던 가지마다 피엄직도 하다마는 춘설이 난 분분 그러니까 어지럽게 날리니 필지 말지 하다마는 이런 노랫말인데요. 계절의 변화를 그대로 이해할 수도 있는 노랫말이긴 합니다만 여기서 나오는 매화와 춘설이 사람 이름이다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매화라는 기생이 춘설이란 기생을 질투하는 내용이라는 이야기도 있는데 확실치는 않고요. 이 노래의 주인공은 북경을 가는 역관, 즉 통역사와의 사랑을 꿈꿉니다. 당사실, 그러니까 중국의 명주실로 그물을 짜서 부병루 아래에 그물을 치고 정든 사이 그 그물에 걸리길 바라는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사랑의 대상이 북경을 오가는 역관인 것은 당시에 역관의 지위가 상승되었다는 사회상을 반영하고 있는 것 같고요. 평양에 있는 누각인 부병루가 등장하는 것을 봐서 이 노래 속 주인공이 평양 기생일 것이라고 추측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한규의 노래로 가사 매화가 보내드립니다.

가사 매화가 들었습니다. 이한교 명인의 노래를 들으니까 더욱더 거뜬거뜬한 느낌이 들죠. 휘몰이 잡과 기생타령 보내드릴 텐데요. 윤혜석님께서 신청하신 곡입니다. 이창배 정등만 명창의 소리로 보내드립니다.

노라니 유두불만 일민이 자동차 타고 가는 거야 청년기생이라 연고를 합비하야 소

나라 벌써 해지 내가 기술은 적성선 일지연 강나무랍 두고 나도 반개 화선미개 와라 기생기술에 지내가니 비곤번에가 거들랑 가무선생 모인 모두 얼른 내 금수이 빨리 찾아가서

용산 한강에서 뉴하고 집에 돌아와 의복에 착한 연후에 병년 남군 목적으로 심설공부 물려놓고 오는 서-

휘몰이 잡가 기생타령 보내드렸습니다. 이창배 정등만의 소리였고요. 윤혜성님께서 신청하신 곡이었습니다. 후학방송 황민왕의 노래가 좋다. 오늘 생방송 끝곡 보내드릴 시간입니다. 심청가 중에서 많이들 좋아하시는 대목을 준비를 했는데 황성의 맹인잔치가 열린다는 소식을 듣고 신봉사와 아내인 뺑덕이네가 황성을 가게 되죠. 가는 길에 주막에 들렀는데 주막에 들르고 잠든 사이에 뺑덕이네가 근처에 사는 황봉사랑 눈이 맞아서 도망을 가게 됩니다. 신봉사는 시리에 빠지고요. 그래도 이제 안 갈 수는 없으니까 이 황성을 향해서 맹인잔치를 향해서 뭘 열심히 가던 중에 마을을 하나 지나게 되는데 거기서 방아 찧는 소리가 들리게 되죠. 그래서 이 밥이라도 얻어먹을 요량으로 이 아낙네들과 함께 방아를 찧는데요. 그 방아 찧는 소리까지 대목을 준비했습니다. 박방금 명창의 소리로 보내드리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동이님, 동이님, 동이님, 빽둥이님, 빽둥이네가 도망을 갔네. 당초에 나를 보.

지잘될 소녀이오냐나 길생이라도 못돼 아디

올라왔다. 아들아, 현철어신 광씨도 죽고 살고 출천되어 내 딸 정이도

생길을 올라간다. 주막 밖을 나서든지 그래도 생각이

등 한양 배반 기도 사람 치고는 못할 텐데 그래도 한 달 불 짓고 네가 무엇

올라갈 때 그때는 어땡오 6월 삼복성연배라 태양은 불빛 같고 더운 남을 흩뿌릴 때 한국을 흩뿌려 내리어 가니 신내조선은 청산으로 돌고 이골머리 쇼로로로로로 저골머리 깔깔 저리 혈동골머리 한테로 합손 천천방자 치방약 벌떡 저고자 방울이 벗금 적은 평폭 속에 담빠주 꽝꽝 맞주 때려사지 굴렁거려 떠나간다 지랄의 정치가 또 있나 신봉산 좋아라고 물소리 듣고

있어요. 에이 희원하고 잔이 좋다 물 한 점 벗기야 양치 일도 껄껄 치고 또 한 조망을 벗기야 겨드랑도 무아리들며 에이 희원하고 잔이 좋다 삼각사를 올

자주한데 톤방 톤방 도시고 목욕을 하고 나오보니 신봉사 의관 행장이 없거날 신봉사 기가 막혀 야 이 점도 좀 놈들

같다 입은 놈들은 12대 떼봉산할 것이다. 허허 이젠 영주헌네

0: 알고 있네 오시거든. 다 돌아서서 가시오.
1: 국악방송을 내 손안에 담는 방법 알고 계신가요? 스마트폰에 덩덕쿵 앱을 다운로드 받으시면 언제 어디서나 국악방송 라디오를 편하게 듣고 TV 프로그램도 시청할 수 있습니다. 클릭 한 번으로 편성표 보기, 홈페이지 이동, 다시 듣기도 가능한데요. 이 방송 중에는 사연도 남기실 수 있어요. 앱스토어와 구글플레이 검색창에 덩덕쿵 또는 국악을 검색해보세요. 덩덕쿵 애플리케이션이 자동 검색됩니다. 앞으로는 국악방송 앱 덩덕쿵으로 언제 어디서나 우리 음악을 즐겨보세요.

0: 한국 문화의 중심, 국악방송입니다.
1: 김선근의 문화 소식입니다. 소리의 본향 전주에선 올해도 판소리의 진수를 만날 수 있는 무대가 이어집니다. 오는 7월 1일부터 5일까지 전주 우진문화공간 예술극장에선 제34회 판소리 다섯 바탕의 멋이 관객들을 만나는데요. 해마다 최고의 명창들이 5일간 판소리 다섯 바탕을 선보이며 전통 판소리의 깊이와 감동을 전하고 있는 대표 공연이죠. 올해도 각 바탕을 대표하는 소리꾼들이 무대에 오릅니다. 첫날인 7월 1일엔 소리꾼 유태평양과 고수 조용수가 미산째 흥보가를 선보이고요. 2일엔 소리꾼 정은예와 고수 김태영이 박초월째 수군가를 들려주는데요. 3일엔 소리꾼 이봉근과 고수 박범태가 박봉술째 적벽가로 관객들을 만납니다. 이어서 4일엔 소리꾼 민은경과 고수 고정훈의 김세종째 춘향가가 펼쳐지고요. 마지막 5일엔 소리꾼 장문희와 고수 조용복이 동초째 심청가로 대미를 장식합니다. 이 판소리는 소리꾼의 창과 안일이 그리고 고수의 북장단이 함께 만들어가는 예술이잖아요. 이번 공연에선 각기 다른 유파의 소리와 명고들의 장단이 어우러지며 다섯 바탕의 매력을 차례로 만나볼 수 있는데요. 한여름밤 판소리의 깊은 울림과 함께하고 싶으신 분들이라면 전주 우진문화공간에서 펼쳐지는 판소리 다섯 바탕의 멋을 찾아가 보시기 바랍니다. 전통 노동요를 오늘의 감각으로 새롭게 풀어낸 특별한 공연이 관객들을 찾아갑니다. 서울시 국악관현악단의 실내악 시리즈 일노래가 오는 7월 3일 금요일 저녁 7시 30분 세종문화회관 세종 체인보홀에서 열리는데요. 이번 공연은요, 농부의 모 심는 소리와 어부의 뱃노래, 대장간 노동요, 방아소리, 염전 노동요 등 우리 선조들이 일터에서 불렀던 노동요를 바탕으로 만들어졌는데요. 하지만 단순히 옛 노동요를 재현하는 데 그치지 않고요. 새벽 알람으로 시작해 출근하고

일하고 사람을 만나고 다시 집으로 돌아오는 현대인의 하루를 음악으로 풀어낸 것이 특징입니다. 예전 사람들에게 노동요가 함께 일하는 이들의 호흡을 맞추고 고단함을 나누는 노래였다면 이번 공연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과 감정을 담아내는 새로운 일노래를 들려주는 셈인데요. 이번 무대는 서울시 국악관현악단 상주 작곡가 김현섭이 연출과 음악 감독을 맡았고요. 연주는 서울시 국악관현악단 수석 부수석 단원들로 구성된 SMTO 앙상블이 맡고요. 박도연 부지휘자가 지휘를, 소리꾼 서희철이 사회자로 나서 작품의 흐름과 의미를 관객들에게 친근하게 전할 예정입니다. 전통 노동요가 오늘의 이야기로 다시 태어난 무대 일노래와 함께 우리의 하루를 음악으로 만나보시기 바라겠고요. 자세한 내용은 세종문화회관 누리집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서울 송파구의 청년 예술인 지원 사업 2016 더 임팩트 공연이 7월에도 이어지는데요. 젊은 국악인들이 선보이는 개성 있는 무대들이 오는 7월 2일부터 5일까지 서울 송파구 석촌호수 아뜰리에에서 관객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먼저 7월 2일 목요일 저녁 7시엔 피리 연주자 민은기의 독주회 우담바라가 열리는데요. 자신의 음악이 우담바라처럼 아름답게 꽃피우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아 준비한 무대라고 하네요. 이어서 7월 4일 토요일엔 창작국악팀 아랑의 마음을 켜다가 펼쳐집니다. 전통 민요를 바탕으로 한 가야금 3중주와 어쿠스틱 기타의 선율이 어우러져 따뜻하고 편안한 무대를 선사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7월 5일 일요일엔 퓨전 국악밴드 오름새의 타워 오브 판이 이어집니다. 전통 연희의 장단과 밴드 사운드를 결합한 공연으로 장단과 움직임이 차곡차곡 쌓이며 하나의 거대한 소리의 탑을 만들어가는 무대인데요. 전통 연희의 신명과 현대적인 밴드 음악의 에너지가 어우러져 관객들과 함께 새로운 판을 만들어갈 예정입니다. 젊은 예술가들이 만들어가는 오늘의 국악이 궁금하신 분들이라면 석촌호수 아뜰리에에서 특별한 시간 보내보셔도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김성근이었습니다.

잠자는 동안 꾸는 것도 꿈이지만 실현하고 싶은 희망이나 이상도 꿈이라고 하죠. 그리고 잠자며 본 것이든 마음속에 품은 것이든 꿈은 꾸다라는 말로 표현되는데요. 그런가 하면 돈이나 물건을 나중에 갚기로 하고 얼마간 빌려다 쓰는 것도 꾸다라고 표현하죠. 우연히 발음이 같을 뿐 두 말의 어원은 다를지 몰라도요. 어쩌면 꿈 역시 미래의 나로부터 꾸어와 노력으로 조금씩 갚아나가는 것이 아닐까요? 돈을 꾸는데 담보나 보증이 필요하듯 꿈을 꾸는데도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는 확실한 믿음을 미래의 나에게 줄 수 있어야 그 꿈이 현실이 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겠죠? 여기는 저녁을 채우는 음악 세상 김보미의 맛있는 라디오.

시도의 연주와 노래로 꿈을 먹고 사네 들으면서 6월 24일 수요일 맛있는 라디오 생방송으로 문 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잘 보내셨나요? 오늘은 돈을 꾸는 것과 꿈을 꾸는 것의 공통점에 관한 이야기로 만나의 문을 열었는데요. 정말 이 꾸다라는 말이 전혀 다른 의미긴 해도 돈을 꾸는 것처럼 꿈을 꾸는 것도 지금 나에게 없는 것을 마음에 품는 일이었네요. 그런데 돈을 꾸는 건 빚을 지는 일이지만 꿈을 꾸는 건 오히려 미래의 나를 위해 미리 저축하는 일이 아닌가 싶어요. 과거에 내가 그 시절의 열정을 담보로 꿈을 꿔준 덕분에 지금의 내가 있는 걸 테니까요. 꿈이라는 게 반드시 그 시절에 꾸었던 모습 그대로 이루어져야만 의미 있는 건 아니죠. 그 시절 꿈과는 조금 다른 방향으로 인생이 흘러왔다 해도 꿈을 갖고 노력한 시간이 지금의 나에게 어떤 식으로든 큰 자산이 되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지금 꾸는 꿈이 또 언젠가 미래의 나에게 큰 자산이 되는 거겠죠? 여러분은 과거에 어떤 꿈을 꾸었고 그 꿈을 이루셨나요? 만약 과거의 꿈과 다른 삶을 살고 계시다면 그래도 그 꿈이 어떤 의미로 남았을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지금 여러분은 어떤 꿈을 꾸고 계신지도 이야기 나눠주세요. 그래서 오늘의 이야기 주제는요, 과거에 내가 꾼 꿈과 지금 내가 꾸는 꿈이라고 정해봤어요. 샵 0302, 50원, 100원의 유료 문자나 국악방송 전용 앱 덩덕쿵에서 사연 쓰기 이용해서 여러분의 이야기 나눠주세요. 김영기님께서요, 내일 대한민국 남아공전 승리를 기원하며 우리 선수분들 파이팅 하십시오 라고 보내주셨네요. 아유, 그러니까요. 내일 정말 10시에 모두 모여서 우리 응원 열심히 해보도록 해요. 자, 1790님의 꽃편지 도착했습니다. 녹보수 꽃입니다. 집 베란다에서 시시때때로 피었다 지는 꽃인데 두 송이씩 위아래 나란히 피어 예쁨을 뽐내기는 처음인 것 같습니다. 연노랑색 꽃이라 이파리에 가려지면 잘볼수 없고 때를 놓치면 꽃잎이 통째로 떨어지는 꽃이라 가장 고울 때 보면 기분이 그저 좋습니다. 식집사에게 주어지는 작은 선물이지만 그 기쁨은 참 크답니다. 라고 보내주셨네요. 제가 나름 여러분 식집사잖아요. 제가 처음으로 들여서 키웠던 네, 그 식물이 녹보수였는데요. 꽃이 핀 거를 본건그 녹보수를 키운 지 7년 뒤였습니다. 저는 꽃이 안 피는 그런 나무인 줄로만 알았는데요. 꽃이 피더라고요. 그핀꽃 처음 발견했을 때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근데 우리 1790님의 녹보수는 이렇게 시시때때로 꽃이 핀다고 하니까 굉장히 부럽습니다. 네, 예쁘거든요. 삼승할부지님께서요, 수수하게 웃는 수요일, 마눌님과 같이 텔레비전 시청만 하다가 맛있는 라디오 출석합니다. 애청자님들과 같이 즐겁게 놀아요. 라고 보내주셨네요. 잘 오셨습니다. 저 우리 1시간 반 동안 또 좋은 음악 들으면서 즐겁게 수다 나눠봐요. 김인솔님께서요, 6시에 믿음. 맛있는 라디오 출석합니다. 여러분들 어서 들어오세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네. 자, 모이셨죠? 다들?

아들 바람바람님께서는요, 부슬부슬 실비가 내리네요. 만라를 켜고 시동을 걸고 퇴근 준비를 하며 월급날인 내일이 오길 꿈꾸며 하루를 마감합니다. 만라 들으며 부릉부릉 해주셨는데, 얼마나 내일이 기다려지실지요, 그쵸? 자, 지금 바람바람님 거주하고 계신 곳 부산인 걸로 알고 있는데요. 부산에는 지금 부슬부슬 실비가 내리고 있나 봅니다. 안전하게 귀가하시길 바래요. 자, 그리고요, 1967님께서요, 생방송 출석 청취해 주셨네요. 네, 잘 오셨습니다. 자, 음악 한곡 듣고 올게요. 노머리의 연주와 노래입니다. 헤이오.

누모리의 연주와 노래로 헤이 오 듣고 왔습니다. 김보미의 맛있는 라디오 수요일은 어떻게 먹어보미 좋겠는가 함께하는 날이죠. 이 코너를 위해서만 존재하는 저의 부캐 보미자 씨가 오늘은 또 어떤 요리를 부탁드릴지 문자로 요리할 준비하고 기다려주시고요. 보미자 씨의 입맛을 사로잡아 오늘의 셰프로 선정되시는 분과 사연과 신청곡으로 소통해주시는 분들 중에 추첨을 통해 선물 드립니다. 떡 하나 주면 안 잡아먹지. 범 장기지떡에서 떡 선물 세트. 잔류 세제 걱정 없는 순한 고집 강청에서 친환경 비누 세트. 그리고 정가농산에서 어쩌다 못난이 포기 김치를 드립니다. 드들강님께서요. 꿈이라는 희망을 찾아 달려온 세월이 꿈을 이루지 못해서 아쉽기도 하지만 그래도 꿈이 있어 열심히 살아가는 즐거움과 행복도 있습니다. 오늘도 만나서 아름다운 우리 음악 꾸어 듣고 있습니다. 라고 보내주셨네요. 그래요. 이 뭔가를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는 그 과정 자체가 아름다운 거죠. 근데 드들강님 꿈이 무엇이었을지 그것도 네, 궁금합니다.

궁금하네요. 3033님께서요. 옛날에 레몬밤이라는 식물을 키워봤었는데요. 시들어서 버린 게 기억납니다. 라고 보내주셨어요. 듣고 왔습니다. 김보미의 맛있는 라디오 수요일은 어떻게 먹어보면 좋겠는가 함께하는 날이죠. 이 코너를 위해서만 존재하는 저의 부캐 보미자 씨가 오늘은 또 어떤 요리를 부탁드릴지 문자로 요리할 준비하고 기다려주시고요. 보미자 씨의 입맛을 사로잡아 오늘의 셰프로 선정되시는 분과 사연과 신청곡으로 소통해주시는 분들 중에 추첨을 통해 선물 드립니다. 떡 하나 주면 안 잡아먹지 범장기지떡에서 떡 선물 세트, 잔류 세제 걱정 없는 순환고집 강청에서 친환경 비누 세트, 그리고 정가농산에서 어쩌다 못난이 포기 김치를 드립니다. 드들강님께서요. 꿈이라는 희망을 찾아 달려온 세월이 꿈을 이루지 못해서 아쉽기도 하지만 그래도 꿈이 있어 열심히 살아가는 즐거움과 행복도 있습니다. 오늘도 만나서 아름다운 우리 음악 꾸어 듣고 있습니다. 라고 보내주셨네요. 그래요. 이 뭔가를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는 그 과정 자체가 아름다운 거죠. 근데 드드강님 꿈이 무엇이었을지 그것도 네 궁금하네요. 3033님께서요. 옛날에 레몬밤이라는 식물을 키워봤었는데요. 시들어서 버린 게 기억납니다. 라고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레몬밤을 좀 찾아봤거든요. 허브네요. 네, 레몬 향이 이렇게 또 강하게 난다고 합니다. 허브는 제가 한 번도 키워본 적이 없어서 어떤가요? 키우기가 쉬운가요? 어떤가요? 궁금하네요. 국악사랑 꿀꿀이님께서요. 얼마 전에도 꿈꿨는데요. 보미님이 박사님이 됐다는 소식에 전 세계인들이 축하하러 우리나라에 온 꿈을 꿨어요. 라고. 아, 이렇게 꿈까지 꿔주시니까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자, 7807님께서요. 지금까지는 채우고 모으는 삶을 살아왔는데 반백살 50세가 되고 보니 앞으로는 조금씩 내려놓고 비우며 가볍게 베풀며 살아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라고 보내주셨네요. 아유, 좋은 결심하셨습니다. 그쵸? 그러면 마음이 더 넉넉해지실 것 같은 그런 느낌도 드네요. 자, 그리고요. 왕만두 사는 남자님께서요. 새싹사연 보내주셨는데요. 오락실 사장이 꿈이었는데 PC방에 용돈 다 쓰고 있어요. 라고 해주셨어요. 아유, 이거는 조금만 줄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줄이셔서 오락실 사장님이 되시는 꿈에 한 발짝 더 다가가시면 좋겠어요. 자, 그리고요. 7426님께서요. 보미님, 퇴근하자마자 만나 출석해요. 중학교 때 꿈은 영어 선생님이었는데 지금은 다른 과목을 가르쳐요. 앞으로 꿈은요. 두 발로 걸으며 건강하게 하루하루 사는 거예요. 라고 네 보내주셨네요. 과거의 꿈도 그렇고 지금의 꿈도 그렇고 둘 다 너무나 멋지고 좋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어쨌든 선생님이 꿈이셨는데 지금은 뭐 다른 과목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꿈을 이루신 거잖아요. 그렇죠? 아유, 축하드려요. 2630님께서는요. 요즘 제 가슴을 설레게 하는 소중한 꿈이 하나 생겨서 이렇게 글을 남깁니다. 사실 저는 그동안 크게 욕심도 없고 딱히 해보고 싶은 것도 없이 그저 하루하루 흘러가는 대로 살아온 평범한 주부였어요. 그런데 올해 1월 문득 마음속에 아주 커다란 꿈 하나가 들어왔습니다. 바로 사랑하는 가족들과 다 함께 크루즈 여행을 떠나보는 게 꿈이에요. 전에는 여행이라고 하면 그저 남들 다 가는 휴가 정도로만 생각했는데 이상하게 크루즈 여행은 상상만 해도 눈앞에 푸른 바다가 펼쳐지면서 저도 모르게 입가에 살포시 미소가 지어지더라고요. 드넓은 바다 위에서 가족들과 맛있는 것도 먹고 지나온 시간들을 두런두런 이야기 나누는 상상을 하면 벌써부터 마음이 붕 뜹니다. 아, 너무나 좋습니다. 이 꿈 꼭 이루시면 좋겠어요. 그래서요, 이루시고 난 다음에 저희 만나에도 자랑 많이 많이 해주시고요. 사랑 사진도 네, 많이 많이 올려주시고요. 그렇게 자랑 많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꼭 이루세요. 자, 6700님께서요. 저는 딸만 셋 낳아서 시집살이를 심하게 해서 딸들이 결혼하면 꼭 아들을 낳는 게 제 꿈이자 소원이었는데

지금은 서른 넘은 손자가 어서 결혼해서 증손자 보는 게제 꿈이고 소원이랍니다. 아유, 그런데 아직도 사귀는 사람이 없다니 큰일 아닙니까? 라고 보내주셨네요. 아이, 꿈을 이루셨는데, 또, 이렇게, 네. 아유, 우리, 증손자까지 보시는 거는 정말 대단하신 거 아닌가요? 그쵸? 뭐. 근데요, 우리 손자분, 다 제짝이 또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타이밍에, 네. 꼭 만나게 될 거예요. 그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요, 음악 한곡 듣고 와서 이제 보미자씨 소환해 볼 텐데요. 2630님의 크루즈 여행, 그리고 6700님의 증손자 보시는 꿈꼭 이루어지실 거라고, 네. 결코 꿈이 아닐 거라고 믿는 마음에 피디님이 선곡하셨네요. 송소희의 나더 드림.

안녕하세요. 만나 가족 여러분, 보아자 누나 봄이자 수요일을 맞아 인사드립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도 잘 지내셨나요? 여러분은 요즘 시장에 가면 무엇을 장바구니에 담아 오시는지도 궁금합니다. 저는 어제요, 마트에 갔다가 이 부추를 한 단에 500원에 타임세일 한다는 말에 얼른 가서 담아왔거든요. 아니 근데 집에 왔더니 글쎄 식탁 위에 부추가 석 단이나 놓여있지 뭐예요? 알고 보니 제 동생 보허자도 부추를 사온 거예요. 아 갑자기 부추전이 땡겨서 시장에 갔더니 석 단에 2,000원 달라길래 사갖고 왔대요. 아 근데 이 녀석이 부추전을 얼마나 먹으려고 석 단이나 사왔는지. 근데 거기에 제가 사온 한 단까지 더해서 지금 저희 집에 부추가 넉 단이나 있단 말이죠.

부추전 잔뜩 부쳐서 옆집 양춘이네랑 나눠 먹는다고 해도 그래도 많이 남을 것 같은데요. 자, 부추로 맛있게 해먹을 수 있는 음식이 또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알려주시는 대로 당분간 부추 파티를 해야겠으니까요. 레시피를 적어서 샵 0302 50원 또는 100원의 유료 문자로 보내주세요. 자, 그럼 보내주실 동안 음악 한 곡 듣고 올게요. 모던 판소리 공작소 촘촘의 우리 불로초.

모던 판소리 공작소 촘촘에 연주한 노래로 우리 불로초 듣고 왔습니다. 수요일만 되면 보배로운 맛을 찾아 등장하는 저 포미자와 어떻게 먹어보면 좋겠는가 함께하고 있어요. 자, 오늘은요. 부추를 활용한 요리 레시피를 여러분께 부탁드렸는데요. 과연 어떤 레시피들을 보내주셨을까요? 자, 1967님께서요. 부추 삼겹살도 맞나요? 미나리 삼겹살도 맞나고요 해주셨는데 그래요. 이 부추가 기름이 좀 많은 고기 부위와 또 잘 어울리죠. 자, 윤혜성님께서는요. 부추 김치가 있고요. 다음은 부추와 설탕에 재두었다가 부추는 꺼내서 먹고요. 시럽은 다른 반찬에 사용해 보세요. 라고 해주셨는데 이게 설탕에 재어둔 부추는 어떤 맛일지 그것도 궁금하네요. 자, 3033님께서는요. 저는 부추 가지고 훈제 오리구이와 부추 무침을 만들어 보고 싶습니다. 먼저 훈제 우리를 후라이팬에 굽고 나서 부추 부침 재료는 까나리 액젓, 고춧가루, 다진 마늘, 다진 파, 참기름 넣고 썰은 양파, 당근까지 버무려서 접시에 훈제 오리구이 넣고 부추 무침까지 담아서 같이 먹으면 맛있습니다. 라고 해주셨네요. 요거 잘 어울릴 것 같아요. 그쵸? 자, 9193님께서는요. 순댓국에 큼직하게 썬 부추를 넣어서 먹으면 보약이 따로 없어요. 해주셨네요. 아유, 맛있겠습니다. 저 순댓국 참 좋아하는데요. 그죠? 자, 김인설님께서는요. 부추하면 오징어, 굴, 부침가루 합쳐서 파전요. 파전의 막걸리 최고지요. 해주셨어요. 아유, 군침 나옵니다. 칭칭이님께서요. 저는 이북식 찜닭이 생각나요. 닭다리에 간장 참기름으로 양념하고 물과 마술을 넣고 찜기에 찝니다. 닭을 찌고 나온 닭 육수에 부추를 데쳐서 소스에 찍어 먹으면 맛있습니다. 해주셨네요. 이것도 별식이겠네요. 자, 그리고 5015님께서요. 요즘 양파도 저렴해서 같이 넣고 부추 겉절이 해먹고 남으면 멸치 액젓이랑 매실 액기스 넣어서 김치 버무려 먹어도 아주 맛있지요. 라고 해주셨어요. 자, 9653님께서는요. 부추 잡채, 부추 만두, 부추 김치 오이소박이 속 부추, 새우볶음, 부추 김무침, 부추 비빔밥, 부추 김밥까지 해 먹으면 짱짱짱이죠. 해주셨는데 아, 부추를 할 수 있는 음식들이 이렇게 많았나요? 아유, 참고 좀 해야겠습니다. 정말. 자, 3457님께서 새싹 사연 주셨는데요. 부추를 5cm

길이로 썰어서 고춧가루, 마늘, 참기름, 깨, 매실청, 식초 넣어서 조물조물 무쳐서 삼겹살과 함께 먹으면 얼마나 맛있게요. 순삭이지요. 해주셨는데, 아우, 그 맛이 상상이 되니까, 아우, 더 힘드네요. 정말. 2630님께서요. 부추가 많으면 훈제오리에다가 부추 무침 하시면 금방 드시겠어요. 아이고, 우리 3033님하고 어떻게 이렇게 똑같죠? 자, 궁합이 잘 맞거든요. 고춧가루 2큰술, 간장 2큰술, 식초 1큰술, 설탕 1큰술, 참기름 1큰술, 통깨 1큰술, 다진 마늘 반큰술. 자, 이건 생략 가능하다고 하시네요. 집에 매실액 넣으시면 더 맛있어요. 꼭꼭 넣어주세요. 해주셨어요. 매실액 중요하죠. 네, 약간의 단맛 중요합니다. 자, 7807님께서요. 달걀 부추 볶음. 달걀을 살짝 볶아서 덜어놓고 부추를 빨개 볶은 후 달걀을 다시 넣고 굴소스, 참기름 넣어서 섞어서 익힙니다라고 해주셨어요. 그래요. 이 볶음 요리에 부추도 참잘 어울려요. 네, 너무 많이 또 익히면은 숨이 많이 죽어버리니까요. 살짝만 익히는 게 중요하겠죠. 자, 6700님께서요. 부추 겉절이요. 양파, 고춧가루, 다진 마늘, 간장, 식초, 매실청 넣고 양념 만들어서 무쳐 먹으면 매콤하고 또 새콤해서 밥도둑이 따로 없죠. 맛도 영양도 만점입니다. 해주셨어요. 자, 계속해서 부추를 활용하는 여러분의 요리 레시피 조금 더 받아보고요. 저 보미자의 메뉴도 잠시 후에 공개해 볼 텐데요. 여러분 요리법 보내주실 때 엑기스라고 가끔 표현하시는데요. 만나 가족 여러분, 우리는요, 앞으로는 진액 또는 농축액이라고, 그렇게 부르도록 해요. 네. 자, 레시피 조금 더 받아볼게요. 그동안 음악 들을 텐데요. 김인.

악단 광칠의 연주와 노래로 모여라오 김인설님의 신청곡으로 함께 듣고 왔습니다. 맛있는 라디오 수요일 코너 어떻게 먹어보면 좋겠는가. 오직 이 코너를 위해서만 존재하는 포미자와 함께하고 계시고요. 오늘은 6월에 특히 맛과 향이 좋은 부추를 활용해서 다양한 요리 레시피를 공유하고 있는데요. 사실은 저도 아유 준비해온 이 레시피들이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것들이랑 다 겹치네요. 저는 부추김치, 차돌박이 부추찜, 부추 페스토 이런 것들 준비했는데 여러분들께서 다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오늘은 정말로 레시피를 또 많이 보내주시네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삼승 할부지님께서는요. 부추전하고 남은 것은 오리백숙 요리에 부추를 넣어보세요. 보양식 중에 최고 보양식이 된답니다. 즐거운 만나 파이팅 해주셨고요. 자 그리고 6244님께서는요. 수제비 할 때 부추 갈아서 반죽에 넣으면 밀가루 냄새 안 나고 좋아요 해주셨는데 이러면은 색깔도 예쁠 것 같네요. 자 그리고 8613님께서 저는 부추 페스토를 가끔 만들어 놓거든요.

바질 페스토처럼요. 부추에 올리브, 견과류, 치즈 넣고 갈아주면 끝이에요. 빵에 발라 먹어도 맛있고요. 리조또 만들어서 먹으면 색도 너무 예쁘고 맛있어요. 강추합니다. 라고 보내주셨어요. 아, 그러니까요. 저도 이 생각 했거든요. 자, 그리고 우리 5015님께서 부추 넣어서 죽해서 드신 거 이렇게, 오리 드시고 난 다음에 죽까지 이렇게 해서 드셨네요. 요거 사진도 함께 보내주셨습니다. 맛있게 드셨지요? 6341님께서요, 부추가 많을 때 처리하는 건 간단해요. 고기도 필요 없어요. 부추를 8mm 정도로 잘라서 소금과 참기름 넣고 왕만두로 빚어서 찜기에 쪄서 양념간장에 찍어 먹으면 진짜 중국식 부추만두가 됩니다. 부추 많이 남았을 때 만들어 마구마구 드시면 혈액순환에 최고예요. 해주셨어요. 여러분들 참고하시고요. 자, 소금꽃님께서요. 차돌박이 부추찜. 그러니까요. 저도 이거 생각했거든요. 부추를 차돌박이 고기에 싸서 쪄내는 담백한 건강식이에요. 기름기는 쏙 빠지고 부추의 아삭함과 고기의 고소함만 남아서 질리지 않고 계속 들어가는 매력이 있습니다. 차돌박이나 대패삼겹살에 부추를 한입 크기로 팽팽하게 감싸줍니다. 찜기에 넣고 고기가 익을 때까지 푹 쪄내면 완성입니다. 식초, 겨자, 간장소스 만들어 콕 찍어 먹어요 라고 해주셨어요. 자, 그리고 2738님께서는요, 저는 개인적으로 부추를 무척 좋아해서 화분에다 심어 놓고 조금씩 뜯어서 요리에 넣어서 먹는데요. 저는 여린 부추에 국수를 삶아서 간장에 매실청 넣고 버무려 먹는 게 맛있답니다 라고 보내주셨네요. 아유, 비빔국수도 맛있죠. 자, 그리고 5015님께서 아까 사진 보내주시면서 저녁에 삼계탕하고 국물에 부추 넣고 찹쌀죽 했답니다 라고 보내주셨어요. 자, 그리고요, 6449님께서요, 부추전 해먹고요, 부추랑 설탕 1대1로 넣고 부추 척 만들었다가 요리할 때, 김치할 때 요긴하게 사용하세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아, 부추로 청도 만드는군요. 이건 정말 저도 오늘 알았습니다. 자, 8878님께서요, 생새우 말고 건새우 넣고 기름 넉넉히 두른 후 바삭하게 전구지전 구워 먹어도 맛나요. 입안에 침 고여요.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저도 침이 고여가지고. 사실은 부추는요, 정말로 전으로 바삭하게 구워 먹는 게 가장 맛있지요. 그쵸? 자, 노랑토끼님께서는요, 부추랑 오이랑 넣고 오이 부추김치 최고다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아유, 맛있죠? 간단이님께서는요, 부추로 음식 할수 있는 게참 많죠. 아는 것들은 모두 애청자님들께서 다 음식 해주시니 저는 듣고 참고해서 맛있게 해 먹어야겠어요. 맛있는 음식들 잘 부탁해요. 해주셨 네, 잘 들어보시고요. 보나명님께서는요, 저는 훈제오리 고기를 부추 위에 놓고 푹 쪄서 잘 먹는답니다. 그리 먹으면 고소하고 폭신한 맛이 느껴져요. 포미자님, 오늘도 만나서 너무 반갑습니다. 해주셨네요. 아유, 반갑습니다. 보나명님. 자, 그리고 2630님께서 부추즙을 반죽에 믹서로 갈아서 이렇게 만들어서 넣어서 수제비나 초록빛 명품 면을 만들어서 또 이렇게 드시면은 요리는 응용이니까 이렇게 드셔도 될 듯하다고. 네, 그렇죠. 요리는 응용이죠. 네, 이렇게 드셔도 맛있겠죠? 색깔도 좋고요. 자, 9653님께서는요, 부추를 반으로 잘라서 끓는 물에 살짝만 데쳐 찬물에 헹궈서 물기 빼서 접시에 담아두고 소스, 두부, 사각으로 잘게 썰고 새우살 다져서 매콤달콤 풋고추, 홍고추 넣고 끓여서 부추에 얹어서 맛있게 냠냠 이렇게 보내주셨네요. 그리고 6759님께서는요, 날콩가루 전구지 찜이 좋습니다. 생부추를 잘라서 날콩가루에 버무려서 살짝 쪄서 참기름 등 양념 둘러서 먹으면 그만이에요 해주셨는데, 콩가루 전구지찜. 콩가루랑 부추. 보나명님께서는요, 저는 훈제오리 고기를 부추 위에 놓고 푹 쪄서 잘 먹는답니다. 그리 먹으면 고소하고 폭신한 맛이 느껴져요. 포미자님, 오늘도 만나서 너무 반갑습니다. 해주셨네요. 아유, 반갑습니다. 보나명님. 자, 그리고 2630님께서 부추즙을 반죽에 믹서로 갈아서 이렇게 만들어서 넣어서 수제비나 초록빛 명품 면을 만들어서 또 이렇게

0: 드시면은 요리는 응용이니까 이렇게 드셔도 될 듯하다고. 네. 그렇죠. 요리는 응용이죠. 네. 이렇게 드셔도 맛있겠죠? 색깔도 좋고요. 자, 9653님께서는요. 부추를 반으로 잘라서 끓는 물에 살짝만 데쳐 찬물에 헹궈서 물기 빼서 접시에 담아두고 소스, 두부, 사각으로 잘게 썰고 새우살 다져서 매콤달콤 풋고추, 홍고추 넣고 끓여서 부추에 얹어서 맛있게 냠냠 이렇게 보내주셨네요. 그리고 6759님께서는요. 날콩가루 전구지 찜이 좋습니다. 생부추를 잘라서 날콩가루에 버무려서 살짝 쪄서 참기름 등 양념 둘러서 먹으면 그만이에요 해주셨는데 아, 콩가루 전구지 찜. 콩가루랑 부추랑 이렇게 쪄서 먹기도 하는군요. 이것도 아주 신기한 레시피네요. 자, 오늘도 이렇게 여러분께서 한상 가득 차려주신 음식들로 어떻게 먹어보면 좋겠는가 함께 했습니다. 오늘 참여해주신 분들 중에요. 어떤 분을 오늘의 셰프로 선정할지는요. 제가 조금 더 맛을 본 후에 2부에 공개하도록 할게요. 자, 그럼 저는 다음 주에 만나고요. 내일 날씨 알아보러 김보미 캐스터가 오늘은 제주도로 갔다네요.
1: 안녕하세요. 이한철의 창호의 드린 햇살 DJ 이한철입니다. 행복한 퇴근길엔 맛있는 라디오, 즐거운 출근길엔 창호의 드린 햇살이 함께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저녁을 채우는 고품격 음악 방송 김보미의 맛있는 라디오를 듣고 계십니다. 김보미 캐스터 지금 어디에 계신가요?
0: 네, 저는 지금 한라산 청백고지 습지에 나와 있습니다. 한라산 고원지대에 형성된 이 습지에는 제주의 특산종인 야생 생물들이 많이 서식하고 있는데요. 고산지대에서만 자라는 우리나라 고유종 한라부추도 그중 하나입니다. 늦여름부터 보라색 꽃을 피워 이 습지를 아름답게 수놓기도 하지만 식용으로는 꽃피기 전인 지금이 가장 맛있는 때라고 하네요. 이곳 제주에는 벌써 열흘 연속 비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전남 남부와 경남 내륙, 동해안 일부와 제주도에 5에서 10mm, 경남 해안에 최대 30mm의 비가 내리다 오늘 밤이면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다만 동해안 일부 지역은 내일 오전까지 비가 이어지는 것도 있겠습니다. 내일도 서쪽 지역은 한낮에 30도 가까이 오르겠고, 동풍이 닿는 동쪽 지역은 비교적 선선하겠는데요. 서울의 낮 최고 기온 30도, 전주 28도가 예상되고요. 강릉은 23도에 머물겠습니다. 낮 동안은 내륙 곳곳으로 자외선이 강해 거리 응원 나설 때 자외선 차단에 신경 써주셔야겠고요. 오후부터 저녁 사이 곳곳으로 요란한 소나기가 지나겠습니다. 지금까지 맛있는 날씨 김보미 캐스터였습니다.

반갑습니다. 아유, 생일 축하드리고요. 너무 이제 문자만 이렇게 봐도요. 마음도 넉넉하시고 너무나 행복한 시간 보내고 계실 것 같네요. 자, 2630님도 생일 맞으셨는데요. 안녕하세요, 보미님. 저 오늘 생일이에요. 부모님 두분다안 계셔서 좀 씁쓸한데요. 신랑도 회사 일 때문에 늦는데요. 아유, 나 혼자 자축하네요.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아유, 또 이럴 때는 저희가, 네. 또 축하를 드려야 되겠죠? 우리 2630님, 외로워하지 마세요. 제가 축하해드리겠습니다. 아유, 생일 너무나 축하드려요. 우리 8063님도 그리고 2630님도 생일 많이 많이 축하드립니다. 자, 그리고요, 8878님께서 아까 레시피 보내주시면서 감성밴드 파인트리의 산책이란 곡 신청해 주셨거든요. 이 곡은 2부 끝곡으로 준비하고 있으니까요. 조금만 더 기다려 주세요. 그리고 내일은 21세기 한국음악 프로젝트 본선 경연 생중계가 있습니다. 그래서요, 맛있는 라디오는 내일 1부만 방송하고요. 양준모의 당신을 위한 노래도 결방이 됩니다. 7시부터는요, 이 국악방송의 축제, 네, 21세기 한국음악 프로젝트 생중계로 모두 함께해 주시면서 응원해 주시면 더욱더 좋을 것 같습니다. 맛있는 라디오 1부 마무리할 시간이에요. 2부에는 봄디의 세상 맛보기, 그리고 과거에 내가 꾼 꿈과 지금 내가 꾸는 꿈을 주제로도 계속해서 이야기 나눠볼게요. 1부 끝곡은 바람바람님의 신청곡입니다. 이창선의 대금 연주로 꿈꾸는 소년 함께 듣고요. 저는 2부로 돌아올게요.

0: 11살에 처음 만난 가야금. 사랑하면서도 때로는 무거운 짐처럼. 나는 오랫동안 이걸 왜 계속하는 걸까?
1: 스스로 무대의 주인이 되어 생존과 미래를 증명해내는 전남대학교 예술 전공생들의 뜨거운 실험, 뉴비 스테이지 4. 깊이 있는 전통이 AI를 만나 혁신적인 무대를 선보입니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예비예술인 현장연계 지원사업, 전통예술 분야에서 유일하게 4년 동안 선정된 뉴비 스테이지 4는 국립 아시아 문화전당 누리집에서 예약하실 수 있습니다. 7월 4일 토요일 오후 7시 국립 아시아 문화전당 예술극장 2에서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120년 전의 어느 봄날, 증기기관차는 우렁찬 기적 소리를 내뿜으며 서울에서 신의주까지의 500km를 힘차게 달렸습니다. 이 땅에 무수한 꿈을 싣고 한반도의 척추를 가로지르던 경의선 철도. 하지만 분단의 역사 속에 열차는 걸음을 멈추고 말았습니다. 100년이란 긴 시간이 지난 후 녹슨 철로 위에 새로운 희망이 슬그머니 피어났지만 그 기쁨도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철길은 다시 끊어지고 사람들의 꿈은 얼어붙었습니다. 그래도 우리의 바람은 멈추지 않습니다. 녹슨 철로 위에 다시 한번 울려 퍼질 희망의 기적 소리를 기다리며 전자현악그룹 F샵의 아리랑을 여러분께 선물합니다.

세상의 별별 아리랑을 만나는 시간. 전자현악그룹 F샵의 아리랑과 함께했습니다. 국악방송 연중 캠페인.

김용우의 노래로 몽근 포타령 들으면서 맛있는 라디오 2부 문 열었습니다. 2부에는 세상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소식들 생생하게 전해드리는 봄디의 세상 맛보기. 수요일은 수많은 스포츠 소식들 중에 포착할 만한 소식을 추적해서 전해드리는 스포츠 뉴스 함께하는 날이고요. 과거에 내가 꾼 꿈과 지금 내가 꾸는 꿈을 주제로도 계속해서 하고 싶은 이야기와 듣고 싶은 음악들 함께 나눠주세요. 샵 0302 50원 또는 100원의 유료 문자와 국악방송 전용의 덩덕쿵 사연쓰기도 활짝 열려 있습니다. 파란파도님께서요. 보미님 반가딩가딩 해주셨어요. 환영합니다. 6924님께서요. 과거에 꾸던 꿈은 악기 하나 정도는 연주하자였어요. 리코더, 기타, 단소, 장구, 하모니카, 또 기타. 근데 모두 실패. 지금 꾸는 꿈은 도립국악원에서 검은고 배우고 있는데요. 그냥 아리랑이라도 그럭저럭 따라갔으면 좋겠어요. 악기란 악기는 죄다 왜 이렇게 어려워요? 소질이란 게 있는 거죠. 제 경험상 있는 것 같아요. 라고 해주셨네요. 아, 그래요. 소질도 물론 작용을 하죠. 네, 합니다. 그런데 지금 배우시는 검은고, 어려운 악기를 선택을 하셨네요. 아, 저도 이제 중학교 때부터 아무래도 국악을 전공했다 보니까 친구들, 검은고 하는 친구들, 이렇게 악기 한 번씩 뭐 검고 하는 친구들도 그렇고요. 가금하는 친구들, 대금피리 하는 친구들. 친구들 악기 한 번씩 이렇게 연주해보잖아요. 아우, 검은고 정말 어렵던데요. 아유, 그래도 네, 아리랑 당연히 하실 수 있게 되실 겁니다. 네, 일단은 응원을 드리고요. 아리랑 연주하시는 그날 만날 꼭 자랑해 주시는 거 잊지 마세요. 자, 2379님께서요. 보디 안녕하세요. 오늘도 잘 보내고 오셨지요? 저는 오늘 친한 동생과 대전시립 연정국악원에서 삼사님의 우아한 공연 보고 왔네요. 너무 좋았고 행복했어요. 같이 삼사님이랑 사진도 찍고 사진 사인도 받았어요. 공연 보고 옆에 한바수목원 구경도 하고 왔네요. 꽃이 이쁘길래 찍었는데 이름이 부겐빌레아 꽃이네요. 이쁘죠? 오늘도 맛있는 만나와 함께 할게요. 사랑해요. 하고 보내주셨어요. 와, 공연 너무 재밌으셨을 것 같습니다. 그쵸? 삼사님 음악도 굉장히 독특하고 재밌잖아요. 근데 이렇게 또 사인도 받으시고, 아유, 너무나 즐겁고 소중한 시간 보내셨네요. 자, 김인설님께서요. 앞서 오늘 두 분께서 생일 맞으셨다고 소식 전해드렸더니 오늘 생일이신 분들 생일 축하합니다 하고 네, 더불어서 또 이렇게 축하 보내주셨네요. 자, 그리고 나홍천 집 나온 남자님께서요. 시간이 이래 된 줄 몰랐네요. 일 댕겨와서 풀과의 전쟁 치르느라 작물들이 풀만큼만 자라도 배 골는 일은 없을 긴디 이제 저녁 준비 오징어 볶아서 덮밥 해먹으려고요. 해주셨어요. 아유, 오징어 덮밥 참 맛있는데요. 그쵸? 오늘 뭔가 작물들 중에 오징어 덮밥과 함께 드실 작물 이렇게 좀 뽑으셨나요? 잡초가 참 빨리 자랍니다. 그렇죠? 네, 이게 텃밭 진짜 가꾸시는 분들은 잡초 제거, 이 잡초 관리하는 데에 진을 다 빼시더라고요. 보니까요. 작물 키우시는 것도 그런데 아이고 오늘 애 많이 쓰셨네요. 자, 그리고 6623님께서 꿈이 무엇이었나 한참 생각해봤는데 갑자기 심란하네요. 해주셨어요. 왜죠? 꿈이 생각이 안 나셨나요? 아니면 꿈을 이루지 못해서 심란하신 건가요? 그게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자, 그리고 내일은 21세기 한국음악 프로젝트

스케이트 본선이 열리는 날이죠. 올해로 20회를 맞는 이번 대회는요, 국립국악원 예약당에서 이 영예 대상인 대통령상을 두고 뜨거운 경연을 펼치게 되는데요. 저녁 7시부터 내일 저녁이죠. 내일 저녁 7시부터 국악방송 라디오와 TV 그리고 유튜브를 통해 생중계됩니다. 이 유튜브 생중계 인증샷 이벤트도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푸짐한 상품 이벤트에 참여하시고 네, 꼭 받아가시길 바래요. 자, 그리고 작년에 금상을 수상한 곡 하나 듣고요. 이제 봄 뒤에 세상 맛보기로 넘어갈게요. 조이의 연주와 노래입니다. 건드렁.

여기 무대 위까지 왔는데 이렇게만 보여주기엔 이 노래 행위 자꾸 나를 건들건들

봄 뒤에 세상 맛보기 수요일엔 스포츠 뉴스. 2026 북중미 월드컵 조별리그 A조 최종전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우리 시간으로 내일 오전 10시 멕시코 몬테레이 스타디움에서 한국과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경기가 펼쳐지고요. 같은 시각 멕시코 시티의 에스타디오 아스테카 스타디움에선 멕시코와 체코의 경기가 펼쳐질 예정인데요. 멕시코는 앞선 두 경기에서 남아공을 2-0, 한국을 1-0으로 꺾으며 승점 6점으로 일찌감치 조 1위와 32강행을 확정지었고요. 멕시코에 이어 현재 A조 2위는 우리 한국이 지키고 있습니다. 체코와의 1차전에서 2-1 역전승을 거둔 뒤 개최국 멕시코에 0-1로 패하며 승점 3점을 기록 중인 한국은 내일 남아공과 비기기만 해도 32강 토너먼트 진출을 확정하게 되는데요. 하지만 오늘 열린 공식 기자회견에서 홍명보 감독은 비교도 된다는 생각은 하지 않겠다며 승리를 다짐했습니다. 또한 홍 감독이 남아공전에서는 두세 포지션 정도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예고함에 따라 공격 2선과 좌우 윙백 자리에서 변화가 이뤄질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경기 장소인 몬테레이는 한국 축구와도 인연이 깊은 도시인데요. 1983년 세계 청소년 축구 선수권 대회에서 박종환 감독이 이끈 대표팀이 우루과이를 꺾고 FIFA 주간 대회 사상 첫 4강 신화를 쓴 장소이기도 합니다. 체감온도 40도를 넘는 폭염이 변수로 꼽히지만 홍 감독은 이 지역의 기후를 충분히 알고 준비했다며 자신감을 보였습니다. 한편 대한축구협회에 따르면 남아공전에는 붉은 악마 응원단 510명과 교민 약 1,500명 등 2,000명 이상이 경기장을 찾아 태극전사들을 응원할 예정입니다. 이상 스포츠 뉴스 김보미였습니다.

주식 대출 없어 모아놓은 돈도 없어 양가 부모님 매허락 의견 조율 어려워 아내는 모르는 학자금 챙겨야 하나 피자금 이미 정해져 있는 밥들 어느 장단에 맞추라는 거지 안녕 강남 안녕 이태원 안녕 다 안녕 친구들 모두 다 만날 수 없네 나의 자유는

어쿠스틱 앙상블 제비의 연주와 노래로 나 가리 듣고 왔습니다. 자, 6700님, 경기 때마다 붉은 악마 옷을 입고 광화문으로 응원 나가는 손자들이 내일 우리 팀이 꼭 이겨서 기쁘게 돌아오면 좋겠네요. 해주셨고요. 국악사랑 꿀꿀이님께서는 저는 우리나라 경기를 제가 보면 지는 징크스가 있어서 못 보고요. 그냥 결과만 기다립니다. 에그 해주셨네요. 응원하는 마음이 더 크시면 되죠. 네, 편안한 마음으로 보세요. 자, 삼승할 후지님께서요. 제가 어린 시절부터 오일장에서 약장수님들이 풍물놀이 하는 거 보면 그냥 어깨가 들썩들썩 했어요. 옆에 구경하는 사람들이 살짝 보면 얼굴이 붉어지기도 했죠. 어린 나이지만 국악이 좋아서 국악 공부하고 싶었는데 제 마음대로 할 수가 없었어요. 그때 풍물놀이 하시는 약장수님들이 살짝 내기에 니 우리 따라갈래? 하셨습니다. 그때 어린 나이지만 내 마음이 왔다 갔다 하면서 걷잡을 수가 없었어요. 지금 생각하면 그때 그냥 따라갈 걸 생각도 들지만 지금은 따라가지 않길 잘했구나 하는 생각 해봅니다. 따라가면 따라갔으면 팔자가 바뀌었겠죠. 해주셨네요. 그럼요. 훌륭한 국악인이 또 되셨을지도 모르죠. 자, 9653님께서요. 한달 전에 국악방송 이음밤에서 기타 당첨되어서 받았습니다. 그런데 현재 저는 척수에 물혹이 생겨서 9년이 다가오고 있는 상황. 어릴 때부터 배우고 싶었던 기타를 보관만 해놓고 열심히 운동하고 있는데 현재 대상 포진으로 있어서 또 얼른 나와서 기타 배우렵니다. 응원해주세요 해주셨는데 아이고 조금 더 쉬시고 얼른 쾌차하셔서요. 또 네, 천천히 운동하시고 그리고 기타 꼭 치실 수 있길 응원합니다. 자, 오늘 선물 받으실 분들 계시죠? 범 장기지떡 선물 세트는 오늘의 셰프로 선정되신 부추 페스토 네, 사연 레시피 보내주셨습니다. 8613님께 드리고요. 정가농산 어쩌다 못난이 포기 김치는 9653님 드립니다. 강청의 친환경 비누 세트 7807님께 보내드릴게요. 받으실 주소와 성함을 샵 0302 50원 100원의 유료 문자로 보내세요. 내일 오전에는 월드컵 경기가 있지만 저녁에는 제20회 21세기 한국음악 프로젝트 본선 대회가 열리는 날이기도 한데요. 내일 저녁 7시부터 시작되는 본선 무대가 라디오로도 생중계될 예정이니까요. 저희 맛있는 라디오는 내일 1부까지만 단축 방송합니다. 여러모로 기대되는 일들이 많은 축제의 날을 하루 앞두고 오늘도 벌써 끝인사 드릴 시간이네요. 오늘 끝곡 8878님의 신청곡 감성밴드 파인트리의 연주로 산책 함께 듣고요. 저는 이만 인사드립니다. 지금까지 맛있는 라디오의 봄디 김봄이었습니다. 오늘 저녁도 맛있게 채워주세요.

0: 국악의 날 지정기념 특별기획 이달의 국악인 별 기록으로 만나다. 선천적으로 목을 잘 타고나지를 못하셔 청은 좀 안 좋지만은 어떻게 그 공력을 들였던가 참 어느 누구 못지않게 적벽가를 참으로 잘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도 예술적으로나 인간적으로 굉장히 존경하는 사람입니다. 성품은 인자하셨지요. 남 말 잘 안 하고 말씀을 많이 안 하시는 편이에요. 그러고 장난을 많이 해요. 미국 시조를 하고요. 중국 시조도 하고 장난으로 그렇게 창작을 하셔갖고 그렇게 분위기를 만들어서 사람을 웃겨요. 그래서 주위의 국악인들이 참 좋아하고 존경하고 그랬죠. 박봉술 명창과 오랜 시간 가깝게 지낸 판소리 곱법의 예능 보유자 정초로 명창이 기억하는 박봉술 명창의 기억입니다. 판소리 전문가 최동현 군산대학교 명예교수의 이야기 들어보시죠.
1: 박봉술 선생을 만난 것은 1980년대 중반쯤이 아니었을까 싶은데요. 전주에 있는 사람들이 판소리 감상회를 한 달에 한 번씩 했습니다. 박봉술 선생의 공연이 아니고 송순섭의 공연이었습니다. 근데 박봉술 선생이 와가지고 뭐라고 하냐면 내 제자입니다. 제가 쓸만한 제자니까 잘 들어봐 주십시오 하고 소리를 이제 시켰어요. 그리고 박봉술 선생 북 잘 쳐요. 그러니까 북을 이제 치고 자기 제자가 소리 완창을 했어요. 적벽가를. 그 다음에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 당신도 소리를 해야지 선생이 안 하면 어떻게 하냐 그래가지고 이제 박봉 선생이 적벽가 한 대목을 했죠. 그래서 그때 이제 들었습니다. 직접 본 것은 그때가 처음이자 마지막. 박봉 선생 일찍 돌아가시기도 했지만 목소리가 탁하고 그래서 공연을 이렇게 많이 하고 그런 분이 아니에요. 제자인 송순섭도 비슷한 사람이에요. 목이 부러지진 않았지만 상승이 안 나죠. 이번에 하동가서 뭐 100일 공부를 하고 나왔는데 이제 조금 소리를 할 수 있다. 어떻게 해요? 소리를 많이 하다 보니까 그냥 통성으로 그렇게 그냥 입을 딱 벌리고 배에서 우러나온 소리로 고음은 안 되지만 하여튼 이렇게 고음을 내는 그 기교가 몸에 익더라는 거예요. 근데 아마 박봉술 명창도 그러지 않았을까. 동양의 예술이라는 게 꼭 있어야만 있는 것이다. 그런 건 아니에요. 서양의 그 작품들 있지만 이거 보면은 어디 빈대가 없잖아요. 그래서 하늘도 하얀색이든 파란색이든 다 칠해야 돼. 서양 미술에서는. 그런데 한국이나 중국에서는 그러지 않죠. 산이 있고 색을 안 칠한 부분이 많아. 그 색을 안 칠한 부분 아무것도 없느냐? 그건 아니고 거기가 하늘일 수도 있고 구름일 수도 있고 안개일 수도 있죠. 동편판소리가 없어질 뿐 알았는데 특히 춘향가라든가 적벽가도 이제 송만갑 계열의 그런 거 박봉술 선생이 소리를 해가지고 그걸 이제 전해준 것이 공이 크고 그 양반 목이 거칠잖아. 그리고 동편판소리 하는 사람이잖아요. 그 뭐 대마디 대장단에 소리 끝을 탁 끊어서 하고 거친 소리로. 그런데 그걸 이렇게 이어가는 것이 그게 멋있죠.
2: 살려 두고는 못 가리다 이 발홍한 젊은 여를 나온 자만 떼어 두고 들은 장어를 가려하시오 내 마음이 어찌 되겠느냐 우리 마누라를 달래랄지 허허 마누라 우리 마오
0: 이달의 국악인 별 기록으로 만나다 6월의 국악인 박봉술 명창을 기억하는 최동현 군산대 명예교수의 기록입니다.
3: 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4: 한국 문화의 중심, 국악방송입니다.

아주 옛날 옛적 문자도 전화도 없던 시절에 어느 나라에서는 자신의 마음을 닮은 돌을 골라 상대방의 집 앞에 놓아두었다고 합니다. 매끈한 돌은 평안한 마음, 울퉁불퉁한 돌은 걱정스러운 마음을 대신했다고 하는데요. 말 한마디 없이도 돌의 모양새로 마음을 담아 전했던 거죠. 오늘 들려드리는 노래가 여러분에게 매끈하고 기분 좋은 작은 돌 하나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당신을 위한 노래 성악가 양준모입니다.

오늘 첫 곡으로 유영애가 쓴 시에 정덕기가 곡을 붙인 푸른 바람에 꽃잎 편지 띄우고 소프라노 이미경의 목소리로 보내드렸습니다. 돌 하나에도 마음을 담아 전하던 시절이 있었다니 참 낭만적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누군가를 떠올리며 고른 돌 하나, 손안에 쥐고 다니다 건네거나 집 앞에 두고 오며 그리움과 안부, 응원의 마음을 담았던 거겠죠? 우리는 지금도 저마다의 방식으로 마음을 전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눈빛으로, 편지로, 안부 전화로, 어떤 사람은 노래로 마음을 건네는데요. 마음과 마음이 이어져 둥글둥글 조약돌처럼 어울려 살아가는 세상입니다. 이어서 두 곡 준비했습니다. 김진진 씨, 김국진 작곡, 그대와 나, 테너 김태모의 목소리로 보내드리고요. 창희 씨, 이혜원 작곡, 눈빛 코러스, 소프라노 강혜명의 목소리로 보내드립니다.

테너 김태모가 부른 그대와 나 보내드렸고요. 소프라노 강혜명이 부른 눈빛 코러스 두 곡 보내드렸습니다. 오늘의 시 한 구절은요. 오늘은 김남조 시인의 시 편지에서 뽑았습니다. 그대에게 매일 편지를 쓴다. 한 구절 쓰면 한 구절을 와서 읽는 그대. 그래서 이 편지는 한 번도 붙이지 않는다.

홍덕홍 앱으로요. 파란 고래님께서 저녁이 편안해지는 시간입니다. 요즘 하늘이 너무 좋아요. 음악과 마냥 어울리네요.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었습니다. 이렇게 사연 주시고요. 다음 날에는 강혜정님 목소리는 역시 아름답네요. 감사합니다. 김효근 작곡 첫사랑 신청합니다. 행복한 저녁 시간 보내세요 해주셨습니다. 저희도 정말 감사드립니다. 자주 찾아와 주시고요. 신청곡도 많이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파란고래님께서 신청해 주신 곡 김효근 씨 김효근 작곡 첫사랑 오늘은 김순영의 목소리로 보내드립니다.

소프라노 김순영이 부른 첫사랑 보내드렸고요. 좀 전에 들으신 곡은 김현준 씨, 김현준 작곡 청산에 살리라, 바리톤 최기돈의 목소리로 보내드렸습니다. 내일은 21세기 한국음악 프로젝트 본선 생중계로 인해서 당신을 위한 노래가 결방됩니다. 저는 하루 쉬고요. 금요일에 인사드리겠습니다. 전통 성악곡으로 마무리하는 오늘 끝곡은요. 여창가곡 개면조 편수대엽 모라는 입니다. 이윤진의 노래로 보내드리면서 인사드립니다. 지금까지 양준모의 당신을 위한 노래, 성악가 양준모였습니다. 오늘도 평안한 밤 되세요.

안녕하세요. FM구악당 송현민입니다. 오늘 함께 하실 공연은 서울 도남원구악당에서 열린 산조대전입니다. 올해로 개관 10주년을 맞아 더욱 특별하게 기획된 산조대전은 2021년에 시작되어 서울 도남원구악당만의 대표적인 기획 공연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올해는 지난 4월 2일부터 19일까지 열렸는데요. FM과학당을 통해서 틈틈이 만나보고 계시죠. 올해의 산조대전의 큰 주제는 바로 확장이었는데요. 오늘은 각기 다른 공연들 중 한 곡씩 발췌하여 각자의 젊은 음악가들이 이 곡들을 어떻게 확장했는지 만나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지난 4월 11일 권민정의 임동식제 거문구산조, 그리고 지난 4월 17일 추정연의 서공철류 가야금산조, 이렇게 두 무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특히 산조대전은 실연, 그러니까 무대 위에서 연주로 만나기 어려운 산조들을 선보이곤 하는데요. 이처럼 만나기 어렵지만은 사람들이 반드시 만나보고 싶어하는 산조가 아마도 임동식제 거문고산조라 생각되는데요. 이 산조는 작년 산조대전에서 유소희의 연주로 올랐는데 올해는 권민정의 연주로 또 무대에 선보여졌습니다. 임동식은 1950년경에 태어나서 1980년에 요절한 거문고 연주자입니다. 또 판소리 명창 임준옥의 아들이기도 한데요. 어린 시절에 원광호로부터 1년간 거문고를 또 산조를 배운 후에 부친과 해남 대흥사에 들어가 아버지의 구음을 자신만의 거문고 가락으로 다시 빚었고 이를 다시 다듬으면서 자신만의 거문고 산조를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30대 초반에 세상을 떠났기에 자신만의 음악적 유산을 남기기에는 너무나도 짧은 생이었는데요. 그런 점에 있어서 임동식의 거문고산조는 지금 우리에게 낯설게 다가오기도 하고 또 오늘날 많은 거문고 연주자들이 그 진가를 알아보고

땡.

이거.

네, 지난 4월 2일부터 19일까지 서울 도남구학당에서 산조대전이 열렸는데요. 그중 11일 무대를 만나봤습니다. 권민정이 연주한 임동식제 고문고산조, 장구 연주에는 양재춘이 함께했습니다. 다음은 다른 날 공연으로 가볼 텐데요. 4월 17일 공연의 일부입니다. 추정연이 선보인 서공철류 가야금산조 준비하고 있습니다. 서공철 명인은 1911년에 태어나서 1982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생전에 가야금뿐만 아니라 철금, 아쟁, 양금, 심지어 가야금 병창에도 능했다는 예인이었는데요. 오늘날 많이 연주되고 있는 가야금 산조가 대체적으로 김창조 계열의 뿌리를 두고 있는 것과 달리 서공철류 가야금 산조는 한숙구 계열의 음악을 바탕으로 합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산조사의 또 다른 줄기를 보여주는 중요한 유파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음악적으로 서공철류 산조는 초기 산조에 거칠고 즉흥적인 기운을 비교적 많이 갖고 있는 작품인데요. 그래서 서공철류 가야금 산조는 정제된 아름다움보다는 산조가 본래 지녔던 특유의 날것의 생명력과 야성미가 강한 음악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이날 연주를 맡은 가야금 연주자 추정연은 현재 서공철류 가야금 산조 보존의 이사이자 한국예술종합학교, 추계예술대학교, 전남대학교에 출강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서공철류 가야금 산조는 국가무형유산 가야금 산조 및 병창 예능 보유자인 강정숙 명인을 중심으로 전승되고 있는데요. 추정연은 강정숙에게 서공철류 가야금 산조를 사사한 바 있고요. 2017년에는 악당 이반 레이블을 통하여 서공철류 가야금 산조 전바탕 음반을 발매한 바 있습니다. 또 2023년에는 고수 최영진과 함께

서공철육 가야금산조 전바탕을 선보였고요. 같은 해에 서공철육 가야금산조 보존회 창립 기념 연주회에서도 무대에 올랐습니다. 무엇보다도 이번 공연에서는 김태영이 함께하는데요. 그가 장구가 아닌 북으로 장단을 짚은 것도 이색적이었습니다. 그러면 지난 4월 17일 서울 도남국악당의 산조대전에 오른 추정현이 연주하는 서공철육 가야금산조 듣겠습니다. 북반주에는 김태영이 함께하고요. 연주 시간은 약 32분입니다.

Thank you.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누구야?

Thank you.

장구가 아닌 붓가락과 함께하니 산조 속에 녹아 들어가 있는 판소리의 근육이 더욱더 꿈틀거렸던 것 같습니다. 추정연의 가야금 연주로 서공철류 가야금 산조 들었고요. 북반주에는 김태영이 함께했습니다. 권민정이 들려준 임동식제 검고산조는 짧은 생을 살다 간 한 명인의 가락을 만나봤던 시간이었고요. 추정연이 선보인 서공철류 가야금 산조 역시 가야금 산조의 또 다른 뿌리와 결을 만나볼 수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이러한 색다른 만남은 아무래도 서울 도나무국악당의 산조대전이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다음 무대에서도 또 다른 산조를 통하여 또 다른 해석을 선보일 것을 기대해보면서 FM과학당도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해설의 송현민이었습니다. 청취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습관의 한 대목이었습니다. 웃는 일은 많은 접힘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는데요. 그 웃음 안에 우리 마음의 굴곡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는 것을 시인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마음을 살피는 시간, 6월 24일 수요일 황인찬의 글과 음악의 온도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황인찬의 글과 음악의 온도 시인 황인찬입니다. 오늘의 첫 곡, 이주황의 내 수파 전해드리면서 6월 24일 수요일 글온도 생방송으로 문 열었습니다. 그리고 오프닝에서 온 최현우 시인의 시 습관의 한 대목 전해드렸어요. 웃을 때는 얼굴이 일그러지게 되죠. 웃음에 담긴 그 많은 접힘에 대해서 말하는 시였는데요. 세상 모든 게 그렇죠. 웃음 속에는 접힘이, 맛있는 음식에는 많은 수고가, 행복한 생활에는 많은 노력이 필요한 법이니까요. 하지만 그 모든 삶의 빛과 그림자를 받아들이는 일이 우리의 삶을 더욱 멋지게 만드는 일이 될 겁니다. 네, 우리 마음을 잘 보살필 수 있도록 오늘도 좋은 글과 음악 준비했습니다. 한 시간 동안 함께해 주세요. 네, 그럼 이어서 이번에는 서정민의 25연 가야금 연주로 모든 것은 빛나리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네, 서정민의 25연 가야금 연주로 모든 것은 빛나리 듣고 왔습니다. 칭칭이님, 웃어서 생기는 주름은 인상도 좋게 만드는 것 같아요. 시인님도 많이 웃는 그런 여름 되시길 바랍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아, 근데 진짜 맞아요. 이게 얼굴에 주름이 생기는 게 문제가 아니고 인상 쓰고 찌푸리고 막 그렇게 생겨서 생기는 뭐랄까요? 환한 얼굴의 주름. 그게 문제죠. 정말 자주 웃어서 생기는 그런 주름이라면 뭐 얼마든지 생겨도 아주 반가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온톨님 안녕하세요라고 또 인사말 보내주셨고요. 네, 너무너무 반갑습니다. 네, 평일 밤 9시부터 1시간 동안 방송되는 황인찬의 글과 음악의 온도, 매주 수요일엔 낱말의 풍경, 그리고 지금 이곳 코너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방송을 라디오와 국악방송 애플리케이션 덩더쿵 국악방송 홈페이지를 통해 실시간으로 청취하실 수 있고요. 참여 방법은 샵 0302번, 짧은 글은 50원, 긴 글이나 사진 전송은 100원에 문자메시지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덩더쿵 앱을 통해선 정보 이용료 없이 사연을 남기실 수도 있어요. 방송에 참여해주신 분들께 특별한 선물도 드립니다. 슬림한 데일리 수건 NK365에서 다이어트 유산균을, 속초의 역사를 품은 칠성 조선소 카페에서 커피 드립백을 매주 두 분께 드립니다.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선물 신청은 샵 0302 문자메시지로만 받고 있고요. 선물 신청해주실 땐 말머리에 어떤 선물인지 꼭 함께 적어주세요. 당첨자 정보는 그룬돈 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3033님, 임영주가 부른 하월가라는 곡 신청합니다. 이번 기회에 틀어주세요라고도 이렇게 신청해 주셨습니다. 네, 그럼 또 전해드려야죠. 임영주의 노래로 하월가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임영주의 하월가 듣고 왔습니다. 3033님의 신청곡이었어요. 7416님, 인찬시인님, 그론도 기다렸어요. 오늘 퇴근길에 어여쁜 백합을 봤어요. 제가 넋을 잃고 바라보고 있으니 지나가던 할머니도 꽃 참 이쁘네, 무슨 꽃이지? 라고 말을 보탰어요. 백합 색깔도 참 다양하네요 라면서 예쁜 백합 사진 보내주셨는데요. 새빨간 백합이 진짜 너무너무 예쁘게 피어있는 그런 사진 함께 보내주셨습니다. 아니 세상에 이렇게나 예쁘다니 진짜. 백합이 참 우아하고 또 약간 더 징그러운 데가 있잖아요. 백합 뭔가 느낌이. 저는 그 우아함과 징그러운 느낌이 섞인 게 이 백합의 매력의 진짜 핵심이라고 생각을 해요. 아니 너무너무 좋습니다. 진짜. 아 그리고 온톨님. 오늘 서울국제도서관에서 황인찬의 책 산 책 블라인드북을 샀는데요. 동화책이 들어있어서 살짝 당황했어요. 크크크. 재밌게 볼게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아우, 그래요. 이거 약간, 아유, 스포인가? 스포라고 할 수는 있을 텐데, 뭐 저희 그런도 식구분들한테만 살짝 스포하죠, 뭐. 아, 이 블라인드북이라고 이제 어떤 책인지 모르는 채로 제가 이제 추천을 하는 책이라고 이제 판매를 하는 건데, 제가 아주 좋아하는 좋은 그림책 한 권을 넣어 놨거든요. 혹시? 그림책 한 권이 추천받고 싶다 생각하시면 뭐 도서전 가는 길에 한번 거기 들러서 사보시면 또 어떨까 싶기도 합니다. 그리고 2089님 꽃핀 후 한 달 만에 복분자가 빨갛게 익어가고 있어요. 햇살, 바람, 물, 공기 모두의 힘, 사랑이겠죠? 라고 너무너무너무 예쁜 복분자 열매 사진도 보내주셨어요. 아니 세상에 복분자가 또 이렇게 가득가득 달려있으니까 또 너무 앙증맞고 귀엽고 예쁘고 그러네요. 진짜. 아, 너무 좋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햇살과 바람과 물과 공기와 모두의 힘, 사랑 덕분일 거라고 또 생각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네, 예쁜 사진 보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려요. 네, 그러면 이제 다음 코너 또 잽싸게 넘어가 봐야겠네요. 낱말을 통해 세상을 마주하는 시간, 낱말의 풍경 이어가겠습니다.

낱말의 의미를 곱씹어보는 시간, 낱말의 풍경. 시원섭섭하다 라는 말이 있죠. 한편으로는 답답한 마음이 풀리어 흐뭇하고 가뿐하나 다른 한편으로는 섭섭하다 라는 뜻인데요. 서로 반대되는 뜻을 가진 말인데 동시에 쓰이고 있습니다. 너무 이상하죠. 서로 반대되는 두 마음이 한 번에 쓰이고 있다뇨. 하지만 그건 사람의 마음이 그만큼이나 복잡하고 어렵다는 뜻일 겁니다. 좋은데 싫고 아쉽지만 기쁘고 그런 일들 우리 삶에서 얼마든지 자주 있잖아요. 어린 시절 중고등학교를 졸업할 때의 마음이 그런 시원섭섭함이죠. 힘들고 괴로웠던 것도 많았기에 떠나는 건 시원한 일이지만 동시에 그곳에서 많은 것을 느끼고 배웠기에 학교를 떠나는 건 아쉬운 일이 되기도 하는 겁니다. 사람의 마음은 언제나 복합적일 수밖에 없으니까요. 미운정, 고운정이라는 말도 있죠. 한 사람에게 섭섭하고 미운 마음, 그리고 친근하고 애틋한 마음이 얼마든지 생겨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건 조금도 이상한 일이 아니라는 거죠. 이렇게 반대되는 마음이 담긴 말들, 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여기서 잠시 음악 듣고 이야기 이어가죠. 강은일의 여러분의 연주로 감정 표현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강은일의 여러분의 연주로 감정 표현 듣고 왔습니다. 네, 낱말의 풍경, 오늘은 시원섭섭하다처럼 반대되는 마음이 함께 담긴 말에 대한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미운정, 고운정이라는 말도 이 대상에 대한 복잡한 마음 함께 담긴 말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우프다라는 말도 있죠. 웃기면서도 슬픈 상황에 대해 이야기하는 건데요. 이 또한 우리의 삶이 얼마나 복잡하고 어려운 것인지 알게 해주는 말이기도 합니다. 눈물이 나기도 하고 웃음이 나기도 하는 상황, 우리 삶에는 생각보다 참 많이 있잖아요. 뜨뜸이 지근하다라는 말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본래 아주 뜨겁지도 차갑지도 않은 온도를 가리키지만 태도를 말할 때도 자주 쓰이죠. 반응이 뜨뜸이 지근하다, 대답이 뜨뜸이 지근하다라고 하면 좋다는 건지 싫다는 건지 분명하지 않은 그런 마음 상태를 뜻합니다. 그런데 이런 애매함이 꼭 나쁜 것만은 아니죠. 사람의 마음은 언제나 찬성이나 반대, 좋음이나 싫음 이렇게 딱 떨어지게 나뉘지는 않으니까요. 어떤 일은 기대되지만 부담스럽고, 어떤 사람은 밉지만 완전히 미워할 수가 없고, 또 어떤 이별은 슬프지만 또 한편으론 홀가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말들이 있는 거겠죠. 말은 사람의 마음을 드러내는 창구니까요. 이런 말들 잘 곱시다 보면 우리의 마음에 대해서도 조금은 더 잘 알게 될 수 있을 거예요. 3911님, 이 세상을 떠날 때 진짜 시원하고도 섭섭할 것 같아요. 징했다, 하지만 좋았다 라고요. 이거는 진짜 잘 살았을 때 할 수 있는 마음이죠. 진짜 잘 진짜 후회 없이 잘 살면 아우 참 시원섭섭하다 이러면서 이 세상 떠날 수 있지 않을까요? 글쎄요, 진짜 마지막에 떠날 때 어떤 마음이 들까요? 진짜 이런 것들이 참 시원섭섭하네 이런 생각 들면 정말 잘 살았다라는 삶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 저도 그렇게 느낄 수 있으면 또 좋겠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또 이런 말도 있네요. 또 9258님은 서로 반대되는 감정의 동시 표현으로 미안하다, 사랑한다, 사랑해서 헤어진다 이런 게 있죠. 써놓고 왠지 오글거리네요. 크크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아 근데 이게 글쎄 오글거려야 될까요? 근데 좀 어떤 마음인지 알 것 같기도 하네요. 그러니까 뭐랄까 미안하고 사랑하고 혹은 사랑해서 헤어지고 이런 것들은 우리의 마음속을 굉장히 솔직하게 털어놓는 거잖아요. 그대로 털어놓는 거고, 우리 마음을 그렇게 그대로 잘 털어놓기 위해서 반대되는 감정들, 반대되는 마음들 같은 것들이 동시에 함께 표현되는 거기도 하고요. 근데 그게 조금 민망하거나 부끄러운 것도 아주아주 이상한 일은 아니기도 한 것 같습니다. 아 그리고 갓난이님, 인자님 안녕하세요. 오늘도 잘 보내고 오셨나요? 오늘은 친한 동생이랑 대전시립연정국악원 가서 삼산님의 우아한 공연 보고 왔는데 너무 좋았고 힐링 잘하고 왔네요. 다음에 시간 되면 또 가보고 싶어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아우 그렇군요. 어제 이 공연 보러 가겠다고 하셨더니 아, 잘 보고 오셨네요. 너무너무 부럽습니다. 진짜 아유 저도 이렇게 좀 공연 좀 자주 보러 다니면 좋을 텐데, 이게 저희 그론도 하면서 바쁘다 보니까 저녁에 무슨 공연 이런 거를 볼 수가 없어요. 정말 쉽지 않네요. 네 아무튼 간에 좋은 공연 후기 공유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려요. 초록초록님, 마음이 너무 어수선하고 여러 감정이 공존하니 늘 제 마음의 소리 놓칠 때가 있습니다. 그론도 함께 마음의 소리에 귀 기울이면서 가시나무 신청합니다 라고 보내주셨어요. 네, 그럼 또 음악 전해드려야죠. 강진희의 여러분의 연주로 가시나무 만나보시겠습니다.

네, 강진이 외 여러분의 연주로 가시나무 전해드렸습니다. 초록초록님의 신청곡이었어요. 네, 일부만 듣고 왔는데요. 이어지는 음악 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번엔 송소희와 두 번째 다리 함께하는 태평가 전해드릴게요.

네, 송소희와 두 번째 다리 함께한 태평가였습니다. 2887님, 반갑습니다. 충주시립 우루국악단 78회 공연 보고 집으로 돌아간 길에 문자 보내드립니다. 명인들과 함께한 멋진 시간 너무 감동적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한 시간 잘 듣고 가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아유 공연 감상 전해주셨어요. 아유 너무너무 좋네요. 그리고 갓난이님, 아까 그 삼사님의 그 공연 갔다 왔다고 하셨었는데 오전 11시에 한 거라 시간 여유가 많았어요. 그래서 잘 보고 옆에 한밭수목원도 있어서 거기도 한 바퀴 돌고 맛있는 거 먹고 왔는데 동생이 너무 좋아했어요. 삼사님 예쁘시고 참 잘하시더라고요. 또 이렇게 아유 또 감상 함께 또 이어서 보내주셨습니다. 아유 너무너무 감사해요 진짜. 이 좋은 공연 보고 나서 또 저희 그론도에 이렇게 마음 전해주시고 공연 어땠는지 그 즐거움 함께 전해주시는 게참 저한테는 감사한 일이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오늘 나에게 즐거운 일이 있었고 멋진 것을 봤고 그 멋진 것을 저희 그론도와 그리고 그론도 식구들과 함께 나누고 싶어서 보내주시는 거잖아요. 네, 이렇게 또 멋진 것들, 우리의 삶의 즐거움들, 기쁨들 나눌 수 있어서 저 또한 아주 뿌듯하고 감사한 마음이에요. 네, 여러분은 지금 이렇게 우리의 마음을 함께 나누는 시간, 국악방송 황인찬의 길과 음악의 온도 함께하고 계십니다.

전통음악에 시조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고유의 정형시를 가사로 하는데요. 부르는 방법이나 형식에 따라 평시조

를 기본으로 해서 사설시조, 지름시조 같은 것이 있습니다. 오늘은 이 가운데 사설시조, 꿈은 고향 가건만은을 만나보시죠. 노랫말이 되는 사설이 긴 시조로 3장 구성에서 첫 번째 장은 이렇습니다. 꿈은 고향 가건만은 나는 어이 못 가는 고 꿈아 너는 어이하여 고향 말리 먼먼 길을 지척같이 다녀왔노. 현실에선 갈 수 없는 고향이지만 꿈이라서 먼 고향도 지척인 것처럼 가깝게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고향을 그리워하는 사람은 꿈에게 또 이렇게 묻습니다. 당상학발 양친 기체후 일양만강하옵시며 규중의 홍안유부 어린 동생들과 가택제절이 무양턴가. 가택제절 무양은 집안 사람들이 모두 탈없이 지내냐는 말입니다. 가족으론 부모님과 부인, 동생들이 있는데요. 당상학발 양친이 이 머리카락이 학처럼 하얗게 생 늙은 부모님을 뜻합니다. 또 부인은 규중의 홍안유부로 규중은 부녀자가 머무는 공간, 홍안유부는 얼굴이 붉은 어린 아내입니다. 기체우 일양만강은 정신과 육체 모두가 한결같이 평안하냐는 물음이죠. 이어지는 마지막 3장입니다. 편키야 편터이마는 천리 타양에 그대의 소식 몰라 글로 장탄 수심 일래. 장탄 수심은 크게 탄식하면서 근심한다는 말입니다. 네, 그러면 사설시조 꿈은 고향 가건만은을 김호성의 노래로 들어보시죠.

네, 지금 이 곡, 오늘은 사설 시조 꿈은 고향 가건만을 김호성의 노래로 들었습니다. 사설 시조는 마지막 3장 처음에 나오는 말만 평시조처럼 세 글자로 고정하고 나머지 사설은 길이에 제한이 없습니다. 3장 45자라는 시조시의 기본 형식에서 벗어나기 때문에 조선시대 서민층이 민요처럼 일상을 소재로 많이 불렀다고 해요. 그래서 가사가 되는 시조시가 대부분 지은이가 알려지지 않은 것이 특징이기도 합니다. 네, 그러면 또 음악 한 곡도 이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이번엔 최여환의 노래로 별 헤는 밤 만나보시죠.

최여완의 노래로 별 헤는 밤 듣고 왔습니다. 7416님, 낱말의 풍경 반대되는 낱말 들으며 낱말의 뜻을 되새김질해봐요. 안정옥 시인의 시 자, 우리 무슨 일부터 시작할 것인가 에는 성큼, 살짝, 낼름 부사어가 알맞게 쓰였더군요. 낱말의 풍경은 낱말을 세심히 들여다보게 만들어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아유 네, 너무너무 감사한 말씀. 저희 코너 취지 그 자체입니다. 아, 그리고 간나리님 신청곡 전해주셨어요. 아, 저도 신청곡 부탁드려요. 삼산의 대표곡인데 줄줄줄 팍팍팍 될까요? 랩과 전자음악이 어우러진 멋진 곡이더라고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아유 네, 그러면 전해드려야죠. 삼산의 줄줄줄 팍팍팍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삼산의 줄줄줄 팍팍팍 듣고 왔습니다. 갓난이님의 신청곡이었고요. 젤리곰님, 삼산님 노래 잘 들었습니다. 가사가 늘 중독성 있어요. 한음프, 내일 본선이더라고요. 올해는 어떤 음악을 마주할 수 있을지 기대하고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아, 이 삼산 또한 이 한음프 출신이죠. 한음프가 진짜 아주 멋진 우리 음악, 이 뮤지션들 참 많이 배출한 이제 그런 이제 경연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네, 관련해서 또 한 가지 안내해 드릴 내용이 있습니다. 내일 목요일 이 시간에는요, 한국 음악의 미래를 이끌어갈 젊은 음악인들의 무대, 제20회 21세기 한국 음악 프로젝트 한음프 본선 대회가 방송됩니다. 올해도 개성 넘치는 팀들의 열정적인 무대 실시간으로 확인해 보시고요.

네, 그런 관계로 저희 그론도는 하루 쉬고 금요일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네, 이제 또 진짜로 마칠 시간 되었는데요. 오늘의 끝곡 또한 한음표 출신 맞죠? 네, 이 불새출의 풍류도시 오늘의 끝곡으로 전해드리면서 내일 또 저희가 새롭게 마주할 음악들 함께 기대해보면 좋겠습니다. 황인찬의 글과 음악의 온도, 시인 황인찬이었습니다. 여러분 모두 다정한 밤 보내세요.

실수는 누구나 하는 거야. 잊어. 이런 말 많이 하는데요. 야, 어떻게 하는 게 맞는 걸까요? 스포츠의 경우에는 때로는 잊고 또 때로는 기억하더라고요. 경기 중에 실수를 했다면 당장은 흔들리지 않기 위해 빠르게 털어내지만 경기 후엔 꼼꼼하게 들여다보고 철저하게 분석하거든요. 우리도 그래 보면 어때요? 실수 때문에 너무 괴롭다면 잠시 덮어두고 또 차분해진 후에 다시 꺼내보는 거죠. 고통스럽더라도 똑바로 살펴본다면 다음 실수를 줄이는 노하우도 얻을 수 있지 않을까요? 무조건 잊어버리기 말고 감정적으로 기억하기 그것도 말고 차분하게 다시 살펴보는 정도로요. 여기는 이세준의 음악이 좋은 밤. 지금부터 이세준입니다.

2026년 6월 24일 수요일 이세준의 음악이 좋은 밤 문 열었습니다. 정은지 씨의 하늘바라기 오늘 첫 곡으로 들려드렸습니다. 실수하고 나면은 너무 괴로우니까 아유 빨리 잊어버리고 싶은 마음도 있죠. 또 주변에 실수해서 괴로워하는 사람 보면 아유 괜찮아 빨리 잊어 이런 얘기들 많이들 해주고요. 근데 이제 진짜 훌륭한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예, 뭐 실수는 발전의 기회다 하면서 이 실수를 복기하면서 깨달음을 얻기도 하고 너무나 훌륭한 마인드고 좋은 얘기입니다만 그건 좀 어느 정도 내공이 받쳐주는 분들의 얘기인 것 같고 그냥 우리 같은 여린 사람들은 예, 약하디 약한 우리들은 괴로운 마음 조금 가시면 예, 그때 실수를 한번 예, 찬찬히 바라보는 거 예, 그 정도도 어떨까 싶습니다. 문혜영님 다문화 결혼식 재능 기부하고 오셨죠? 좋은 일 하시네요 하셨는데 아 예 파주시에서 주최하는 다문화 가정 합동 결혼식인데 벌써 십몇 년 차 되거든요. 근데 저희가 참여한 건 정확히 모르겠는데 한 6, 7년, 7, 8년 정도 되는 것 같은데 박학기 씨는 이제 훨씬 그 전부터 하셨고 그래서 박학기 씨 예, 그리고 유리상자 였는데 어떻게 하다 오늘은 어떻게 일이 생겨가지고 이제 저 혼자 했는데 그리고 한 팀이 게스트처럼 항상 이제 매해 바뀌면서 돌아가면서 하시는데 올해는 윤종신 씨가 참여해 주셔가지고 같이 축하도 하고 막 끝나고 저희들끼리 함께 이제 시간도 보내면서 뒤풀이도 하고 너무 좋아가지고 이거 결혼식 1년에 몇 번씩 하면 좋겠다 그런 얘기를 저희끼리 나누다가 왔거든요. 예. 그 우리 이웃 가족분들도 또 몇몇 분들 와주셔가지고 예, 같이 응원도 해주시고 너무 좋은 뜻깊은 하루였습니다. 3903님 오늘도 최선을 다해 하루를 보내고 이음밤과 2시간 함께 음악 여행합니다. 선장 쭌디 잘 부탁드려요 해주셨는데 아 그렇군요. 최선을 다하셨어요. 고생하셨습니다. 제가 선장인가요? 선장은 보통 이제 PD를 선장이라고 하는데 예. 저는 이제 선주 선주 하고 싶어요. 선주는 그냥 국악방송 사장님이신가? 사장님이 지금 공석이어가지고 아 TMI 예 아무튼 저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해바라기님 저 오늘 생일인데 신랑도 일 때문에 늦는다고 해서 혼자 이음밤 들으며 자축하고 있어요. 축하해 주세요 하셨는데 예 축하드려요. 아, 신랑님이 아이고 세상에 얼마나 몸이 다를까 빨리 집에 가서 2시간도 안 남은 우리 각시 생일 준비를 같이 하고 싶은데 얼마나 마음이 급할까요. 예, 차분하게 천천히 일 잘 마치고 오라고 문자 하나 또 쓱 넣으시고 방송 들으시면서 기다리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내일 또 깜빡할 수 있으니까 예, 일단 오늘 먼저 축하드릴게요. 해바라기님. 김인설님 이은밤 추석합니다. 내일 남아공 경기 꼭 이겨서 16강까지 갑시다. 대한민국 화이팅 이은밤 화이팅 해주셨는데 아이고 그래야죠. 내일 오전 10시? 10시에 조별리그 3차전이 준비되어 있죠. 제가 알기로 이제 이기거나 비기기만 해도 조 2위로 16강은 아니고 일단 32강 진출한대요. 거기서 또 이기면 16강 가는 거죠. 예전에는 일단 조별리그만 통과하면 16강이었는데 지금은 참가 팀이 32팀에서 48팀인가로 늘어나는 바람에 그 토너먼트가 한 칸이 더 생겼어요. 그래서 일단 남아공 이기거나 비기거나 예. 저도 뭐 어떻게 경우에서 따져서 올라갈 수도 있다는데 아 그건 뭐 생각하기 싫고 별로 확률도 떨어지는 것 같고 시원하게 이겨가지고 32강 갑시다. 예, 여기서 이렇게 일찍 아직 월드컵 많이 남았는데 우리 벌써 하차하긴 좀 너무 아쉽잖아요. 자 32강 진출 기원 이벤트를 2부에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스코어 맞추기 뭐 요 정도로 그래서 쭌디가 또 커피 쿠폰을 마련하도록 하죠.

잊어야 할 일은 잊어요. 브로콜리 너마저의 아주 다정한 목소리였습니다. 이은 밤 여러분의 사연과 신청곡 기다립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문자 메시지 샵 0302로 보내주십시오. 덩덕궁 앱은 무료입니다. 오늘 좋은 밤 라이브 원맨 밴드가 되었죠. 소란의 고영배 씨를 모십니다. 노래도 좋고 입담도 좋은, 그래서 아주 오늘 만남이 더욱더 기대되는 분이죠. 여러분 환영 인사, 또 질문, 그리고 고영배로 웰컴 삼행시 미리미리 보내주십시오. 고영배입니다. 소란 아닙니다. 오늘 고영배로 갑니다. 자, 2부 K클래식 한장에서 오늘의 국악 같이 감상하실 거고요. 오늘도 보이는 라디오예요. 예, 국악방송 홈페이지와 유튜브 국악FM으로 어서 들어오세요. 몬바람님, 퇴근 후 해야 할 일만

생각하며 집에 가던 저였는데 요새는 이음밤 들을 생각에 좀 설레고 발걸음도 가벼워요. 항상 감사해요 해주셨는데 아이고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저희가 감사하죠. 야, 이 누군가의 설렘이 될 수 있단 그 설렘의 재료가 될 수 있다라는 게 얼마나 쪽 방송일 하는 사람들에게 큰 기쁨인지 모를 거예요. 이런 문자 보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빵빵 권하님, 6학년 딸아이가 오늘 친구랑 노래방 가서 제일 좋아하는 노래 아름다운 세상 불렀대요. 뽀로로 버전이 자기는 더 좋다며 작은 가슴. 아, 6학년이면 이렇지 않구나. 어떻게 부를까? 아무튼 잘 불렀대요. 작은 가슴 가슴마다 고운 사랑 모아 무한 반복하는데 너무 귀여워요. 6학년? 왜냐하면 우리 따님 6학년이면 아주 이제 유치원 그 시기를 지낼 때 그때 많이 보던 뽀로로에 이 노래가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게 더 그 걔 누구지? 그 새? 그 말 많은 새 걔 이름이 뭔지 모르겠네. 아무튼 걔가 불렀던 것 같은데 고맙다고 전해주세요. 자, 박은영님 오늘 소란 고영배님 출연 반갑습니다 해주셨는데 그래요 빨리 모실게요. 먼저 노래 한 곡 듣고요. 어떤 날에 그런 날에는

이세준의 음악이 좋은 밤에서 준비한 선물 소개해드립니다. 대한민국 통기타 넘버원 데임기타에서 통기타를, 주식회사 노탈리코리아에서 피부 건강에 좋은 보습크림을, 커피.co.kr 이론스에서 무알콜 스파클링 와인 세트를, 면역 전문 브랜드 NK365에서 멀티비타민을, 주식회사 밥순우에서 국산 약홍을 통째로 갈아 만든 두유를, 떡 하나 주면 안 잡아먹지 범잔기지떡에서 떡 선물 세트를 보내드립니다.

0: 볼륨 살짝 높여주세요. 수요일 밤에 찾아오는 특별한 라이브, 좋은 밤 라이브. 이분의 이름을 듣고 유쾌함이란 단어를 떠올리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예, 오늘 또 이분께 어떤 단어들을 발견할 수 있을지 지금부터 만나봅니다. 소란의 고영배 씨 모셨어요. 어서 오세요.
1: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소란 고영배입니다.
0: 아이고.
1: 반갑습니다.
0: 그래요. 예, 우리 이음밤 처음이시잖아요.
1: 네.
0: 국악방송 오신 적 있어요?
1: 아무래도 처음인 것 같아요.
0: 처음일 수도 있죠.
1: 근데 제가 이렇게 말해놓고 온 적이 있었던 적이 많아가지고 조심스럽긴 한데
0: 네.
1: 아마도 처음인 것 같아요.
0: 벌써 그렇게 됐나요? 그렇게 가물가물한
1: 꼭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선배님도 그런 적 있으실 텐데 처음 뵙겠습니다 이거 함부로 하면 안 되는 거 있잖아요.
0: 저 한 사람한테 네 번 한 적 있어요. 여자분이었는데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이랬더니
1: 처음 아닌데요.
0: 표정이 봤나 보다 갑자기 오빠 그 얘기 나한테 네 번째야 이러. 그래서 아 저 다음 다섯 번째도 또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고 넘어간 적이 있어요.
1: 그것처럼 혹시 네. 왔을지도 모르겠지만 지금 느낌은
0: 예
1: 그 낯섭니다.
0: 처음처럼
1: 네. 네. 처음 같은 마음으로
0: 우리 이음밤은 확실히 처음이니까
1: 확실히 처음이죠.
0: 우리 이음가족이라고 하거든요. 네. 이음가족분들께 인사 좀 부탁드릴게요.
1: 이음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소란이라는 밴드 또 음악을 하고 있는 고영배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0: 반갑습니다. 아이고 네, 클로버님께서 와 페스티벌의 황태자 소란 고영배님 오셨네요.
1: 감사합니다. 과찬이십니다. 예.
0: 후들푸들님 소란 공연 본 적 있는데 너무 유머러스하고 젠틀하셨던 기억이 있어요. 자 오늘 밤 영배님 믿고 쉬면서 듣다가 잠들게요 해주셨습니다.
1: 그 유리상자와 세준 선배님 영향을 받아서 유머러스함을 추구합니다.
0: 어 정말요?
1: 네.
0: 아우 고마워요. 얘기해 주셔서.
1: 제가 예전에 뵀을 때도 말씀드리긴 했었는데 그 영향을 받은 게 너무 많아요, 사실.
0: 아 정말요?
1: 요즘에 혹시 그거 들어보셨어요? 안경좌라고.
0: 안경좌?
1: 그 이석훈 씨, SG.
0: 아, 예, 예.
1: 그다음에 10cm의 권정열 씨.
0: 예.
1: 저 해가지고
0: 아, 예.
1: 안경 쓰고 셋이 동갑이거든요.
0: 아하, 아.
1: 그리고 막. 방송 나가서 얘기하는 거 좋아하고 공연 열심히 하고 하는 그런 친구들이 있는데 사실
0: 네.
1: 거슬러 올라가면 세준 선배님이 계시거든요.
0: 아 그렇습니까?
1: 사실 다 따라하는 거거든요.
0: 아이고 따라한다는 거는 네. 이제 저한테 너무 과찬이시고 아무튼 예, 제가 그 왠지 이렇게 보면 정이 가고
1: 네.
0: 예, 더 이렇게 관심 갖게 되고 막 그런 후배님들이신데 아, 그런 또 공통점이 있었네요.
1: 영광입니다.
0: 네. 어 이게 뭐야 봉봉님께서 저 외모가 어딜 봐서 딸 둘 아빠인 거죠? 말도 안 돼 하셨습니다.
1: 아.
0: 외모 봐서는 아들 둘 같은가 봐.
1: 아니면 손주. 외모 봐서는 손주인데
0: 딸 둘이라.
1: 네, 딸 둘입니다.
0: 몇 살이에요?
1: 첫째 딸이 6학년이고요. 둘째 딸이 1학년이에요.
0: 저보다 높으시네.
1: 둘째는
0: 저도 1학년인데 네. 첫째가 우리 4학년이거든. 우린 난 아들 둘.
1: 세 살 터울이시구나.
0: 네.
1: 아들 둘이.
0: 아 저보다 선배이시구나 학부 형은. 결혼을 일찍 하셨군요.
1: 네. 29살에 결혼을
0: 와.
1: 해서
0: 네.
1: 한 2년 정도 신혼생활을 하다가 이제 선배님도 이제 좀

0: 있으면 예. 6학년 돼보세요.
1: 그러니까 만나면 다 그 얘기인데. 아, 그 얘기죠. 그거 방 들어가서 이제 안 나오고 막.
0: 근데 아직은 그 정도는 아닌데. 그 정도는 아니고. 확실히 5학년 때랑은 다르더라고요.
1: 아,
0: 확실히 다르더라고요.
1: 뭐 어떻게?
0: 그래서 사실 너무 친하고 너무너무 착한 성격이라 그렇게까지 막 막 진짜 우리가 흔히 얘기 듣는 방문 꽝 닫고 막 갑자기 싫어하고 이거는 아닌데요.
1: 아, 그 정도는 아니구나. 다행.
0: 아, 근데 달라요. 일단 사진 안 찍히기도 싫어하고 저를 찍지도 않아요. 그렇게 친한데도 막 사정사정 해야 찍어주고 그런 것도 다 달라지더라고요.
1: 그러니까
0: 아, 지금 사이 엄청 좋으시죠?
1: 지금 뭐 죽고 못 살죠.
0: 그죠?
1: 예.
0: 3년 뒤, 3년 뒤.
1: 뭐 그런 얘기 들으면 설마
0: 믿기지 않지 않으세요?
1: 이 녀석이 날 그렇게 배신, 그럴 리가 없는데라고 하네. 다 지나봐라, 지나봐라 하시던데. 그러면 그러니까 지금은 뭐 완전히 오진 않았지만 지금 이 상태에서 조금 더 멀어질지도 모르잖아요. 한동안.
0: 그럼요.
1: 그 마음의 준비를 좀 하고 계세요?
0: 사실은 이제 뭐 장난으로. 뭐 결혼 안 한다더니 지금은 그 왕산함 보고 박지훈님하고 결혼하고 싶다고 막 그런 얘기하고 이러면 지금 배신가 막 이런 얘기를 하지만 계속 준비하고 있죠. 그리고 그런 조언 많이 듣잖아요. 그럴 때 자연스럽게 또 멀어지면 멀어지는 대로 두고 또 부부가 친하게 지내는 모습 보여주고 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또 다시 돌아온다고 하더라고요.
1: 예, 예.
0: 그 말을 믿고
1: 그러니까 기다려주는 좋아요. 시기라고.
0: 그렇죠. 예.
1: 근데 또 말이 쉽지. 그게 그냥 약간 방치하는 거랑 그냥 기다리는 거랑 뭐가 다른가 이런 생각도 벌써 들고.
0: 저도 5말 6초 약간 힘들었어요.
1: 5말
0: 6초 때 약간 뭐지? 약간 저도 그런 적이 있었는데 지금은 저도 좀 익숙해지면서 네. 마음의 준비를 단단히 하고 있습니다.
1: 야, 고영배 씨 모시고 이 얘기가 이렇게 길어질 줄은 상상도 못했는데 아무튼 아 딸들 너무 예쁘겠어요. 예, 그건 솔직히 아니야. 부럽지 않아요.
0: 만약에 한 명을 더 네. 이렇게 출산하시는 분 그땐 딸이지 않을까요?
1: 아우 혹시나 또. 뭔 말인지 알지? 뭔 말인지 알지? 아 근데 아 그 하나만 더 여쭤봅시다.
0: 예.
1: 이대로 무너지고 싶지 않아서 혹시 아들 낳고 싶은 생각은 없으셨어요?
0: 저는 없었어요.
1: 뭐 이런 그만합시다. 예. 알겠습니다.
0: 저는 없었습니다.
1: 아, 예. 좋은 밤 라이브 원맨 밴드 소란의 고영배 씨와 함께합니다.
0: 네.
1: 환영 인사 궁금한 점 그리고 고영배. 웰컴 삼행시 보내주세요.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입니다. 샵 0302, 우물정 0302 이용하시거나 무료인 덩덕흥 앱으로 보내주셔도 좋습니다.
0: 네. 자, 저 확실히 처음 온 거 맞는 것 같아요.
1: 왜요?
0: 덩덕흥 앱 너무 낯설어요.
1: 그렇죠.
0: 너무 이름이 귀여운데
1: 한번 들으면
0: 기억이 안 날 리가 없어. 그죠? 네. 제가 와서 이거를 대본으로 본 적 없는 것 같아요.
1: 네.
0: 처음이네.
1: 처음이라고 무조건 좋은 건 아니지만 이제 저희 방송 입장에서는 네. 우리 소란의 고영배 씨를 국악공생에 처음 모셨다. 이거 얼마나 기쁨이고 영광이잖아요.
0: 감사합니다.
1: 예, 그래서 그런 기쁨이 또 하나 더해집니다.
0: 네.
1: 노래를 한 곡 듣고 갑시다. 할 얘기가 너무 많은데 그냥 노래 안 듣고 계속 얘기하다 보면 오늘 일곱 곡 다 소화 못할 것 같아. 예, 뭐 노래 하나만 골라주세요. 일단 음원으로.
0: 한 곡 제가 말씀하신 것처럼 원맨 밴드로 올해 1월부터 활동을 시작했거든요.
1: 네.
0: 그러고 나서 처음 발표했던 싱글인 사과 하나를 그려 이 노래가 이제 피아노학원에서 사과 하나씩 연습 한번 하면 색칠하라고 하잖아요. 그 내용을 담고
1: 미술학원에서
0: 그 피아노학원에 가면
1: 예.
0: 한번 연습하고 사과 색칠 하나 해 그렇게 된 교재들이 있었어요.
1: 그거 예, 예.
0: 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아무리 어려운 노래라도 사과 하나씩 그려 나가다 보면 연주할 수 있게 되는 것처럼 조금 마음이 복잡하거나 너무 멀게 느껴질 때 하나씩 해나가보자 이런 내용을 담은 노래입니다.
1: 아 진짜 그 보통 노래 우리가 발표할 때 제목을 정하고서는 혹시 같은 제목이 있는지 이렇게 막 검색해보고 하잖아요. 그렇기도 하시죠.
0: 에.
1: 이런 건 없겠다.
0: 안 해봤는데 아마 없을 것 같아요.
1: 사과 하나를 그려.
0: 네,
1: 없을 것 같아요. 노래 듣는다 그러는 거 또 얘기한다고 뭐라 하는 거지. 아니에요? 네. 일단 글인데 뭐지? 들어보겠습니다.
0: 네. 네.
1: 소란에 그럼 그냥 여전히 그냥 소란에 하면 돼요? 네, 아니면 뭐 소란?
0: 그래서 이제 달라진 거는 예전에는 팀의 고영배였으니까
1: 예.
0: 많은 분들이 소란 씨 이렇게

0: 부르시면 아니 저희가 다 소란 씨고 아, 소란이고 아. 저는 곰면비다 이렇게 했었는데 지금 소란 씨라고 불러도 예. 상관이 없어진 상황이 좀 달라졌죠.
1: 그러면 소란의 네. 사과 하나를 그려 같이 들어볼게요.
0: 네.

0: 굉장히 밝고 긍정적인 에너지가 가득한 노래였습니다. 소란의 사과 하나를 그려. 이게 원맨 밴드로 활동하기 시작하고 처음 낸 음원.
1: 네, 맞습니다.
0: 뭔가 마음가짐이 좀 달랐을까요?
1: 실제로 그 이 메시지가 지금의 저한테도 맞다 싶어서 이제 그 이 노래를 선택해서 맨 처음 내기도 했고, 또 이때가 또 연초다 보니 또 들어주시는 팬분들이나 대중분들에게도 잘 어울리는 메시지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0: 네. 자, 이제 우리 소란이 원래 처음에 시작은 4인조였나?
1: 네.
0: 그러다가 한동안 또 3인조로 네. 활동하셨었죠?
1: 네.
0: 뭔가 한 명씩 한 명씩 이렇게 뭔가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완전체를 또 좋아하셨던 분들도 많으시니까 네. 네. 한 명씩 한 명씩 팀을 떠날 때마다 좀 아쉬움도 있을 수 있는데
1: 네.
0: 뭐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겠죠? 그거 간단하게 여쭤봐도 돼요?
1: 그럼요. 네. 그 뭐 갑자기 팀이 이렇게 헤어지게 된 건 아니었고, 오랫동안 상의를 하다가
0: 예.
1: 또 이제 소속사에 재계약을 하는 상황이나 이런 것들에 맞춰서 오랜 상의 끝에 지금 이렇게 각자의 길이 가는 게 맞는 것 같다라고 서로 협의를 해가지고
0: 네.
1: 그러고 나서 먼저 발표를 하고, 그러고 몇 달 뒤에 마지막 앨범을 발표하고, 그러고 지난 1월에 마지막 콘서트까지 함께해서 저희가 좀 뭐랄까 이별이 어쩔 수 없다면 그래도 최대한 오랫동안 저희를 지켜봐주고 응원해주신 분들에게 예의를 지키고
0: 네.
1: 할 수 있는 한 가장 아름다운 인사를 하면서 마치면 좋겠다는 게 저희 모두의 생각이었어서
0: 네.
1: 그렇게 시간을 좀 1년 정도 이렇게 가지고서 인사를 한 것 같아요.
0: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특히 밴드가 이렇게 막 해체가 되기도 하고 막 이럴 때 보면 이제 뭐 음악적인

0: 견해 차나 뭐 성격 차이 혹은 네. 뭐 돈 문제, 여자 문제 이런 것들이 많은데 그런 건 이제 파국 파경 쪽이면 네. 소라는 약간 졸혼 느낌인데요.
1: 오, 처음 생각해보는데 그렇게 봐주실 수도 있겠네요.
0: 예, 예. 그러니까 예. 그냥 동반자로서 남아있는데 단순히 예. 그 울타리만 좀 이제 각자의 울타리를 따로 갖게 된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팬분들은 우려를 많이 할 수밖에 없었을 텐데 그 이후로 너무 이제 왕성하게 활동을 예. 잘해 주시니까 예. 그 우려는 다 불식이 됐고 이제 응원하시는 분들만 남았나 봐요.
1: 뭔가 그 우려가 불식이 되는지는 저는 솔직히 모르겠지만 이렇게 혼자 멤버가 줄었는데 예. 심심하거나 뭘 쉰다거나 예. 이렇게 오래 걸리거나 하면 좀 심심해하시고 허전해하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네. 최소한 올해는 소처럼 일해보자. 소처럼 일해서 소란이 되어보자. 이런 마음가짐으로 열심히 해봤죠.
0: 그렇군요. 네. 올해 뭐 싱글도 네 곡이나 발표하고 네. 공연도 굉장히 자주 하시더라고요. 네, 네. 예. 막상 혼자 해보니까 어때요? 이렇게 막 같이 다닐 때보다 되게 한가롭고 좋나?
1: 사실 그 질문도 매번 받는데 네. 제가 제일 체감하는 거는 이 있을 땐 몰랐던 밴드의 장점인 것 같아요. 밴드는 언제든 멤버들만 있으면 바로 소리를 낼 수 있잖아요. 네. 합주가 필요 없고 만약에 즉흥적으로 뭔가를 해보자 하면 만약에 저희가 지금 같이 부스에 있었다면 어쿠스틱 기타 하나로 빠바박 할 수 있는 것들이 있는데 지금은 거꾸로 뭐 작은 거 하나를 할래도 무조건 연주자 멤버들과 준비를 다 해야 하고 예. 이런 것들이 제일 크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네.
0: 장점은?
1: 장점은 좀 진짜 현실적인 선배님 앞이니까 현실적인 얘기를 한다면 예. MR로도 이제 공연을 할 수 있다. 거꾸로 이게 역발상인데 그전에 MR로 못했던 건 아니지만 멤버들이 있는데 MR로 공연을 할 필요가 없잖아요.
0: 그렇죠. 뭐 의미가 좀 퇴색되니까.
1: 근데 상황이 MR로 공연을 해야 하는 상황도 생각보다 많이 있거든요. 그런 게 가능하다 정도?
0: 예, 네. 예. 사실 그러니까 소란이 지금 3인조, 4인조였다면 저희도 이제 한번 이렇게 모셔가지고 네. 밴드를 모시고서 MR로 노래를 하면 좀 그것도
1: 그렇죠.
0: 예의가 그렇죠,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네. 더
1: 시스템이 안 되는 경우에 그래서 제작진분들이 되게 미안해 해주시는 경우도 계시고
0: 그런데 네. 네. 뭐 저희 입장에서는 약간 그게 또 좋은 점의 하나이기도 네. 합니다. 뭐 다른 분들을 못 만나는 건 아쉽긴 하지만 네. 7월에도 공연이 있어요. 제가 뭐 하나 여쭤볼 게 있어요. 네. 예전에 우리 그 녹색 포털에서 저희 네. 방송 진행할 때 소란이 네. 왔었잖아요. 근데 네. 그때 했던 얘기 중에 너무 기억에 남는 게 공연 끝나고 관객 한 분을 멤버 한 명이 네. 집에까지 모셔다 드린다 차로. 네. 그거 맞죠, 소란?
1: 맞아요, 맞아요.
0: 그게 너무 기억에
1: 기억해 주시더라고요.
0: 인상적이어가지고 기억에 남겨놓고 있다가 제가 몇 달 전에 이제 소극장을 하나 작게 만들고 거의 네. 매달 팬들 만나고 있는데 네. 맨날 이렇게 선물 드리는 걸 이렇게 준비를 해가지고 뭐 입던 옷도 드리고 뭐 이런 것 악기도 드리고 하는데 그날 제가 깜빡하고 아무것도 준비를 안 한 거예요. 그래서 어떡하지 하다가 그럼 오늘 제가 한 분 뽑아가지고 집에 모셔다 드릴게요. 예전에 소란 보니까 한 명씩 데려다 주던데 그거 여러분 어땠어요? 너무 좋아하시나요?
1: 난리 나죠.
0: 지금도 해요?
1: 그거 매년 해왔고 말씀하신 7월 공연이 그거 하는 공연이에요.
0: 7월 공연?
1: 네.
0: 말 나온 김에 공연 얘기를 좀 해주시죠, 그러면.
1: 7월에 하는 공연이 지금 다음 주에 바로 지금 예정이 되어 있는데 퍼펙트데이라는 네. 아까 말씀하신 그 서비스가 들어있는 원래 봄마다 하던 소극장 공연인데 네. 올해 상황이 그렇다 보니 봄에 못하고 올해만 여름에 한번 처음으로 해보게 됐습니다.
0: 그렇구나. 7월 3일부터 5일까지로 되어 있네. 아, 또 있구나.
1: 예, 그게 첫 주, 그 둘째 주에도 네 번 해가지고 총 7번 공연을 해요.
0: 3일부터 5일, 그리고 10일부터 12일. 횟수로 따지면 총 7번. 예. 그러면은 예전에는 멤버들이 돌아가면서 이렇게 귀가 서비스 했었는데, 예. 혼자 다 해야 돼요?
1: 그래서 팬분들이 그거 되게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그거 그러면 그 서비스 없어지는 거 아니냐. 왜냐면 매일 연달아서 공연을 하니까 사실은 이제 지났으니까 말씀을 드리자면 팬분들은 아시는데 항상 제가 마지막에 했어요. 예. 왜냐면 일요일에 하면 목이 조금 부담이 덜 되니까
0: 네네.
1: 금요일 토요일에 모셔다 드리면 가면서 이야기도 나누고 해야 되니까 다음날 조금 부담스러울 수 있어서 예. 마지막 날 가고 매번 오시는 분들 그거 알고 막 그랬었는데 그러니 과연 이 서비스를 할 것이냐 그래서
0: 그것이냐.
1: 고민하다가 이번에는 전일 다 제가 모셔다 드리는 걸로
0: 지금까지 모셔다 드린 팬분들이 몇 분 정도 되는지 혹시 세어보셨어요?
1: 그게 매년 회차가

0: 달라져가지고 이번이 12번째 횟수로 지금 하고 있거든요.
1: 예.
0: 12예요. 퍼펙트 데이 12 공연인데 11년 동안 평균 한 못해도 8회 많으면 15회도 한 적이 있었고
1: 그럼 100여 명
0: 한 100명 정도 언저리 되겠네요.
1: 그분들은 진짜 평생 팬이실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0: 그래주시면 감사해요. 저도 한 분 한 분 기억이 납니다.
1: 아니 이게 너무 좋은 이벤트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저는 이제 올해 30년인데 이때 되면 한 분 팬 한 분 한 분이 진짜 소중하고 아쉽거든요. 100명이 네. 사실 집에까지 데려다 줬는데 사실 뭐 또 딴 데 한눈 팔고 이러지는 않으시겠지.
0: 근데 그건 몰라요. 왜냐하면 몰라요? 모셨을 때 네. 안녕하세요. 근데 뭐 온도가 그렇게까지 뭐 그렇게 안 느껴지는 왠가 봤더니 다른 팀을 좋아하다가 같이 공연하는 모습 보고 아무것도 모르고 처음 와보신 분이 뽑힌 거예요.
1: 오매불망 그것만 기다리시는 분들
0: 그런 분들이 안 되고 그런 네. 다양한 경우가 있다 보니 또 모르죠.
1: 예. 아니 뭐 그분이 그런 계기로 또 가까워. 근데 약간 그러면 그런 경우에는 조금 부담스러울 수도 있겠다. 아,
0: 그래서 저는 이제 계속 어필.
1: 그렇죠. 그래야지. 어필.
0: 저희의 매력을 계속 어필했죠. 가면서.
1: 네.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총 7회의 귀가 서비스를 혼자 다 하신다고 하는데 너무나 네. 공연도 기대가 되고 또 어떤 분이 그 행운의 주인공이 될지
0: 네.
1: 예, 기대가 됩니다. 자 라이브 한 곡 부탁드리려고 하는데
0: 네.
1: 예, 아까 말씀하신 그 MR. MR로 예, 자리를 옮기셔서 일단 사랑한 마음엔 죄가 없다라고 이제 제목이 표기가 되었는데 이게 이제 어떤 앨범에 들어있는 어떤 곡인지 소개를 먼저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0: 이게 작년 가을에 저희 멤버들과 함께 마지막으로 냈던 앨범의 타이틀 곡이고요.
1: 예.
0: 아 이게 굉장히 높은데 선배님 앞에서 잘 부를 수 있을지
1: 무슨 말씀?
0: 최선 다해서 한번 들려보도록
1: 예,
0: 하겠습니다.
1: 예.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자 소란의 첫 번째 라이브 선물입니다. 사랑한 마음엔 죄가 없다.

0: 와우, 와. 사랑한 마음엔 죄가 없다. 소란 고영배 씨의 첫 번째 라브였습니다. 이거 진짜 높네요.
1: 너무 높아요, 내가.
0: 이게 뒤에서 진짜 밴드를 같이 막 드럼 베이스 꽝꽝꽝 때려줄 때 노래하는 거랑 MR로 노래하는 거랑 좀 다르잖아요.
1: 에이. 그리고 제가 오늘 아침에 일찍부터 일정이 있어가지고 자다 왔어요.
0: 아이고 그러시구나.
1: 그래서 에이. 사실은 계속 고민했어. 아 노래를 바꿀까. 근데 진작 말씀드렸는데 죄송해가지고.
0: 아니
1: 다음에 언제 한번 또 한번 제대로 한번 또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 아니요, 노래를 뭐 바꿨어도 좋았겠지만 지금 완벽했어요. 예예, 너무 너무 네. 좋았습니다. 야 클로버님 짝짝짝. 이게 뭐야? 단디추님 라이브 진짜 미쳤다. 예 나무님 지붕 하이킥 고음. 뭐 하고 싶은 말이 많으신데 그냥 뭐 그냥 대충 적어 띄엄띄엄 369로다 적어주셨고 시카고 모님 라이브 들으니까 콘서트 가고 짐 가고 싶어 짐 해주셨어요.
1: 아 근데 예. 말씀드린 7월 콘서트는 이 노래를 이런 느낌으로 못 들으실 거예요. 완전히 어쿠스틱으로 처음 도전해보게 됐거든요.
0: 아, 예.
1: 그래서 저랑 건반 연주자 한 분이랑 퍼쿠션 주자 한 분이랑 셋이서만
0: 네.
1: 무대 그랜드 피아노 딱 있을 것 같고
0: 일단 그 뭔가 이것저것 하고 싶은 게 진짜 많겠구나라는 생각이 확 드네요. 예, 이것만 봐도
1: 그래서 아주 새로운 무대가 되지 않을까.
0: 오사사 하나님께서 안 그래도 퍼펙트 데이 스포 한 10개만 부탁드려도 될까 해주셨는데 에. 일단 가장 큰 테마가 그거군요.
1: 에, 이번에 첫 어쿠스틱 공연인 게 가장 중요하고 다른 것들은 기존에 해왔던 것들을 최대한 살리려고 노력을 많이 했어요. 그 또 드렸던 기쁨을 못 드리게 되면 죄송하니까
0: 네.
1: 그래서 일찍 오시면 공연장 주변에 이렇게 할인도 받을 수 있게 식당에 막 얘기도 좀 해놨고 네. 그리고
0: 혹시 육아시설 이런 거 없어요?
1: 아 그거도 없어. 아 그걸 제가 생각을 못했네. 나중에 한번 생각해보겠습니다.
0: 네.
1: 그리고 입구에서 제가 직접 순서지도 나눠드려요. 들어오실 때
0: 어머.
1: 직접 인사할 수 있게
0: 예, 예. 주보처럼
1: 예. 예. 그리고
0: 거기 주보처럼 예.
1: 거기에 이제 떼창하셔야 되는 노래 가사들도 적혀있고
0: 아니 안 그래도 소라너는 어떤 걸 준비해야 할까요? 우리 팬덤 이름이 소라너
1: 네.
0: 예, 예. 그 뭐 특별히 준비해야 될 게 있어요?
1: 그래서 그냥 편안하게 소란이 완벽한 하루를 만들어준다고 하니까 그냥 누리시면 편하게 누려주시면 됩니다.
0: 네, 네. 그래요. 누릴 준비만 해갖고 오시면 된다고 합니다. 콘서트 참 많이 하고 보면은 이분 우리 영배 씨는 참 뭐랄까 아이디어도 참 많은 것 같다라는 네. 생각이 드는데 그러니까 매번 계속 공연장 뭐 하지? 이번엔 뭐 하지?
1: 맞아요.
0: 이런 생각하면서 사는 게 보여요. 막.
1: 맞아요. 맞아요. 네.
0: 지난 5월에 했던 고슴도치 콘? 이건 뭐야 또 제목도 야 범상치가 않네.
1: 고영배의 응. 슴슴한 도파민 중독 치료 콘서트 고슴도치 콘입니다.
0: 고영배의 슴슴한 도파민 중독 치료 콘서트 이거를 뭐 내용도 궁금하지만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냥 이 앞다를 앞 글자를 따니까 대충 이런 말이 된다 싶어서 한 거예요? 아니면
1: 이게 사실은 제가 그 인터넷 생방송도 가끔씩 팬분들하고 하거든요.
0: 네.
1: 제가 그냥 그때 생방송 중에 이야기를 하다가 아이디어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 약자는 팬분들이 댓글로 아이디어를 주셨어요.
0: 막 이런 얘기를 하니까 그러면 이게 이렇게 조합이 네. 됩니다.
1: 저는 그냥 도파민 중독 치료 콘서트 도치콘 한번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했는데
0: 네.
1: 그러면 앞에 고영배의 슴슴함을 넣어서 고슴도치가 되어 너무 좋아가지고
0: 너무 좋네.
1: 사실 딱 봐도 슴슴한 약간 억지잖아요. 근데 고슴도치가 귀여우니까
0: 그러니까 네. 평양냉면도 아니고 이게 뭐야 스마트폰을 비롯한 전자기기를 먼저 제출?
1: 제가 엄청 인터넷을 많이 하거든요.
0: 네.
1: 스마트폰 뭐 이런 자극에 너무 중독된 것 같아서 이거 좀 치료하고 싶다. 기왕이면 여러분도 치료되게 이거를 다 차단하는 공연을 해볼까요? 이렇게 시작이 된 거예요. 그래서 여태껏 스마트폰이 가장 그 확실한 도구니까
0: 네.
1: 이거를 입구에서 걷자 학원처럼
0: 그래서
1: 실제로 그렇게 했어요. 입구에서 들어오시는 분들 모두 전자기기를 예, 예. 걷어서 다 보관을 해두고 그리고 포토존 같은데 앞에 발 지압판 이런 거 놔두고 공연장 한쪽 벽에 계속 제가 계량한복 입고 이렇게 기수련 같은 거 하고 있는 영상 왜냐면 폰이 없으니까 볼 게 없잖아요. 그거 보고 계시라고 그럼 계속 틀어놓고.
0: 아 진짜 너무 네. 재밌게 산다. 예, 예.
1: 그런 거 해봤습니다.
0: 노래를 한 곡 들어야 되는 시간이 왔는데 이번엔 꿈을 꿨어네요. 이 노래도 간단하게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1: 이 노래도 방금 들려드린 사랑한 마음엔 죄가 없다에 같이 수록되어 있는 곡이고 네. 저희가 페스티벌에서 이렇게 많은 분들과 함께하는 그림을 상상하면서 만들었던 곡입니다.
0: 네, 꿈을 꿨어.

0: 꿈을 꿨어 소란의 노래였습니다. 아유 노래 듣고 이야기 나누다 보니까 진짜 밤새도록 막 음악 얘기하고 뭐 공연 얘기하고 또 사는 이야기 하면 참 재밌겠다라는 생각이 예, 많이 들어요.
1: 저도요.
0: 근데 벌써 1부 마칠 시간이 다 되었는데
1: 네.
0: 예, 노래를 한 곡 더 들읍시다. 이번에는 어떤 노래 1부 끝곡으로 뭐 들을까요?
1: 저희랑 그 다음에 유재석 형님이랑 전소민 씨가 함께 부른 노래가 있어요. 런닝맨 프로그램에서 이제 나와라 고백이라는 노래입니다.
0: 그래요. 이게 전소란과 유재석이라고 같아요. 네.

런닝맨 팬미팅 런닝구 프로젝트 예 옴니버스 앨범에 수록된 노래입니다. 자, 이 노래 듣고 2부에도 라이브도 있고 노래도 있고 뭐 저 뭐니 저 삼행시도 있고 많으니까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작곡가 유은선입니다. 지친 퇴근길에 위로를 받고 친구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낼 때 항상 곁에 있는 것이 바로 음악이죠. 그 한 곡의 노래가 세상에 나오기까지 누군가는 수많은 밤을 지새우며 창작의 고통을 견뎌냅니다. 창작자가 자신의 노력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받을 때 우리는 더 좋은 음악을 계속해서 만날 수 있습니다. 음악 저작권은 대한민국 문화의 뿌리를 튼튼하게 하고 한국 음악을 끊임없이 성장하게 하는 강력한 동력입니다. 음악이 멈추지 않는 세상, 창작자의 꿈을 응원합니다. 사단법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

0: 이세준의 음악이 좋은 밤 2부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오늘은 소란 고영배님 모시고 아주 재미난 이야기, 멋진 음악들을 나누고 있는데요. 2부 첫 곡으로 또 우리가 음원으로 들었는데 이 노래도 소개를 좀 해주실까요?
1: 네, 마찬가지로 그 사랑한 마음은 제가 없다 꿈을 꿨어 같은 앨범에 수록된 우리의 영화라는 곡이었고요. 뭔가 이 우리의 삶을 영화라고 생각한다면

0: 있으면 네. 멈추지 말고 계속 만들어가자. 그런 마음을 담아서 또 우리가 함께하는 마지막 콘서트의 장면들을 떠올리면서 그렇게 만들어본 노래였습니다.
1: 예, 뭔가 이렇게 노래 듣고 이야기 들으니까 우리가 이제 사진 한 장 탁 남긴 것처럼 네. 마음속에 탁 새겨지는 그런 느낌들이 팍팍 오는 것 같아요. 칭칭이님께서 너무 좋아요 고란의 소영배님.
0: 소란의 고영배

0: 한 번만 같이 가보자고 해서 다녀온 게 소란 콘서트였어요. 안 갔으면 후회할 뻔. 친구보다 더 신나게 즐기고 왔어요. 벌써 14년 전이네요. 와.
1: 소란이 몇 년 됐어요?
0: 16년 차.
1: 정말?
0: 2009년, 2010년도에 시작을 했거든요.
1: 와. 와, 그럼 이게 약간

0: 바쁘더라.
1: 예, 예, 예. 많이 바쁘더라. 그렇긴 한데 제가 네. 밴드 그 오디션 프로그램을 네. 이제 코치처럼 팀 리더라는 이름으로 그 권은비 씨랑 같이 이렇게 한 조를 맡아서 했었어요.
0: 아, 예.
1: 권은비 고영배 둘 다 이름이 자음이 기억 이응 비읍이거든요.
0: 그러네요. 예.
1: 팀 기영 이읍 비읍에서 예. 거기 이렇게 함께했던 팀들이 다 왕성하게 활동을 잘하고 있어서
0: 아하.
1: 만나면 너무 기분이 좋아요.
0: 오.

0: 면 저렇게 에. 못하
1: 지폐가 그렇게도 이쁘디 이렇게 지폐가 그렇게도 이쁘디
0: 바보드다
1: 예. 예. 그렇게 했었죠.
0: 아 그래요. 그 둘이 같이 유튜브도 하시나 봐요.
1: 그 이렇게 아예 다른 일반적인 그런 채널은 아니고 네. 예전에 야 놀 거면 일주일에 한 번씩 방송 켜고 놀자 약간 이런 느낌으로 그렇게 시작한 게 몇 년 동안을 생방송을 일주일에 한 번씩 했었어요.
0: 아, 예.
1: 보이는 라디오처럼 네. 그걸 하다가 사정상 조금 못 하다가 지난주쯤에 다시 한번 시작을 했습니다.
0: 어어.
1: 돌아왔어요.
0: 예.
1: 그래서
0: 채널 이름이 뭐예요?
1: 그 전 제목은 심란한 밤이었고 돌아오면서 심란으로 바꿨어요. 10cm 소란 심란.
0: 심란.
1: 그 10cm 때문에 뭔 이름을 지어도 다 좀 상스러워요. 그게 참 민폐예요. 이름이 존재가 민폐라고 하잖아. 이름이 민폐네. 이름이
0: 소센치로 하지.
1: 소센치. 나쁘지 않아. 근데 그러면 또 걔네 이름만 두 글자잖아요.
0: 어머.
1: 그렇다고 소치 이렇게 할 수도 소치. 없고.
0: 소치는
1: 소센 이것도 네, 또 10이 또 붙으면 찰지긴 해서.
0: 입에 촥촥 붙는데
1: 감기긴 해요. 기억도 잘 나고
0: 뭔가 한 번에 확 얘기하기 좀 움찔하게 네. 되는 예, 네,
1: 그런, 심란
0: 심란
1: 네. 네,
0: 심란 너는 진짜 보통 친하지 않으면 저렇게 네. 못하
1: 지폐가 그렇게도 이쁘디 이렇게 지폐가 그렇게도 이쁘디
0: 바보드다
1: 네. 네. 네, 그렇게 했었죠.
0: 아 그래요. 그 둘이 같이 유튜브도 하시나 봐요.
1: 그 이렇게 아예 다른 일반적인 그런 채널은 아니고
0: 네.
1: 예전에 야 놀 거면 일주일에 한 번씩 방송 켜고 놀자 약간 이런 느낌으로 그렇게 시작한 게 몇 년 동안을 생방송을 일주일에 한 번씩 했었어요.
0: 아, 예.
1: 보이는 라디오처럼
0: 네.
1: 그걸 하다가 사정상 조금 못 하다가 지난주쯤에 다시 한번 시작을 했습니다.
0: 어어.
1: 돌아왔어요.
0: 예.
1: 그래서
0: 채널 이름이 뭐예요?
1: 그 전 제목은 심란한 밤이었고 돌아오면서 심란으로 바꿨어요. 10cm 소란 심란 네.
0: 심란.
1: 그 10cm 때문에 뭔 이름을 지어도 다 좀 상스러워요. 이게 그게 참 민폐예요. 이름이 존재가 민폐라고 하잖아. 이름이 민폐네. 이름이
0: 소센치로 하지.
1: 소센치. 나쁘지 않. 근데 그러면 또 걔네 이름만 두 글자잖아요.
0: 어머.
1: 그렇다고 소치 이렇게 할 수도
0: 소치.
1: 없고.
0: 소치는
1: 소센 이것도 네, 소센. 또 10이 또 붙으면 찰지긴 해서.
0: 입에 촥촥 붙는데
1: 감기긴 해요. 기억도 잘 나고
0: 뭔가 한 번에 확 얘기하기 좀 움찔하게 네. 되는 예, 네,
1: 심란
0: 심란
1: 네. 네,
0: 심란하네요 진짜. 아유 진짜 재밌을 것 같다. 자 저희 코너에도 재밌는 게 하나 있는데 여러분이 고영배 세 글자로 삼행시를 많이 보내주셨거든요.
1: 야, 이게 될까?
0: 저희가 이제 자체 예선을 거쳐서 두 개의 조로 나눠놨습니다. 한 조당 세 분씩 있는데 이제 세 분씩 소개해드리고 한 조당 한 분씩 장원을 뽑아주셔야 돼요. 그분께 선물 드리거든요. 자, 그러면 제가 운을 띄워드리고 영배 씨가 이제 읊어주시면 되겠죠?
1: 알겠습니다.
0: 1조 첫 번째 주자는 누구시죠?
1: 8459번님
0: 고
1: 고구마처럼 달콤하고
0: 영
1: 영계백수처럼 몸에도 좋고
0: 배
1: 배도라지처럼 기관지에도 좋은 소란.
0: 이야.
1: 괜찮다.
0: 테마 확실하죠.
1: 네, 기분이 좋은데요.
0: 예. 네.
1: 3496님
0: 예. 고
1: 고등어, 갈치, 가자미 세상에는 맛있는 생선이 많지만
0: 영
1: 영배님 얼굴 보고 있으면
0: 배
1: 배가 부릅니다. 비주얼이 아주 그냥 뷔페가 따로 없으시네요.
0: 아 예.
1: 이건 또 제가 그렇게 막 기분이 좋아지진 않네요.
0: 고등어, 갈치, 가자미라.
1: 예,
0: 예. 너무... 약간 야 오징어보단 네가 나. 꼴뚜기보단 네가 잘생겼지. 약간 이런 느낌이.
1: 그리고
0: 그건
1: 이게
0: 아닌데.
1: 지금 대박인 게 뭐냐면 예. 아까 첫 번째 분은 고구마.
0: 고구마.
1: 그다음에 두 번째 분은 고등어.
0: 예.
1: 다 제 어릴 때 별명이었어요.
0: 어머. 고시들의 숙명이지요.
1: 고인돌 나오면 어머, 트리플 크라운이거든요.
0: 어머 어떡하나. 각성 각설탕님 볼게요.
1: 네.
0: 고
1: 고민이 있어요. 살이
0: 영
1: 영 안 빠져요.
0: 배
1: 뱃살 뒷살 옆구리 살 빠져라. 얍
0: 예.
1: 이분은 좀 세미 시인이시네요. 잘 지으시네.
0: 그래요?
1: 예.
0: 자 그러면 뭐 우리가 예상대로
1: 바로 뽑습니까?
0: 예 바로 뽑아주세요.
1: 저는 각설탕님을
0: 각설탕님
1: 뽑겠습니다.
0: 축하드립니다. 덩덕궁 참여자 아시죠? 예, 맞죠? 예, 그러면 성함, 주소, 또 이 각설탕이라는 그 닉네임을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문자번호 샵 0302로 좀 보내주십시오. 그래야지 저희가 선물을 드릴 수가 있어요. 2조, 2조 바로 가겠습니다.
1: 네?
0: 2조에도 계속 또 먹을 것 타령이실지는 모르겠어요. 2조, 0116님.

0: 고
1: 고령이 되어도
0: 영
1: 영원히
0: 배
1: 배달해 주세요. 사랑이 담긴 노래를. 오, 잘했다.
0: 잘했다.
1: 잘했다. 고령으로 가버리네.
0: 고령이 되어도 네. 자 레이디 가글.
1: 어 이분은 닉네임이 좋은데요.
0: 닉네임 일단 먹고 들어갑니다.
1: 아까 친절한 은자 씨도 저 사실 개인적으로 좀 좋았거든요.
0: 어, 예,
1: 친절한
0: 예.
1: 동자 씨까지 나올 것 같고. 금은동으로 근데 어, 레이디 가글 아
0: 신자란 쇠자 씨 그건 좀 그랬네 레이디 가글
1: 네.
0: 고
1: 고길동은
0: 영
1: 영원한
0: 배
1: 배려의 아이콘
0: 오 배라고 그냥 갖다 붙인 건 아닌 것 같고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1: 이게 이제 아마 그 둘리의 캐릭터 고길동 그걸 말씀하시는
0: 거예요? 아, 난 지금 고길동을 안 읽고 아. 바보같이 고영배는이라고 생각했어 고길동
1: 차라리 고영배로 하셨으면 제가 기분이라도 좋았을 텐데.
0: 아니 근데 둘리 우리 보고 자란 세대시죠?
1: 고길동이 성격이 어땠는지 기억이 잘 안 나요.
0: 고길동이 네. 그 뭐 저게 뭐야 우리가 볼 때는
1: 맨날 당하는 그런 거였나?
0: 당하고 애들 네. 막 구박하고 이런 캐릭터인 줄 알았거든요.
1: 네.
0: 근데 지금 다시 보면 네. 둘리랑 도훈아 걔들이 거의 막장이고.
1: 아 재평가됐구나.
0: 예예 예. 고길동은 진짜 너무 선량한 아빠예요.
1: 아~
0: 그래서 이렇게 나온 거야.
1: 아 요거 그렇게 듣고 보니 뭔지는 알겠는데
0: 네.
1: 제가 몰랐기 때문에
0: 마음이 확 와닿진 않아요.
1: 네, 레이디 가글 탈락입니다.
0: 그냥 가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1: 감사합니다.
0: 자, 7792님 고 네.
1: 고고한 독신주의자였는데
0: 영
1: 영도 가서 망했어요.
0: 배
1: 배가 끊겨서 아 독신을 실패하셨다.
0: 실패했어.
1: 네. 배가 끊겨 이거 진짜 클래식이잖아요.
0: 아, 내가 1박까지는 안 하려 그랬는데
1: 어, 그러면서 지금 제 옆에 계신 분이 그때 뭐 이러면서
0: 그러니까
1: 네.
0: 아니 근데 그것도 웃겨 배가 끊기면 뭐 자고 올 순 있지
1: 네.
0: 근데 자고 온다고 그래서 꼭 뭔 일이 벌어져야 되는 건 아닌데
1: 클리셰라서
0: 클리셰죠 네. 어, 벌어지고서는 너무 배 타서 그래 네. 자 아무튼 재밌는 사연 주셔서 감사드리고
1: 고맙습니다
0: 2조의 장원도 뽑아주세요
1: 저는 처음 거 0116님을 선택하겠습니다
0: 앵콜 한번 하죠 고
1: 고령이 되어도
0: 영
1: 영원히
0: 배
1: 배달해 주세요 사랑이 담긴 노래를 어. 제가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0: 가수한테는 되게 축복의 메시지입니다
1: 그러니까요
0: 예, 예.
1: 네.
0: 0116님께도 선물 보내드릴게요.
1: 감사합니다.
0: 자, 라이브 괜찮으시겠어요?
1: 아, 그럼요, 그럼요.
0: 예, 예. 아, 사실은 묶어놓고 계속 라이브만 들으면 더 좋을 것 같기도 한데 이야기를 또 너무 재밌게 잘해주셔가지고 아, 벌써 여섯 번째 노래까지 왔는데 여섯 번째 노래가 라이브입니다. 어떤 곡이에요?
1: 세레모니라는 곡이고요. 이 노래가 신곡입니다. 이 아이들의 미연 씨랑 같이 듀엣으로 불러본 노래고
0: 네.
1: 또 일본 원곡이 있어서 제가 저희 타이틀로는 처음으로 리메이크를 한번 해보기도 했습니다.
0: 네, 네. 세레모니.
1: 네.
0: 자, 어떤 거를 좀 우리가 감안하고 들으면 좋을까요?
1: 미연 씨가 함께.

0: 감사합니다.
1: 아, 야, 너무 잘 어울리는데요, 두 분이. 예, 아우 역시나 우리 미연님은 음정이 아주 칼 같으시고, 예, 거기에 또 함께 듀엣으로 맞춰주시는 영배님의 음정도 아주 완벽하고.
0: 감사합니다.
1: 그 영배님도 약간 그 비강을 많이 쓰시는 창법이잖아요. 예, 미연님도 그러신 것 같고, 그 두 사람의 이렇게 네. 약간 선, 그러니까 뭐, 듣고 있는데 하늘, 푸른 하늘에 꼬리연 두 개가 같이 이렇게 나란히 펄럭이는 느낌이에요.
0: 아, 감사합니다.
1: 세리머니. 네. 예, 허니러버님께서 AR과 라이브의 콜라보. 냥, 냐량님께서 랍 너무 좋아요. 4882님 세레모니 라이브 선물 감사합니다 해주셨어요.
0: 아유 고맙습니다.
1: 뜬금없는 얘기긴 한데 개꿀님께서 빅뱅의 태양도 이름이 영배죠?
0: 맞아요. 그분은 이제 동영배님.
1: 아, 동영배.
0: 제 평생의 미스테리. 과연 그분도 저를 알까? 같은 아. 영배가 가요계에 있다는 걸.
1: 아.
0: 계속 궁금했는데 제가 드디어 얼마 전에 대성님을 한번 뵀어요.
1: 아, 네네.
0: 그래서 제가 못 참고 여쭤봤어요. 아실까요? 이제 알겠죠.
1: 알겠죠.
0: 대성님은 네. 뭐 알고 계셨다고 하더라고요.
1: 아 그러면 아니 당연히 알죠. 왜 모르겠어요.
0: 너무 궁금한 거예요.
1: 예. 그러니까 소란이란 팀을 확실히 알 텐데 예. 고영배라는 이름을 혹시 모를 수도 있다라는 게 그 약간 의구심이 있는 예.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완전히
0: 괜찮은 이름이니까
1: 배로 끝나는 이름도 조덕배.
0: 어, 그렇죠. 그리고 예전 가수 선배님 중에 김영배 선배님이라고 계셨던 것 같고.
1: 김용배?
0: 영배.
1: 김영배.
0: 예.
1: 예, 예.
0: 아주 저 어렸을 때 있었던 것 같고.
1: 이미배라는 완전 선배님도 계시고.
0: 그렇지 않습니다. 예.
1: 아, 누가, 예. 아, 박상민 씨 본명이 박덕배인가? 아니다. 박덕만이다. 그냥 덕만이었네.
0: 달랐네.
1: 달랐네. 아예 아깝네.
0: 그 아까 말씀드렸던 그 안경좌 있잖아요. 이석훈, 권정열, 예. 고영배.
1: 예?
0: 이렇게 세 명이 함께 유닛으로 한 이름은 10cm 이석훈, 고영배 가지고 10석배예요. 거의 석배입니다. 저희 석배. 10석배.
1: 찰지다.
0: 예. 찰진 건 사실이에요.
1: 석박진 뭐 느낌도 나고
0: 십석배 네.
1: 십석배
0: 너무 좋죠.
1: 기분 나쁠 때 한 번씩 외쳐도 될 것 같아요. 아 씨 이러면서
0: 십석배 이렇게
1: 욕을 하면 안 되니까. 아 그래요. 아니 지금 우리 작가님이 되게 이제 자료를 많이 준비해 주셨는데 이제 우리가 다른 재미난 얘기가 너무 많아서
0: 네.
1: 미처 제가 언급도 못했던 얘기 이제 조금씩 이렇게 짚고 넘어가자면 4월에 대만 단독 공연도 하셨고
0: 네.
1: 아, M본부에서 스포왕 고영배라고 이제
0: 네.
1: 주말 라디오 진행도 하시고 몇 시예요 이건?
0: 이게 일요일 밤 10시에 하는데요.
1: 네.
0: 되게 재밌는 게 처음에 시작할 때 1시간짜리였어요.
1: 예.
0: 근데 2시간이 됐어요.
1: 늘어났어. 편성이 늘어났어.
0: 예, 예. 그래서 지금 몇 년치 2시간을 하고 있었는데 제가 장난처럼 야, 이렇게 늘어나다가 점점 이제 점

0: 좀 늘어난다잉 막 이렇게 말씀을 몇번 드리곤 했었는데
1: 예.
0: 이번 7월부터 토일로 또 바뀌었어요.
1: 오.
0: 아, 그리고 제가 지금 국내 최초 보습 학원 라디오 가자고 월수 군반 화목토반 라디오 제가 그게 목표거든요.
1: 네.
0: 한명 구해갖고 저 월수 그분 화목토 이렇게
1: 예.
0: 거기까지 한번 가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1: 아니 보통 우리가 너무 재밌으면 아, 뭐 한 두 시간 터요, 뭐 내일도 해요 이러잖아요. 그게 현실이 됐네.
0: 점점 터지고 있어요.
1: 그 만약에 진짜로 월수 아니면 아예 그냥 일주일 다 편성이 돼버리면
0: 그건 또 이제 성장캐로 나중에 또 그렇게 되면 또 좋겠지만
1: 언젠가는
0: 일단 거기까지는 생각 안 하고
1: 예.
0: 일단 화목토반 한번 좀 노려보고 있습니다.
1: 어 그렇군요. 일단 토일까지 늘어난 건
0: 예, 예.
1: 편성 확정이고
0: 다음 주부터 그렇게
1: 다음
0: 될
1: 주부터.
0: 거예요.
1: 아, 축하드립니다.
0: 예. 아이, 감사합니다.
1: 아, 몇 년 전에는 에세이도 집필을 하셨어요.
0: 아, 예, 예,
1: 제목이
0: 예. 행복이 어떤 건지 가끔 생각해라고 저희 노래 행복에 있는 가사를 사용해서 제목을 지었습니다.
1: 아, 뭔가 여전히 도전하고 싶은 게 많으십니까?
0: 사실 그게 줄어드는 게 제일 무섭더라고요. 도전하고 싶은 가짓수가 줄어드는 게 그게 제일 싫고 두렵더라고요. 그래서 뭐가 됐든 도전하는 도전자가 되고 싶다고 늘 생각하고 있습니다.
1: 네, 아 네. 그래요. 이러니 안 바쁠 수가 없고 또 예, 발전을 안 할 수가 없죠. 예, 건강은 괜찮으신 거죠? 아주 뭐 아주 건강해 보이십니다.
0: 건강해요.
1: 아,
0: 예. 아 제가 선배님 앞에서 노래를 하니까 오늘 목 컨디션만 좋았으면 진짜 좋았는데.
1: 아우 지금 뭐 더 할 나위 없이 좋았어요. 얼마나 더 잘하려고.
0: 그거 말고는 건강이 좋습니다.
1: 아, 네. 목 관리도 잘하시고
0: 네.
1: 사실 이제. 많은 분들의 이제 응원을 받고 있는 몸이다 보니까 예, 또 혼자만의 몸이 아니다 이런 얘기도 우리가 많이 하잖아요. 예, 예. 뭐 아니 대만 공연 얘기도 그냥 슬쩍 넘어가긴 너무 아쉬운데
0: 아, 예. 예, 너무 처음이었어요.
1: 재밌었겠어요.
0: 외국에서 이제 이렇게 다른 팀들과 같이 아니면 이렇게 이런저런 일로 공연을 한 적 몇 번 있었는데
1: 네.
0: 단독 공연은 처음이었네요. 감사하게도 이렇게 초청을 해주셔가지고
1: 예.
0: 아이, 사람이 안 올 것 같은데 괜찮을까 하고 갔는데. 생각보다 많이 와주시고
1: 그러니까 그 대만에서 사전에 프로모션이 있었던 게 아니잖아요.
0: 없었어요. 어떤 이슈도 없이 그리고 저희는 의아해하면서 갔어요.
1: 예, 예.
0: 근데 한국에서도 많이 함께 가주시고 팬분들이
1: 예, 예.
0: 현장에서 또 제 예상보다 훨씬 많은 대만 분들이 오셨는데 다 K-POP을 좋아해서 그래서 저와 함께 했던 누군가의 팬이셔서 궁금해서 이렇게 오신 분들이 대부분이더라고요.
1: 아,
0: 정말
1: 예.
0: 신기했습니다.
1: 아, 그래요. 그리고 뭔가 그게 이제 발화점이 되어서
0: 네.
1: 뭐 굉장히 많은 나라에서 또 활발하게 공연하는 소란
0: 그럼 너무 좋겠네요.
1: 고영배 씨가 되길 바라겠고 아, 네. 이제 아쉽지만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될
0: 때 네, 네.
1: 예. 언니님께서 고영배님 좋아해요. 웃겨서.
0: 저도 웃기는 것도 너무 욕심나요.
1: 뭐 웃기다란 칭찬이 제일
0: 좋다면서. 저는 어렸을 때부터 선배님 한창 활동하실 때 제가 어릴 때 TV로 보던 세대잖아요.
1: 네네.
0: 유리상자 웃겨서 좋아. 저는 항상 그런 게 있었거든요.
1: 그래요?
0: 유리상자 선배님들이 음악 프로그램에 나오면 무조건 웃겨요.
1: 우리도 뭔가 그런 그 책임감 같은 걸 갖고 나갔었어.
0: 아, 완전 느껴져요.
1: 아, 예, 예.
0: 이분들은 웃기고 싶다.
1: 이번엔 뭘로 웃기지? 막 그 고민 진짜 큰 고민이었어요.
0: 저도 그거 영향을 많이 받았고.
1: 아 그렇구나.
0: 왜 그런 거 있잖아요. 노래 조금 아쉬우면 그래도 자거든요.
1: 네.
0: 아 멘트 아쉬우면 뒤척여요. 좀 뭐, 드루킨 것 같으면 뒤척입니다.
1: 오늘은 어떠셨어요?
0: 아 오늘은 정말 좀 그렇다고 좀 너무 그렇게 돼버렸어요. 노래보다 멘트 위주로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잠은 잘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1: 아, 근데 다행입니다. 노래도 푹 두 발 쭉 뻗고 주무셔도 될 만큼 잘하셨고요. 이게 그거네. 네가 좋아,
0: 네.
1: 네가 웃겨서 좋아. 그걸 연결되는 것 같아.
0: 감사합니다.
1: 예예, 예. 너무 좋은 시간이었고요. 우리 이웅 가족들께도 너무나 큰 선물 같은 시간이었는데 빠른 시일 내에 한 번 또 와주셔야 될 것 같아요.
0: 예예. 예. 목 좋은 날 다시 한번 꼭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목 좋은 날
0: 예.
1: 무슨 음식점 같은데
0: 그날은
1: 목 좋을 때
0: 라이브 위주로.
1: 라이브 위주로
0: 예, 예.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자 그러면. 오늘 어떠셨어요? 고공 약간 예.
0: 아 당연히 선배님 뵙는다고 해서 달려왔는데 역시 뵈서 너무 좋았고 또 이음 가족 여러분들도 처음 인사드려서 너무 영광이었고 반가웠습니다. 다음에 기회가 될 때 또 와서 한번 선배님 앞에서 기타 들고

0: 라이브 하고 싶다는 또 욕심도
1: 너무 좋네요.
0: 가지고 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 예, 꼭 한번 네. 뭐 또 앞으로 활동이 많으실 텐데 활동 막 하고 또 새로운 소식 전해질 게 좀 쌓였다 싶으면 네.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네. 저는 언제든지 문을 열고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곡은 뭐 들을까요?
0: 그러면 그 7월 다음 주부터 펼쳐지는 저희 콘서트 같은 제목인 노래가 있어요. 이게 네. 그 콘서트 주제가거든요.
1: 네.
0: 퍼펙트 데이라는 노래입니다.
1: 그래요. 오늘 우리 함께한 날이 바로 이런 네. 날이었습니다. 함께 들으면서 소란 고영배 씨는 다음을 기약하도록 하죠. 오늘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그러니까 알아서 잘 응모하시기 바라겠고요. 기왕이면 축구, 예, 맨 앞에 축구라고 말머리를 달아주시고 문자로만 받을 거예요. 예. 샵 0302 우물정 0302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인데 몇 대 몇 한국승 뭐 근데 기왕이면 그러니까 저희가 총 다섯 분 정확하게 스코어까지 맞히신 분 중에 다섯 분을 선정해서 선물을 드릴 건데 그 옆에 아 누가 골을 넣을 것이다 만약에 한국이 이제 득점을 할 거라고 예상을 하신다면 아, 누가 골을 넣을 것이다 라고 적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건 뭐 꼭

의무는 아닌데 뭔가 추첨할 때 그게 보이면 그것까지 맞히면 확률이 높아질 수는 있죠. 예, 그렇다고 그거 틀렸다고 아예 확률이 없어지는 건 아니지만 이러시면 안 돼요. 0대 0으로 비기는데 뭐 손흥민이 하나 넣어요. 이게 말이 안 되죠. 그리고 3대 2로 비길 겁니다. 이런 건 안 됩니다. 좀 말이 되는 것도 죄송해요. 제가 여러분을 못 믿어서가 아니고 가끔 이런 거 하면 진짜 말도 안 되는 게 막 이럴 때가 있어. 한국이 2대 0으로 일본을 이깁니다. 막 아 그럼 좋겠는데 일본이랑 해야 이기지. 한국하고 남아공. 잘 보세요. 예. 뭐 한 골을 뭐 류현진이 늘 거예요. 이러면 안 됩니다. 자, 오 벌써부터 많이 올라오는데 막 대충 읽어볼까요? 뭐 한국 2대1 승 손흥민 2대1로 한국 스승 뭐야? 한국 승리. 아 승. 요 정도는 괜찮아요. 4대0 보신 분도 계시고 3대1도 있고 1대1로 비긴다도 있고 개인적으로 저는 2대0 정도로 이길 것 같아요. 2대0으로 그리고 아, 손흥민 선수가 지금까지 잠잠했으니까 손흥민 한 골 그리고 이강인도 한 골 넣으면 좋겠다. 예. 저는 제 개인적으로 저는 응원을 하지 않겠습니다만 여러분들 많이 참여해 주세요. 기왕이면 많은 분들이 예, 좋은 결과를 예상하셨는데 그분들이 다 당첨되면 참 좋겠네요. 쭌디가 커피 쿠폰 5장 더 준비할 수도 있는데 사실 또 그만큼 정확하게 맞히는 분들이 많이 안 나올 수도 있는데 10잔 준비할게요. 예, 10잔 준비하면 스코어만 맞으면 거의 되겠다. 예, 아이고 뭐 맞히는 걸 떠나서 일단 좋은 결과가 있어야 될 텐데 그래야 우리 이제 32강전에서 또 하지. 응원의 마음 담아서 한장 넘겨보겠습니다.

K클래식 한 장. 이 시대의 다양한 우리 음악 이야기를 매일 한 페이지씩 담아봅니다. 허수경 시인의 바닷가라는 시가 있습니다. 이렇게 시작하는데요. 깊은 바다가 걸어왔네. 나는 바다를 맞아 가득 잡으려 하네. 손이 없네. 손을 어디인가 두고 왔네. 이 시에 여러 사람이 곡을 붙였는데요. 싱어송라이터 한희정이 만든 곡도 있습니다. 이 곡은 한희정의 두 번째 솔로 앨범 날마다 타인에 실려 있어요. 이 음반은 2013년에 나왔습니다. 한희정이 새로운 모습과 새로운 사운드를 고민하면서 다양한 분야의 아티스트들과 함께 작업을 해서 만든 음반이라고 해요. 오늘 들려드릴 곡에서는 해금 연주자 김보미가 함께 했네요. 김보미는 퓨전 국악밴드 잠비나이의 멤버로도 활동해왔죠. 새로운 길을 찾는 싱어송라이터와 해금 연주자가 허수경의 시를 통해 만났습니다. 한희정의 바다가 들어볼게요.

바다가 안기지 못하고 서성인다, 돌아선다. 가지 마라, 가지 마라 하고 싶다. 눈앞에 바다가 있어도 붙잡을 수 없는 마음을 노래했죠. 흑음 소리는 파도 같기도 하고 바람 같기도 하고 또 바다를 바라보고 있는 마음의 소리 같기도 하네요. 자, 이 시를 지은 허수경 시인은 8년 전에 세상을 떠났는데요. 최근에 또 유고 시집이 나왔다는 소식도 들립니다. 시인은 떠났어도 그의 시는 오늘도 이렇게 우리 마음을 두드리고 있습니다. 한희정의 바다가 오늘 K클래식 한 장이었습니다. 2379님, 오늘 삼사님의 우아한 공연 보고 왔어요. 너무 멋지게 잘 보고 귀호강하고 왔답니다. 삼사님이랑 같이 사진도 찍고 사인도 받고 참 행복한 날이었어요. 맞아요. 어제 저희 방송 마치고 또 바로 다음날 오전에 대전에서 공연이 있다고 했는데 대전에서 보셨군요. 예, 사인도 귀여워라. 뭐 토끼같이 생겼네. 석삼자에 매산자도 있고 좋으셨겠어요. 예예. 예. 소식 전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 이음밤에서 만났었다고 얘기하신 거죠? 예, 하셨겠죠? 카디의 노래가 이어집니다. 별밤지기.

진윤경의 피리, 그리고 그 밖에 많은 분들의 연주가 곁들여졌습니다. 푸른 언덕까지 듣고 왔네요. 2849님, 애들 기말고사 전이라 이거저거 챙겨주고 있는데 오늘은 둘째 수행평가로 시 모음에 감상평을 남기는 미션이 있었네요. 우리 둘째의 글을 보면서 기분이 묘했네요. 아이들이 생각보다 더 깊게 생각하고 느끼더라고요. 그래요. 가끔 보면 얘가 벌써 이런 생각을? 이런 말을 한다고? 무등무등 놀라게 될 때가 있어요. 아이들은 우리의 생각보다 빨리 자라고 있는 것 같은데 그냥 자라는 게 좋기만 한 건 아닌 것 같아요. 좀 천천히 자랐으면 좋겠다. 아직도 애기 같은 생각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들고요. 자, 오늘 이 음밤 2시간 여러분께 어땠을까요? 만족스러운 하루의 마무리였기를 바라면서 김광석 씨의 그날들 끝곡으로 들려드립니다. 저는 내일 다시 찾아뵙도록 하죠. 음악의 좋은 밤 지금까지 이세준이었습니다. 주무세요.

0: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1: 한국 문화의 중심, 국악방송입니다.

다산 정약용 선생은 공부하는 사람이라 해도 자급자족할 만큼의 경제활동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지난날 학문에 몰두하는 이들 중에는 경제활동을 하지 않고 공부만 하는 이들도 많았습니다. 그러자 다산은 귀족의 후예라도 먼 지방에 떨어져 살다가 몇 세대를 지나면 벼슬길이 끊어지기 때문에 농사를 지어야 노인을 봉양하고 아이를 기를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송지원의 국악산책 송지원입니다. 예전에도 과거에 합격하고 조정에서 벼슬하는 기회가 누구에게나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벼슬을 하지 못하면 자급자족할 방도를 마련해야 했는데요. 다산은 과일을 심거나 좋은 채소를 기르는 방법을 제안했습니다. 그 방법이 집에서도 먹고 팔 수도 있으니 돈을 만들기 위한 좋은 방법이라 했는데요. 춥고 굶주리는 걸 면할 수 있으니 가난한 선비가 마땅히 알아두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열심히 공부하듯이 그 마음으로 과일나무를 가꾸고

밭을 간다면 그 오롯한 마음이 밭으로 가서 좋은 수확을 거둘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오늘의 산책길은 우리 음악인들이 마치 농부가 밭을 갈듯 꾸준히 늘 열심히 연습해왔던 음악 도들이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웃도들이 듣겠습니다. 이영섭의 평조 단소, 김준영의 검은고 연주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웃도들이 들으셨는데요. 이영섭의 평조단소, 김준영의 검고연주로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산책길 문을 열면서 다산 정약용 선생 이야기 소개해드렸습니다. 공부하는 사람이라 해도 자급자족할 만큼의 경제활동이 필요하다 하는 이야기였는데요. 예전에는 과거시험을 보고 합격해서 벼슬에 나아가고 현달하는 그런 기회가 누구에게나 주어진 것은 아니라서 벼슬에 나아간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 사이에는 여러 격차가 발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부모님에게 재산을 넉넉하게 물려받은 이들이라야 굳이 벼슬길에 나아가지 않아도 먹고 살 일이 해결되기도 하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는 자신이 벼슬을 해서 생계에도 도움이 돼야 했습니다. 그런 노선에서 소외된 이들은 늘 궁핍한 생활을 면치 못했는데요. 그런 상황은 지금 이 시대에도 크게 다른 것 같진 않습니다. 똑같이 공부를 하고 박사까지 다 마쳐도 취업이 된 사람들과 그렇지 못한 사람들의 경제 상황은 다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다산은 벼슬길이 끊긴 지 오래된 집안이라면 자급자족할 방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 방법으로 과일나무를 심고 밭을 경작해서 좋은 채소를 기르게 되면 그걸 팔아서 굶주림은 면할 수 있다 했고요. 가난한 선비라면 반드시 알아둬야 한다는 조언을 했습니다. 오늘 다산의 그 건강한 제안을 생각하면서 산책길 문을 열었습니다. 송지원의 국악산책, 시간의 향기를 간직한 우리 음악의 고전, 우리 전통음악을 감상하는 시간인데요. 매일 아침 9시에 본방송, 밤 12시에 재방송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FM라디오나 덩덕쿵 앱으로 청취 가능하고요. 국악산책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 놓쳤던 방송 다시 듣기도 가능합니다. 여러분의 사연, 전하고 싶은 이야기 보내주시고요.

들 번호 샵 0302,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에 유료 문자 혹은 무료로 참여하는 덩덕쿵 앱이 열려 있습니다. 오늘도 들어오셔서 함께 나누고 싶은 이야기, 안부 인사, 응원 메시지, 또 여러분의 반가운 소식도 함께 나누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감상하실 음악으로 취타 계열의 음악 5곡을 연이어 연주하는 음악 준비했습니다. 지난날 행악으로 쓰이던 음악인데요. 취타, 길구낙, 길타령, 벼루조타령, 군악 이렇게 5곡 이어드립니다. KBS 국악관현악단의 연주입니다.

취타 계열의 음악 다섯 곡 이어드렸는데요. 취타, 길군악, 길타령, 벼루조타령, 군악 감상하셨습니다. KBS 국악관현악단의 연주였습니다. 지난날에는 이런 음악을 들으면서 행진을 했는데요. 어떠셨나요? 잠시 일어나서 몸을 좀 움직이시는 것도 좋을 듯하죠. 보들마을님께서 오늘 앞서서 다산 선생 이야기 그 첫 시작하는 이야기로 전해드렸잖아요. 그 관련 문자 주셨어요. 오늘 다산의 말씀은 현실적 일상 살림의 지혜를 가르쳐 주시네요. 오늘도 방송 경청합니다 하셨고요. 도령님께서 왜 위인이라 칭송하는지 새삼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는 본 생업에 충실하면 좋겠네요 하셨습니다. 그렇죠. 이 생업을 생각하게 하는 그런 이야기였죠. 또 윤혜성님 출석하셨는데요. 오늘도 여러 신청곡을 보내주셨는데요. 오늘은 그중에서 만고강산을 코너를 전해드린 뒤에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노래 한 곡 듣겠습니다. 평시조 준비했는데요. 만수무강을 기원하는 노래 만수산입니다. 이 곡은 선조대 인물 노진이란 분이 지은 시조신데요. 선조 임금의 장수를 기원하면서 지어 올린 시조십니다. 노진이 이 만수상가를 지어 올리면서 선조 임금에게 잔을 올리자 선조가 크게 기뻐한 걸로 전해지고 있고요. 여러 신하들도 그걸 따라서 불렀다 하는 기록이 있습니다. 만수산 만수봉에 만수정이 있더이다. 그 물로 빚은 술을 만수주라 하더이다. 진실로 이 잔 잡으시면 만수무강 하오리다. 평시조 만수산 듣겠습니다. 이준하의 노래, 김상준의 대금, 이영의 피리, 윤문숙의 해금, 이양교의 장구연주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장수를 기원하는 권주가 계열의 시조시였죠. 만수산 만수봉에 만수정이 있더이다. 그 물로 빚은 수를 만수주라 하더이다. 진실로 이 잔 잡으시면 만수무강 하오리다. 만수산 만수봉 만수정 만수주 만수무강. 오래 살지 않을 수 없겠네요. 평시조 만수산 들으셨는데요. 국가무형유산 가사보유자 이준하의 노래였고요. 김상준의 대금, 이영의 피리, 윤문숙의 해금, 이양교의 장구연주로 함께 하셨습니다. 선조대 인물 노지인이 선조임금에게 지어 올린 시조신데요. 노지인은 고향에 노모가 계시고 또 이런저런 이유로 자신에게 주어진 벼슬을 사양한 적이 많았는데요. 그가 고향으로 내려갈 때 선조가 노진에게 이런 시를 지어주었다고 전해집니다. 오면 가려하고 가면 아니 오네. 오노라 가노라니 볼 날이 전혀 없네. 오늘도 가노라 하니 그를 슬퍼하노라. 이런 시조신데요. 선조가 노진을 많이 아꼈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왕과 신하 사이의 애틋한 마음이 잘 담겨 있죠. 그런 이야기가 얽힌 인물 노진이 지은 시조시 만수산가를 노래한 평시조 감상하셨습니다. 봄봄님께서 수요일에 생방송 반갑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산책길 함께 걷고 있습니다 하셨습니다. 네, 늘 반갑습니다. 계속해서 평조회상 암영으로 유초신지곡 중에 음악 골랐습니다. 오늘은 그 첫 곡 상령산 듣겠는데요. 홍종진의 대금, 양현섭의 가야금 연주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평조회상 아명으로 유초신지곡 중에 들으셨는데요. 20박 한 장단으로 여유 있는 속도로 연주하는 음악이었죠. 첫 곡 상령산 들으셨는데요. 홍종진의 대금 양연섭의 가야금 연주로 함께 하셨습니다. 마들제님께서 우리 출석반장님이라서 이렇게 또 출석을 신경 쓰시네요. 예전에 산책길에 함께 하시던 청사님이 요즘 뭐 하시나요? 어디 계시든지 건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문자를 주셨는데요. 청사님이 아니고 청사님이었는데요. 요즘 정말 안 들어오시네요. 저도 소식을 잘 모르겠는데요. 언제 돌아오신다면 소식 전해주시면 좋겠네요. 청사님. 네. 이번에 남창 가곡 한 곡 골랐습니다. 우조 삼수대엽 도화 2화입니다. 삼수대엽 또 삼삭대엽이라고 발음하기도 하죠. 가곡을 하시는 분들은 가곡의 그 발음을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삼삭대엽 이렇게 발음 안 하고 그냥 삼수대엽이라고 발음하셔서 저도 삼수대엽이라 발음합니다. 삼수대엽은 여창에는 없고요. 남창으로만 부르는 곡입니다. 삼수대엽을 셋째 치 혹은 삼엽이라 부르기도 했습니다. 이수대엽이 나지막한 음으로 시작하지만 삼수대엽은 처음부터 높은 소리로 부르기 때문에 약간은 떠들썩한 분위기의 노래라 할 수 있죠. 소용이란 곡도 이 삼수대엽의 파생곡입니다. 두 곡이 분위기가 유사한 걸 알 수 있습니다. 무궁한 자연에 비해서 우리 삶이란 백세에 한정돼 있으니까 그것이 설다 이렇게 노래합니다. 도화, 이화, 행화, 방초들아, 일년 춘광을 한치마라. 너희는 그리하여도 여천지 무궁이라. 우리는 백세뿐이니 그를 서로 하노라. 남창가곡 우조 삼수대엽 도화, 이화 듣겠습니다. 김호성의 노래입니다.

이, 이, 이, 이.

모든 이

도화, 이화, 행화, 방초드라, 일년 춘광을 한치마라, 너희는 그리하여도 여 천지 무궁이라, 우리는 백세뿐이니 그를 서러 하노라. 남창가곡으로만 부르는 노래죠. 우조 삼수대엽, 도화, 이화 들으셨는데요. 국가무형유산 가사 명예보유자 김호성의 노래로 함께 하셨습니다. 열릴 무대 펼칠 소리 서은영 가야금 독주회 이태백류 철가야금 산조 전바탕 매월 둘째 넷째 수요일에 보내드리는 열릴 무대 펼칠 소리 코너입니다. 앞으로 펼쳐지게 될 하나의 공연을 골라서 여러분께 소개하고 거기에서 연주될 공연 내용을 미리 만나보는 순서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공연은 6월 30일 다음 주 화요일 오후 7시 반에 국립국악원 우면당에서 펼쳐질 공연입니다. 공연의 정식 명칭이 서은영 가야금 독주회 공역 다섯 번째 무대 철가락 이태백류 철가야금 산조 전바탕입니다. 이름이 좀 길죠? 이 서은영이 연주하는 이태백류 철가야금 산조 전바탕을 들을 수 있는 무대입니다. 가야금 연주자 서은영의 철가야금 연주는 어떨까? 그리고 철가야금이란 악기에 대한 관심에 더해서 이태백류 철가야금 산조 전바탕을 공연한다고 하니까 여러 가지 면에서 관심이 가는데요. 우리는 일단 철가야금이란 악기에 대해 먼저 알아봐야 할 듯합니다. 원래 우리 전통가야금의 12줄은 명주실을 얹어 만들었는데요. 철가야금은 명주실 대신 철줄을 얹어 만듭니다. 1940년대 무렵에 박성옥에 의해 만들어졌는데요. 줄을 제외한 악기의 통은 기존 가야금과 동일합니다. 이 악기가 처음 만들어지던 당시 쇳소리가 가미된 맑은 가야금 소리가 사람들의 이목을 사로잡았는데요. 당시에는 주로 무용 반주 음악을 많이 연주했습니다. 보다 큰 공간에서 큰 울림을 추구하던 그런 무렵에 이 악기가 제작된 거라 사람들의 주목을 많이 받았던 거죠. 악기가 자리 잡게 되자 이 악기로 마침내 산조를 연주하는 데까지 이르렀는데요. 여러분들이 이 철가야금 산조를 만들어 연주하셨습니다. 서공철, 이충선, 신관용 이런 분들이 모두 자신의 철가야금 산조를 만들어 연주하셨는데요. 이번 무대는 아쟁의 명의인이기도 한 이태백이 만든 철가야금, 이태백류 철가야금 산조 전바탕을 서인영이 가야금과 이태백의 장구장단으로 들을 수 있는 기회입니다. 이태백 명의인은 지금으로부터 11년 전인 2015년 무렵부터 철가야금 산조를 만들기 시작했는데요. 이 악기에 대한 애정이 있어서 이 악기에 대한 산조까지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철가야금이란 악기는 연주할 때 잔향이 많이 남아서 그 여음을 처리할 수 있는 주법을 생각하거나 아니면 지저분해질 수 있는 여음을 막는 것도 연주할 때 함께 고민해야 합니다. 이태백에 의해 그런 고민들이 수렴이 됐고요. 이제 보다 정돈된 이태백류 철가야금 산조가 빛을 보게 됐습니다. 처음에는 전체 45분 길이의 음악을 만들어서 2024년 벌써 재작년이 되네요. 24년 3월 돈화문 국악당에서 20분 좀 넘는 음악을 처음으로 선보인 바 있습니다. 그리고 서은영에 의해서 오는 6월 30일에 50분가량 되는 길이의 이태백류 철가야금 산조 한바탕을 선보이게 됐습니다. 이 무대 주인공 서은영은 20여 년간 국립국악원 창작악단의 단원으로 활동하고 있는데요. 국가무형유산 가야금 산조 병창 및 이수자입니다. 그동안 자신의 독주회 무대를 공력이란 부제를 써서 열고 있는데요. 이번 무대가 공력 시리즈

시리즈 다섯 번째 무대고요. 그 무대를 이채백류 철가금산조 전 바탕으로 채우게 됩니다. 그리고 이 산조를 만든 이태백 명인의 장구장단이 함께하는 공연입니다. 이태백류 철가금산조 전바탕은 다스름 진양조 중몰이 굿거리 언몰이 자진몰이 휘모리 세마치의 순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0: 신관용류 가야금 짧은 산조 들으셨는데요. 서은영의 가야금, 강정열의 장구장단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매월 둘째, 넷째 주 수요일에 보내드리는 열릴 무대 펼칠 소리 코너에서 오늘은 다음 주 화요일이죠. 6월 30일 오후 7시 반 국립국악원 우면당 무대에 오를 공연 서은영 가야금 독주회 공력 시리즈 다섯 번째 무대 철가락 이태백류 철가야금 산조 전바탕 공연 소개해드렸습니다. 철가야금이란 악기는 20세기 전반기에 출현하는 악기고요. 많은 사람들이 연주하는 악기는 아니지만 특별히 이 악기에 끊임없이 관심을 두고 있는 몇몇 분들이 산조까지 만들어서 오늘날 철가야금 산조에 빛을 비추고 있는데요. 이태백 명인이 2015년부터 이 산조를 짜기 시작해서 45분 정도 되는 길이로 완성하셨는데요. 이번 무대에는 가락이 좀 더해져서 50여 분 정도 길이로 선보이게 됩니다. 이 무대의 주인공 서은영은 현재 국립국악원 창작악단의 지도단원이면서 국가무형유산 가야금산조 및 병창 이수자이기도 합니다. 이번 서은영 가야금 독주회 공력 시리즈 다섯 번째 무대에 오르게 될 이태백류 철가야금산조 전바탕 많이 기대가 되는데요. 가야금 연주자 서은영의 손끝에서 탄생하는 이태백류 철가야금산조 전바탕을 현장 무대에서 듣고 싶은 분이라면 이번 기회에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보뜰마을님께서 서은영 연주자의 가야금 소리로 미루어 볼 때 이태백류 철가야금의 울림을 잘 조절하시겠구나 짐작이 갑니다. 다음 주 화요일 공연 성공적이길 기원합니다. 이렇게 응원 문자를 보내주셨는데요. 우리 서은영님께서 그 응원을 들으셨으면 좋겠네요. 이번에 감상하실 음악으로 윤혜성님의 신청 음악 단가 만고강산 준비했습니다. 만고강산 유람할제 삼신산이 어디매뇨 하면서 늦은 봄 무렵 우리 아름다운 강산 변함없는 우리의 산과 강 우리 산하의 아름다움을 노래한 음악이죠. 단가 만고강산 듣겠는데요. 최수정의 소리 박근영의 북장단으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1: 망고강산 유람물제 삼신산이 어딘벤요 일봉대 이방장과

절제 경포동령 명화를 구경하고 예.

잠든 구

0: 춘이라
1: 아, 시원
0: 붉은

좋은 경치 지척에 던져두고 못 본 죄가 몇 대륜고 다행히 오날날에 망구강산을 유람 멀째 이곳을 당도언지 옛일이

만고강산 유라말제 삼신산이 어디매뇨? 일복내 이방장과 삼영주이 아니냐? 죽장짚고 풍월 실어 복내산을 구경갈제 경포 동령의 명월을 구경하고 청간정 낙산사와 총석정을 구경하고 단발령을 얼른 넘어 복내산을 올라서니 천봉 만학 부용들은 한알같이 솟아있고 백절폭포 급한 물은 은하수를 기울인 듯 잠든 구름 깨흐리고 맑은 안개 잠겼으니 선경 일시가 분명하구나. 이때 마침 모춘이라 붉은 꽃 푸른 잎과 나는 나비 우는 새는 춘광 춘색을 자랑한다. 늦은 봄 무렵 우리 산하의 아름다운 풍경을 노래했네요. 단가 만고강산 들으셨는데요. 최수정의 소리로 함께 하셨고요. 윤혜성님 신청음악으로 전해드렸습니다. 이어서 감상하실 음악으로 남봉가 계열의 음악 네 곡 준비했는데요. 기인 남봉가, 자진 남봉가, 병신 남봉가, 사설 남봉가, 유지숙의 소리로 전해드립니다.

긴 남봉가, 자진 남봉가, 병신 남봉가, 사설 남봉가, 유지숙의 소리였습니다. 1056님께서 앞서 신관 용류 산조 들으면서 문자 주셨어요. 안녕하세요. 산책지기님 오랜만에 인사드려요. 드디어 국악산책 들으며 차 한잔 할 수 있는 여유 있는 아침을 맞이했네요. 매일매일 산책길 함께 하시는 분들이 부러울 따름입니다. 신관용류 가야금산조는 그간 많이 듣지 못했는데 색다른 맛과 힘을 느끼게 해주는 산조군요. 항상 그 자리에서 좋은 아침 열어주시는 국악산책 감사합니다. 하트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네, 이제 좀 여유가 생기셨나요? 네, 고맙습니다. 이어서 경기민요 노들강변을 기악연주로 들려드립니다. 한국민속음악연구회의 연주입니다.

0: 반주에 맞춰 노래 부르기 딱 좋네요. 좀 흥얼거려 보셨나요? 경기민요 노들강변 기악연주 한국민속음악연구회의 연주였습니다. 이번에 판소리 한 대목 듣겠습니다. 춘향가 중에 이별가입니다. 이도령의 부친이 내직으로 발령이 되자 이도령도 한양으로 같이 가게 되자 춘향과 이별을 해야 하는 순간이 찾아오는데요. 춘향 모친이 워낙 걱정을 하니 신주를 넣는 요여에 신주를 빼고 춘향이를 거기 넣고 데려가겠다 이렇게 말하죠. 그러자 사리 분별을 할 줄 아는 춘향이가 그건 말이 안 된다 하는 내용도 들을 수 있습니다. 이번에 그 대목 들어보시겠습니다. 춘향가 중에 이별가인데요. 박봉술의 소리 김명환의 북장단으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1: 햇빛을 바짝 쥐고 들어 앉으니 도련님이 콱 질렸겠다. 질린 내려간 춘향 어모가 무서워 질리는 것이 아니라 이 말이 장차 새어나가면 큰일이거든. 그리고 상방으로 들어간다면 큰일이 나게 생겼으니 여보 장모 내 춘향 데려갈 것이니 걱정 말고 아마 아니더라고 천대내까 어쩌든지 데려가야지. 좋은 꾀가 하나 있어. 내일 내행 모시고 요요배 행할지 신주는 묘세 내연대 도복 소매에 넣고 춘향은 요요 속에 타고 가면 누가 춘향 타고 간 줄 알겠어? 춘향이 이 말 듣더니 아이고 어머니 도련님 그만 조르시오. 꼬죽이나 답답하면 저런 망언을 하겠소. 어머니는 어서 근방으로 건너가시오. 도련님 내일은 부득 부울을 가신다니 밤새도록 말이 나고 내일 이별을 올라요. 춘향 어머니 이 말을 듣더니 못하지야 못하지야 내 맘대로는 못하지야. 전양반 가신 후에 유관장을 내기려느냐 보내어도 가글 잊고 따르가도 따르가거라. 여필 종부가 지중어제 늙은 놈이 널 쓸데가 없으니 먹어서 방구를 따라가거라. 나는 모른다. 그전에 내 죽든지 사든지 나는 모른다. 나는 몰라. 춘향 어머 건너간지 후에 춘향이가 다시 울어버려요. 아이고 여보 도련님 참으로 가실라요. 나를 거쳐 가시라오. 이제 가면 언제 와요? 올라디나 일러주오. 마두가 가면 오랴시오. 오두백 가면 오랴시오.

조그마한 조약돌이 그나큰 광석이 되어 막그득을 무대하시오. 도전님은 사대부요. 준양 나는 천인이라 함부로 해버렸어도 아무 탈도 없나니까. 뭐냐 준양은 우지 마라. 달려가마 우지 마라. 분위가 달랐기로 너를 접이라건다마는 정리로 인원하는 들가를 부풀어서 지질 마음이 내가 이겼느냐 서러움 말고 부디 잘 이끌어 내 사랑 준영은 우지 마라. 준영이 기가 막혀 젖젖던 옥지와 넓어서 이쇼도련님 기환봐도 이 뜻을 알으시오. 오지라 그는 것은 백오지 무화거여 대저장도 갔거니와 거인 환상견어 환자 한편이 붙었으니 그것을 보아 징검하자 부대수이기도라고. 도전님이 지환을 받고 석경을 내어서 준양 주며 이 뜻을 예 네가 장부의 새끼니 내 마음과 각건이와 약창공주 파경부합 이별 후에 만났으니 지피지피 갈마두고 나를 본다시 두고 버려 준양이 기가 막혀 향단아 술상 하나 차려오느라 우리 처금 만날 적에는 하반주를 먹었더니만 워낙 나를 이별 주들 주를 이하리 술 한 잔을 부어들고 이슈 도련님 술 받으고 한 잔을 부어들고 이슈 도련님 술 받으고 이 술은 다름이 아니오라. 도련님 가신 길에 산도 넘고 물건을 잘 강로 청청 부르거든 남쪽을 잊지 마오. 도련님이 기가 막혀 잡은 술잔을 물리치고 해야사라 올라가자 해야사라 올라가자 너를 다려왔다 하고 조정 공론이 나거든면 서울 아니면 살 데가 없느냐 올라가자 올라가자. 그것도 못들 말씀 토련님 올라가여 부대 소식 끊지 마오. 편지 종종아 없어서 이리한 채 암설리울 때 밤자고 배에 나오면서 여보 도련님 일이 났소 사독에서 안으시고 소인 등은 군장 맞아 죽고 준양은 지경을 넘고 무죽거니 나갔으니 이기가 사이다 이라 이에 물렀거라. 말다령하였느냐 말다령을 하였소 백만은 욕할 의장시오고
장안 석별 저지롭구나. 말은 가지 하고 예구벌 치는 디만 잡고 아니노네. 부처님이 할 일 없어 바로에 올라타니 분향이에 달려들어

한 손으로 말꽃비를 잡고 또 한 손으로 풍자리 든 도련님 다리 잡고 여보도련님 여보도련님 나를 어쩌고 가냐시오 달달여가오 달달여가오 도쿄도 싫고 생요도 일래 머리동 충청가는 맑게다 전부다 엄지어서 날다리가오 집수가 널 부르네요 한 그선 내 목 또한 그선 나무

0: 살이도 꼬리 목걸이다.
1: 살려낸다.
0: 뭐냐 뭐냐 우지 말아라 원소가 원소가 아니라 양반행시의 원수로 오라. 여보 도련님 도련님 올라가요. 부대 소식 끊지 마오. 오냐 준양아 도지 어디서 황모도 우리 왕을 보려고 소식 청조가 있었으니 어머니 표지 끈칠 소냐 서름하고 부대 차리거라. 분위가 달랐기로 너를 첩이라고 건다. 만원 청지로 이룰 아이면은 별만은 부부로서 이질막음 이겼느냐. 서름 알고 부대 자리 있거라. 내 사랑 춘향을 우지 마라. 도련지의 나그를 타고 서울로 올라갈지 춘향이 넌 이제 그 염치를 아는 사람이라. 나갈 수도 없고 대문 안에 거꾸로 져서 도련님 간 곳만 두두두루미 바라보니 한모랭이 돌아들어 나부만큼 보이다가 두모랭이 돌아들어 별만큼 보이다가 시보야 동근더가리 구름속으로 들었구나.
2: 암성으로 부르는 고음 처리 방식이 특별하죠. 춘향가 중에 이별가 박봉술의 소리 김명환의 북장단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춘향이와 이도령의 이별 장면은 여러 더늠에서 다양한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이 함께 따라가고 싶은 춘향이의 마음이 안타깝기만 하네요. 우리 문학사에서 가장 주목되는 이별 장면 하면 아무래도 춘향가의 이별가가 아닐까 하는데요. 이별하는 장면은 늘 애틋합니다. 춘향이를 그냥 두고 가야 하는 이도령의 그 마음 오늘 박봉술 명창의 소리로 오랜만에 들어보셨는데요. 이도령에게 이별의 시간은 의미가 없었던 것만 아니었죠. 과거 공부를 열심히 해서 마침내 장원급제를 하게 되고요. 또 어사가 돼서 다시 남원 땅을 찾고 춘향이와 재회까지 하게 되니까요. 이별의 끝이 환희로 마무리돼서 더욱 좋습니다. 우리 전통음악의 풍성함을 나누는 송지원의 국악산책. 오늘 순서는 여기서 여미고요. 저는 좋은 음악과 함께 내일 아침

국악방송 재난예방 캠페인 올해부터는 시간당 100mm에 달하는 극단적인 호우를 재난성 호우로 따로 분류하고 긴급 재난문자를 추가로 발송하는데요. 집중호우의 빈도와 강도가 갈수록 커지고 있는 만큼 재난성 호우 긴급 재난문자를 받으면 즉시 행동으로 옮기는 게 중요합니다. 저지대나 침수 위험 지역에 있다면 지체 없이 안전한 곳으로 이동하고 지하주차장이나 지하도 같은 곳에는 들어가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하천이나 계곡 주변은 물이 급격히 불어날 수 있으니 호우가 예보된 날에는 처음부터 가까이 가지 않는 게 최선입니다. 운전 중에는 물이 고인 도로를 무리해 통과하지 말고 차량이 침수되기 시작하면 지체 없이 창문을 열고 안전하게 탈출하세요. 국악방송 재난예방 캠페인 안전한 우리 사회 행복한 미래 국악방송이 함께합니다.

드디어 퇴계는 34살 장원 급제하여 한양에서 벼슬살이 하는디 한양에서의 관직생활이 천석고항 즐기는 퇴계의 몸에 맞지 않았겄다. 그의 나이 36살이 되어 가을달을 바라보며 낙동강 상류 고향에 대한 추모의 정이 점점 깊어만 가는구나.

해가 뜨면 일어나고 해가 지면 들어가시오. 배고프면 농사지어.

장자리 꽂혀 있고 저녁 되면

한양 벼슬 사리에도 늘 고향과 어머니를 그리워하던 퇴계는 나이 37살 되던 해 어머님의 부음을 듣고는 한 걸음에 달려가 어머니 박씨 죽음 앞에 자식의 슬픔을 다하여 통곡을 하는디. 아이고 어머니.

어린 자식들을 보살피랴 농사일에 길쌈까지 굳은 일마다 않고 좋은 청춘 다 보내고 이제 와 자식 봉양 받을 진대 일이기 가시오. 내 이럴 줄 알았다면 부모님 말씀대로 조그만한 고울고님 자리 하나 얻어 어머님을 봉양하여 인자치도 타다가 식솔들과 지친 지청

여러분, 백수를 다하여 자식의 효를 받는 것이 도를 찐데 이 못난 자.

홀어머니 박씨 부인의 상을 당하여 심효살이 3년을 다 마친 후에 박씨 부인 유훈 받들어 민생들과 함께 고자 다시 벼슬길로 나섰는디 충청도 의사를 자청하여 충청도 각 지역을 감찰하여 백성의 기근을 구제하고 탄과놀이를 적발하는 임무를 수행하였겄다. 이때 퇴계 백성들의 처참한 굶주림을 직시하고 수령들의 무관심을 신랄하게 비판하는 시를 쓰게 되었는디 허무!

비는 새고 해진 옷에 구정 때 가득

야도다. 지방의 목민관들 목민 아닌 항민일세 산속에

의사로서 충청도 지역의 기근과 민생들의 고초를 직접 체험하고 돌아온 퇴계는 슬픈 현실로 쩌지 못하는 벼슬사리에 염증을 느끼게 되었고 때마침 을사사화로 소윤이니 대윤이니 하는 외척 당파 싸움에 더욱더 낙향의 결심을 굳어지게 되었겄다. 어려움을 함께 해온 권씨 부인의 죽음으로 그 결심은 더욱 확고해졌는디 드디어 47살에 낙향하여 벼슬보다 학문 연구와 교육의 목표를 두고 고향 원계리 동쪽 바위에 양지남을 짓고 토계라는 작은 시냇물을 퇴계로 고치고 자신의 호로 삼았으며 이어서 제자들을 양성하고 학문을 즐기는 생활을 시작하게 되었겄다. 온계리 한적한 곳 퇴계라는 시댁가에 제자들이 몰려돈다. 도전 이제 하면 역하고 규제이며 월천 조목은 안빈닭도 고사로다. 고봉 기대승은 사칠론 선각이며 귀봉 김수일은 인심도 신설의 인재로구나. 오금유 누수는 임진왜란의 선봉이며 우계 성호는 운사지지의 충추가고 율곡 이인은 구도작원의 영재로구나. 송강 정철은 문필제재 선진이며 학봉 김성일은 일사보국의 중절해라. 혁암남사구는 풍수어그대가이고 서해 유성령 인증

이렇듯 선생 밑에 모여든 제자들의 수가 낙동강 모래알만큼 쌓였겄다. 선생께서는 아무리 자신의 제자라고 해서 인격을 존중하여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않았으며 하인들에게도 법도 있게 대함으로써 나이와 신분을 초월한 도학자의 풍모를 어김없이 보여주었는디 낙향의 즐거움을 읊은 선생의 시 한 구절을 한번 불러보자. 문식이 펄펄 넘쳐나는 사냥에서 물러나와 분수반등 궁충 벽골 돌아와 묻혀다니 성년의 길 뒤따르는 성인지도 나날이 퇴보하고 백발마다 느는 것이 추지

강력한 물 흐르는 개울가에 내 황몸 거둘 곳을 비로소 주환하니 흐르는 저 물을 보고 진화한 나를 반성한다. 해 뜨는 동쪽 기슭 벗고하여 아담하게 지금 보고 중행무지 남석들이 차차 받아 그건디 안개구름 꼬지는 길 끊어진 산골벽촌 시냉불 둘러돌아 흘러가는구나. 만권서책 속에 무심결에 남은 인생 으타거니 방책을 전답 삼아 밭가는 일에 막음 이제와 무슨 여와 구하리오 뒤따르는 제자들이 빈 마음을 채워주니 이곳이 토하우세계 별로 천지피인간이로구나. 이렇듯 자연 속에서 뜻을 즐기며 성현의 길을 가려 하는 퇴계를 조정에서 가만 놔둘 리가 있겠느냐. 퇴계의 성정은 요순이요 품행은 문무주공이라 박학독지하는 선비의 일동 일정은 세인의 귀감이요 국가의 모범이라. 그때여 퇴계 선생은 명종에게 소수서원 사액을 주청하여 조선 최초의 사액서원을 만들었겄다. 그러나 퇴계의 본뜻은 위기지약에 있었기에 세 번의 사직서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쉬운 살 고향으로 재낙향을 결심하였는데 그 사직의 변이 꼭 이렇던 것이었다. 성국에 태어나서 성근으로 늙은 이 몸 본래부터 허약하고 파리한데 심기의 병까지 겹쳐서 기침나고 가래 끓고 허리는 휘어지고

작은 무지로 일부도 걷기 전엔 넘어질 거와 싸우며 어제일을 오늘 잊고 아침 일을 저녁에 잊고 속에서 낙몽에 시달리고 기절에 마르고 정신이 흔들며

2시부터 5시까지 3시간 동안 여러분의 마음을 적셔줄 음악 물결, 흐르는 음악처럼. 이 시간 듣고 싶은 음악들 홈페이지 게시판에 남겨주시면 정성껏 보내드리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대한민국 서울에서 방송하는 국악방송입니다. 국악방송은 서울 경기 일원 FM 99.1MHz, 부산 일원 FM 98.5MHz, 대구 일원 FM 107.5MHz, 대전 세종 일원 FM 90.5MHz, 광주 일원 FM 99.3MHz, 전주 일원 FM 95.3MHz, 경주 포항 일원 FM 107.9MHz, 청주 일원 FM 107.5MHz, 강릉 동해 일원 FM 103.3MHz, 제주 일원 FM 91.3MHz, 서귀포 일원 FM 106.9MHz, 목포 진도 일원 FM 94.7MHz, 남원 일원 FM 95.9MHz, 충주 음성 일원 FM 101.7MHz, 제천 단양 일원 FM 90.1MHz, 충북 영동 일원 FM 99.3MHz로 방송하고 있습니다. 국악방송은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심의 규정을 준수하며 믿음과 사랑을 받는 국민의 방송이 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국악방송과 함께 즐겁고 행복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국악방송의 편성 책임자는 방송본부장 김은하입니다.

행운을 담은 작은 물건들이 인기를 끌고 있다고 합니다. 그 가방에 다는 네잎클로버 키링, 또 걱정을 덜어준다는 작은 인형, 또 어떤 분들은요 부족한 기운을 채워준다는 팔찌나 장신구를 몸에 지니기도 한다고 하네요. 예전에는 그 부적이라고 하면 남몰래 지갑 깊숙이 넣어두는 조심스러운 물건을 의미했는데요. 이제는 부적이 무거운 의미가 아니라 행운을 담은 작은 물건들로 우리 일상 가까이에 와 있습니다. 누군가는 가방에 달고 또 누군가는 액세서리처럼 손목에 차고 다니는데요. 행운을 꼭 믿는다기보다는 불안을 달래는 마음에 더 가까운 것 아닌가 싶습니다. 이게 설마 큰 힘이 있겠어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마음이 놓이는 거죠. 그렇죠? 머리로는 잘 알고 있습니다. 뭐 팔찌 하나가 운명을 바꿔주지 못한다는 것 말입니다. 열쇠고리 하나가 걱정을 해결해주지 못한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행운의 의미가 담긴 작은 물건을 손끝으로 만지면서 아유 괜찮아 오늘도 잘 지나갈 거야 아 오늘 좋은 일이 있을 거야 그렇게 스스로를 다독일 수 있다면 그 마음을 그저 가볍게만 볼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솔바람 불소리 김성필입니다. 오늘 첫 곡은요 추관경 들려드립니다. 소리의 박기종입니다.

금년에 망년에과 절매기였던 원태약 만액이었던 잔태허구 만화방청 춘절액과 허구리 많던 하절액과 청풍이 슬슬 추절액과 백설이 펄펄 동절액과 춘사

소동지 딸은 명랑 혼수, 죽수 딸에는 황천 혼수, 생사 이별에 대 혼수를 금일 설경 예바우에 천만이로 죄송하고 이대 가중에 남은 해오 연분으로 만났으니 천지에게 맹세

딴 말을 심었더니 사해용왕이 물을 주어 치장보살이가 꺼내니 오행산을 덮었구나. 깊은 360일은 가지수는 열둘이라 동으로 뻗은 가지 남녀자 손이 열려있고 세켜내로 뻗은 가지 직신복이 열려있고 나무로 뻗은 가지 부귀춘왕이 열려있고 북으로 뻗은 가지 춘화 공영이 열렸으니 가지엔 보배를 다 따다가 이대가중에 점지하고 죽지 않는 불사야 늙지 않는 불로초 연대실록실이 상백초를 뿌리기 채로 개다 놓고 은하수에 흘리시쳐 1월 청기 말려내니 옥황상제 금자관을 덩덩그러니 달아놓고 불로초를 백탄 불로 태을선과 파조선으로 49일을 부쳐내니 청산에는 선약이요 인간에는 보약이라 자가등으로 점지발원할 때 부귀공명하려 하냐 장생불사하려 하냐

0: 선관 소임하려 하냐 선녀 차지 선관되어 요지 연애 가려느냐 남중일생 호풍신에 명문 제자 되려느냐 백만 군중 도덕 되어 장수몸이 되겠느냐 제실 황제가 되겠느냐 제실 황후가 되겠느냐 내 원대로 될까마는 천년 백년 무렴으로 봉행 공덕에 점지바르니요.
1: 솔바람 물소리 오늘의 첫 곡 추관경이었습니다. 소리의 박기종이었습니다. 오늘은 6월 25일 목요일 아침입니다. 앞서 행운을 담은 작은 물건들이 우리 일상 가까이에 놓여 있다 이런 말씀드렸는데요. 네잎클로버 키링, 복을 부른다는 작은 장식품, 또 손목에 가볍게 차는 행운 팔찌 같은 것들 말입니다. 세상이 빠르고 또 내 뜻대로 되지 않는 일이 많을수록 그런 것들이 필요해지는 것 같은데요. 나를 조금이나마 안심시켜주는 것, 오늘 하루를 건너가게 해주는 것들 말입니다. 남들이 보기에는 별거 아닐지라도 때로 이렇게 작은 것들에 기대어 다시 한 걸음을 내딛게 될 수도 있으니까요. 어쩌면 행운이라는 건 멀리서 찾아오는 기적이 아니라 내가 내 마음을 무너지지 않게 잘 붙드는 것, 그 또한 행운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목요일의 솔바람 물소리 1부에서는 우리 음악을 해설과 함께 만나보는 도들뼛 우리 음악 준비되어 있고요. 이어서 일상 속 건강 정보를 짚어드리는 건강 더하기도 함께합니다. 2부에서는 전국 문화 소식들을 전해드리죠. 풍경 소리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목요일 2부 코너 지식과 상식 사이에서는 알아두면 쓸모있고 듣고 나면 누군가에게 살짝 말해주고 싶은 생활 속 지식과 상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이번에는 태평소 독주 긴연불 함께하겠습니다. 태평소의 최경만, 장구의 이경섭,

해드리죠. 풍경 소리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목요일 2부 코너 지식과 상식 사이에서는 알아두면 쓸모있고

태평소 독주 긴 연불 들으셨습니다. 태평소의 최경만, 장구의 이경섭, 징의 박세라였습니다.

태평소 독주 긴 연불 들으셨습니다. 태평소의 최경만, 장구의 이경섭, 징의 박세라였습니다.

하루의 시작, 아침 해가 떠오릅니다. 삶은 늘 매일 매 순간 새롭습니다. 어제와 크게 다르지 않은 오늘이라 생각돼도 도들볕과 마주하며 시작하는 하루는 더욱 새롭습니다. 멋스럽고 아름다운 우리 전통음악을 감상해보는 시간입니다. 도들볕 우리 음악. 오늘 함께 만날 음반은 2018년 제작된 손영만의 소리입니다. 이 음반은 농악 명인으로 잘 알려진 손영만 선생이 평생 가슴에 품어온 경북 김천 지역의 소리들을 담아낸 음반인데요. 오늘 함께 감상할 곡은 그 가운데서도 상여 소리입니다. 상여 소리는 마을 사람들이 함께 상여를 메고 장지로 향할 때 부르던 의식요인데요. 떠나는 이를 배웅하는 마음, 남은 사람들의 슬픔, 그리고 마지막 길을 함께하는 공동체의 정이 한데 어우러진 소리입니다. 예전에는 마을마다 저마다의 상여 소리가 있었는데요. 지역에 따라 가락도 다르고 사설도 달라서 그 소리만 들어도 어느 고장의 노래인지 잘 알 수 있었다고 합니다. 오늘 들려드릴 상여 소리 역시 경북 김천 지역에서 전해져온 토박이 소리의 정취를 담고 있는데요. 손영만 선생은 금능 빛내농악의 8대 상쇠인데요. 빛내농악의 첫 보유자인 김홍엽 명인의 맥을 이어받아 김천의 농악을 전국에 알린 대표적인 예인으로 손꼽힙니다. 더불어 경상도 농사소리와 민요, 동해안 별신굿의 무가까지 두루 익히며 지역의 삶과 정서가 담긴 소리를 몸으로 전승해온 분인데요. 김천농고 시절부터 농악부 활동에 푹 빠져 있었고 한때 대학에서 국악을 공부하기도 했지만 실내에서 배우는 음악보다 들판과 마당에서 울려 퍼지는 농악이 더 자신의 길이라고 생각해 다시 마을 어르신들 곁으로 돌아갔다고 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지켜온 김천의 소리, 손영만의 매김 소리와 박범태, 유병태, 방지원, 민경문의 뒷소리로 듣겠습니다. 상여 소리, 10분여의 긴 호흡으로 감상하시죠.

0: 손영만 선생의 소리로 경북 김천 지역의 상여 소리, 10분여의 긴 호흡으로 듣고 오셨습니다. 손영만의 소리 음반에는 오늘 들으신 상여 소리 외에도 나무 끄는 소리, 달구 소리, 어사용 등 김천 지역의 다양한 소리가 담겨 있습니다. 지역의 삶이 음악이 되고 그 음악이 다시 기록으로 남아 오늘 우리 곁까지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도들볕 우리 음악은 내일도 계속됩니다. 이번에 들으실 곡은 판소리 심청가 중 타루비 대목입니다. 소리의 김현수, 북의 김득수입니다.
1: 옥황상제의 영이어던 그 행이 오직 거리 사해 용왕이 각각 시녀를 보내어 조석으로 문안하며 조심히 각별할제 그때요 승상부

원 심선제주얼지별 허시고 애석한 물 못 얘기여 글지어쓴 화상족자를 심상어커로 누가 때때로 징엄 허시던 예제레런 족자빛이 허련이 감바지며 귀에 무려 그러고 널 승상부인 기가 막혀 가이고 이거 죽었구나 가이고 이들 것이 얼구나 어떠시 탄식을 적 역구어 촉자빛이 완전히 새로우니 뉘라서 건져내어 목숨에 나살었느냐 그러라 창에 번번 개루어 소식이나 생각다 못하여 시비를 불러 분부하시되 얘야 오늘은 심낭자가 분명히 죽었나 보다 지물이나 좀 장만해라 떠나든 강도를 찾아가서 불쌍한 영혼을 한잔 술로 위로하리라 그날 밤 삼경시에 주어

억압시하고 강도당도허여 소리한년을 보아들고 슬픈 말로 지내진다 심노조야 심소조야 아깝구나 심소조야 늙은 부친 눈어둔 게 평생을 하게 되어 여보가 혼내더니 하나님 분 무삼일로 너를 대여 죽게 하시며

0: 무살진 거나 무궁한 나에게를 떠난 죽어버려건 만다는 죽어주하니다 주유향혼이여 호에제시하이니라 시문에 꼬주시할 적 하나님은 나지터여 재물을 들으시엔다 별과 다리의 힘에 걸려 수심을 머금었던 물결이 잔잔하여 기란 것 성산이 장하여 큰 누가 스르어 건너 부인이 기가 막혀 샘소제를 부르면서 눈물 감정을 붙으시는구나 부인이 수백금 돈을 내어 강가에다 망사대를 짓고 매월 상망으로 3년까지 지진에게 허시는데 토하중 사람들이 또한 심소재 죽은 것을 불쌍히 여기어 망사대 앞에다 타루배를 세워놓고 글지어 새겨 쓰듯 치위기친 패쌍하노요 살신성효향용궁을 연파말지 상심벽하니 방초연연 한불궁에라 뚜렷이 새겨오니 오고 가는 행인들이 비문보구하지 우는 사람 없는지라 그때의 심소재는 수정궁에 머무를지 하루는 천상에서 옥진 부인이 하강을 하시는니 이는 심청의 어머니 곽씨 부인이 죽어 광한전 옥진 부인이 되셨는디 심청이 수궁에 왔단 말을 들으시고 모녀 상봉차로 내려오시겠다.
1: 판소리 심청가 중 타루비 대목 듣고 오셨습니다. 소리의 김현수, 북의 김득수였습니다. 건강한 몸과 편안한 마음을 위한 다양한 건강의학 정보를 알아봅니다. 건강하고 편안한 삶을 위해 건강 더하기. 가족이 수술을 받고 나면 제일 먼저 드는 생각이 이제 얼마나 빨리 회복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일 텐데요. 그런데 의사들이 수술 뒤에 자꾸 조금씩 걸으셔야 합니다 라고 말하는 데는 다 이유가 있었던 모양입니다. 최근 연구를 보니까요. 수술 후 회복 속도를 볼 때 하루에 몇 걸음 걸었는지가 아주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미국 오하이오 주립대 연구팀이 수술을 받은 성인들을 살펴봤더니 수술 뒤 하루 걸음수가 1000보 늘어날 때마다 입원 기간은 줄고 합병증이나 재입원 위험도 낮아지는 경향이 나타났다고 합니다. 물론 여기서 중요한 건 무조건 많이 걷는 것이 좋다는 것은 아닙니다. 사람마다 수술 종류도 다르고 또 나이와 체력도 다르고 상처 부위와 통증 정도도 다르니까 말입니다. 그래서 걷기는요, 반드시 의료진이 정해준 범위 안에서 조금씩 늘려가는 것이 좋겠습니다. 예를 들면 병실 안에서 잠깐 걷기, 또 복도를 천천히 오가기, 앉아만 있는 시간을 줄여보기처럼 작은 움직임부터 시작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또 보호자분들도요, 무리하지 말고 누워 계세요 이 말만 하기보다는 의료진이 허락한 범위라면 몇 걸음이라도 움직일 수 있도록 곁에서 도와주는 것이 정말 큰 회복에 도움이 될 겁니다. 결국 회복이라는 건 내 몸이 내 상황에 맞게 조금씩 다시 일어서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오늘은 걷기라는 작은 움직임이 몸을 다시 일상으로 데려오는데 꽤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점,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활기차고 행복하게 건강을 더해보시기 바랍니다.

합니다. 건강 더하기였습니다. 자, 건강 더하기에 이어서 최옥삼류 가야금 산조 중 늦은 자진몰이에서 휘몰이까지 전해드립니다. 가야금의 함동정월 북의 김명환입니다. 14분의 긴 호흡으로 이어드립니다.

최옥삼류 가야금 산조 중 늦은 자진몰이에서 휘몰이까지 잘 들으셨습니까? 가야금의 함동정활 북의 김명환이었습니다. 이번에는 일부 마무리 곡인데요. 평조회상 중 연불도들이 들려드리겠습니다. 연주의 정음회입니다.

1부 마무리 곡 들으셨습니다. 평조회상 중 염불 도드리였습니다. 연주의 정음회였습니다. 자, 이렇게 1부 마무리 짓습니다. 그리고 2부로 건너갑니다. 이어지는 2부에서는요, 풍경 소리를 통해서 다양한 문화 소식 전해드릴 거고요. 목요일 코너죠. 지식과 상식 사이 이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국악방송 솔바람 물소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국악방송 재난예방 캠페인 올해부터는 시간당 100mm에 달하는 극단적인 호우를 재난성 호우로 따로 분류하고 긴급 재난문자를 추가로 발송하는데요. 집중호우의 빈도와 강도가 갈수록 커지고 있는 만큼 재난성 호우 긴급 재난문자를 받으면 즉시 행동으로 옮기는 게 중요합니다. 저지대나 침수 위험 지역에 있다면 지체 없이 안전한 곳으로 이동하고 지하주차장이나 지하도 같은 곳에는 들어가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하천이나 계곡 주변은 물이 급격히 불어날 수 있으니 호우가 예보된 날에는 처음부터 가까이 가지 않는 게 최선입니다. 운전 중에는 물이 고인 도로를 무리에 통과하지 말고 차량이 침수되기 시작하면 지체 없이 창문을 열고 안전하게 탈출하세요. 국악방송 재난예방 캠페인

돌바람 물소리 2부 시작합니다. 2부 첫 곡은 동부민요 전쟁가입니다. 소리의 변기영입니다.

전국 곳곳의 문화 소식을 편안하게 전해드리는 시간, 풍경소리입니다. 오늘은 울산 소식 전해드립니다.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신석기 시대, 울산 근처 바다에서 물때를 살피고 바람을 읽으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었는데요. 그들이 고래를 사냥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귀한 유물이 국가 민속문화유산으로 지정 예고됐습니다. 이름은 고래 뼈에 박힌 사슴뿔 작살촉입니다. 이 유물은 지난 2010년 울산 광역시 남구 황성동의 신석기 시대 유적에서 출토됐는데요.

고래의 꼬리뼈와 어깨뼈 일부에 사슴뿔로 만든 작살촉이 각각 하나씩 박힌 상태로 발견됐습니다. 작살촉은 단단한 사슴뿔을 뾰족하게 갈아 만든 것으로 선사시대 사람들이 어떤 재료로 도구를 만들고 그 도구를 실제 사냥에 어떻게 썼는지를

국가유산청은 이번 유물이 도구의 제작 목적과 사용 흔적, 또 도구와 사냥 대상의 관계를 보여주는 보기 드문 사례라고 설명했습니다. 바다를 바라보며 살아간 사람들, 그 손에 들려 있었을 작살, 그리고 고래 뼈에 남은 작은 흔적. 그 흔적은 단순한 사냥의 기록을 넘어 선사시대 한반도의 생활과 기술, 바다 문화를 전해주는 소중한 문화유산인 겁니다. 국가유산청은 앞으로 각계 의견 검토와 심의를 거쳐 국가 민속 문화유산 지정을 확정할 예정입니다. 자, 남방 돌고래 듣겠습니다. 연주의 두들쟁이 탈해입니다.

0: 도들쟁이 탈의 연주로 들으신 곡은 남방 돌고래였습니다. 이번에는 여성 국극 호동왕자 중 자명고를 찢으라는 호동왕자의 서신 들려드립니다. 소리의 김금미외 여러분입니다. 이 여성 국극은 광복과 한국전쟁을 거치는 격동의 시기에 큰 인기를 누렸던 여성 배우들만으로 이루어진 창극 형태의 공연 예술입니다. 얼마 전 드라마 정년이를 통해 다시 주목받기도 했는데요. 오늘 들으실 곡 여성 국극 호동왕자 가운데 호동왕자가 낭랑공주에게 자명고를 찢어달라는 뜻을 전하는 대목입니다. 소리의 김금미외 여러분입니다.
1: 아, 왕자님께서 서신을 보내셨구나.
2: 사랑하는 공주, 지금도 공주의 손길이며 고운 마음씨에 이 몸은 보고픈 마음 간절하오. 공주를 모시러 가겠다고 언약한 것은 잊지 않고 있어. 공주, 내 말을 명심해 듣기 바라오. 언젠가 이야기했듯이 낭랑과 고구려는 원래가 같은 민족이오. 같은 민족이 언제까지나 서로 등을 지고 살 수는 없지. 그래서 고구려의 왕이신 아바마마께서는 이 몸에게 명을 내리셨다. 그 명을 거절하지 못하는 나는 그저 통곡만 할 따름이오. 천갈래 만갈래 찢어지는 마음으로 공주에게 부탁하오. 공주, 내 영원한 사랑 공주에게 간절히 청하는 바이니 자명고를 찢어 지아비의 목숨을 구하시오. 언젠가는 이 몸의 뜻을 이해하리라고 믿소. 공주가 자명고를 찢는 대로 계로 장군에게 전가를 주기 바라오. 그럼 공주를 모시러 갈 때까지 몸조심하고 다시 배울 날까지 무사하기를 손모아 빌겠소.

들으신 곡은 여성국극 호동왕자 중 자명고를 찌질하는 호동왕자의 서신 대목이었습니다. 소리의 김금미 외 여러분이었습니다. 계속해서 군사설움 전해드립니다. 소리의 이봉근입니다.

혈혈단신이네 몸이 이성치하 우리 안에 얼굴도 예쁘고 행실도 좋초라야 종가대사 탁신 안정 일시 떠날 길이 파이

장흐리 다자시오. 내 마음이 어찌 되겠느냐 우리 마누라를 달래라지. 내 마음이 어찌 되겠느냐 우리 마누라를

우리 말 하면 우리 마오 우리 말 하면 우리 마오 할래도 아니 듣고 화를 내도 아니 듣던 누나 잡아

군사 설움 들으셨습니다. 소리의 이봉근이었습니다.

알아두면 유익한 잡학 지식과 미처 알지 못했던 의외의 정보들, 지식과 상식 그 어디쯤, 오늘은 어디로 가볼까요? 별걸 다 알려주는 남자, 저 김성필과 함께 떠나보시죠. 여름날 아침에 창문을 열었는데 하늘이 잔뜩 흐려있으면 우리 입에서 먼저 나오는 말이 있죠. 아유, 이제 장마 시작하려나. 그런데요, 올해는

약간 애매합니다. 평년, 그러니까 1991년부터 2020년까지 30년 평균을 기준으로 보면 장마는 보통 제주에서 6월 19일쯤 시작됐는데요. 올해는 지난 주말 많은 비가 지나간 뒤 이번 주엔 전국이 대체로 구름 많은 날씨를 보일 것으로 예상되면서 예년보다 장마 시작이 늦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합니다. 여기서 궁금해집니다. 아니, 비가 왔는데 왜 장마가 아니라고 하지? 장마 전선이 올라왔다는데 그럼 장마 아닌가? 마른 장마도 장마라면서 비가 오지 않아도 장마 맞나? 뭐 이런 질문들 충분히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그동안 우리도 장마를 단순하게 알고 있었는데요. 남쪽의 따뜻하고 습한 공기, 북쪽의 찬 공기 그 사이에 장마 전선이 생겨서 비가 오래 내리는 것. 그런데 최근 한국기상학회가 장마특화연구센터와 관계기관 그리고 학계 연구자들의 논의를 거쳐서 장마, 장마철, 장마비라는 말을 재정의했다고 합니다. 가장 먼저 장마라는 말은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의 뜻을 그대로 따르기로 했습니다. 여름철에 여러 날을 계속해서 비가 내리는 현상이나 날씨, 네, 우리가 일상에서 쓰는 장마의 뜻이죠. 그런데 새롭게 주목할 말은 장마철입니다. 장마철은 이렇게 정리됐습니다. 여름철, 북태평양 고기압이 확장하면서 북상하는 시기에 남쪽의 온난하고 습한 기단과 북쪽의 한랭한 기단 사이에서 여러 기상작용으로 한반도에 많은 비가 내리기에 좋은 조건이 형성되는 기간. 네. 쉽게 풀어보면 이렇습니다. 장마철은 비가 꼭 매일 오는 기간이 아니라 많은 비가 올 수 있는 조건이 만들어지는 기간입니다. 그리고 장맛비는요, 장마철에 내리는 비라고 정리됐습니다. 자, 음악 한 곡 듣고 얘기 이어가겠습니다. 들으실 곡은 우중산책입니다. 연주의 신주희 외 여러분입니다.

우중 산책이었습니다. 연주의 신주희외 여러분이었습니다. 지식과 상식 사이 오늘은 장마에 관한 얘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또 하나 달라진 점이 있습니다. 무슨 뜻인지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교과서에도 늘 등장해서 우리에게도 익숙한 단어가 하나 있죠. 바로 오호츠크해 고기압. 이번 재정립에서는 오호츠크해 고기압을 장마 정의에서 빼기로 했습니다. 오호츠크해 고기압이 장마철 우리나라에 주는 영향이 분명하지 않다고 본 겁니다. 또 장마 이야기를 하다 보면 꼭 나오는 말이 있죠. 마른 장마. 이 말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장마인데 마르다. 네. 그런데 새롭게 정리된 장마철 개념으로 보면 마른 장마도 장마철이 맞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장마철은 비가 매일 내린 날들의 묶음이 아니라 많은 비가 내릴 수 있는 조건이 형성되는 기간, 네, 바로 그 기간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한동안 이런 논란도 있었습니다. 우리나라도 이제 장마가 아니라 우기라고 불러야 하는 것 아니야? 동남아시아처럼 말이야. 이렇게요. 하지만 이번 논의에서는 장마철을 우기로 대체하는 것은 시기상조다라는 쪽으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우기라는 말은 단순히 비가 많이 오는 때라는 뜻만은 아닙니다. 건기와 우기가 뚜렷하게 나뉘는 기후에서 주로 쓰는 말인데요. 우리나라는 여름에 비가 많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건기와 우기가 분명하게 갈라지는 날씨는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기까지 올해 새롭게 정립된 장마 관련 용어들 설명해

드렸는데요. 장마철 이후 8월에도 많은 비가 내리는 경우가 있죠. 태풍이 오기도 하고 또 대기 불안정으로 강한 소나기가 쏟아지기도 하는데요. 요즘은 휴대전화로 재난 문자와 기상특보가 빠르게 오잖아요. 시끄럽다고만 여기지 마시고 내가 사는 동네에 내려진 날씨 관련 알림 상황들을 꼼꼼하게 확인해 보는 것. 그런 습관, 좋은 습관입니다. 자연 현상 앞에서 겸손해지는 마음, 미리 살피고 서로 챙기는 마음. 올여름 장마철도 대비가 먼저였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지식과 상식 사이였습니다. 이번에는 비 오는 날 들려드리죠. 연주의 정길선 외 여러분입니다. 10분의 긴 호흡입니다.

비 오는 날 함께 하셨습니다. 연주의 정길선 외 여러분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지식과 상식 사이 이 시간에는 알면 도움되는 신기하고 특별한 정보들을 매주 함께 나누고 있는데요. 오늘은 재정립된 장마철 관련 정보들을 알아봤습니다. 솔바람 물소리 오늘 순서 마무리할 시간이 다가왔는데요. 준비한 마무리 곡은 북한 아리랑 구 아리아입니다. 노래의 배윤희입니다.

솔바람 물소리 오늘 마무리 곡 북한 아리랑 구 아리아였습니다. 노래의 배윤희였습니다. 오늘은 6월 25일입니다. 전쟁의 시간을 견뎌낸 분들 그리고 오늘의 평온한 아침을 위해 희생해 주신 모든 분들을 가만히 기억하게 되는 날입니다. 우리가 누리는 하루가 그저 당연한 것이 아님을 생각하며 이 아침 감사한 마음으로 열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자, 함께 주문 외치면서 저는 물러가겠습니다. 참 애쓴 당신, 이제는 조금 편해져도 괜찮습니다. 지금까지 연출의 임희연, 구성의 유금령, 저는 김성필이었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0: 11살에 처음 만난 가야금. 사랑하면서도 때로는 무거운 짐처럼. 나는 오랫동안 이걸 왜 계속하는 걸까?
1: 스스로 무대의 주인이 되어 생존과 미래를 증명해내는 전남대학교 예술 전공생들의 뜨거운 실험, 뉴비 스테이지 4.

0: 빛있는 전통이 AI를 만나 혁신적인 무대를 선보입니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예비예술인 현장연계 지원사업, 전통예술 분야에서 유일하게 4년 동안 선정된 뉴비스테이지 포넴, 국립아시아문화전당 누리집에서 예약하실 수 있습니다. 7월 4일 토요일 오후 7시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예술극장 2에서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1: 한국 문화의 중심, 국악방송입니다.

우리 마음도 비슷한 것 같습니다. 지나간 일에 대한 미련, 누군가에 대한 서운함, 내일에 대한 걱정까지 불필요한 감정을 차곡차곡 저장해 두니까요. 마음을 가볍게 비워내기 좋은 아침입니다. 쓸모없는 물건을 정리하듯 나를 복잡하게 만드는 생각을 덜어내고 그 자리에 진짜 소중한 것을 담아보면 좋겠습니다. 2026년 6월 25일 목요일 아침 이한철의 창월들인 햇살 시작하겠습니다.

6월 25일 목요일 이한철의 창호의 드린 햇살. 오늘 첫 곡은 프로젝트 GM이 2007년 국악방송 주최 한국음악 프로젝트에서 월드뮤직상을 수상했던 바로 그 음악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들어봤습니다. 자, 음식을 버리자니 죄책감 들고 지금 당장 먹고 싶지는 않을 때, 그럴 때 어떻게 하십니까? 대부분 다 냉동실에 넣어놓지 않나요? 언젠가는 먹겠지 이런 마음으로요. 어떤 분은 아이 돌잔치 때 돌리고 남은 떡을 아이 유치원 다닐 때 냉동실에서 찾았다라고 하더라고요. 일단 내 눈앞에서 사라지면 이게 정리가 된 것 같지만, 그런데 결국은 언젠가는 꺼내서 정리해야 되는 숙제가 된다는 거 꼭 유념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부터 유념하고 있고요. 어떠세요 여러분은? 평소에 물건을 과감하게 잘 버리시는 편인지, 아니면 물건과의 혹은 사람과의 이별을 좀 어려워하시는 편인지, 이 얘기 아침 나눠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최근에 내가 과감하게 버린 것에 대한 이야기요. 다이어트 성공하려면 입으려고 남겨두었던 날씬했던 시절의 옷들을 과감하게 버려야 되고, 지갑 속 가득했던 영수증도 과감하게 버려야 되고, 뭐 기타 등등 많잖아요. 어떤 거 있을지 문자로 나눠보면서, 미처 생각하고 계시지 못했던 내가 가진 물건들, 어머 나도 저거 있는데 나도 저거 버려야겠네 라고 생각하시면서 깔끔한 일상을 보내실 수 있게 한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창호의 드린 햇살 참여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문자는 짧은 글 50원, 긴 글이나 사진은 100원의 이용료가 있는 샵 0302번 이용하시면 되고요. 국악방송 어플리케이션 스마트폰 앱 덩덕궁 다운받으시면 무료 사연 쓰기 그리고 방송 청취도 가능합니다. 카카오톡으로도 참여하실 수 있으니까 원하시는 방법으로 신청곡 또 사연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그리고 국악창작공 개발 21세기 한국음악 프로젝트

프로젝트 본선 대회가 있는 날이에요. 앞서서 오늘 첫 곡으로 1회 대회 수상곡을 들려드렸는데 올해가 20회를 맞습니다. 국립국악원예악당에서 영예대상 대통령상을 두고 뜨거운 경연이 펼쳐지게 되는데요. 경연이 시작되는 저녁 7시부터 국악방송 라디오, TV 그리고 유튜브를 통해서 생중계됩니다. 특히나

그리고요 국악방송 어플리케이션 스마트폰 앱 덩덕궁 다운받으시면 무료 사연 쓰기 그리고 방송 청취도 가능합니다. 카카오톡으로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0: 21세기 한국음악 프로젝트에 출전했던 음악들 함께 들어봤습니다. 2008년 대상 수상곡 나리랑의 세타령 들려드렸고요. 이어드린 곡은 2020년 밥의 노래와 연주로 개진아 칭칭난에 함께 들어봤습니다. 은상 수상곡이었습니다. 그 해에. 자, 오늘은 최근에 과감하게 버린 것 어떤 거 있는지 사연 나눠보겠습니다. 각설탕님, 저는 이웃사촌들과 나눔합니다. 좋을 때, 맛있을 때 나눔합시다. 과감하게 버린 것, 최근에 빈 화분 5개 버렸어요. 덕분에 베란다가 아주 넓어졌습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오, 좋을 때, 맛있을 때 나눔하자. 이거 진짜 맞는 얘기예요. 누군가로부터 뭔가 받았는데 유통기한 뭐 간당간당하고 이러면 별로 기분 안 좋습니다. 그죠? 8800님, 오래된 달력을 버렸어요 하셨습니다. 아이고 잘하셨어요. 지나간 달력은 사실 뭐 거의 필요가 없잖아요. 그죠? 4723님, 제가 과감히 버린 것, 대학교 졸업 앨범입니다. 오, 그래요? 대체로 이건 다 간직하고 계시는 쪽일 것 같은데 이유가 있겠죠?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사연. 대학 졸업 앨범, 크게 엄청 크고 무겁잖아요. 게다가 거기 실린 수천 명의 사람들을 제가 다 아는 것도 아니고, 졸업 기념 사진은 따로 있고, 앨범 사진 중에서 꼭 간직하고 싶은 것은 스캔해두고 졸업 앨범 그냥 버렸어요. 라고 하셨습니다. 이것도 맞는 현명한 선택인 것 같네요. 어떤 셀럽분 얘기를 들었는데, 뭐 상장이나 뭐 이런 졸업 앨범, 그런 것들 다 스캔 떠두고 사진으로 찍어두고 싹 다 버렸다고 하더라고요. 그 공간이 이제 넓어지는 거니까 일상 속의 공간 넓게 쓰고 또 꼭 간직하고 싶은 것은 언제든지 더 쉽게 꺼내볼 수 있으니까 그렇게 했다고 하는데 고개가 끄덕여졌습니다. 4723님도 잘하셨네요. 7010님, 37년 전 혼수로 가져온 장롱, 문갑, 냄비 죄다 버리지 않고 쓰고 있는데요. 딸아이 결혼하고 둘만 남으니까 비움에 미약에 눈을 떠서 옷장 속 자리만 차지하는 옷들도 과감히 내다 놓고 냉장고에도 그때그때 필요한 것들로만 넣어서 먹습니다. 그랬더니 마음도 집안도 넓어져서 좋아요. 라고 하셨습니다. 아하, 잘 하셨네요. 이런 얘기 나눠보니까 얘기하면서도 제 기분도 이렇게 속 시원한 그런 기분이 드네요. 자, 계속해서 에스닉 팝 그룹 락의 노래와 연주로 난감하네 함께 들어보죠.
1: 남의 용왕 우연 득병어요. 아무리 약을 써도 백약이 무효라. 이때 용왕 꿈에 실력 나타나 토끼간이 제약이라 일러주니 이 말 들은 용왕 별주부에게 명하기를 토끼를 잡아오너라 허니 이 말 들은 별주부 말하기를

별주부 세상에 나왔는디 정신없이 도끼를 찾아다닐 적에 어느 날 저 멀리 코누가 우뚝 휘는 똥끝 입은 방끝 아 저놈이 바로 도끼였다. 예 별주부 하는

힙합 그룹 락의 노래와 연주로 난감하네 들려드렸고요. 이어드린 곡은 이한철의 손흥민 선수 헌정곡 너무나도 함께 들어봤습니다. 아이고, 그러고 보니까 오늘 축구하잖아요. 맞네. 월드컵 조별리그 3차전 우리나라와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경기가 잠시 후 10시부터 있습니다. 아, 그러면 우리 몇 대 몇 이거 했었어야 되는데 어떻게 지금부터라도 해볼까요? 사실은 이미 2089님 1대 0 대한민국 승리 이강인 첫골 예상 이렇게 문자 주제로 제가 지난 두 경기 때 이걸 했었잖아요. 어떤 선수가 골 넣을 것인지, 몇 분의 첫 골이 나올 것인지, 몇 대 몇인지 그걸 미리 알아채고 문자 보내주신 분들이 계십니다. 각설탕님도 2대 1로 우리나라가 승리한다고 했더니 우리 집 남자들은 어렵다고 합니다. 무승부라도 했으면 하네요. 한디는 어떻습니까? 라고 하셨는데요. 아유, 이기죠. 우리나라가 이길 겁니다. 이기고 심지어 안다. 지금 몇 대면 해야 되니까 제가 몇 대면 얘기하면 또 예, 혼란스러우실까 봐 그건 잠시 후에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샵 0302 스마트폰 앱 덩덕궁 카카오톡으로 오늘 월드컵 3차전 우리나라 대 남아프리카 공화국 몇 대 몇으로 어떤 나라가 이길지 골은 누가 넣을지 지금 바로 문자 보내주십시오. 원초적 음악 집단 이드의 노래와 연주로 만선 듣습니다.

원초적 음악 집단 이드의 노래와 연주로 만선 듣고 왔습니다. 자, 북중미 월드컵 A조 3차전 대한민국 대 남아공의 경기 결과는 어떻게 될 것이다. 골은 누가 넣을 것이다. 2대1과 2대0 가장 많이 예상해주고 계십니다. 1612님 2대1, 또 룰루랄라님도 2대1 예상해 주셨고요. 0632님 2948님도 2대1로 이긴다라고 하셨습니다. 2089님도 2대1 대한민국 승리, 이강인 손흥민 선수가 골 넣을 것 같아요 라고 하셨고요. 2대0도 굉장히 많으신데요. 토닥토닥님 역시나 손흥민 이강인 한 골씩 넣고요. AI도 우리나라가 이긴다고 했어요. 틀리기만 해봐라. AI 모르겠어요. 하여튼 2대0 또 많이 계시는데요. 배빵빵님도 0632님도 또 1554님도 2대0으로 승리한다. 밥상님은 1대1, 또 7010님 1대1 비긴다 쪽으로 예상을 해주고 계십니다. 아, 저는 한 3대1로 이길 것 같아요. 8809님도 3대1 예상해 주셨는데, 남아프리카공화국은 오늘 우리한테 이기지 않으면 네, 32강 못 가요. 그러니까 얼마나 공격하려고 애를 쓰겠습니까. 그러다가 뒷공간 예 허락해서 손흥민 선수의 가마차기로 전반에 한 골 넣습니다. 우리나라가 그러니까 이제 막 우왕좌왕 하겠죠. 마음이 소란스러워요. 이제 남아공 선수들은 그러니까 후반 가서 더 공격은 하고 싶고, 근데 몸은 지치고 이러다가 역습당해서 우리한테 두 골 더 먹습니다. 그래서 3대0으로 이기고 있다가 마지막에 우리 선수들이 이게 또 우리나라 선수들이 그런 적이 가끔씩 있어요. 안심을 하는 거예요. 3대0이면 이제 됐다. 우리는 이제 32강 안전하게 넘어간다. 이러다가 약간 어이없게 한 골 먹습니다. 그래서 3대1로 우리나라가 이기지 않을까 저의 조심스럽게 예상해보는 바입니다. 자, 장호희 드린 햇살 함께하고 계시고요. 지금 시각 7시 40분 07초 지나고 있습니다.

0: 이한철의 창호에 드린 햇살에서 드리는 선물 알려드려요. 슬림한 데일리 습관 NK365에서 다이어트 유산균, 정가농산의 어쩌다 못난이 포기김치를 드리고요. 떡 하나 주면 안 잡아먹지 범장기지떡에서 떡 선물, 25년 전통의 맛 대박 왕곡창을 집에서 즐기세요. 밀키트 브랜드 대박 왕곡관에서 막창소금구이 세트, 그리고 제천청풍에서 농부가 직접 개발한 건강한 맛 청풍면과 전병 선물 세트를 드립니다. 저는 퀴즈돌 창호예요. 여러분 많은 참여 부탁드려요.
1: 이번 주 드리는 공연 선물은 재공연입니다. 2026년 여우랑 페스티벌 개막작 이한철의 마침내 민요 공연 티켓 드리겠습니다. 각 지역 민요를 모티브로 민요와 가요, 전통과 대중음악을 자유롭게 넘나드는 국악 크로스오버 공연인데요. 특별 게스트로 경기민요 이희문, 최수연 두 분과 함께할 예정입니다. 마침내 민요는 7월 3일 4일 양일간 공연되는데요. 저희 청취자들에게는 7월 3일 금요일 저녁 7시 30분 공연에 초대해드리겠습니다. 관람 원하시는 분은 말머리에 마침내 민요 이름 달고 짧은 글 50원, 긴 글이나 사진은 100원의 이용료가 있는 샵 0302번으로 신청해 주십시오. 내일까지 5쌍께 티켓 드리겠습니다.

0: 풀면 풀수록 똑똑해지는 창호의 퀴즈 퀴즈. 창호야 안녕.
1: 안녕하세요. 퀴즈돌 창호예요.
0: 그래 어서 와라 창호야. 자 오늘 퀴즈는 뭘까요?
1: 한철이 삼촌. 오늘은 지가 악기 소리 맞추기 퀴즈를 갖고 왔어요. 소리가 됐다 묵직하고 멋진 악기인데 잘 들어보시고 무슨 악기인지 맞춰보세요. 피디님 음악 주세요.

0: 잘 들으셨죠? 이것은 국악기 가운데서도 가장 낮은 음을 내는 악기예요. 모양은 가야금처럼 생겼는데 해금처럼 활로 줄을 문질러가지고 연주를 해요. 이 악기는 무엇일까요? 1번 거문고, 2번 철영금, 3번 아쟁, 4번 비파. 아시겠죠? 중국에서는 여쉥이라고 부른대요. 몰라도 자신있게 문자 보내주세요.
1: 오, 창호는 중국어도 굉장히 잘하네. 자, 오늘은 악기 소리 맞히기 퀴즈인데요. 이것은 어떤 악기인지 다시 한번 들어보시죠.

자, 국악기 가운데 가장 낮은 음을 내는 악기고요. 모양은 가야금과 비슷하지만 연주 방법은 해금과 비슷해서 현을 활대로 문질러서 연주하는 찰현악기입니다. 자, 이 악기는 무엇인지 보기 다시 드리겠습니다. 1번 거문고, 2번 철현금, 3번 아쟁, 4번 비파입니다. 정답 아시는 분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우물정 0301로 정답 보내주시면 되고요. 추첨 통해서 다양한 선물도 드리겠습니다. 정답 보내시는 동안 오늘 정답이 들어있는 팀입니다. 땡땡컴퍼니 아로새김의 연주로 아리랑 탱고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청어의 퀴즈퀴즈 함께하고 계시는데요. 오늘 정답이 팀 이름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땡땡컴퍼니 아로새김의 연주로 아리랑 탱고 듣고 왔습니다. 자, 정답을 굉장히 많이 보내주고 계시는데요. 오늘 문제는 국악기 가운데 가장 낮은 음을 내는 악기.

0: 양은 가야금과 비슷하지만 해금과 비슷한 연주 방법, 현을 활대로 문질러서 연주를 한다 이야기는 무엇일까요가 문제였습니다. 1번 거문고, 2번 철현금, 3번 아쟁, 4번 비파 이렇게 4개의 보기 드렸는데요. 정답은 아쟁 쪽으로 많이 치우치네요. 125님 아쟁이유. 그나저나 차가 많이 막히네요. 빨리 출근하고 싶다. 우와, 회사가 재밌는 일을 하는 곳인가 봐요. 빨리 출근하고 싶다고 하시는 거 보니까. 2919님 정답 3번입니다. 오늘 축구는 2대1로 승리할 것을 예상합니다. 학교 보안관이라서 TV 시청은 못하지만 학생들은 교실에서 축구 경기를 보거든요. 학생들 탄식 소리가 아니고 함성 소리가 들리면 골을 넣은 것입니다. 승리를 기원합니다. 라고 하셨어요. 또 9990님도 퀴즈 정답 아쟁으로 보내주시면서 일상 이야기 함께 보내주셨습니다. 출근하는데 우산살이 하나 부러졌어요. 그래도 아직은 쓸만합니다. 퇴근길에 비안 왔으면 좋겠다라고 하셨는데요. 안타깝게도 오늘 날씨는 전국에 비 예보가 있습니다. 목포, 광주, 여수, 부산, 제주 이쪽만 흐리고 나머지는 다비 예보가 있는데요. 비의 양은 뭐 그렇게 많진 않겠죠. 네. 대체로 소나기가 내린다고 합니다. 자, 창으로부터 퀴즈 정답 들어봅니다.
1: 오늘 정답은 3번 아쟁이었어요.
0: 딩동댕.
1: 한철이 삼촌. 아쟁 소리는 진짜 됐다 멋져갖고 들을 때마다 지 가슴이 막 웅장해지는 것 같아요.
0: 맞아 맞아. 깊고 묵직한 아쟁 소리 정말 멋지지.
1: 지 말이 그 말이에요.
0: 그리우.
1: 암튼 이제 선물 받으실 분들 얼른 불러주세요.
0: 네, 좋습니다. 오늘의 당첨자는 6465님 범장기지 떡드리고요. 9990님께는 어쩌다 못난이 김치, 2919님께는 전병 세트, 7010님께 유산균 선물 드립니다. 당첨자 발표 다시 한번 할게요. 6465-9990-2919-7010님입니다. 번호 불려주신 오늘의 당첨자께서는 샵0302 단문 50원, 장문 100원에 유료 문자로 성함 주소 보내주시면 저희가 선물 보내겠습니다. 자, 창호야, 오늘도 수고 많았어. 인사 나누자.
1: 창호의 퀴즈. 저는 퀴즈돌 창호였어요. 지는 내일도 올게요. 안녕.
0: 안녕. 창호 보내면서 악당광칠의 노래와 연주로 영정거리 들으면서 1부 마무리하는데요. 오늘 목요일입니다. 손님 오시는 날이에요. 2부에서는 트리거 세 분과 함께 얘기 나눌 텐데요. 어디 멀리 가지 마시고 채널 고정해 주시고 게다가 보이는 라디오로 함께 해 주시면 감사하죠. 꾹꾹 듣겠습니다.

120년 전의 어느 봄날, 증기기관차는 우렁찬 기적 소리를 내뿜으며 서울에서 신이주까지의 500km를 힘차게 달렸습니다. 이 땅에 무수한 꿈을 싣고 한반도의 척추를 가로지르던 경의선 철도. 하지만 분단의 역사 속에 열차는 걸음을 멈추고 말았습니다. 100년이란 긴 시간이 지난 후 녹슨 철로 위에 새로운 희망이 슬그머니 피어났지만 그 기쁨도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철길은 다시 끊어지고 사람들의 꿈은 얼어붙었습니다. 그래도 우리의 바람은 멈추지 않습니다. 녹슨 철로 위에 다시 한번 울려 퍼질 희망의 기적 소리를 기다리며 전자현악그룹 F샵의 아리랑을 여러분께 선물합니다.

세상의 별별 아리랑을 만나는 시간. 전자현악그룹 F샵의 아리랑과 함께했습니다. 국악방송 연중 캠페인 별별 아리랑. 이 캠페인은 문화와 예술을 사랑하는 제과 전문그룹 크라운 혜태제과와 함께합니다.

1945년도 8월 15일 해방이 되어 문전 문전 태극기를 꽂고 대한 동네 만세 소리에 3천만 동포가

백발 부모를 앞에 모시고 한강 철교를 건너설 대구로 갈 거나 부산으로 갈 거나 갈팡질팡 웬멜쩡 공중에서는 폭격

장군 삼국통일을 이루겠건만 삼천만에 우리 동포가 북진통일을 못 이루나 백두산 꼭대기다 태극길 꽂고 대한민국의 만

이한철의 청우이들인의 쌀 2부 첫 곡, 이광수의 소리로 해방가 함께 들어와 봤습니다. 자, 청우이들인의 쌀 함께 하고 계시고요. 지금 시각 8시 4분 04초 지나고 있습니다.

이한철이 고르고 고른 음악, 아무리 바빠도 이 노래는 못 참지. 자, 오늘은 음악 가족입니다. 조규찬, 조규만, 조규천 이렇게 삼형제로 이루어진 보컬 그룹인데요. 조트리오죠. 이 세 분은 이들의 아버님도 유명한 작곡가이시고 어머님도 가수이십니다. 정말 그야말로 음악 가족이고요. 조규찬 씨는 가수 혜희 씨와 또 결혼했으니까 정말 음악 가족이 대가족이네요. 음악 가족 중에서도. 자, 세 사람 다 가수, 작곡가, 작사가, 프로듀서로 활발하게 활동을 하는 뮤지션인데요. 1998년에 1집 앨범을 내고 2년 뒤 2000년에 2집 앨범까지 두 장의 앨범을 내고 짧게 활동한 바가 있습니다. 짧게 활동했지만 이 앨범 수록곡들이 엄청나게 금쪽같은 멋진 곡들로 채워져 있기 때문에 요즘도 자주 저는 꺼내서 듣는 편이에요. 오늘 들려드릴 곡은 눈물 내리는 날이라는 노래입니다. 이 노래는 멤버 중에서 조규만 씨가 작곡한 노래인데요. 조규만 씨

노래 느낌이 나요. 대표곡 다 줄 거야. 그 노래도 조규만 씨가 직접 만들고 불렀고 박기영의 마지막 사랑도 이 조규만 씨 곡입니다. 이 노래는 원태현 시인이 작사를 했고요. 노래가 아주 멋진 발라드입니다. 슬픈 내용의 이별 노래 가사인데요. 멜로디는 산뜻해요. 그 어울리지 않을 그 두 요소의 어울림. 그게 아주 특별함을 전해주고 있는데요. 자,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조트리오의 노래로 눈물 내리는 날.

조트리오의 노래 눈물 내리는 날 듣고 왔습니다. 자, 목요일입니다. 앞서 1부 끝머리에 예고한 바대로 우리 동네 슈퍼스타 오늘은 트리거 멤버 세 분, 이송이, 최현정, 박필구 나오십니다. 보이는 라디오로도 함께 하실 수 있어요. 너튜브 가셔가지고 국악방송 라디오 이렇게 검색하면 지금 반짝반짝 빨간불 예, 깜빡이는 생방송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악방송 홈페이지 저희 어플리케이션 덩덕궁 앱으로도 보이는 라디오 함께 하실 수 있고요. 또 그쪽으로도 이 멤버분들에게 궁금한 거 질문도

보내주실 수 있고 응원 문자도 보내주실 수 있습니다. 많이 많이 보내주십시오. 그러면 트리거 만나봅니다. 자, 오늘 오후 7시 국립국악원 예악당에서 21세기 한국음악 프로젝트 본선 무대가 펼쳐집니다. 올해는 과연 어떤 스타가 탄생할지 벌써부터 기대가 되는데요. 오늘은 21세기 한국음악 프로젝트를 통해서 음악 활동에 날개를 단

0: 저는 트리거에서 거문고를 하고 있는 최현정입니다.
1: 예. 자, 이 트리거가 대구를 기반으로 활동하고 있는 팀이라고.
2: 안녕하세요. 저는 트리거에서 가야금을 연주하고 있는 이송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1: 반갑습니다.
3: 네, 안녕하세요. 저는 트리거에서 아쟁 연주하고 있는 박필구입니다.
1: 어서 오십시오.
0: 네, 안녕하세요. 저는 트리거에서 거문고를 하고 있는 최현정입니다.
1: 예. 자, 이 트리거가 대구를 기반으로 활동하고 있는 팀이라고 해.
2: 네,
3: 네 예. 맞습니다.
1: 그렇게 들었는데 네. 캄은 네. 언제 서울로 올라오십니까?
3: 어제 왔습니다.
1: 어제 왔어요?
0: 예. 어제 밤에.
1: 어제 밤에?
3: 밤에, 네. 밤에
1: 와, 어제 사투리를 해야겠다. 네. 그러면 여기 서울에서 주무셨네요?
0: 네. 네.
1: 와, 다 같이 에어비앤비
2: 다 따로
3: 따로였습니다.
1: 아 그때
0: 다른 기차로 네. 와가지고 다.
1: 어, 네. 뭐 서울에 친구네나 뭐 가족 친척 네, 네. 있으신가요?
3: 네.
1: 아 좀 편히 주무셨겠죠?
3: 네.
1: 네. 아침 식사는 하셨나요?
3: 네 먹고 왔습니다.
1: 오 한 분만 드신 거예요?
0: 네 왔습니다.
1: 아, 좀 챙겨 주시지 옆에.
3: 아, 제 거 먹을 거밖에 없어.
1: 잘하셨어요. 트리거라는 팀 이름이 강렬해요. 방아쇠 이런 거 아니에요?
0: 네 맞습니다. 트리거는 점화점 발화점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1: 네.
0: 그 영감의 불씨를 불러 이렇게 해서 저희가 그 관객분들에게 그 저희의 영감을 전달해드리고자 하는 그런 의미에서 시작된 트리거입니다.
1: 이야 느낌이 있다. 이런 느낌으로 음악을 들려주면 무언가 사람들에게 영감이 생길 것이다라는 거예요. 자 처음 팀을 결성한 게 2021년이잖아요. 세 분이 어떻게 만났는지 그 인연도 궁금한데요.
2: 저희가 사실 다른 팀을 하고 있었었는데
1: 예.
2: 이제 그 팀에서 저희 사실 대표자 오빠분이 한 분 계세요.
1: 오.
2: 네, 그 이제 그 오빠가 이제 현정 씨한테 이제 뭐 팀을 하나 프로젝트성으로 한번 연주를 해보자 이렇게 오. 해서 이제 현정 씨가 저한테 연락이 왔고 저도 그러면 우리 둘이 현악기니까 현악기끼리 한번 해보는 게 어때 해서 이제 필구 씨한테 이제 저희가 그때도 다른 걸 하고 있었어가지고
1: 예, 평소에 다 서로 눈여겨본 그런 연주자들인가 보네요.
2: 하다가 이게 호흡이 잘 맞는 것 같아서 그럼 우리 현악기끼리 해보자 하다가 이제 가야금 거문고 아쟁으로 2021년 12월인가요?
0: 네. 네
2: 그때 이제 연주를 한번 하게 됐었어요.
1: 한번 해봤더니 그냥 짝짝 붙던가요?
0: 잘 맞다.
2: 짝짝까진 아니었는데 그냥 콩짝콩짝 이런 정도.
1: 짝짝이 아니고 쿵짝쿵짝.
2: 네. 오,
1: 이 현 악기로만 이루어져 있는 이런 앙상블이 많이 있나요? 국악팀들
3: 뭐
1: 중에서
3: 최근에는 조금 많아진 것 같고, 그 아무래도 이제 창작 음악이 국악에서 창작 음악의 영역이 되게 넓어지면서
1: 맞아요.
3: 최근에는 현악기 팀도 많이 보이는 것 같고, 뭐 관악기끼리만 하는 뭐 밴드성 음악들도 되게 많이 보이는 것
1: 맞네요.
3: 같고, 네. 좀 요즘에는 그냥 그렇게 하나의 톤 컬러를 좀 맞춰서 하는 팀이 좀 많아진 것 같습니다.
1: 오, 그러네요. 진짜 말씀해주시니까 머릿속으로 탁 정리가 되는 것 같아요. 각자 자기 악기의 매력을 자랑해 주신다면. 근데 막 어떤 곡에 따라서는 철형금을 하시기도 하던데요.
0: 네, 제가 거문고도 연주하지만 철형금 연주자로도 활동하고 있어서 네, 다양하게 음악에 접목시키고 있는 중인데요.
1: 능력자세요.
0: 하지만 네. 제 전공인 일단 거문고 먼저 말씀드리면은 거문고는 현악기 중에서도 좀 타악성을 가지고 있는 술대라는 긴 막대기로 연주를 하는 악기다 보니까 타연성을 가지고 있어서 다른 현악기에 비해 조금 그런 음색이 도드라지는
1: 오호.
0: 네. 타연성 악기인 게 특징이고요. 철형금은 거문고에 비해 철줄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네. 여음이 엄청 길어요. 거문고에 비해서 특히 현악기 중에서도 여음이 긴 편이라서
1: 예.
0: 저는 이제 여음이 짧은 거문고를 전공하고 있지만 또 다른 철형금을 연주함으로써 두 가지 매력을 동시에 연주하는 네
1: 이야.
0: 연주자입니다.
1: 뭐 이 정도 자랑하면 다른 분들 할 거 없겠어요.
0: 네. 자랑해 보시죠.
1: 어떠세요?
3: 아쟁입니다.
1: 아쟁. 근데 아쟁 그거 배우기 진짜 어렵다면서요. 전 가장 그냥 귀로 네. 듣기에는 아쟁이 진짜 매력 있는 악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3: 저 네, 뭐 다른 악기도 다 배우기 어려운 것 같은데 아쟁도 네 아쟁 나름의 어려움이 있고 아쟁 이제 아무래도 그 활대를 이용해서 차련 악기다 보니까 그 좀 가진 소리 자체가 좀 다양하다 해야 되나? 그
1: 예.
3: 차련도 하고 이제 손으로 뜯기도 하고 하다 보니까 일단 주법이나 가진 악기 자체가 좀 물성 자체가 좀

0: 다양하다. 네, 그런 특징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1: 잠수에 들을 텐데 이 폭류 같은 경우에도 그 후반부에 이 현과 그 활이 만날 때 그 마찰음 그게 엄청 강렬하게 느껴지더라고요. 오, 그런 게 장점이군요.
0: 네, 맞습니다.
1: 카약은
2: 카약은 장점 너무나도 많죠. 네. 일단 어떻게 말해야 돼? 너무 크게 말해가지고 조금 머릿속으로 계속 상상하고 있었는데 일단 가야금은 일단 도구 없이 손으로만 뜯을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매력점인 것 같고요. 그래서 제일 빨리 몸으로서 익힐 수 있는 것 같아요.
1: 아~
2: 네. 그리고 다양한 25연이나 산조악기나 모든 줄의 영역이 다른 현악기보다 잘 좀 많고 예. 음역대가 가장 크기 때문에 어떤 악기가 들어와도 가야금이 반주를 해줄 수 있는 부분도 크고 그다음에 독주악기의 영역성도 너무 크다 보니까 여러 장르를 많이 연주를 할 수 있다는 점도 많이 크고요. 하여튼 뭐 한 100까지 되는데 오늘 여기까지만 말해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
1: 맛만 보세요.
2: 네, 뭐 맛만 보세요. 직접 연주해 보세요, 여러분.
1: 그 4월 달에 제가 국립극장 앞에서 열린 그 아트인 마리셰 공연 봤는데요. 네. 그날 날이 좀 더웠어요.
2: 네, 맞아요.
1: 근데 곡과 곡 사이 계속 끊임없이 조율을 하시던데요.
2: 네, 네, 네.
1: 그러니까 현이 잘 늘어나요?
2: 아, 그날은 좀 날이 더웠기도 했고요. 저희가 연주하는 곡들 중에서 제가 좀 밑에 음역대를 좀 많이 써야 되는 음이 있어서
1: 예.
2: 맨 밑에 음정이 E플랫 음정이었는데 그거를 아예 도 음정으로 내려야 되는 부분이 있었어요.
1: 아, 예.
2: 그래서 이제 헤드를 거네요. 열고 내리는 부분이 있었어서 아마 그렇게 보셨을 수도 와, 있을
1: 그렇군요.
2: 것 같습니다.
1: 네. 자, 오늘이 21세기 한국음악 프로젝트 2016년 대회 벌써 20회입니다. 대회 열리는 날인데요. 2년 전에 기억을 한번 꺼내볼까요? 그때 금상 수상하셨어요.
2: 네.
1: 와, 저도 그 유튜브로 중계 봤는데 와, 이 팀 뭐지? 막 엄청 이 뭐랄까 가사가 없고 노래가 없는데 막 눈에는 어떤 형상이 쫙 보여지는 거예요. 굉장히 놀랍게 음악 연주하시는 거를 봤는데 금상 수상했을 때 그때의 감동?
0: 감동. 네.
3: 일단
0: 감동적이었습니다.
3: 너무 떨렸었던 것 같아요.
1: 떨렸어요.
3: 저희가 세 명에서 손을 잡고 있었거든요. 근데 손이 축축해지면서 서로 너무 떨려서
0: 딱히 세 명이 손을 잡으려고 잡은 건 아니고
1: 예.
0: 저희가 앞에 있었고 아마 뒤에 있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예. 그 이제 긴장이 되니까 손을 잡더라고요. 그래서 아 긴장이 되나
1: 보니까 치아라.
0: 그래서 그냥 내비뒀는데 이게 막 발표를 이제 밑에 순위부터 이렇게 발표를
1: 올라오잖아요.
0: 하면서 올라가는데
1: 그럼 거의 대상 네. 금상만 남았을 때는 네. 이거 두 개 아니면 그냥 아무 상도 아닌 게 되잖아요.
0: 네.
3: 맞아요. 제일 이때까지 안 불렸던 거니까. 맞아요.
0: 그때 갔을 때 이제 좀 많이 좀 어벙벙하고 긴장됐던 것 같아요.
1: 상 받고 나서는요. 오히려 어우 하나만 더 지났으면 대상인데 그런 마음도 있었을 것 같은데.
0: 사실 뭐 근데 저희가 그 준비하면서는 뭐 저희끼리야 뭐 이렇게 아 좋은 상 타면 좋겠다 말은 했었는데 막상 네. 진짜 금상 정도까지 딱 올라가니까 너무 좀 저희 스스로는 좀 아 이 쾌거다. 너무
1: 쾌거다 쾌거.
0: 좀 되게 감사하고 또 지역에서 올라오기도 했고 많은 분들이 좀 이렇게 응원을 많이 해주셔가지고 그 금상 받을 때 축하를 너무 많이 받아서
1: 예.
0: 사실 그냥 뭐 그런 거 무색할 정도로 그냥 너무 좋은 기분만 좀 컸던 것 같습니다.
1: 저 상 받는 그날은 일단 너무 좋은 기분, 막 이렇게 공중에 먼지가 막 떠다니듯이 막 기분이 막 떠다니는 거 있잖아요. 막 물 속에서 해파리들이 막 우유하는 것처럼 그런 팔랑팔랑하는 기분이었다가 이제 그 기분이 다 가라앉고 나면 딱 정제된 감정이 남잖아요.
2: 네.
1: 어떤 감정이 남았을까요?
2: 일단 그 날은 일단 충분히 즐겼던 것 같아요. 즐기고 나서 이제 대구에 내려와서 정제된 감정을 다시 좀 끌어올리기 위해서 저희끼리 그 공연이 아니라 그 대회에 있었던 피드백을 다시 정리를 했고
1: 보고.
2: 네, 그거에 대한 문제점을 이제 파악을 하고 다시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는 얘기를 많이 나눴던 것 같아요.
1: 아, 제가 그냥 짐작컨대 그래도 아, 내가 이렇게 대구에서 팀을 하고 어떤 악기를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뭐 수련을 했는데 내 길이 틀리지 않았다. 그런 좀 자기 확신 같은 것도 얻었을 것 같다는

0: 생각이 드는데 어떠신지.
1: 아, 좀그 아무래도 저희가 그 전까지는 지역에서 그 공연 위주로 많이 하다가
0: 예.
1: 이제 어쨌든 그 저희 피드백을 들을 수 있는 게 관객들에게 공연이 끝나고 뭐 공연이 어땠냐, 이 곡은 어땠냐 정도 좀 자체적으로 검수하는 게 다였는데, 그 21세기 같은 경우는 어쨌든 많은 관객분들도 계시지만 어쨌든 심사위원들의 심사를 거쳐서
0: 계셨고.
1: 이제 저희가 그 수상을 또 받게 되니까 그 과정에서 아, 이게 지금 하고 있는 방향성이 좀잘 그래도 가고 있구나, 나쁘지 않구나에 대해서 조금 자기 객관화, 네, 그런 걸좀
0: 맞아요.
1: 얻을 수
0: 네.
1: 있는 기회가 됐던 것 같아서 너무 좋았던 것 같습니다.
0: 저또 부모님 입장을 생각 아니할 수 없는데, 부모님 입장에서도 우리 애가 저좀 해날 때부터 검은 거를 했는데요. 그게 맞나 싶었는데요. 이번에 상을 받았어요. 마음이 놓입니다. 이런
2: 맞아요.
0: 느낌
2: 딱
0: 아닐까요?
2: 그런 느낌이셨던 것 같아요.
0: 그죠?
2: 너무
0: 예.
2: 좋아하셨고, 저희 트리거 음악을 초창기 때부터 계속 부모님들이 함께
0: 예.
2: 봐주셨어가지고, 너무 풍요라는 곡 자체도 너무 좋아하시게 된 계기였고,
0: 예.
2: 지금도 그렇습니다.
0: 아, 풍류 들을까요?
1: 좋습니다.
0: 요거 어떻게 들으면 좀 맛있게 들을 수 있을까요?
1: 이제 약간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1부, 2부로 음악이 좀 나눠진다
0: 자,
1: 생각하는데,
0: 반을 나눕니다. 이렇게
1: 네,
0: 좋은 거 줍니다. 이렇게. 예, 반을 나눠요.
1: 네, 딱 들으시면 나뉘는 구간이 생기는데,
0: 예.
1: 앞부분은 뭐 이제 가야금 검은고에 조금 이렇게 리드미컬하고 저희가 가져간 호흡적인 부분을 조금 즐기시면 좋을 것 같고, 후반부는 거기에 이제 그 에너지를 쌓아놨던 거를 조금 더 확장시켜서 이제 감성적으로 조금 폭발시키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들을 조금 주의 있게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0: 좋습니다. 그러면서 또 눈앞에 형상을 하나 그려보시는 것도 좋겠네요. 트리거의 연주로 폭류 듣습니다.

0: 트리거의 연주로 폭류 듣고 왔습니다. 아까 박필구님이 얘기한 그 절반 지점, 저희가 보이는 라디오로 종이를 접는 네, 이런 퍼포먼스를 통해서 네. 그 지점이 어디인지 네, 알려드렸습니다. 혹시 몰랐다, 나는 모르겠다 하시는 분은 다시 보기로 네, 너튜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21세기 한국음악 프로젝트 단순한 경연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멘토링도 지원해 준다고 얘기 들었거든요. 그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거는?
1: 이제 저희가 1차에는 영상 심사를 하고 2차에서 실연에 거치게 되면 이제 본선 무대에 오를 이제 총 10팀이 정해졌었는데요.
0: 예.
1: 그럼 그 10팀에 대해서 그 각자 멘토링 선생님들이 멘토 선생님들이 붙어서 저희 멘토링을 이렇게 좀 해 주셨는데
0: 어떤 분이 멘토셨어요?
1: 저희는 그 박지혜 음악 감독님이 맡아 주셔서 예. 네. 그때 저희 이제 2차 실연 영상을 기반으로 해서 저희가 어떤 부분을 좀 더 수정하고 어떻게 좀 더 보완해서 본선에 오르면 좋겠다 이런 네. 부분에 대해서 좀 멘토링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그 멘토링 받아서 좀 더 저희가 곡을 보완해 나가고 수정하는 작업을 거쳐갔던 것 같습니다.
0: 맞아요. 결과를 가져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과정을 통해서 배우는 건 더 크거든요. 자, 오늘 오후 7시 본선 경연이 진행됩니다. 국악방송 TV 그리고 라디오 유튜브 채널 통해서 생중계될 예정인데요. 지금 참가자들 굉장히 긴장하면서 좀 뭐 밤에 잠도 많이 못 자고 막 그랬을 것 같은데 선배로서 팁을 주신다면 지금은 이거 할 때야. 지금은 이런 마음이어야 돼. 이런 거 있잖아요.
2: 아마 지금쯤은 예약당을 가지도 않을 시간이니까 네. 일단 잠을 못 주무셨다면 조금이라도 더 자고 하루쯤은 잠 안 자도 될 것 같기도 한데
0: 사실 밤샌 날
2: 맞아요 많잖아요
0: 저희 음원사들
2: 네 맞아요 네, 맞아요
0: 다음 날 네.
2: 그리고 무대 리허설 하실 때 연습하시는 공간보다 훨씬 크니까 네. 거기에 대한 불편함이나 이런 게 있으면 꼭 거기 도와주시는 분들한테 말씀드려서 꼭 체크

0: 하시고 그다음에 오. 저는 밥을 잘 챙겨 먹었던 것 같아요.
1: 밥을 네. 밥 잘 줘요? 대회 측에서?
2: 네. 저희 그때 구내식당
0: 네 구내식당 가셨던 건데
1: 밥 잘 나오던가요 거기?
0: 그날 맛있었습니다. 오. 저는 그래서 한 번의 에너지를 저희의 에너지를 쏟아내기 위해서 밥을 열심히 먹고 갔던 것 같아요.
1: 또 다른 분들은 어떠세요?
3: 저희가 그랬듯이 오랜 기간 동안 준비를 하잖아요. 예. 멘토링도 겪고 녹음도 겪고 그렇게 1, 2차 예선도 준비하면서 이렇게 준비해 오신 만큼 본인들의 음악에 조금 자신을 가지고 멋진 무대 보여주시면은 저희도 오늘 볼 거라서 네, 기대하는 마음으로 보겠습니다.
1: 좋습니다. 창작 국악을 하는 거잖아요. 네. 하면서 어떤 고민들을 하시는지 트리거의 음악적 고민 얘기를 한번 해볼까요?
2: 뭐 각자 이제 개인마다 또 생각한 지점도 다를 것 같고 좀 팀의 공통적으로 생각하는 뭐 부분도 있고 한데 저희가 처음 시작해서 지금까지 오기까지는 초반에는 그냥 좀 저희가 할 수 있는 걸 해보자에 조금 집중을 했던 것 같고 그 뒤에서 그런 게 좀 쌓이면서는 그 저희가 이제 조금 여유가 생기니까 관객분들이 좋아할 만한 거 해보자도 있었던 것 같고 그 다음에 또 한 단계 나아가서는 이제 그럼 좀 다 충족할 만한 것도 해보자. 그러니까 너도 좋고 나도 좋고 그러니까 쿵짝쿵짝 이제 하려고 했던 것 같고
1: 쿵짝쿵짝
2: 그렇게 하면서 이제 계속 그 좀 다양한 음악들을 만들려 노력해본 것 같아요. 그리고 예. 이런 음악도 만들어보고 저런 음악도 만들어보고 뭐 별로면 폐기하고 뭐 괜찮은 부분 있으면 소스만 가져와서 다시 써보고
1: 맞아요.
2: 약간 요리 개발하듯이 네. 그 먹어보고 맛있으면 오. 살려두고 맛없으면 이제 다시 난 건들이잖아요.
1: 우와. 근데 그거 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폐기하는 거 그리고 내가 완성했다라고 생각하는 것을 다시 끄집어내서 분해하고 분석해서 뺄 건 빼고 고칠 건 고치고 그거가 되게 힘들거든요. 네. 근데 음악 잘하시는 분들 제 주변 분들 보면 그걸 되게 잘하세요. 네, 다채로운 음악을 듣고 또 자기 음악화하는 것도 잘하고요. 그런 의미에서 최근에 국악의 날 국악 주간 맞아서 오늘의 산조를 주제로 산조 공연을 하셨던데요. 요 공연은 어떤 내용으로 채워졌는지도 궁금한데요.
2: 네. 그 저희가 요번에는 그 산조 창작 오늘의 산조를 맡아서 했는데 그 현악기를 위한 산조 잔상이란 제목으로 공연을 했고요.
1: 예.
2: 그 저희가 좀 중점적으로 봤던 거는 그 산조가 가지는 여러 가지 의미, 뭐 학술적 의미, 음악적 의미, 뭐 다양한 개인의 감성적인 의미 뭐 여러 가지 중에 좀 시간성에 대해서 좀 주목을 했던 것 같습니다.
1: 이야 쉽지 않다. 네, 시간성?
2: 그 산조가 네. 어쨌든 진행되는 방식이 좀 점차 빨라지는 형식의 이제 음악 구조를 가지고 있고 산조가 가진 특성이 또 이렇게 답습과 모방과 재현을 통해서 이렇게 전승되는 약간 그런 음악의 힘을 가지고 있는데
1: 와 답습과
2: 네 모방
1: 모방? 오 전승?
2: 네. 네 그래서 이제 저희는 그런 어떤 모습 그런 답습과 모방, 재현의 모습을 좀 잔상이라고 생각해서 잔상이라는 제목을 채택을 했고요. 그래서 음악적 구조는 오히려 역설적으로 그 진양에서 자진몰이 뭐 휘몰이로 빨라지는 구조가 아니라
1: 오.
2: 휘몰이에서 뭐 자진몰이 중중몰이 중몰이 진양 다시
1: 점점 느려져요?
2: 네, 느려졌다 다시 휘몰이 세산조시 뭐 이렇게 우와. 가서 끝나는 그런 이제 거꾸로 가는 구조로 음악을 설계해봤습니다.
1: 제가 들은 산조들도 다 진양에서 휘몰이로 빨라지는 건데 이렇게 뒤집어서 해도 돼요? 선생님들이 뭐라고 아? 그 걱정부터 되네.
2: 그 사실 다행히 저희가 뭐 그 전통 만약에 그날 전통이었다, 예. 그러니까 전통만 해야 된다였으면은 좀 고민을 많이 했을 텐데 그 좀 창작스러움을 좀 넣어도 된다고 해서. 저희가 좀 과감하게 시도를 해봤던 것 같습니다.
1: 오, 멋집니다. 지금 애청자분들 응원의 문자도 많이 보내주시는데요. 트리거 반갑습니다. 세 분 케미 좋아요. 느낌표 이렇게 보내주셨고요. 천년 모닝님, 네 음악이 정말 좋네요.
3: 감사합니다.라고
1: 하셨고 이재하 음악 감독님이 지금 우리 방송 보고 계시나 봐요.
2: 안녕하세요.
1: 트리거 너무 잘 나가요. 부러워요. 현재 최고의 국악 트리오.
2: 아유 과찬이십니다. 예.
1: 제가 박필구님 유튜브 하시잖아요.
2: 네.

0: 여기 필통 팟캐스트 봤는데
1: 보셨군요.
0: 10회차의 출연자가 네. 이재하신데요.
1: 네, 맞습니다.
0: 왜 그렇게 웃겨요? 이제 너무 웃었어요. 제가... 두 분이 친하세요?
1: 네. 친합니다. 아, 네.
0: 와, 네. 어디까지가 이거 진짜인 거 아니면 그냥 이렇게 페이크로 저렇게 하시는 건가? 플롯을 들고 나오셔갖고 의상을 막 한 두 번 갈아입는데 와, 맞아. 진짜 너무 맞아. 너무 웃겼는데요.
2: 원래 근데 재치도 있으시고 재미있으셔가지고
0: 다재다능하시잖아요. 네. 다룰 수 있는 악기도 정말 많고.
3: 맞아. 저희 네. 팀 그거 단장 때
2: 네, 멘토링도 해주셨고.
1: 그때 제가 그러니까 좀 약간 말을 하는 걸 좋아하는데 네. 팟캐스트 진행하는 이유도 말하고 싶어서 하는 건데 제가 근데 말을 하다 보면 좀 너무 진지해지니까 네. 그 선생님께서 너 너무 진지하다 그 좀 방송은 재밌을 필요가 있다 네. 이렇게 딱 말씀해 주셔서 아 네 알겠습니다 간 뭐 모르고 갔어요 그 네. 방송 준비한 장소에 갔는데 네. 내가 오늘 옷을 두 벌 준비했다.
0: 그 그래서. 야광색 두루마기.
1: 네네.
0: 그 초등학교 때 뭐 네. 맞아요? 네. 맞아요?
2: 진짜로.
0: 아, 네. 아니죠?
2: 아, 진짜.
0: 진짜요?
1: 네. 학생 때 입으셨던.
0: 팔이 네. 맞던데. 네.
1: 아 중학생 때.
0: 팔 길이가. 네. 초등학교라고 하시더라고요.
1: 초등학교. 네.
0: 그리고 나서 갈아입은 옷은 더.
2: 보라색.
0: 네. 네. 더 화려함.
1: 네. 그래가지고 감사하게도 플롯도 준비해 주시고. 네. 그래서.
0: 재밌었습니다. 여러분 네. 한번 보세요. 네, 박필구 유튜브 채널 네. 가셔가지고 보시면 그 외에도 또 다른 국악 아티스트 분들하고 얘기 나누는 모습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음악 들어야 되는데요. 트리거의 메멘토 모리.
1: 네.
0: 이건 어떻게 들을까요? 이거 몇 번 접어야 되나요?
1: 아 이거는 이건 세 번.
0: 야, 세 번 접어요.
1: 세 번. 이번 세 번.
0: 파트 원.
1: 네. 네, 파트 원. 파트 원은 그 이제 시작.
0: 시작.
1: 네, 거기도 이제 가영 거문고 이렇게 둥당둥당둥당 둥짝둥짝. 두 번째에 들어가서는
0: 그러다가 두 번째에서는 잠깐만 비켜봐. 내가 좀 할게 하면서 아직 나오던데요.
1: 아, 네. 메멘토 모리 이렇게 좀
2: 두 번째.
1: 네, 피치카토로 가다가
0: 포레스트 윈드에서 그랬나? 하여튼
2: 아, 네. 네. 포레스트 윈드 세 번입니다.
0: 아, 그렇구나.
1: 세 번. 비슷합니다. 네. 헷갈리는데. 네, 파트 2는
3: 장단을 조금
1: 장단으로 해서 엄머리, 엄머리가 좀 드러나는 그런 음악이고요. 세 번째 가서는 저 잠시 중머리로 빠졌다가 다시 엄머리로 가는.
0: 와, 네. 3-1, 3-2가 있네요.
1: 네, 네, 네. 와, 그렇습니다.
0: 구조 이해하셨죠, 여러분? 네. 트리거의 메멘토 모리 듣습니다.

0: 트리거의 메멘토 모리 듣고 왔습니다. 장단을 기억하라 이런 의미네요. 메멘토
1: 네,
0: 모리.
1: 맞습니다.
0: 자, 세 분은 곡 작업할 때 어떻게 만드는지도 궁금한데요. 한 분이 거의 다 만들어서 오나요? 아니면 모여서 쿵짝쿵짝으로 풀어내는 쪽인지?
2: 사실 필고 씨가 작곡을 좀 하고 있어서 필고 씨의 곡도 많고요.
0: 예.
2: 그다음에 저희가 공동 작업을 하는 곡들도 많은데 사실 무언가 목표가 딱 정해지면 만드는 곡이 사실 더 많아요.
0: 아, 네, 그래서 딱 그 맞닥뜨려지면 뭔가 하게 되는.
2: 네, 발등에 그 불이 딱 떨어지면 그 에너지가 저희가 이게 딱 생겨가지고 하는 곡들도 있고 막 여러 곡이 만들어져야 될 때면은 이제 필구 씨도 만들고 저번에 작년에 했던 젊은 단장 같은 경우에는. 네. 이제 시간도 별로 없었고 저희가 곡 작업을 막 해야 됐어서 그때는 이제 세 명 모두 곡을 작업을 한 곡씩 해서. 만들자 해가지고 곡 작업을 했었던 것 같아요.
0: 작업할 때 자주 싸워요?
2: 싸운다기보다는
0: 언제 하나요?
2: 의견을 대립한다. 의견을 네. 모으면서 더 좋은 방향으로
0: 하는. 막 얼굴 붉히고 그런 스타일은 아니시네요?
2: 네, 뭐 이렇게 하진 않고.
0: 아, 이게 왜요?
3: 약간 불킨 시기 지나갔어요.
0: 어디 합주실 갔는데 이게 합주실에 큰 표어가 불조심 표어처럼 표어가 있어요. 오고 가는 언쟁 속에 뭐
2: 싹트는 우정.
0: 싹트는 음악성. 음악성 쪽으로.
4: 그 네. 과정은 이제 조금 지난 것 같아요. 네. 처음에는 근데 처음엔 어쩔 수 없이 얘기를 많이 했었어야 됐던 것 같고 지금은 서로의 성향을 너무 잘 알고 있기도 하고. 해서 이제 대화를 통해 좋게 좋게.

0: 와.
1: 네, 존중해주면서 작업하는 것 같습니다.
0: 이제는 진짜 오래 갈수 있는 멤버들의 어떤 합이 만들어진 거네요. 왜 중학교 친구, 고등학교 친구, 별난 친구 있어도
1: 맞아요.
0: 자는 원래 저렇지
1: 맞아,
0: 뭐. 존맛이 원래 그렇다. 이러잖아요.
1: 얼마 전에 필코 씨가 저한테 했던 말인 것 같은데요.
0: 니는 원래 그렇다?
1: 너는 원래 예민해. 이러는 거예요. 하지만 웃으면서 다 넘어갔던.
0: 아,
1: 네.
0: 그렇군요. 근데 이렇게 예민하고 막 뭐야 이거 언쟁했던 얘기로 방송 마무리해야 될것 같아요. 끝날 시간 됐어요.
1: 저의 예민함으로
2: 이렇게 사이가 안 좋은 걸로 저희 사이 좋습니다, 여러분.
0: 아, 여러분 사이 좋으시죠?
1: 네, 너무
0: 행복하시죠?
2: 행복합니다.
0: 네, 앞으로의 그 행복 음악 속에서 꽃 피우기를 응원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그리고였습니다. 잘 가서.
3: 네,
1: 감사합니다.
0: 자, 그러면서 저도 끝 인사드리고 물러가겠습니다. 오늘도 걱정은 붙들어 매십시오. 아, 이 사람들 다 친해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다 잘 될 겁니다.

0: 국악의 날 지정기념 특별기획 이달의 국악인 별 기록으로 만나다.
1: 선천적으로 목을 잘 타고나지를 못하셔 청은 좀 안 좋지만은 어떻게 그 공력을 들였던가. 참 어느 누구 못지않게 적벽가를 참으로 잘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도 예술적으로나 인간적으로 굉장히 존경하는 사람입니다. 성품은 인자하셨지요. 남 말 잘 안 하고 말씀을 많이 안 하시는 편이에요. 그러고 장난을 많이 해요. 미국 시조를 하고요. 중국 시조도 하고 장난으로 그렇게 창작을 하셔갖고 그렇게 분위기를 만들어서 사람을 웃겨요. 그래서 주위의 국악인들이 참 좋아하고 존경하고 그랬죠. 박봉술 명창과 오랜 시간 가깝게 지낸 판소리 국보배 예능 보유자 정초로 명창이 기억하는 박봉술 명창의 기억입니다. 판소리 전문가 최동현 군산대학교 명예교수의 이야기 들어보시죠.
2: 박봉술 선생을 만난 것은 1980년대 중반쯤이 아니었을까 싶은데요. 전주에 있는 사람들이 판소리 감상회를 한 달에 한 번씩 했습니다. 박봉술 선생의 공연이 아니고 송순섭의 공연이었습니다. 근데 박봉술 선생이 와가지고 뭐라고 하냐면 이게 내 제자입니다. 제가 이게 쓸만한 제자니까 잘 들어봐 주십시오 하고 소리를 이제 시켰어요. 그리고 박봉술 선생 북 잘 쳐요. 그러니까 북을 이제 치고 자기 제자가 소리 완창을 했어요. 적벽가를. 그 다음에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 당신도 소리를 해야지 선생이 안 하면 어떻게 하냐. 그래가지고 이제 박봉 선생이 적벽가 한 대목을 했죠. 그래서 그때 이제 들었습니다. 직접 본 것은 그때가 처음이자 마지막. 박봉 선생 일찍 돌아가시기도 했지만 목소리가 탁하고 그래서 공연을 이렇게 많이 하고 그런 분이 아니에요. 제자인 송순섭. 송순섭도 비슷한 사람이에요. 목이 부러지진 않았지만 상승이 안 나죠. 이번에 하동 가서 뭐 100일 공부를 하고 나왔는데 이제 조금 소리를 할 수 있다. 어떻게 해요? 소리를 많이 하다 보니까 그냥 통성으로 그렇게 그냥 입을 딱 벌리고 배에서 우러나온 소리로 고음은 안 되지만 하여튼 이렇게 고음을 내는 그 기교가 몸에 익더라는

0: 거예요. 근데 아마 박봉술 명창도 그러지 않았을까? 동양의 예술이라는 게꼭 있어야만 있는 것이다. 그런 건 아니에요. 서양 얘기 작품들 있지만 이거 보면은 어디 빈 데가 없잖아요. 그래서 하늘도 하얀색이든 파란색이든 다 칠해야 돼. 서양 미술에서는. 그런데 한국이나 중국에서는 그러지 않죠. 산이 있고 색을 안 칠한 부분이 많아. 그 색을 안 칠한 부분 아무것도 없느냐? 그건 아니고 거기가 하늘일 수도 있고 구름일 수도 있고 안개일 수도 있죠. 동편파소리가 없어질 뿐 알았는데, 특히 순양가라든가 적벽가도 이제 송만갑 계열의 그런 거, 박봉술 선생이 소리를 해가지고 그걸 이제 전해준 것이 공이 크고 크지. 그 양반 목이 거칠잖아. 그리고 동편판소리 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뭐 대마디 대장단에 소리 끝을 탁 끊어서 하고 거친 소리로. 그런데 그걸 이렇게 이어가는 것이 그게 멋있죠.
1: 살려 두고는 못 가리다. 이 발홍한 젊은 열을 낳은 자만 떼어두고 전장을 가려하시오. 내 마음이 어찌 되겠느냐? 우리 마누라를 달래랄지. 허허 마누라 우지마오.
2: 이달의 국악인 별 기록으로 만나다. 6월의 국악인 박봉술 명창을 기억하는 최동현 군산대 명예교수의 기록입니다.
3: 안녕하세요. 오름세의 송창현입니다. 젊은 국악인들의 꿈의 무대인 21세기 한국 음악 프로젝트의 20번째 본선 무대가 6월 25일 저녁 7시 국립국악원 예약당에서 열립니다. 국악방송 TV와 라디오 생중계 그리고 유튜브 라이브로 진행되는 이번 대회에서는 이 시대의 감성을 담은 새로운 우리 음악 10곡이 무대에 오릅니다. 특히 올해부터는 최고의 영예인 대상이 대통령상으로 격상되어 그 어느 때보다 뜨거운 경연이 펼쳐질 것으로 기대되는데요. 저희 오름세도 축하 공연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6월 25일 저녁 7시 국립국악원 예약당에서 함께 하겠습니다.

0: 한국 문화의 중심, 국악방송입니다.
1: 김선근의 문화 소식입니다. 소리의 본향 전주에선 올해도 판소리의 진수를 만날 수 있는 무대가 이어집니다. 오는 7월 1일부터 5일까지 전주 우진문화공간 예술극장에선 제34회 판소리 다섯 바탕의 멋이 관객들을 만나는데요. 해마다 최고의 명창들이 5일간 판소리 다섯 바탕을 선보이며 전통 판소리의 깊이와 감동을 전하고 있는 대표 공연이죠. 올해도 각 바탕을 대표하는 소리꾼들이 무대에 오릅니다. 첫날인 7월 1일엔 소리꾼 유태평양과 고수 조용수가 미산째 흥보가를 선보이고요. 2일엔 소리꾼 정은예와 고수 김태영이 박초월째 수군가를 들려주는데요. 3일엔 소리꾼 이봉근과 고수 박범태가 박봉술째 적벽가로 관객들을 만납니다. 이어서 4일엔 소리꾼 민은경과 고수 고정훈의 김세종째 춘향가가 펼쳐지고요. 마지막 5일엔 소리꾼 장문희와 고수 조용복이 동초째 심청가로 대미를 장식합니다. 이 판소리는 소리꾼의 창과 안일이 그리고 고수의 북장단이 함께 만들어가는 예술이잖아요. 이번 공연에선 각기 다른 유파의 소리와 명고들의 장단이 어우러지며 다섯 바탕의 매력을 차례로 만나볼 수 있는데요. 한여름밤 판소리의 깊은 울림과 함께하고 싶으신 분들이라면 전주 우진문화공간에서 펼쳐지는 판소리 다섯 바탕의 멋을 찾아가 보시기 바랍니다. 전통 노동요를 오늘의 감각으로 새롭게 풀어낸 특별한 공연이 관객들을 찾아갑니다. 서울시 국악관현악단의 실내악 시리즈 일노래가 오는 7월 3일 금요일 저녁 7시

0: 30분 세종문화회관 세종체인버홀에서 열리는데요. 이번 공연은요, 농부의 모 심는 소리와 어부의 뱃노래, 대장간 노동요, 방아소리, 염전 노동요 등 우리 선조들이 일터에서 불렀던 노동요를 바탕으로 만들어졌는데요. 하지만 단순히 옛 노동요를 재현하는 데 그치지 않고요. 새벽 알람으로 시작해 출근하고 일하고 사람을 만나고 다시 집으로 돌아오는 현대인의 하루를 음악으로 풀어낸 것이 특징입니다. 예전 사람들에게 노동요가 함께 일하는 이들의 호흡을 맞추고 고단함을 나누는 노래였다면 이번 공연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과 감정을 담아내는 새로운 일노래를 들려주는 셈인데요. 이번 무대는 서울시 국악관현악단 상주 작곡가 김현섭이 연출과 음악 감독을 맡았고요. 연주는 서울시 국악관현악단 수석 부수석 단원들로 구성된 SMTO 앙상블이 맡고요. 박도연 부지휘자가 지휘를, 소리꾼 서희철이 사회자로 나서 작품의 흐름과 의미를 관객들에게 친근하게 전할 예정입니다. 전통 노동요가 오늘의 이야기로 다시 태어난 무대 일노래와 함께 우리의 하루를 음악으로 만나보시기 바라겠고요. 자세한 내용은 세종문화회관 누리집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서울 송파구의 청년 예술인 지원 사업 2016 더 임팩트 공연이 7월에도 이어지는데요. 젊은 국악인들이 선보이는 개성 있는 무대들이 오는 7월 2일부터 5일까지 서울 송파구 석촌호수 아뜰리에에서 관객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먼저 7월 2일 목요일 저녁 7시엔 피리 연주자 민은기의 독주회 우담바라가 열리는데요. 자신의 음악이 우담바라처럼 아름답게 꽃피우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아 준비한 무대라고 하네요. 이어서 7월 4일 토요일엔 창작국악팀 아랑의 마음을 켜다가 펼쳐집니다. 전통 민요를 바탕으로 한 가야금 3중주와 어쿠스틱 기타의 선율이 어우러져 따뜻하고 편안한 무대를 선사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7월 5일 일요일엔 퓨전 국악밴드 오름새의 타워 오브 판이 이어집니다. 전통 연희의 장단과 밴드 사운드를 결합한 공연으로 장단과 움직임이 차곡차곡 쌓이며 하나의 거대한 소리의 탑을 만들어가는 무대인데요. 전통 연희의 신명과 현대적인 밴드 음악의 에너지가 어우러져 관객들과 함께 새로운 판을 만들어갈 예정입니다. 젊은 예술가들이 만들어가는 오늘의 국악이 궁금하신 분들이라면 석촌호수 아뜰리에에서 특별한 시간 보내보셔도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김성근이었습니다.
1: 한국 문화의 중심, 국악방송입니다.

피 나무 목련에 기대어 가만가만 귀 기울여 본다. 나무들 몸속에서 생의 우물을 퍼올리는 두레박 소리 들린다 싶더니 푸른 잎사귀보다 먼저 6.25 때 주먹밥 같은 흰 꽃송이들 피워낸다. 이 주먹밥 몇 덩어리 챙겨들고 머나먼 길 떠나는 길손이고 싶다. 안녕하세요. 송지원의 국악산책 송지원입니다. 조태일 시인의 백목련꽃이란 시입니다. 6.25 때의 허기진 손에 쥐어진 주먹밥의 기억은 어느새 백목련꽃 같은 흰 꽃송이로 피어났는데요. 전쟁의 고통이 희망의 꽃이 됐습니다. 오늘 6.25 전쟁 76주년입니다. 이제 우린 그 꽃송이를 주먹밥처럼 쥐고 길을 떠나는 길손이 됐는데요. 그 길이 이제는 절망이 아닌 영원한 평화의